0: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납부와 용 후보자 남편이자 당 최고위원인 박기용 씨의 과거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된 정황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용 후보자를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내일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침묵하는 상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책임있게 답변하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명의 시간과 장소는 인사청문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런던 ICA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지난 5월 22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25% 오른 배럴당 96.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와 미 국채금리 급등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0.77% 내린 52,380.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48% 내린 7,636.3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64% 내린 26,253.34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 중간 선거 직후 끝날 거라며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그래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교전 등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에 대한 질문에는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며 휘발유 값은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중간 선거보다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해 온 해외 긴급구호대가 열흘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오는 11일 철수합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 일진이 예정대로 오는 11일 군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 첫 접이식 아이폰을 공개하며 폴더블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듀오를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듀오는 접었을 때 여권과 비슷한 크기로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선보인 갤럭시 Z 폴드 8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접었을 때 화면 크기는 5.4인치지만 펼치면 7.6인치로 화면이 커지며 양쪽 두 화면에서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하는 멀티태스킹도 지원합니다. 다만 얼굴인식 잠금 해제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는 포함되지 않고 지문인식 기능인 터치 아이디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국내 게임사 스마일 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역대 최대 액수인 2조 5,5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권 씨의 배우자 이모 씨가 낸 이혼 소송 선고 기일에서 이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씨가 이 씨에게 재산 분할로 2조 5,500억 원을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 씨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한 부분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산 분할 액수 측면에서 역대 최대입니다. 특검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에게 준 금 거북이 등 문제가 된 금품들이 모두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기소 대상에 포함된 금품들 모두 선물이었거나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기온이 떨어져 최대 15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 서울이 16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 가까이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1도, 습도는 5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는 중이죠. 간밤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도 올랐습니다. 중간선거 전에 전쟁을 끝내긴 어렵다는 점을 결국 트럼프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다 악재죠.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에 한 0.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힘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어제는 여야의 TV토론회도 있었는데요. 공급을 강조한 건 공통이지만은 이 방식을 두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런 방식의 차이를 따질 때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오고 아파트 거래는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 넘게 폭등했습니다. 97 대책도 별로 효과를 못 봤죠. 이재명 정부 출범 뒤로 계산을 하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무려 14% 넘게 올랐습니다. 이 시장 괜찮은 걸까요? 정책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 건 아닐까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80주 넘게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불장으로 여겨졌던 2021년 85주 연속 상승의 신기록을 향해서 시계초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고수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그리고 대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썰전 시간이고요.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또 여기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네. 별일 없으셨습니까?
2: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0: 부동산 시장에 별일이 좀 많았습니다. 네. 시장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2주 연속, 83주 연속 이렇게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생애 최초 주택 매수 건수가 9천 건을 넘었다고 해요. 소장님, 이게 많은 겁니까?
1: 많죠. 예. 이게 한 달에 9천 건인데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앞서서 이제 뭐 82주, 83주 했는데 예. 정확히는 85주입니다.
0: 85주,
1: 85주 예. 연속 상승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6월에서 2022년 2월까지 상승을 뛰어 이번 주면 예. 이제 뛰어넘

0: 것 같습니다. 이 상태면은 뭐 올해 안에 100주 연속 상승도 이제 기록을 할 것 같은데요. 상승의 질이 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약간 포모가 와서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지금 집 안 사면 안 돼. 너 아직도 집 안 샀어. 너도 나도 막 주택 수를 늘리고 막 투자하던 그런 시점이었다면 요즘은 동네 분위기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야 지금 집 안 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사냐면 앞서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생애 최초자가 9천 건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6년 만에 최대치가 나오는데 생애 최초 대출은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해당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디딤돌 대출은 소득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샀느냐. 30대 신혼부부들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으로 아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숫자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정확히는 9,343건이 집계가 됐는데 전체 매수 등기한 것 중에 54%니까 10건이 거래가 되면 5건은 다 이게 생애 최초 30대들이 이제 네. 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2010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도 높고 비중도 너무 높고 아, 집 사는 사람이 10명인데 5명 이상이 30대 신혼부부들 이런 생애 최초 분들이라는 얘기는 뭔가 좀 시장 자체가 왜 이분들은 전세집에 갔다가 머물러서 집을 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집을 샀을까. 지금까지는 이런 패턴이 아니었거든요. 30대들은
1: 네.
0: 뭐 종잣돈도 모아야 되고 임대 거주하다가 그렇죠. 집을 네. 사는데 그 결국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전월세 판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결국엔 정책 금융을 써서라도 빠르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80주 몇 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뭐 82주, 83주, 85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KB 기준으로 85주 그리고 문재인 때 이 기준으로는 87주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자료가 또 나오니까 이거 다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 보면은 역시 대출 규제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기질 대책 규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냐 보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급감을 했고요. 절반 이하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가격은 13% 넘게 올랐고 경기는 6% 넘게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동 이런 데는 20% 넘게 올랐고요. 성북도 16% 가까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2: 뭐 분석의 의미가 없죠. 일단 정부가 그 정부 정책이 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안정성을 주는 신호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생애 최초 LTV가 70% 80%가 역대 최대거든요.
1: 네.
2: 그걸 풀었잖아요.
1: 예.
2: 마치 대출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5억 이상의 주택가격만 조금 타이트하게 압박을 했지 나머지 15억 이하는 그냥 풀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아, 예. 예.
2: 그리고 뭐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뭐 수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부터도 이거 중저가 주택 완전히 폭등할 거다.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그런 플레이를 했죠.
1: 네.
2: 뭐 정부 대책에 구멍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대놓고 다른 방송 나가서도 금융위원회가 이거 일부러 구멍을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25억이 2억이 대출이면 15억이면 더 대출을 줄여야죠. 어떻게 보면 1억이 맞죠.
1: 네.
2: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어떤 상식에 부합한다라면 그걸 왜 6억을 풀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부는 명분을 대겠죠. 뭐 서민들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대출을 아예 없애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1: 못 사죠.
2: 네, 지금 네. 집값이 올라갑니까?
1: 네,
2: 간단한
1: 네, 네.
2: 논리예요. 네. 간단한 논리인데 이런저런 뭐 거시경제 뭐 이런 거 들이대면서 네. 대출을 푸니까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또 생애 최초 대출 9억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폭등하겠죠.
1: 네.
2: 근데 결론은 뭐 뻔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미 풀었기 때문에
1: 네.
2: 주택가격 상승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15억에서 25억 사이도 서울 매물 뭐 희소성 이런 것들이 같이 그 분위기 타면서 같이 몰린 현상인데 그나마 지금 오늘 말씀하신 뭐 거래 건수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예. 아파트 거래 건수는 좀 줄고 있습니다.
1: 네.
2: 가격 임계점에 좀 다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1: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아파트 거래 건수는 줄었는데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2: 거 같습니다. 가격 폭등은 예. 뭐 대출 때문에 벌어진 거고 이 15억에서 25억은 세제 문제도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30억 이상은 이제 좀 보유세 부분에서 압박이 들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뭐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지만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방향성은 정해졌잖아요. 거주 비거주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리고 뭐 30억 넘어가면 보유세가 좀 증가한다는 게 보이고
1: 네.
2: 28년 9년 넘어가면 보유세 비율이 꽤 되잖아요. 그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있는 분들은 파시고 15억, 25억대로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역으로 또 15억 이하이신 분들이 갈아타기 하려고 뭐 또 15억, 25억대를 찾아가니까 이게 몰림 현상이 쏠림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게 좀 갈 것 같습니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가고 나서는 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위에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1: 너무 올라버렸으니까.
2: 네, 키를 맞춰도 키 맞추기라는 건 뭐예요? 키를 비싸게 쫓아가는 거지 넘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1: 네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끝물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좀 임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저 들어서
1: 네네.
2: 지금 추경 매수는 심사숙고하시고 자,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번에 또 국토부 장관 바뀌었잖아요.
1: 예.
2: 바뀐 이유가 있겠죠?
1: 바뀔 예정이죠. 예예. 아니
2: 바뀌었다고 뭐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1: 뭐,
2: 후보자가
1: 그렇죠?
2: 있으니까 예. 예. 그렇다면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2: 예.
1: 기존 정책 기조의 집행력 강화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사실상 영끌 매수가 막 시작된 그런 타이밍 아니에요? 지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막 되게 다급해진 것 같아요.
0: 심사숙고를 할 여유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심사숙고를 하려면 전세 월세가 안정이 돼야 심사숙고를 하고 전세에 머무르든 월세에 머무르든 뭐 할 수가 있는데 전세 월세 판을 깨버렸잖아요.
1: 예.
0: 물론 입주 물량 부족은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뭐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는 것도 현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나빠졌거든요. 어제 뉴스 많이 나왔던 게 대구에 이제 텐트 치고 줄 서가지고
1: 봤어요. 예.
0: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그 중공업 미분양 다 짓고 나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이제 삽니다. 그 리츠가 이제 부동산 리츠가 이제 사서 그 집을 이제 임대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선착순 임대를 계약하기 위해서 줄을 쓰는데 중공업 미분양이 많아요. 지방에. 많이 있는데
1: 특히
0: 서울보다 지방이 더 심각합니다.
1: 대구 하면은 악성 미분양의 도시가
0: 굉장히 많은데
1: 거잖아요.
0: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그 악성 미분양을 소화해 주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 뭐 투자자가 들어와서 임대를 놔줘야 그 임대 시장이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인데
1: 네.
0: 아무도 안 삽니다. 아니 주택수 잡히는데 대구 부산 집을 왜 삽니까? 서울 있는 집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주택자들은.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전세가 깨져버렸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들 규제하니까 집주인들은 또 전세 놓기를 꺼려 하니까 전월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한 교수님께서 이제 대출을 막으면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출을 줄이거나 막으려면 전월세를 좀 살려줘야 대출 안 받고 전세 월세 가서 사는데 전세가 없다니까요. 전세가 없고 월세도 지금 현 정부제 올라가는데 대출까지 막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걸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전월세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하지 않았나.
1: 예.
0: 전월세를 안정시켜놓고 공급을 충분히 하고 그때 어떤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라든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실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앞뒤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저도 최근에 만나보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1: 네네.
0: 어쩔 줄을 몰라하는데 이 어쩔 줄 몰라하는 걸 너가 투기 목적으로 집 산다라고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빨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타스크를 만들든 총력 투쟁을 하든 차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분은 아마 전월세 시장 안정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출을 막으려면은 전월세부터 잡아야 된다. 전월세가 지금 불안한데 대출을 막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아, 그렇다고 뭐 또 아까 대출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대출을 또 무작정 다 조일 수만은 또 없잖아요.
2: 아, 제가 잡으면 된다고 한 게 아니라.
1: 네.
2: 그 원리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1: 아, 아,
2: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
1: 아유, 안 몰았습니다.
2: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1: 네.
2: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독약으로 되돌아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 자꾸 늘어나는 거.
1: 그러니까
2: 소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대출은 필요해요.
1: 네.
2: 그러나 과도한 대출은 집값 상승이나 전세가 상승을 무조건 일으키는 건 맞지
1: 뭐
2: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좀 시정할 게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대구도 지금 전세난이 났다고 하시는데 그

0: 그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그 우방 아이유쉘이라고 그 미분양 준공된 겁니다.
1: 예.
0: 준공된 건데, 정부에서 작년에 CR리츠라고 해서 그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처링이죠.
1: 예.
0: 그러니까 재구조화할 때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합니다. 자금
1: 네.
0: 지원을 하는데 저리로 PF 자금 대신 CR리츠가 주택을 매입하면 통으로 매입하면은 금리도 저렴하고 취득세도 저렴하게 해서 그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지원한 자금이 있는데 그거를 한 CR리츠가 그걸 매입을 한 겁니다.
1: 네.
0: 미분양 준공된 거를 통째로 매입을 해서 전세를 일단 놓는 겁니다. 놓다가 나중에 이제 자리가 시장이 좀 정상화되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CR리츠인데 그게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일단 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 전세 가격이 신축이에요. 요번에
1: 네.
0: 입주하는. 신축인데다가 위치도 좋고 하니까 900세대인가 1000세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시세가 한 3억 정도 해요. 그
1: 네.
0: 동네가. 근데 2억 3천에서 4천에 전세를 묶는
1: 아,
0: 거예요.
1: 저렴하고
0: 예.
1: 신축이고,
0: 그러니까
1: 예.
0: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은 널려 있어요. 널려
1: 예.
0: 있는데 너무 저렴하니까 텐트 치고 줄쓴 거예요. 그것도 또 마케팅을 잘한 게그 업체가 1차 뭐 반만 한 거예요.
1: 예.
0: 1차를 반하고 나니까 예, 마케팅이 되잖아요. 나
1: 아,
0: 샀다.
1: 소문이
0: 뭐 4천, 5천,
1: 나버렸구나.
0: 6천
1: 예.
0: 싸게 샀다. 아, 저 샀다가 아니죠. 전세 얻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 소문이 났고 이게 2차예요. 제가 알기로.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벌어진 건데 이게 마치 뭐 대구도 전세난 난 것처럼 이렇게 해소하는 건좀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1: 이 부분은
0: 싶고
1: 제가 나중에 정정해
0: 네네
1: 드리겠습니다. 예.
0: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
1: 정정이
0: 서울은
1: 아니라
0: 이제
1: 반박을
0: 그런 현상이 살짝 벌어지고
1: 하겠습니다.
0: 있는
1: 예.
0: 건 맞죠 맞는데 의외인 게저 제가 트리플 감소라고
1: 네.
0: 조단 몇십 년 하면서 처음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일인데요 매매 거래량이 줄면 전세 거래량이 늘고 전세 거래량이
1: 그렇죠.
0: 늘면
1: 예.
0: 매매 이게 원래 상호
1: 그렇죠.
0: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7월, 8월, 9월 이어 오면서요.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1: 아, 약간 이상한 상황인
0: 이상한
1: 거네요.
0: 상황이면서 제가
1: 예.
0: 트리플 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 신호는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제 해석한다면 아 이게 가격 임계점에 왔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분기에
1: 네.
0: 수도권으로 전출하신 분 숫자가 좀 엄청납니다. 2만
1: 네.
0: 명 가까이가 전출을 가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운 사이징이 아니라 다 뭐라 리무빙? 다른 지역으로 리무빙이 지금 벌어졌다. 서울이 워낙 부담되니까.
1: 네.
0: 그래서 의외로 서울의 전세가 상승폭이 지금 상황이면 막 폭등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폭등할 거라고 봤거든요.
1: 네.
0: 근데 폭등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고 아, 그럼 뭐냐? 아, 전세든 매매든 가격이 너무 올랐다. 많이 올라서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가격 상승은 페이크라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리를 한번더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영끌 하셨던 분들 그 경매 물건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실은 확실한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제가 볼땐 역부족이다. 아까 말씀 주신
1: 네.
0: 그 거래량 역대 생애 최초가 제일 많았던 거는 뭐냐면 위에 가격대가 중요한데요. 서울 평균 매매가가 지금 다운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가격은 올라가는데 평균 매매가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시장을 봐야죠. 아, 이게 조금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구나.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야 이게 쭉 이어가잖아요. 그 힘이 좀 약해졌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나올 거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아직도 희미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뭘 늘어놨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게 바뀌시면서 국토부 장관이 바뀌시면서 지금 뭐 수도권 매입 임대 14만 원 하겠다는데
1: 예.
0: 뭐 10만 원 정도 갑자기 빨리 매입을 해서 뭐 푼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예측하시고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홍지선 장관 후보자 지금 기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2부에서 예고한
0: 네.
1: 대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지방의 전세난 이거는 특수성이 있는 그 지역의 문제다 하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도 가격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시고 계세요. 소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2: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중앙일보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9월까지.

0: 9월 7일까지인데 서울은 마이너스 12.6%. 생각보다 뭐 많이 감소 안 했습니다. 작년에 네. 좀 많이 감소했는데 1위가 대구입니다.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아. 단순히 그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의 매물이 마이너스 45%, 경북이 39%, 경남, 경기, 충북 순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그 아파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상한 현상. 그러니까 매매는 침체인데 전세는 굉장히 희소한 상황이고 제가 엊그제 부산 다녀왔는데 부산도 전세 매물 없습니다.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지 않는 이유 서울에서도. 네. 아니 매물이 없으니까 뭐 거래가 돼야 올라가지.
1: 아, 그러니까 임계점이 아니라 그냥 거래가 안 되는
0: 겁니다. 뭐 거래가
1: 겁니다.
0: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 매물 나오는 거. 그리고 전세는 2+2 계약갱신 청구가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탄력성이 있게 막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월세로 많이 가니까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떤 뭐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과 서울은 원인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이제 지방에. 지방 분들은 이제 실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서 전세를 주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전세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다 막혔는 게 지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계점도 서울 집값이 비싸서 떠나는 거 맞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집값이 비싸면 전월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전월세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가고 평수도 줄이고 빌라로도 가고 네네. 지금 다방면으로 막 이게 뭐라 그럴까요? 팝콘 터지듯이 막 튕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계점이어서 조만간 안정된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임계점이고 부담스러우니까 약한 고리들로 파고드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저는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터져
0: 있습니다.
1: 터져 나갈 수가 있다. 자, 두 분의 전망이 좀 엇갈리긴 했지만은 지금이 위험하다, 지금이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가을 이사철이 돼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2부에서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댓글창도 좋고요. 우물정의 0945, 샵0945로 문자를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4: 와, 미쳤다.
5: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우와.
3: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7번 쓰시는 분, 전세난은 전 지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번에 새로 오실 분이 전세, 전월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이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0: 있으신가 봐요?
1: 네, 저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0: 예.
1: 실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0: 아.
1: 차관 분들이 뭐 장관으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요. 차관에서 장관이 되는 경우가. 근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업무 프로세스상.
0: 예.
1: 그럼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또 제가 잘 국토교통부 장관
0: 네.
1: 현직에 계신 분이
0: 예.
1: 일단 열심히 하셨는데 좀 전문성이나 어떤 컨트롤타워의 어떤 통찰력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물론 차관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받잖아요. 1년 동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기본이 전월세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흔들면서 가면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거든요. 그 기본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홍지선 아저 우리 차기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여기다 대고 또 공고만 막 얘기하면 조금 피노키오 같은 느낌 들잖아요.
0: 반면
1: 그러면
0: 교사가 있네요.
1: 네네. 그러면
0: 예.
1: 결론은 뭐냐면 아 전월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나 만들고 그래도 신호를 정확하게 주면서 공급 대책이 붙어야 신호가 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좀 있고 게다가 기존에 걸어왔던 커리어가 뭐 교통부터 해가지고 주택부터 해가지고 실무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0: 다 현장
1: 좀
0: 전문가죠, 이분은.
1: 네네
0: 예.
1: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홍지선 후보자께서 지금 영끌 논란이 하나 있어요. 집값을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하셨더라고요. 장모분까지 대출해서. 이영일 부총리 후보자께서는 17년 동안 보유한 집에 전입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두 분이 내로남불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정책이 좀 이상하게 이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1: 지금 정책의 희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들 많이 했었고, 다만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의식이 갭투기는 나쁜 거다. 결국은
0: 네.
1: 망친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땐 좋은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은 건데, 국가가 자꾸 주거 안정이 불안해지고,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들한테 박탈감을 느끼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국가도 알고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된 시점이다 보니,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고쳐나가야죠. 고쳐나가는 중에 그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 내 개인의 사익이나 이런 깊은 투기, 투자 이런 개념이 없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했지만 지금의 어떤 패러다임과는 약간 결이 달라서 그분은 유감스럽고 좀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 의사표명 해주시면 그거 뭐라고 욕할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
0: 네.
1: 정도는.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매도를 하시든지 뭐 그게 저 신속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면 비거주에서 세금 잘 내시면 되죠. 세금 많이 내는 거.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둘이 좀 닮으셨대요, 두 분이. 그래서 한분
1: 저하고?
0: 정도는 안경태 정도라도 좀 바꾸시라는
2: 아, 우리가
0: 예, 조언을 해주셨는데
2: YTN에서
0: 예.
2: 출연료 올려주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 아, 네.
0: 제 사비로라도 아무튼. 근데 홍 후보자께서는 이 다섯 번 전세 갈아타기로 집을 매수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거 안 되죠?
2: 다섯 번 전세 끼고 사는 게안 되니까요. 토지 거래가니까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출대 가진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그냥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1: 그렇지.
2: 비거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정책이 이분들을 좀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0: 아니 뭐
2: 이분이
0: 예.
2: 비거주인데 다주택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나 사회적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비판을 받아 마땅한데
0: 아니에요. 이영일 부총리 후보자께서는 그냥 비거주
2: 1주택이에요.
0: 1주택자예요.
2: 그러면
0: 예.
2: 1주택자는 저는 아니 내 집에 사정이 있어서 사서 뭐 4개월 살다가 다른 데살 수도 있고 그 1주택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책 방향이 뭐 바잉이 아니라 리빙으로 가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비거주를 투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투기꾼이 된 거지. 저는 이분들은 뭐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다. 뭐 모든 사람 사회적 합의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이상경 전 1차관까지 해가지고.
1: 예. 그분은 말씀을 잘못해서 그랬죠.
0: 아니, 근데 네. 그분은 갭투자 이슈가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2: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는 불법도 아니고 네. 충분히 집 하나를 할 수 있었던 행위를 이걸 투기로 간주하는 순간 다 걸려드니까 장관 후보자들도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0: 뭐.

0: 제가
1: 그렇죠.
0: 이해할 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축구를 어릴 때할때 감독이, 저희 때는 흙이었잖아요. 다 흙이었거든요. 흙에서 막 축구 연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까지고 이래도 했어요.
1: 아, 그렇죠.
0: 네. 근데 지금 잔디구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감독이 그냥 흙에서 해, 그러면 그 감독 난리 날 거려. 그렇지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바뀐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이 변하는 과정이다. 과도기다. 그래서 이거를 슬기롭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결해 가면서 큰 패러다임은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좀 맞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기사를 쓰면은 많이 달리는 댓글이 이제 집 사는 거는 불가능해졌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분노를 좀 대변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80주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85주 상승했는데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누적 상승률이 이 기간 7%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14%가 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던 이광수 대표도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계의 슈퍼스타시죠. 이광수 대표가 정부의 자세가 아니하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폭등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 그러는데 먼저 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저도 뭐 똑같이 이런 스탠스를 취했었고, 한달 안쪽인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 보고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아, 이분들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때 뭐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래. 아, 남은 건 이제 진짜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저렴하게 공급하는 건 하나밖에 없구나. 다른 부분은 이거 지금 현재 기득권이나 카르텔들이 엄청나게 움직여 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도 그런 걸 느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내려간 걸 알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고 뭐 굳이 뭐 돌려서 얘기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농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지
1: 네.
0: 요새 뭐 조사하잖아요.
1: 예.
0: 그것도 또 지지율 하락에 또 일조하고 있습니다.
1: 해서 일조한다는
0: 네,
1: 거예요?
0: 전수조사를
1: 예.
0: 하는데 지금 뭐 디테일한 내용은 또 얘기가 기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단점이 뭐냐면요. 뭘할때 하나의 기준을 뒀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진흙에서 하면 안 돼. 이게 딱 정했어요. 연습하면 안 돼. 그럼 잔디구장을 만들어줘야죠. 안 만들어주고 진흙에서 하지 마.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뭐 이런 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순응하거나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틈이 좀 별로 없는 대책들이 연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월세
1: 바로
0: 대책
1: 이해가
0: 없는 것도
1: 됐습니다.
0: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번 그뭐 이렇게 상승 뭐 이광수 대표가 돌아서 이런 건 그분뿐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는 이제 각성해야죠. 아, 열심히는 했는데 국민들 수용성이 없구나. 그럼 뭐가 문제인가? 간단하죠. 공급이 부족했구나 나왔잖아요. 전월세 안정 대책을 도리어 해야 하는 그냥 매도 물량 공급의 개념으로 세금을 올려가서 매도하게 억지로 만들고 다좀 억지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방향성은 맞는데 결과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건 정말 대우각성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뭐 벌써 총선 준비하고 이런 잿밥의 마음이 있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이제 여론이 들끓기 직전, 아까 뭐 폭동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 청년들이 어느 순간 물꼬라 그러나요? 트리거 터지면 이거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국토부 장관만 볼게 아니라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정쟁만 하지 말고 둘 다
1: 맞아요. 그건
0: 청년들하고
1: 맞아요.
0: 미래에 대해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길이 뭔가, 길은 나왔죠. 공급 빨리 늘리고 분양가 저렴하게 한다. 그리고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뭐 상생임대나 매입임대 뭐 28년, 29년까지 팔으라 그랬는데 당분간 유예하겠다. 시장이 좀 전월세가 부족하니까. 이런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침에 경실련 쪽에서 좌고 우면 좀 하지 말고 농지조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성명서가 나왔던데.
0: 이제서야 얘기합니까?
1: 예, 뭐 그것도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잠시. 왜냐하면 소장님이 또 이제 이광수 대표랑 영혼의 단짝이시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광수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뭐 영혼의 단짝이고 토론의 단짝이죠. 요즘은 이제

0: 옛날 기회가 좀 많이 줄어서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요.
1: 예.
0: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 제가 매불쇼를 잘안 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모르겠는데 일단 뉘앙스 자체는 이제 취지는 알겠어요. 이제 취지는 정책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마음은 뭐 우리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한 교수님하고 이광수 대표님은 약간 제가 볼 때는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수님은 앞서서 말했듯이 잔디구장 만들어 주지도 않고 왜 진흙탕부터 먼저 하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셨고 공급에 대해서도 뭐 가격 얘기도 하고
1: 근데
0: 공급을 빨리 할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광수 대표님 그동안 토론하면서 제가 느낀 뉘앙스나 이번에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그 1세대 1주택자 비거주자
1: 네.
0: 12억에서 9억으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그 공제 금액을 내렸다가 다시 원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 왜 자꾸 정책이
1: 아, 더
0: 후퇴하냐?
1: 세게 가야
0: 더
1: 된다.
0: 강하게 세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자꾸 후퇴하는 것 같다. 여기서 후퇴하지 말고 더 강하게 갔어야 되지 않냐라는 아쉬움을 좀 토로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교수님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안정을 위한 방향성인데 또 방법론적에서는 저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영혼의 단짝의 분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 이광수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대토론회에서 픽까지 했기 때문에 더
0: 네.
1: 유명해진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런 분의 말까지 지금 안 듣고 있다. 한 교수님 얘기도 안 듣고 있다. 저희 방송 자주 나오시는 최상욱 대표님 이야기도 안 듣고 있다. 대체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2: 듣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판단이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건설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토건조 카르텔이 아직도 굳건하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정치인들이 선거될 때 되면 돈 많이 제일 후원하는 데가 그쪽 계열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너무 굳건하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인 장관이나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구조조정을 IMF부터 해서 국제기관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3년 동안 손도 안 대고 지금 정부도 1년 반째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2: 다 누구나 알고 있죠. 아니 비싸게 사서 사업이 망하면 빨리 접어야죠. 그걸 못 접게 일부러 정부가 도와주고 있어요. 이자를 늦게 내라 이러면서 아까 말씀 나눈 CRDC도 정부 중. 이게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워낙 강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큰 개혁 정신을 가지고 가지 않느라는
1: 네.
2: 이 망국병은 또 이제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나라가 심하게 경제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죠. 이 자체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끝은 버블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뭐 얘기가 이상해 흘러왔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워낙 강하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야합하고 있다. 그럼 이걸 깰수 있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보고를 받지만 명료한 명제는 있지 않습니까? 명료한 명제. 장사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면 접어야죠. 왜안 접고 계속 끌고 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온갖 다른 요인들을 붙여가면서 원래 본질이 망가져요.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1월 23일 날그 SNS 쓸때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책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요즘 솔직히.
1: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아파 보이는 게막 느껴질
2: 네네.
1: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배경 진단에 대해서는 아마 소장님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가야 된다,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고 공급 대책은 숙제가 계속 밀리고 있고요.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 규제라든지 카드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시장에는 안 먹힌다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1: 정부죠.
0: 거예요.
1: 왜 소장님의
0: 아니면
1: 소장님의 앞길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0: 아니 우리 개인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도 이제 중요한 이슈긴 한데
1: 일단 정책이 제일 중요할
0: 저는
1: 것 같아요. 지금은.
0: 정부가 이제 한 교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잔디밭을 만들어주지 않고 지금 개혁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제가 어제 만난 분이 이제 병원 쪽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개업하시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폐업하는 곳들도 있고 병원 또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입이 됐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의료 개혁,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예, 예. 밀어붙이면서 자기 지지 기반인 그 의료 의사들을 이제 벼랑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개혁이라면 개혁이죠. 비거주 1주택자까지 뭐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개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임기 내에 해야 되니까 급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보호해야 될 대상이자 지지 기반인 세입자, 무주택자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자기 지지 기반을 이렇게 갑자기 급격한 개혁으로 의료 개혁도 천천히 했으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했고 부동산 개혁도 10년, 20년을 두고 천천히 해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 그 경제학자 중에 토머스 셀링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미시 동기, 거시 행동. 그러니까 개인은 나의 어떤 작은 행동,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주택을 하지 말아니까 비거주를 하지 말아니까 나는 내가 입주해야지라는 작은 미시 행동을 동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모아 모아져서 지금 사회적으로 본다면 전월세 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개인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심하게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만들 때 개인의 한 삶에 대해서도 충분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정책을 두고 두 분이 많이 씁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한 교수님 오늘은 정말 네. 방송하시면서 많이 씁쓸하셨던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오늘 많은 분께서 저희 유튜브 접속하셔서 동시에 이 라이브를 봐주셨는데요.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분과는 다음에도 한번 다시 모이셔서 다음엔 조금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눌 수 네. 있었으면 와, 좋겠습니다.
0: 부동산이 뭐 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1: 하지만 다음에도 기분은 별로 안 좋게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부동산 썰전은 한문도 교수 김인만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다음 코너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김현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전자여행허가라는 거, 이 부분 점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전자여행허가라는 게 뭡니까?
1: 네, 흔히 EPA, 미국은 ESTA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라도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요. 근데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청 시점입니다. 출국이 임박해서 급하게 신청하다 보면 실제로 피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한 소비자께서는 인천공항에서 캐나다행 수속 중에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시고 급한 마음에 검색 상단에 노출된 사이트에서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셨는데 결국 승인이 되지 않아서 출국을 포기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보면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만 하셔도 이런 피해는 대부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야, 근데 이게 20만 원이나 해요? 원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공식 사이트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는 무료인 국가도 있고 가장 비싼 미국이 우리 돈으로 약 5만 7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 사설 대행 사이트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로 비교를 해보면 공식 수수료가 7,500원 정도인데 일부 대행 사이트는 최대 23만 원가량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죠. 소비자께서 지불하시는 금액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직접하기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아닐까요?
1: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각국 정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여권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준비를 하시면 몇 분 안에 간단히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공식 누리집을 통하시면 절차도 간단하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별 공식 누리집 주소도 함께 보도자료

0: 화면에 표시를 하지 않아서 결제 전까지는 금액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검색 결과에 광고 표시가 있는 사이트는 주의하십시오. 둘째, 결제 전에 주소창에 도메인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페이지에 정부와 제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이는 사설 대행 사이트이므로 공식 누리집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미 결제하신 분들, 여행을 앞둔 분들, 당부하고 싶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미 결제하셨는데 아직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정확한 기간과 접수 방법은 각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면 전자여행 허가는 항공권 예약 전에 미리 반드시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시고 결제 전에는 도메인 주소와 수수료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소비생활 중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별거 아닌데 말도 안 되게 비싼 대행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김현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1: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어떤 분께서 전월세, 월세 폭등, 내년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시래요. 또 어떤 분께서는 허울 좋은 집은 바잉이 아니라 리빙입니다. 서울 임대가 반인데 이 사람들을 제외한 정책을 짜는 게 정말 좀 정상이 아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좀 정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책 기조 정상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등일시.
8: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5도 선에서 출발했고요. 일부 강원 지역은 10도 선에서 출발하며 평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대구도 25도, 광주 29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는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강대교 목간 지점 4차로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호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한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 부근부터 동호대교 쪽으로 쭉 밀리는데요. 현재 여의상류나들목 부근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 관련 내용 자세한 이야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4: 자, 일단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그 양 씨와 정판사 사이의 녹취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정판사 알지 하면서 통화한 내용인데 이 정판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통화된 시점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짚어주시죠.
6: 일단 이 정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의혹이 나오고 나서 이 사진이 하나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양모 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정판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사진이 예. 확인이 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네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게 이 정판사 같은 경우에 이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 제넬실의 강모 대표 예. 이 강모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있었는데 예. 이걸 첫 번째로 기각했던 그 판사가 이 정모 판사였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다른 판사가 실제 심사를 했었고 그때 가서는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이런 경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정판사가 결국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당사자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된 이 대화 녹취록에 또 한 당사자가 이 정모 판사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성원 후보자 그리고 양모 씨가 통화를 하면서 이 정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가장 친한 아우 동생 정모 부장판사 기억나냐라고 하면서 통화하는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의혹 중에 하나인 당시 이제 시각청 청탁이 있었던 그 시기로부터 한 달 전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사진이 찍혔던 것보다도 훨씬 이전 그리고 식약처에 대한 그 청탁이 의혹이 있었던 그 시점보다도 전이다 보니까 그럼 애초부터 꽤나 오랜 시간 전부터 이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냈던 것 아니냐 친분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5: 네,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판사는 지금 영장재판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 의원이 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그 로비를 해줬을 경우에 브로커인 양 씨가 아주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게 좀 입증이 돼야 됩니까?
6: 이제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직무 관련성과 더불어서 특히나 그런 청탁이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까지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뇌물과 같은 그런 대가를 제3자에게 주도록 약속을 했거나 혹은 제공이 됐는지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여기서 봤을 때 뭐 각각의 요소 모두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부정한 청탁은 그렇다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어진 그런 시각 처에 대한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자체가 네.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듯이 지금 이 제넨실의 강모 대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관련 재판에서 당시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이 양모 씨에게 전달한 내용, 그 청탁한 내용, 부탁한 내용 등이 위법하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 그리고 그 대가를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다. 한편으로는 식약처에서 실제로 이 승인 심사를 했을 때도 이 부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그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김승훈 후보자가 결국에는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똑같이 문제가 되면 법원의 판단, 앞서 있었던 법원의 판단처럼 그 부분은 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거는 뭐 여전히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예, 말씀하신 중에 좀 다양한 해석을 듣고자 변호사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제넷셀 창업자 강모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애초에 어차피 식약처에 임상 요청을 했고 15일 이내에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민원 제기를 한 것이지 부정청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식약처가 그 15일 이내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7: 그렇죠. 지금 언급해 주시는 것처럼요. 제네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줄로 요약하면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8: 임주혜
7: 있는
8: 변호사입니다.
7: 과정에서 이 보완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이 식약처와 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문의한 차원이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점들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과연 중간에 이 연결고리라고 지금 불리우는 일종의 뭐 브로커가 없었다면 과연 이 제넷셀의 대표는 식약청장에게 직접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연락을 취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볼 수조차 있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연락을 취했다는 것 자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전화를 한 차례 했는가 두 차례 했는가가 부정한 청탁을 가리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기업과는 달리 특히 임상실험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 신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특혜는 없었던 것인지 특혜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기업과는 다른,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 패스트트랙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김승원 후보와 양모 씨의 통화 녹취록을 또 공개한 것 중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뭐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이익이 결정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미리 알고 있었구나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6: 난 그런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뭐 실제로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질 만큼 입증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실제 승인까지 이루어지고 뭐 상품이 실제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그 회사라든가 혹은 관여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뭐 사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양모 씨에게 지급될 수도 있는 혹은 그 제약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그 자체로 이제 부당하게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김승훈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실과 별개로 자신이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청탁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결국 뭐 뇌물죄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가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의혹 자체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제 형사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 예.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이 녹취록의 출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9: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만 확보할 수 있는 그 내밀한 수사
8: 기록을 민주당 의원입니다.
9: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검증을 넘어서는 불법 행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0: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 이진수 검찰의
0: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법무검찰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 제보자가 누구냐? 공익 제보자가
1: 한동훈
2: 누구냐?
1: 무소속
2: 이걸 밝혀라라고 민주당이 계속 앵무새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 얘기하는 건 물타기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스피커를 공격하려면 좀 분발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3: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의 이야기인데 뭐 녹취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공개 정보면 충격적인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받은 일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 정도 정보 공개 같은 경우 취득한 정보 같은 것들이 검찰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까?
4: 사실 이 자료의 출처 같은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인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이 만약 검찰로 일하고 있을 때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에 본인이 그러니까 보고 있었던 자료라든가 아니면 보고받은 자료를 지금 공개하는 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예.
4: 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거듭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건 뭐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다.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부터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관계 파악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사건 관계인이라든가 그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 본인과 관련된 이 사건 자료를 한동훈 의원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공익 그리고 이 자료의 출처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 취지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출처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공익적인 목적의 공개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출처가 만약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 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반론을 한동훈 의원 측에서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5: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는데요. 한 의원은 출처가 검찰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섰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

0: 평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본가에 생활비를 보탰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도 받은 상태였죠.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연봉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금방 갚을 줄 알았거든요. 저와는 다르게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모님께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모님이 저희 집에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제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아내와 장모님 두 명의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본가에도 계속 생활비를 보내야 했던 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아내 몰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크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출 사실은 들통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통장과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지더니 장모님까지 불러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죠.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재산 문제도 막막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금 사는 집 전세보증금도 장모님의 돈이고 들어둔 보험도 장모님이 계약자라면서 저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내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유지해온 전세금과 보험인데 정말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처가에서 전세금을 보태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쑥불쑥 장모님이 찾아오고 또 집에서 아내와 장모라는 두 명의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사실 결혼 생활에서 장모님이 깊숙이 개입을 하면 부부 갈등이 좀 복잡해지죠?
2: 네, 맞습니다. 그 배우자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댁이나 처가 식구까지 이제 관계가 얽히면 갈등이 더 커져요.

0: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이제 과거에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이제 문제가 됐으면 요즘은 또 이제 장모님의 간섭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 결혼 전에도 대출이 있었고요. 결혼 후에도 아내 몰래 추가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돈이 뭐 본인 사채나 도박에 쓴게 아니라 생활비랑 그리고 가족 부양에 사용한 상황이에요. 이거 파탄의 책임이 사연자분한테 있다고 볼수 있는 걸까요?
0: 우선 그 사연자분이 혼인 이전이나 이후에 그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배우자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1: 네.
0: 단순히 배우자한테 이 채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출이 뭐 가정 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용도나 도박이 아닌 혼인 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제 이혼 사유는 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1: 네.
0: 사안에서는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사연자분이 귀책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자네하고 장모가 이제 사연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반성문을
1: 네.
0: 쓰라고 하고, 이제 가정사에 너무 깊게 개입해서 이제 갈등의 주된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1: 네.
0: 아내분이 또 이전에 폭력 행위도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아내 쪽이 좀 유책 배우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하긴 이 사연자분이 본인 연봉이 높다 그랬거든요.
0: 네.
1: 어쨌거나 본인의 이제 부모님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나몰라라 하기도 좀 어려운 거고,
0: 네.
1: 뭐 채무가 한 2, 3억이 된다라고 하면 또 조금 그렇긴 하지만
0: 네.
1: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출 받으셨던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네.
1: 오히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장모님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또 사연자분 몰아세우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할 때 장모님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0: 그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혼 사유 중에서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장모님 때문에 이혼이 뭐 이혼 사유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 네.
0: 그것과 별개로 이제 배우자 부모한테 위자료,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그냥 부당 대우를 넘어서서 어떤 직접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1: 네.
0: 저희 법원에서는 웬만해서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뭐 상대방한테 폭행을 가했다거나
1: 네.
0: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정도가 돼줘야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그 외에는 조금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장모가 막 사연자분을 때리거나 막 욕설을 퍼붓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그렇다. 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재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장모님이 마련해준 돈입니다. 지금 아내는 엄마한테 빌린 돈이니까 재산분할할 게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모님이 이제 보험 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전세보증금과 보험 해약 환급금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0: 그 사연자분 아내분이 이제 전세금 관련해서 장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 네.
0: 통상적으로 이제 결혼 당시에 양가에서 지원한 금액을 빌린다기보다는 증여로 보미 좀 상당을 하고요.
1: 그렇죠.
0: 다만 이제 뭐 차용증이 작성됐는데 그것을 뭐 공증을 받았느냐, 이자 지급이 지속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금원의 지원이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용금을 보는 경우도 있긴 있으나,
1: 네.
0: 본 사안에서는 이제 뭐 차용증을 작성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뭐 이자 지급 내역도 만약에 없고 하면 이제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다만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이제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사고 발생자, 뭐 자녀 보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그 피보험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약자가 배우자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예상해지 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계약자가 장모님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1: 그러니까
0: 같습니다.
1: 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자가 장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네, 이제 아내로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럼 어쨌거나 재산 분할, 이제 우리가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빚도 분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0: 하는데요.
1: 네.
0: 지금 사연자분의 빚, 그러니까 채무는 본가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진 빚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빚, 본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생긴 빚,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1: 통상 이제 결혼 전 대출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결혼 전 대출이 뭐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뭐 결혼하면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0: 네.
1: 본 사연에서 이제 결혼 전에 받은 대출은 이제 본가 생활비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 대상에서 좀 제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연자분이 대출은 도박이나 낭비가 아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연자분이 유책 배우자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의 과도한 간섭을 방관하고 폭력적인 위협이랑 반성문을 강요한 아내 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모님이 주신 전세금,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걸로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에픽하이의 빈차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반소매가 춥게 느껴질 정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긴 옷을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쾌청한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좀 빨리 온 것 같죠. 오히려 아주 더웠던 여름에 이어서 금세 가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도 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갔다 들어오시고 나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 위생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초대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문다. 경기 교육의 벽 깨기 실험.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9월 10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최근 경기도 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벽 깨기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와 지역이 함께 나서겠다는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학생은 배움에 더욱 집중하고 교사는 가르침에 전념하고 학부모는 공교육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학교, 또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경계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관님 어서 오세요.
1: 네, 경계교권보호단장 안민석입니다.
0: 네. 지난번에 출연하시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나서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는 옷깃에 없었던 배지가 지금 하나 옷깃에 있습니다.
1: 관찰력 있으시네요.
0: 뭔가요?
1: 이 배지가 교권보호단 배지인데요. 네. 이 배지를 단 300명의 경기도의 교권보호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분들이 현장에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즉시 투입이 돼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포함해서 그 300분 모두 다 이 배지를 달고 계신
1: 있죠.
0: 거예요?
1: 네, 그렇죠.
0: 이 배지의 모양을 저희가 크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1: 교육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0: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영웅들이십니다.
1: 네. 정말 멋진 배지를 달고 오신 안민석 교육가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취임하신 지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동안도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학생, 학부모, 뭐, 교육계 관계자 다 만나셨을 거예요. 어떤 목소리 가장 먼저 들으셨어요?
0: 워낙 그 목소리들이 다양하고요. 이제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아주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교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요구가 가장 크고요.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큰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학원 좀안 다니게
1: 그렇죠.
0: 해주세요. 그거고요. 학생들은 어이 저희들도 이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데 저희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지금 열심히 듣고 또 경기교육의 해결사로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이 새로 출범한 그 이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그 역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0: 그 교권
1: 교권
0: 회복이 안 되고 교권이 무너진 이유는 간단해요. 이 민원이나 사고를
1: 네.
0: 선생님 혼자서 감당을 하고 선생님이 고소당하면 혼자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또 이후에 재판받고 이걸 선생님 혼자서 냅두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채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권 보호단들은 사건 즉시 투입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하회와 중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초기에 사과받고 화해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반의 반으로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달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케이스가 훨씬 더 줄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교권보호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단 악성민원이 줄어들었어요. 교육감이 악성민원인을 직접 고발해버리니까 함부로 학교를 우습게 보지 못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학교를 우습게 보는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과 원칙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1: 네네.
0: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 그러네요.
0: 선생님들이 야, 진짜 우리를 지켜주구나. 그런 좀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앞으로 경기도 교권보호단의 역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벽계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는데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0: 네.
1: 벽계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아주 직접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교육에서 벽계기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벽계기는 누가 만든 줄 아세요?
1: 교육관님이 만드신 거
0: 예,
1: 아니에요?
0: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1: 네.
0: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1: 네.
0: 기존에 지역과 학교의 연계 협력을 거버넌스라고 그랬거든요. 지역과 학교의 거버넌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첫째, 영어를 왜 쓰냐 이 예? 예. 우리말 좋은 벽계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두 번째, 거버넌스보다 벽계기로 했을 때확
1: 그렇죠.
0: 와닿잖아요. 뭔가 기존에 막혀 있는 걸 깬다.
1: 맞아요.
0: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벽을 깬다. 교육청과 시청의 벽을 깬다. 학교와 지역의 벽을 깬다. 거버넌스보다도 훨씬 학생들이나 대중들이,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쓰지 말자. 저도 유학파예요. 석사
1: 영어
0: 박사를
1: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0: 네, 뭐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유학파인데 영어 하지 말자. 우리
1: 맞아요.
0: 좋은 말 벽계기가 있는데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벽계기를 정리를 한 겁니다.
1: 그렇군요. 확실히 이해가 한 번에 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벽계기라는 건 경계를 허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0: 마음의 경계도 허물고
1: 네.
0: 제도의 벽도 허물고 행정의 벽도 허물고 학교와 지역의 담도 허물고 그래서 상생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령 그런 거예요. 경기도에서 라스라고 하는 아이들 책을 많이
1: 네.
0: 읽고 예술 활동 열심히 하고 스포츠 활동 열심히 하는 리딩 아트 스포츠 이 라스 교육을 지금 시작하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 시설이나 전문 강사들이 한정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학교의 힘으로 선생님의 의지만으로 좀 터기지 부족해요. 근데 지역에는

0: 전문 강사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시설들이, 다양한 시설들, 양질의 시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와스 교육을 위해서 지역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은 와스 교육이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학교에는 또 체육관과 운동장이 있잖아요.
1: 네.
0: 대부분의 학교 체육관이요, 서울시 대부분의 학교 체육관들 문을 닫아놔요. 밤에 또 주말에.
1: 그러니까 학생들만 쓸수 있는 거죠.
0: 그리고 시간에만 쓰고
1: 네.
0: 나머지 문을 닫아놔요. 이걸 왜 문을 닫아놨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운동장도 개방하고 주말에 또 야간에는 체육관도 개방을 해서 그렇게 주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가 또 좋은 공간으로 제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시설도 학교와 지역의 시설을 서로 공유를 하자. 그런 이제 벽계기 하게 되면은 주민도 좋고 학생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1: 어허, 네.
0: 도랑치고 개 잡고 이게 벽계기입니다.
1: 그래서 지금 그 벽계기의 어떤 상생 모델을 사실은 안민석 교육감님이 예전부터 지금 만들어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교육부 장관, 경기도지사, 또 31개 시군 단체장, 25개 지역 교육장과 함께 벽계기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 협약식을 가진 곳의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 하셨더라고요.
0: 오산서 했어요.
1: 네.
0: 오산의 원동초등학교라는 곳에는 학교의 수영장과 또 GX룸, 또뭐 체육관, 그러한 시설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 있어요.
1: 학교 안에, 초등학교
0: 예,
1: 안에요.
0: 그럼요. 여기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이 수영도 여기서 하고 배우고 주민들이 수영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과 주민들이 수영장 6레인에서 같이 레인을 나눠가지고 같이 하는 것을 시장님들과 추미애 지사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뭘 하시던가요?
0: 이런 훌륭하고 위대한 시설을 한 정치인의 상상력과 돌파력과 추진력으로 이걸 10년 전에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1: 그
0: 해주셨어요.
1: 한 정치인이 안민석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뭐,
1: 2017년에 완공된
0: 그렇죠.
1: 거고
0: 제가
1: 당시에
0: 12년부터
1: 오산
0: 시작한 거죠. 그렇죠.
1: 국회의원이셨잖아요.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건 제가 일찌감치 이런 시설을 짓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초고령화 시대에 또 저출산 시대에 이게 복합시설을 많이 지어서 주민과 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땅덩어리 좁은 학교에서,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우리한테는 이게 필수한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이런 저 학교에 공유 시설을 짓자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오산에 두 개를 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행사를 한 오산의 원동초등학교인데요. 운영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만 명이 1년에 이용하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그것을 앞으로 그런 복합시설을 경기도에 100개를 짓자고 지사님하고 어제 오신 31개 단체장님들한테 제가 제안 드렸어요. 100개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100개 같은 경우에요. 일본에 비하면요. 우리나라가 수영장이 800개가 있어요. 혹시 일본의 수영장이 몇개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1: 모르겠는데요.
0: 예, 3만 개예요.
1: 아우, 굉장히 많네요.
0: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 시대를 경험을 쭉 해왔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그 노인층에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이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수영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 거기서 수영을 배우게 하고
1: 그렇죠.
0: 이런 시설을 도심지에서는 못 지어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 골든플랜을 어제 제안을 드렸어요. 100개를 지읍시다.
1: 그래서 벽계기 협약식을 이곳에서 가졌고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와 이제 여러 단체, 뭐 지역, 정부 함께 경계 허물고 함께 하자는 건데 그 내용에 주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0: 이 벽계기가 경기도 교육의 중요한 정책 중에 이제 폰프리라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 네네네
0: 아이들이
1: 폰프리
0: 그렇죠.
1: 네.
0: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양한 활동, 라스 활동을 하게 하는 거 이거요. 이것이 이제 벽계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시설 자원, 인적 자원을 공유를 해야 되니까는요.
1: 네.
0: 근데 이제 폰프리라는 것도 폰프리 스쿨을 넘어서 폰프리 홈, 그다음에 폰프리 시티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 계몽운동 차원에서 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죠. 지자체와 함께 가령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폼프리 하남시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1: 네.
0: 그러면은 도시 전체가 폼프리 도시가 되면은 도시의 문화가 틀리고 시민들 간에 학생들 간에 눈과 눈이 마주치게
1: 맞아요,
0: 되고
1: 맞아요.
0: 더 많은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하남시를 적극적으로 제가 관심 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1: 네.
0: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치면요. 사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수영 수업을 시작했어요.
1: 네.
0: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1: 생존 수영도.
0: 그게 지금 메카가 오산입니다.
1: 교육감님이 처음에
0: 그럼요.
1: 제안해서 하신 거라고.
0: 그것도 역시 오산의 교육청과 시청의 벽계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또 어제도 오신 분들이 보셨지만은 오산 아이들은 5학년 6학년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통기타 수업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 그것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1: 네. 네, 너무 좋네요.
0: 그런데 만약에 학교의 힘으로 수영 교육 가능합니까?
1: 그러니까요.
0: 학교의 힘으로 통기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런 신화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어제 100개의 협약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오산뿐만 아니라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아이들 등하교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파프리카라는 버스인데요.
1: 네.
0: 18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 또 벽계기 일환으로 학교의 도심지에는 주차는 심각하잖아요. 밤에.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네.
0: 학교 주차장을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학교가 관리하지 않고 시흥시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15개 학교를 야밤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 주차장을 학교가 제공한 거예요.
1: 네네.
0: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1: 뭐하러
0: 도심지에 비싼 땅 사가지고 몇백억 들여가 주차장을 지어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특히 AI 시대에
1: 네.
0: AI 교육을 학교가 AI 시설이 뭐가 있어요? AI 전문 인력이 뭐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시작하는 벽계기는 AI 시대에 문명 대전환적 시기를 맞아서 대한민국 교육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경기 황금 계획이 그걸 말하는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그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 복합 시설을
1: 네.
0: 10년에 예. 앞으로 10년에 100개를 짓자.
1: 아, 이게 이제 경기 황금 계획이군요.
0: 그렇죠.
1: 근데 왜 황금입니까?
0: 골든 플랜. 너무나 기중하고 너무나 미래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황금과 같은 계획이다.
1: 야.
0: 그래서 이제 골든 플랜이라고 붙였고요. 이것이 100개 하면은 많을 것 같지만요.
1: 네.
0: 인구 10만 명당 하나 정도의
1: 그렇죠.
0: 미술을 짓자는 겁니다. 학교가 여유 부지가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찾아드리겠다는 이거예요. 이걸 지자체 제가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고마운 마음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심지에 땅이 없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1: 네.
0: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복합시설을 짓는 이런 10년 동안에 100개를 짓는 이 계획을 경기 골든 플랜.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 서울이 이런 걸 해야죠. 땅덩이가 없잖아요, 서울에.
1: 네.
0: 이 땅 좁은 데서 네. 이런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을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사실 이번에 공통과제 추진해야 되는.
0: 서울은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서울이 오세훈 시장님하고 또 그 교육감님하고
1: 네.
0: 이건 빨리. 이 서울 골든 플랜도 빨리 세워야 됩니다.
1: 사실 이번 공통과제 내용에는 교육 예산 2배 확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도뿐 아니죠. 교육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2027년부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 이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 논의가 지금 교육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1: 네.
0: 제가 세 가지 좀 우려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산은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철학을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지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는 생략된 채 예산만 가지고 교부금 비율을 20.79%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치킨 게임이에요.

0: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가 지금 싸우고 충돌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형국이다 라는 점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교부세를 20.79%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지원하던 게 1972년부터 시작됐어요.
1: 네.
0: 한 55년 가까이 됐죠. 예. 그러면 이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는 교육계와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죠.
1: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이거 줄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그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예. 봅니다. 이 현실이요. 경기도하고 서울이 틀리고요.
1: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0: 예. 아니 뭐 전라도나 경상도 시골 지역하고 경기도가 같겠습니까? 경기도는요. 1년에 신설학교를 평균적으로 한 40개 가까이 짓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인건비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조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내년부터 해마다 3조 정도의 경기도 교육 재원이 줄어들어요. 그럼 학교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과밀학교 학급이 이 문제 이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16개 시도마다 다 틀린데 이것을 동일한 자태 속에서 이 예산을 보겠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1: 그럼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의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뭐 계획이 있으세요?
0: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박홍근 장관께서 국회 이야기를 잘 좀 들으시라. 국회는 그래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국민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국회 의견을 잘 들으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가 사실 좀 현장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과 교육계 여론을 충실히 들으셔라. 그래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교육계 바람이 무엇인지를 그런 대변하는 국회 역할에 좀 충실하시라.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저는 제임스 해크만이라는 노벨 경제학 수상했던 분이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연초에 이런 뼈아픈 말을 우리 한국사에 던졌어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원인은 사교육비에 있다. 이 교육 이것 때문에 저출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울 때 학원 보내고 아이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현실 나 싫어요. 그래서 뭐 결혼 안 하는 그런 청년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서 이 AI 시대라는 거는 과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불의 발명의 버금가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예요. 그러면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교육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즉 교육주도 성장을 대한민국이 하겠다. 저는요. 저는 유대인 친구들이 많아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많이 사귀었고 요즘도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네. 우리 한민족보다 우수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그들은 교육 체제가 잘 됐어요.
1: 그렇죠. 그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0: 우리도 네. 지금부터라도 AI 시대를 맞아서 교육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면은 패러다임을 달리하면은 유대인만큼 아니면 유대인보다 우수한 세계적인 우수민족, 우수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주도 성장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철학적인 바탕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 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벽계교 관련해서 연결된 것도 더 들어볼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0: 끝나나요?
1: 시간이 저희가 이제 40초 정도 있어서요. 끝으로 지금 교육감님의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이

0: 활동 주로 하면서 구상하고 준비된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1: 5초입니다.
0: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5도 선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차츰 기온이 올라서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대구도 25도, 광주 29도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은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도 있고요. 고장차 구간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밀리는데 이 한강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 이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현재 홍제램프부터 정릉램프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정릉램프 부근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어제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발언을 연임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 이미 헌법 질서 속에 임기가 제한돼 한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쿠데타를 극복하며 만든 정부인 만큼 헌정질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 4만 달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분기 경상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등을 적어놓은 수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데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고 자신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 보도된 사진 속 수첩에 적힌 이름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후보가 필승 카드인지 분석하다 새롭게 거론되고 여러분이 얘기한 분들을 쭉 적어놓은 거였다고 작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오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가짜 노출록 공개로 대화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사업가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과거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은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용 후보자가 오늘은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일정이나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해온 해외 긴급구조대가 열흘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오는 11일 철수합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 일진이 예정대로 오는 11일 군수송기를 통해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수색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2진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점검의 후속 조치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우방과 이랜드건설, KG 모빌리티 커머셜, 대방건설 등 18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 예탁증서 ADR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기대감에 힘입어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SK하이닉스 ADR은 전장보다 7% 이상 급등한 198.63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199.8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늘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5.8도로 이달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는데 한낮에는 25도로 아침보다 10도가량 높아집니다. 대전과 대구의 한낮 기온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지속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배달 음식 시켜 드실 때 기사님 얼굴 제대로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온라인에서 어느 아파트에 붙은 협조문 한 장이 화제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배달 기사님들 이것 하나씩은 꼭 쓰고 다니시지요. 그런데 이걸 쓰면 얼굴이 가려지다 보니 입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 안에서 걷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것 앞부분을 살짝 올려서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CCTV에도 얼굴이 안 잡히니 걱정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소식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정도는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바쁜데 올렸다 내렸다 번거롭다. 그럴 거면 배달을 시키지 말라며 발끈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안전을 위해 머리에 꼭 쓰는 이것. 얼굴이 살짝 가려지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헬리콥터 2번 해리포터 3번 헬멧 4번 헬물찜 1번 헬리콥터 2번 해리포터 3번 헬멧 4번 헬물찜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사실 오토바이 타는 배달 기사님만 착용하는 건 아니고 쓰시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들도 뭐 이게 탈때 이건 많이 쓰시죠. 안전을 위해서. 뭘까요? 헬리콥터, 해리포터, 헬멧, 해물짐.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보기에 억지가 좀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라디오 생활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뭔가 점심 메뉴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네, 이런 보기가 나왔다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의견도 한번 보내봐 주세요. 궁금합니다. 사실은 양쪽의 의견 다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쓰고 있으면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시민들은 들어올 때는 좀 얼굴이 보일 수 있게 이걸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낸 거고 근데 기사님들의 의견이 거기엔 담기진 않았지만 이제 댓글에 반대로 아니 바쁘신 분들이 언제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냐 그럴 거면 차라리 배달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견도 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유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어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 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16 태안 가을 꽃박람회 4인 초대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박람회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꽃이라는 머리말 함께 달아주시고요. 이름을 꼭 써주세요. 문자에 이름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초대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기사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머리에 꼭 쓰는 이것, 얼굴이 가려지기도 하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헬리콥터, 2번 해리포터, 3번 헬멧, 4번 해물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 힌트송 바로 보내드릴게요. 머리에 쓰는 거니까 네. 015B가 부릅니다. 단발머리.

0: You want it, you got it, you need it, I wanted it. Go outside your head and look for the problems that I never know you so we saw through you. Yeah, can you tell me some relief? And you want another life, job, moment, another life.
1: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산 화장품 바로 K-뷰티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올랐죠. 200개가 넘는 나라에 K-뷰티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장세에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K-뷰티의 가파른 성장 배경으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았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세계 4위였는데요.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2년 만에 세계 2위로 올라선 겁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해외 화장품 규제의 벽을 정부가 어떻게 낮춰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지선 연구관 전화 연결합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지선 연구관입니다.
1: K-뷰티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면서 기분도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 K-뷰티의 어떤 세계시장 공략을 새로운 단계에서 지금 식약처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최근에 디코라스라는 것이 출범을 했네요. 이게 뭔가요?
2: 이름부터 조금 어려우시죠?
1: 네.
2: 디코라스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의 영문 약칭입니다. 그 학회에 식약처가 있듯이 다른 나라에도 식약처와 같은 규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 규제기관들의 기관장급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장품의 안전과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입니다.
1: 함께, 그러니까 식약처 같은 기관이 다른 나라에도 네네. 있는데 네네. 식약처가 주도해서 설립한 것이고 그런 다른 네네. 나라의 규제 기관장들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인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협의체는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2: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K-뷰티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K-뷰티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수록 나라별로 다른 화장품 규제가 그 해외 진출의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코라스에서는 각국의 규제를 비교하고 차이를 분석하면서 서로의 제도와 규제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규제기관 차원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 비관세 규제 장벽을 낮출 수 있고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 그리고 뷰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의 규제기관들이 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디코라스의 핵심 목표입니다.
1: 디코라스. 디코라스 그 약자가
2: 네네.
1: 뭐의 약자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글로벌 코스메틱스 레귤러토리 오소리티 서밋입니다.
1: 그래서 디코라스. 그렇게 들으니까 디코라스가 쉽네요.
2: 네, 쉽습니다. 디코라스. 네.
1: 네, 디코라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디코라스가 지금 열린 거죠?
2: 네, 지난주 월요일에서 바로 어제까지 호황에 잘 마쳤습니다.
1: 어떤 나라들이 참여를 했나요?
2: 이번 제1회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3개국 16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안 국가를 비롯해 신흥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멕시코 등 중동 및 중남미 국가까지도 함께했습니다. 혹시 사회자 아나운서님은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아실까요?
1: 뭐 엄청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얼마인가요?
2: 네. 제가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 약 한 750조 정도 되더라고요.
1: 와, 대단하네요.
2: 네, 정말 대단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코라스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화장품 시장 규모를 저희가 한번 합해봤거든요. 850조 원의 세계 시장에 약 46%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위해 이 참석한 국가들과 양자회의도 진행했고요. 마다 기관장 회의를 통해 이번부터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도 선출되었습니다. 그만큼 디코라스의 첫 출발이 매우 이제 성공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코라스는 앞으로 K뷰티의 수출 장벽을 낮추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새로운 수출길을 여는 실질적인 규제 협력이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디코라스. 우리나라가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출범시킨 국제 협의체이고요. 세계 네. 그 화장품 시장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 1회.
2: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1: 디코라스에 대단한 네. 것 같고 이 디코라스가 네. 실제로 우리 기업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코라스는 기업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해외 규제 장벽을 정부가 상대 당국과 직접 협의해 풀어주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지난 7월 식약처가 인도네시아 식약청 및 할랄 제품 보장청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여 유통 중인 제품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갑작스런 제품의 회수나 인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코라스는 주요 수출국들과 지속적인 규제 외교를 펼쳐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 이번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도 그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를 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직접 해당 수출국의 관계자들도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네요.
2: 네, 맞습니다. 저희 기업들도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거를 기업 간담회라고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 간담회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 6개 국가의 지역 규제 당국자가 참여해서 저희 기업들과 만났어요. 이 자리에 만나 기업들이 현지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나 시험자료 제출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특히 자료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현지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접 해당국의 규제 당국자로부터 확인할 수

0: 있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올해 화장품 수출 우리나라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세계 2위로 올라섰는데 K-뷰티의 위상 어느 정도인가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세요?
0: 앞서 이제 도입 부분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나 증가했고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K-뷰티는 특정 국가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개가 넘는 국가로 수출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규제 환경에 잘 대응하는 것도 K-뷰티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코라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1: 예, 끝으로 지코라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K-뷰티가 이제 세계 2위 화장품 수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화장품 안전과 규제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코라스는 K-뷰티가 해외에서 겪는 규제의 벽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낮추고 동시에 세계적인 화장품 안전과 규제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설립된 협력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K-뷰티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지선 연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함께합니다. 예, 90분 동안 매일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SAT를 내드렸죠. 오늘 SAT에 대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한 아파트 단지에 어떤 협조문 하나가 붙었는데 그것이 화제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배달 기사님들이 이것을 쓰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좀 불안하다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단지

0: 안에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탈때 이것 앞부분을 살짝 올려서 얼굴을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 담긴 거였어요. 이 소식에 댓글이 쏟아졌는데 그 정도는 협조할 수 있다. 워낙 요즘에 불안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니, 바쁜데 언제 올렸다 내렸다 하냐 번거롭다 그럴 거면 배달을 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을 벗으라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부분만 좀 올려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내리고 올릴 수 있는 투명한 그게 있잖아요. 설명을 잘 못하겠네 제가. 아무튼 그거를 살짝 올려달라 이런 취지의 협조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6635번님이 안전도 좋지만 잠깐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034번님은 저도 배달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그런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협조문이 올라와서 이제 그게 화제가 돼서 나온 거예요, 내용이. 5414번님은요. 손에 배달 물건 없는 그냥 이것만 쓴 분과 예를 들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면 조금 불안합니다. 예,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러네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쓴 분. 그런데 사실 배달기사님도 예를 들어 올라가서 물건을 배달할 물건을 그 집에 이제 주고 내려오실 때는 빈손이실 수 있죠. 예, 이거는 그래서 손에 있고 없고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528번님은요. 안전을 위해서 착용한 이것. 아, 묘책이 없어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할 때는 잠시 벗어서 오토바이에 걸어놓고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아예 벗어서. 근데 이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왜냐면 또이 배달 빨리 안 오면 그것도 좀 민원이 올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아, 이것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8840번님도 이런 의견이시네요. 사실은 배달 오셔서 이것만 좀 벗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스크만 쓰셔도 되고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전을 위해서 기사님들은 이걸 쓰셔야 되거든요. 오토바이를 타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기사님들한테는. 2053번님은 배달 기사님들 얼굴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이걸 어떻게 기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예. 4471번님은 저는 에어컨 설치 기사인데요.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 꼭 씁니다. 에 맞죠, 맞죠. 에어컨 설치하시려면 외부에서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머리에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4261번님은 기사님들도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이것 올리는 시간도 없이 양손 가득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서로 이해해야죠.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4471번님은 불안하면 문 앞에 놔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분들 굉장히 바빠 보이시던데요. 이런 의견. 3917번님은 시대가 험악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양쪽 의견 다 이해된다. 아, 이런 의견. 그러네요. 진짜 좀 팽팽한데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기사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머리에 꼭 쓰는 이것 뭘까요? 1번 헬리콥터, 2번 해리포터, 3번 헬멧, 4번 해물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또한번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노조는 총파업까지 벌였고요. 기업은행 직원 10명 중 9명은 본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설문 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이 문제와 맞물리면서 또 새로운 법적 쟁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사실 오늘 이 내용도

0: 좀 어려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한번 짚어보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세요.
1: 다들 뭐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약 아까 350곳이죠. 이걸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추진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이제 직원들과 옮기려고 하는 국가, 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네, 알겠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총파업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특히나 기업은행에서 노조가 설문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거는 결국에는 89%, 거의 90% 이루고요. 심지어는 이전하면 본종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 응답도 86%가 나올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노동쟁의의 그 범위에 대해서 확장되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 시행됐는데요. 요거하고 맞물리면서 노사가 교섭, 이게 이전을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법적으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0: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지금 정리를 쭉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제 눈에 지금 띄는 유튜브 댓글이 있어서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1: 네.
0: 투페이스님이 김효신 노무사님 미남이시네요.
1: 네,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네요. 네. 제가 지금 왜냐하면
0: 매일 들으시죠?
1: 샤프파이브바를
0: 한두
1: 잘
0: 번씩?
1: 봤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예, 바로 내용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노란봉투법상 이 법적으로 볼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 문제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1: 사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 뭐 했으면은, 결국에는 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장됐거든요. 예전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복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노동쟁의고, 이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파업으로 할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데요. 이 노동쟁의를 교섭의 대상사항이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추가된 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의 하나로 포함됨으로써 이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 이전이 되면 이 근로조건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하나가 변경되는 거니까 서로 간에 동의를, 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노동부의 지침 해석상, 지침에서 이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경영상의 주요 결정들 중에서도 이 이전하는 그 주요 사업에 결정하는 권한, 사업상의 권한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교섭 테이블에 놓을 수 없고, 만약에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이전이 결정한 다음에 누구는 배치 전환되고, 누구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누구는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보아서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0: 그러니까 지방 이전 그 자체,
1: 네.
0: 그거는 대상이 될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어떤 그 근로 요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
1: 네.
0: 이제 그거는 대상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1: 맞습니다. 이게 이전 결정 자체는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서 인력 계획도 분명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력 계획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동의해야 될 부분이나 서로 교섭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사항의 교섭 테이블이다. 교섭 테이블에 올리는 사항이다라는 거거든요.
0: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1: 네.
0: 교섭 대상이 되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쳤을 때 어쨌든 지방 이전을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1: 맞아요.
0: 그러면 나의 근로 조건이 변경된다. 근데 지방 이전으로 되면 근로조건 변경

0: 고용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네. 교섭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근로자들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아요. 결국에는 그 장기간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이 수도권에 배치를 함으로써 생활에, 개인의 생활의 터전이 여기에 다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교섭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가 그 새 근무지로 갈 때, 그러니까 그 누가 그 근무지로 갈 건지, 이 서울을 다 비워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근무지로 막 대부분이 가겠지만 누군가 갈 때 그 기준과 절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근무 형태는 어떻게 변경될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옮겨갈 때 그대로 똑같이 하던 일, 그러니까 근무 부서를 똑같이 다 옮겨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변경을 줘서 갈 건지, 그다음에 면리가니까 이주비나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거주비 정착비를 지원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교섭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세종시에서 우리 그 서울까지 오는 통근 버스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됨으로써 그 통근이 가능한 거리면 그 통근 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해 볼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 결정의 큰 방향은 못 맞겠지만 거기 이전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조금 유리하게 그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걸 교섭해 보자.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얼마 전 고용부가 또 새로운 지침 하나를 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사실 이제 그동안 N% 성과급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N% 성과급에서 파업을 많이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이 교섭 대상 사항이냐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잘 합의해서 끝나는 모습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 N% 성과급을 한번 지급하고 나니까 온 전국 사회가 조금 떠들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N% 성과급은 더 이상 그 교섭 대상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결정하는 지침을 7월 달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걸 보면요. 그러니까 N% 성과급이 사업의 그러니까 중요 사항들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3자의 목도 있고 또 여기에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경영상의 그 고도의 결정 사항들인데 이걸 먼저 성과급으로 떼가는 것은 불이익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업 결정상의 한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지침이거든요.
0: N%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네. 이거는 교섭 대상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사실 기업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을 일정 비율로 연동시켜서 성과급을 요구하다는 요구는 의무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세금이 빠지기 전,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수치라서 그걸 먼저 근로자한테 먼저 나눠줘야 되는 몫인가라는 게 의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기 순이익에는 뭐 그 채권자나 다른 그 주주애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경영 판단에 쓰이기도 해야 되는데 마치 여기에서 그 근로자 몫을 먼저 나가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제약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이걸 이유로 만약에 뭐 파업 같은 쟁의 행위로 관계되면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됨으로 인해서 그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0: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지침을 하나 내서 그걸 여쭤봤는데요. 네. 이거는 노란봉투법 자체의 뭐 개정이라든가 이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구체화해서 시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1: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다시 앞서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방 이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뭐 사실 다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우리 노동조합에서는요, 금융권의 경우 노동조합에서는요, 그 서울에 집중된 전문 인력하고 산업 인프라가 흩어지면 금융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므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그 이유를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개인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 직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벌써 서울에 이제 주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삶의 기반을 그 장기간 여기 있던 삶의 기반을 통째로 더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개인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경우에 이 조사한 수치가 있는데요. 이 한국외탁결제원의 경우에 자발적 퇴사율이, 그러니까 이전 전에는 자발적 퇴사율이 한1%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이전 후에는 퇴사율이 7%까지 뛰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공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 21개 공공기관 재직자를 조사했더니만 만약에 지방으로 이전하면 어떡할 거냐. 20대가 85%, 30대가 83%가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도 수도권의 그 모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면 다시 인력 유출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실제로 지방 발령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1: 네, 맞아요.
0: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보세요. 회사가 결정해서 지방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뭐 실업급여 같은 거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1: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0: 아, 그래요?
1: 있습니다. 원칙은 회사가 인사 이제 발령을 한 거죠. 그거는 정당성이 있다는 원칙 그 기준 하에 보면 지방 발령으로 사표를 낸 거기 때문에 자진 퇴사한 거기 때문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 경우에도 이렇게 회사가 이전, 그러니까 내 근무지가 그 다른 지방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통근을 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면 그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주도록 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그럼 왕복 3시간은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간의 거리예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뭐 거리예요?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거든요. 결국에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집에서 자택에서 그 회사가 옮겨 간 주소지까지의 거리를 측정, 그 왕복에 그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왕복 시간은 자동차입니까? 대중교통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결국에는 그 우리가 포탈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대중교통 소단을 찍어봤을 때 시간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와, 그런 거다 따져서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방
1: 네.
0: 이전이 원인이 돼요. 결국은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1: 그렇죠.
0: 실업급여가 이게 인정이 되려면 통근 시간을 봤을 때 3시간이 기준이 됐네요.
1: 네.
0: 집에서 다니는, 새로운 근무지로 다니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해당이 된다.
1: 네, 이게 뭐 사실 여기에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출퇴근 교통 체증 시간에 결국에는 그걸 찍었을 때랑 또 일반적인 평균 그냥 낮 시간대 찍었을 때랑 또그 경계에서
0: 어떻게 해요?
1: 걸리는 경우들이
0: 그럼 어떻게
1: 있더라고요.
0: 해야 돼요?
1: 네, 그럼 저도 그런 경우 한번 이제 맞닥뜨려 봤는데
0: 네.
1: 그때는 결국에는 그 고용센터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더라고요. 평균 내서 내시든가
0: 평균을
1: 아니면
0: 내던가.
1: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뭐한 시간 두 시간 이 정도가 차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한 10분 상관으로 되고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 30분 내외에 해당되는 거니까
0: 네.
1: 결국에는 평균 개념을 끌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0: 그러면 그러니까 이전을 했어요. 회사가 이전을 해서. 근데 근로자가 무언가 뭐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회사는 이 사람 해고해도 됩니까?
1: 사실 이제 정당한 인사 발령이라는 그 원칙 우리가 보는 가정 하에서는 회사를 안 나오는 거는 무단 결근이죠. 그 무단 결과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다른 근무지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발령에 있어서의 정당.

0: 항상 판단은 이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있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큰 거에 따라서 부당하냐 정당하냐가 갈리거든요. 여기서 많이 부딪히는 건 뭐냐면 장기간 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내 생활 터전이 올라간다. 그리고 나는 여기 지역이 아니었으면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취업 규칙이나 사규, 그다음에 이제 근로 계약서에 보면 통상적으로 회사의 그 업무상 뭐 발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특채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주장으로 인해서 부당하다는 거는 조금 잘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 발령을 냈다는 경우들은 부당한 걸로 많이 판단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1: 실제 그런 사례 뭐 있나요?
0: 너무 많죠. 사실 이제 이게
1: 하나
0: 너무 많은
1: 소개해
0: 게
1: 주셔도 될것
0: 결국에는
1: 같아요.
0: 그 전국적인 이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조직인데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회사 규정에도 그렇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고 면접 볼 때도 우리가 다른 사업장에 있어서 아니면 신규 사업이 개발되면 그 지역에 뭔가를 내기 때문에 발령낼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업소가 생기자 이제 그분이 다른 지방으로 발령났는데 이제 그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나는 서울 근무를 하려고 여기에 들어온 회사여서 지방을 옮기는 거는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했지만은 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고지를 했고 취업 규칙에도 발령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근로자의 주장대로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주를 하더라도 정착비나 거기에 대한 뭐그 주택 거주 지원금이 이제 지급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생활상 불이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정당하게 한 사례거든요.
1: 만약에 이제 지방 이전이나 회사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 뭐 근로자, 노조 입장에서 뭐 배치 전환 기준이라든가 이주를 할 테니까 그럼 지원해줘라. 이런 걸좀 요구하자라고 요구를 할수 있잖아요. 교섭하자라고 요구를 할수 있을 때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교섭 요구를?
0: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넘어갔고 그 이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전 넘어가는 이제 근로 조건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 인해서 근로자들한테 생활상 불이익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인 거거든요. 그거는 꼭 근로조건의 개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 테이블에 올리고요. 이걸 회사는 교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블에 올려서 서로 업무상 필요성은 있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없도록 좀 만들어줘야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생산성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섭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로 회사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우리 지방 이전할 거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0: 사실 이제 큰 기업,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것처럼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우리 노동조합의 판단이나 그런 결정을 존중하고 잘 따르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면 실상에서 이제 개인의 중소기업에서 결국에는 이제 배치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건 어떤 건지 알려드리면요. 결국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1차적으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업장의 배치는 어떤 거냐, 지방 배치나 이런 원거리 배치는 결국에는 이 근로자, 해당 근로자와 이제 다소의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의 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배치를 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을 끌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걸 파악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걸더 강조해 주셔야 되겠어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배치받으면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걸그 주장하시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거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걸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관련 자료들을 모으시는 게더 필요해요.
1: 그렇군요.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0: 결국에는 그 앞서서 배치하기 전에 나와 회사의 관계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축적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0: 네.
1: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 오늘 SAT 정답은 헬멧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5: 특례시.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7: 답 나왔네. 가자.
6: 어딜요?
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9: 평택시.
1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병태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얼마나 걸릴까요?
1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병택시까지요?
7: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0: 곧 도착합니다. 병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1: 세계 반도체 수도
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지면 다시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하루 안에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지역엔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내부순환로의 경우는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릉램프를 지난 지점 1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고요. 뒤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신내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구리 암사대교를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 차량이 뒤집어지는 전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5: 한국의 뉴스.

0: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발언을 연임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 이미 헌법 질서 속에 임기가 제한돼 한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쿠데타를 극복하며 만든 정부인 만큼 헌정 질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수석은 또 한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공동 기여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선 파병 외에도 기술적인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임기가 명확히 제한돼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말돌리기에 불과하다며 연임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번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은 뒤에 자르고 얘기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제한된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걸 고치지 않겠다 약속하란 건데 동문서답이라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 녹취록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순서를 바꾸는 등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한 의원이 통화 내용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꿔 대화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며 사업가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식약처에서 숫자 너무 잘 나왔다고 한양씨 발언을 삭제해 마치 제넨셀 신약이 식약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포성 입장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오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며 수사자료 불법 유출의 경위를 밝히고 법 앞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기소 계획서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료의 유출과 전달 과정에 얽힌 불법성을 낱낱이 규명해 수사기관이 특정 정치인의 사적 무기고로 전락하는 캐비닛 정치의 악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기로 했던 상임위 전체 회의도 당일 취소됐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1시간가량 앞두고 일정이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여야는 용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오는 18일쯤 개최하는 것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를 다시 잡기로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28명과 민주당이 제시한 7명 가운데 겹치는 건딱한 명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면 숙주 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떴다방처럼 모여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한다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제도를 여야 합의로 바꾼다는 오랜 관례를 깨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뒷거래로 탄생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국민은 제2의, 제3의 용해인 의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전 시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납부와 용 후보자 남편이자 당 최고위원인 박기홍 씨의 과거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된 정황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용 후보자를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내일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 동대문 경찰서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부서에만 2,000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진 책임과 늘어난 업무 부담에 맞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현장 수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 1년 단축과 우수 수사 인력 계급 정년 최대 4년 연장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지금 제주도 해안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해안엔 오늘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 수준까지 올라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청주, 대전, 대구 25도, 광주 29도 보이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게임 회사 스마일 게이트를 창업한 권혁빈 씨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에서 공개된 재산 분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최고 비전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권 씨가 배우자에게 스마일 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평가한 주식가치 등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재산 분할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의 이혼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액보다도 큰 규모로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 재산 분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는 단순히 누가 번 돈인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법원은 스마일 게이트 창업과 경영에서 권 씨의 역할뿐 아니라 배우자가 회사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창업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한 점, 또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봤는데요. 때문에 이혼과 재산 분할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나 지급 방법 등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어제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철수하면서 정부 차원의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했는데 정부가 파견할 예정인 2차 구호대의 출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바타르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특파원.
3: 네, 이곳은 대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네팔 트리슐리강 앞입니다.
2: 긴급구호대가 어제 철수할 시점에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했죠?
3: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네팔에서 정부 구호대 철수와 실종자 가족의 기자회견이 비슷한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이곳에서 가까운 베이스 캠프에서 오전 11시 반쯤 철수했는데 11시부터 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구호대는 7톤 분량의 수색 장비를 트럭 6대 나누어 싣고 4시간 가까이 산길을 달려서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1시간쯤 뒤에는 통관 절차를 위해 공항으로 장비를 보낼 예정이고요. 이 우리 구호대원들의 네팔 공식 체류 일정은 내일까지입니다. 앞서 이규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은 현지 여건과 그리고 수색에서 복구로 전환한 네팔 당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 구호대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색 지원을 위한 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파견 시점도 아직 알 수 없어서 이제 정부 차원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실질적인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요?
3: 네, 어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남동발전 직원 3명의 부인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가족들은 우리 구호대원들의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이 구호대의 실제 수색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수색대원 6명 정도가 아닌 더 규모 있는 육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SNS에 게시된 남동발전 홍수 피해 영상도 제공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거대한 탕류가 건설 현장을 덮치기 직전 버스 한 대와 SUV 차량 두 대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탑승자 여러 명이 차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담겼는데 이 안타깝게도 다른 쪽을 비추고 돌아온 화면에는 모든 것이 휩쓸려간 장면만 남았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4: 남동발전 직원의 차로 추정이 되는 차가 나와서 물이 막 오고 있는데요. 내려서 사람이 내려서 다섯 명이었습니다. 내려서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3: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9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색은 어제부터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동발전이 회사 직원들을 찾기 위해서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업체 수색원 60명 이상이 매일 도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강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2: 이렇게 우리 정부가 파견한 긴급구호대 일지는 복귀를 하지만 기업 대응팀은 육로와 공중수색을 이어갑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렸고 현지 파견 인력을 교대하면서 수색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기업들은 일단은 철수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아니군요.
5: 네, 그렇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사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기업팀의 네팔 현지 수색이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0: 중인데요. 정부가 파견한 긴급구호대 일진은 복귀하는 상황 속 현지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기업은 인원을 더욱 늘려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투입하고 있는 육상수색팀을 증원했습니다. 기존에는 체르파 등을 섭외해 7개 육상수색팀 76명을 투입했었는데 어제 현지에서 체르파를 추가로 고용해 인원을 91명까지 늘렸습니다.
1: 이렇게 인원도 늘리고 그리고 수색 범위도 계속 넓혀나가는 모습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남동발전 육로 수색 범위는 위어댐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넓게 뻗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요청에 따라 오늘도 베이스캠프 주변 산악지대 그리고 파워하우스와 옐로우 브릿지 인근 산악지대를 계속 살펴보겠다는 방침인데요. 어제로 계약이 끝난 수색견 팀이 맡았던 수색 범위는 추가된 육상팀 한 개 팀이 맡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론을 띄우면서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요. 사라진 자사 직원 6명을 찾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오늘도 현지에서 날이 밝으면 공중수색에 집중합니다. 어제도 헬기와 드론을 동원하면서 강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류 방면 수색을 이어갔는데요. 현지 파견 인력도 계속해서 교대하면서 수색 장기화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어제 7,000선에 올라탄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개장한 뒤에 낙폭을 키워 장중에 6,90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채 금리가 오른 상황에 오늘이 국내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라 변동성 확대도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했죠?
3: 네, 오늘 코스피는 0.18% 내린 7,03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상승세로 올라서는 등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낙폭을 키우더니 장중 6,898선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일부 반납해 6,9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물 금리 상승에 따라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점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오늘은 국내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인 내마녀의 날인데요. 기존 보유 물량을 정리하거나 다음 만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탓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현물과 선물 수급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고 장 초반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6만 9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7만 원대로 강세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1%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0.64% 내린 825선에서 출발해 낙폭을 키우기도 하는 등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에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3: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쯤 1336.7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33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돼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불안이 유입되며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8.74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2: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50%를 현금으로 나머지 5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성과급을 현금 40%, 주식 60%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 단체협약 잠정 협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되자 재합의안을 마련한 겁니다. 주식 비율은 50%에서 최대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성원의 선택권을 강화했으며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으로 지급 이연된 금액을 선지급해 성과급 지급 방식 전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시장 침체로 비어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대책 및 제도 개선

0: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수도권 공실센터를 사들여 청년이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빈센터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임대용 자산센터,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사들여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 4만 달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분기 경상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성장세를 가속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예인선 사고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어제 포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도 직선 거리로도 1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요.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아야 하는 수색 작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이 실종자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1: 네, 시신은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어제 오전 8시 48분쯤 경북 포항시 도구해수욕장 간이 화장실 앞 해변에서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 해경은 발견된 시신에서 나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분석해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지문을 감식해 어젯밤 9시 40분쯤 예인선 사고 실종자인 50대 선원 A씨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후 부산에 있던 가족들이 포항을 찾아 병원에서 실종자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발견된 A씨는 사고 예인선의 2기관사입니다. 사고 초기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이 탈출할 때 따라왔는데 바다에 빠졌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또 사고 직후 컨테이너선의 승선원에게 목격되기도 했는데 CCTV에도 잠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0: 실종자가 발견된 경북 포항의 해변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km가 넘게 떨어진 곳이죠?
1: 그렇습니다. 실종자 발견 지점은 사고 지점에서 육상을 통과하는 직선 거리로도 100km가 넘는 곳입니다. 바다에서 표류한 거리는 훨씬 길어집니다. 지난 2일 예인선 사고 이후 구조당국은 부산과 울산 앞바다에서 세로 70km까지 수색 구역을 확대해 실종자를 찾아왔는데요. 훨씬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오늘부터 수색 구역은 세로 141km까지 넓어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산 앞바다의 조류가 북동쪽으로 흐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표류한 경로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범이 한참 밖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애초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맡았던 실종자 수색 업무는 동해지방청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0: 오늘 아침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강원 산간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을색이 짙어졌고 내륙도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호흡기 질환이 또 비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오늘 아침 기온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2: 네, 산간은 물론 내륙에서도 한 자릿수를 보인 곳이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4.9도, 전북 무주 설천봉 기온이 6.8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내륙에서도 태백이 8.2도, 봉화 8.3도, 대관령 9.1도 등 곳곳의 기온이 한 자릿수를 가리켰습니다. 서울과 전주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5.8도에 머물면서 공기가 부쩍 쌀쌀했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난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낮에도 서울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하겠고 한낮 기온은 28도 정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0: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환절기 질환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데 최근 독감 등 호흡기 질환도 비상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최근 호흡기 질환이 비상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독감 의심 환자가 빠르게 증가해 1,000명당 13.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

0: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영유아 환자가 많고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등 당분간 기온 변동폭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유행주의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개인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고 고위험군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서 접종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 산에서 올해 들어서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기자입니다.
2: IAEA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을 회부한 건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IAEA 이사회는 이란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 나라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IAEA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이번 결의가 정치적이고 편향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 산에서 올해 들어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터널 입구 보강과 내부 도로 보장 등 시설을 실제 운용 가능한 형태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굴착공사에서 지하시설 내부 공사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우라늄 농축 작업이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곡괭이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3: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막았죠. 곡괭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조만간 그곳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2: 전략문제연구소는 그러나 화강암산 깊숙이 매설된 곡괭이산은 벙커버스터로도 파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미군이 지하 깊게 매설된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차세대 관통형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파이터죠.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김승원 후보자도 원하지만 한동훈 의원 청문회 증인 채택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2: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4: 서영규 위원장께 제가 요청합니다. 뭐 제가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5: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이 멘탈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3: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5: 이미 결론 다 정해놨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6: 임명장이던데 윤석열이 준 임명장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임명장이네.
3: 서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6: 에? 아유 참. 뜨끔하죠? 뜨끔하죠? 상임위원장이 임명했어? 나 참.
7: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 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대정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전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어차피 같은 편인 가바리맨의 수호자
3: 한동훈
4: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은 편인 가바리맨의 수호자 서영규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0: 서영규 위원장의 눈빛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증인 채택은 불발되는 분위기죠?
1: 아, 네. 뭐 네. 원래 증인이라는 게 일주일 전에 그 채택을 하게 국회법상 돼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마 김승원
3: 장철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1: 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이미 이제 화요일 정도에는 그 증인 문제가 정리가 됐어야 증인 이 성사 여부가 이루어졌을 텐데 증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근데 맹탕이랑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이미 짜고 맵고 뜨겁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0: 이미 뜨거워서 네, 맹탕은 아니다.
1: 청문 계획서 예. 채택 과정에서부터 예.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이 후보자에 더 많은 이제 집중을 하고 문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뭐 형식적으로는 더 이 청문회 목적에 부합하는 청문회가 네.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0: 근데 후보자가 원하는데 왜 민주당이 신청을 안 했을까? 국민의힘에선 그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1: 저도 사실 약간 의아하긴 한데
0: 예. 예.
1: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뭐 이게 진짜 이게 정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자료들과 이야기들을 네.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성도 있고 이 전에 법무장관을 했었고 검찰을 대변하는 그냥 검찰만이 아니라 검찰이 일해왔던 방식,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했었던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어서 새로운 이 사법체계의 전과 이후를 어떻게 보면 좀 대비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0: 예.
1: 저도 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인 채택을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체의 시대가 변환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0: 예.
1: 뭐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었는데
0: 법사위가 아니시군요. 장철민 의원이
1: 네, 저는 제가 산자위 간사, 예. 산정위 간사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증인 이제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0: 예.
1: 이게 증인이 또 너무 많아지면 이게 청문회가
0: 네.
1: 후보자 중심 청문회가 아니라
0: 예.
1: 정말로 그냥 지저분해지는 그런
0: 예.
1: 청문회가 되거든요. 아마 그런 어떤 걱정들이 실제로 좀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너무 많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신청한 거에 비해서는 한 명도 안 들어줬거든요.
8: 그러니까요.
0: 예.
8: 이게요. 예,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언제 생겼죠? 김대중 정부 때 생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다 아시다시피 평생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3: 전
8: 됐어요.
3: 의원입니다.
0: 예.
8: 그런데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에게 그 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대통령 임명해서 바로 그냥 그 저 임기 시작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인사를 잘했네 못했네 그걸 알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분이 바로 민주당 1기 정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무덤에 침을 뱉고 있어요. 이게 자기 그 위대한 선배의 그런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저렇게 예. 폄하하는 사람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김대중의 후예라는 얘기 앞으로 하지 마시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원래 청문회는 증인 없이 하는 거다. 야, 이런 참 살다 살다 이런 얘기를 다 들어봐요. 이런 그리고요, 이 국회의원이 청문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간 적이 없죠, 한 번도. 네. 우리 국회사에.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걸 자처를 했잖아요. 근데 증인하면 증인 선서해야 돼요.
0: 네.
8: 그리고 그 위증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갖고 거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벌로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0: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안 돼요.
8: 예, 그러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나 저러이 찬습니까? 한동훈 그 의원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는 저로의 찬스인데 이거를 본인이 자청하는데 안 하겠다?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0: 예. 오늘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한동훈 의원 증인 채택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이게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점상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이제는?
1: 뭐 근데 일단은 신재원님께서 예. 말씀을 주셔서 근데 예.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는 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 뭐 묘소에 침을 뱉는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그냥 모두를 모욕하는 예. 일인 거죠. 인사청문 제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뭔가 이제 국회에서의 활동들을 그냥 모욕하고 싶어서 예. 살다 살다 처음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예. 저도 살다 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비약은 거의 처음 예. 들어보는 것 같고요.

0: 사실 뭔가 이제 원래 이제 강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채택이라고 하는 거는.
1: 네.
0: 그래서 사실 일주일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일주일 이내 증인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의사와 그리고 선서를 본인이 꼭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예.
0: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 이내에도 증인 채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1: 예.
0: 이제 여야 이 간사협의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 증인 선서에 대한 의사라는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면 아예 불가능한 제도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1: 네.
0: 있고요. 아마도 뭐 법사위 내에서도
1: 예.
0: 지금 뭐 방금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서영교 위원장하고 한동훈 의원 간의 뭐 관계 이런 식으로
1: 예.
0: 사실 이게 너무 이제 부각이 되다
1: 예.
0: 보니까 정말로 이제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그런 취지에 잘
1: 예.
0: 살리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한 이 고민들과 그런 어떤 그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1: 어쨌든
0: 생각합니다. 네.
1: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이제 법사위의 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제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던 눈빛, 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흘겨봤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뭐 우연히 본 건데 그렇게 찍힌 거다라는 해석도 있겠지만, 저 눈빛을 주목해 보면 증인 채택은 뭐 불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저거
1: 예.
2: 뭐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한동훈 증인 채택하자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뭐그 전혀 얘기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한동훈을 궁지로 몰아넣을 절호의 찬스도 활용 못하는 민주당의 자신 없음, 이거를 이제 고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거 자료 출처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뭐 이른바 뭐 범죄자다, 뭐 김민석 대표가 국회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 김의겸 의원이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이분이 2년 전인가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요, 해병대 수사 기록, 그 최상병 문제죠.
1: 네.
2: 최해병 문제. 해병대 수사 기록인데, 그게 경찰로 이첩되지도 않은 단계예요. 그런데 그 수사 기록을 갖고 와갖고 흔들었어요. 흔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전에 조국 사태 때뭐 표창장 뭐 이런 것도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 그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과거에 무슨
1: 예.
2: 뭐 녹취록 뭐 출처 밝히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보자는 신원 보호하겠다 이랬던 민주당은 뭐가 되느냐.
1: 예.
2: 그래서 좀 내로남불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정치 검찰의 캐비닛 정치 아니냐, 민주당은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KBS도 검찰의 김승원 불기소 계획서, 2024년 12월에 작성된 불기소 계획서를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이 언론도 명백한 범죄냐? 부끄러운 줄 알라. 그리고 양모 씨 진짜 모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단독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소 계획서, 불기소 계획서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은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반문이거든요.
0: 이번에 사실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1: 예.
0: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굉장히 인격권을 말살시킬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자료들이 그게 언론이든 아니면 어떤 개인이든
1: 예.
0: 어떤 뭐 의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간에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언론이든 어떤 건 간에 사실 우리의 정부의 국민들의 이 어떤 정부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이 국가적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1: 예.
0: 때문에 그건 언론이 됐든 한동훈 의원이 됐든 정말로 불법적인 유출 경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사실 그게 조사든 수사든 이루어져야
1: 그럼
0: 된다라는
1: 언론
0: 생각이
1: 보도도
0: 들고요.
1: 잘못됐다는
0: 그런
1: 판단이신가요?
0: 부분들이
1: 어떻습니까?
0: 불법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거면 언론도 사실 자유로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 예.
0: 물론 그런 어떤 내용들의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있는 거고 있지만 실제로 이건 정부나 아니면 그게 수사기관이 됐든
1: 예.
0: 정부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초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해야 될
1: 예.
0: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사실 제가 저이 KBS 사안이나 한동훈 의원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경로로 사실은 이제 정보나
1: 예.
0: 자료들이 이 유통된 것인지는 사실 저는 모르기는 하지만 그것에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개선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 네.
2: 네, 근데 어제 저녁에 또 JTBC가요, 2024년 8월에 그 당시 그 이원석 검찰총장 말기예요. 그때는 기소를 하려고 기소 계획을 세우고 기소를 한다. 김승호 의원을 기소를 한다 하는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또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뭐 JTBC에 제보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KBS도 그렇고 예. 어제 저녁 JTBC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보면요. 이 민주당 정권이 좋아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특검. 거의 특검 공화국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특검의 행태가 뭐죠? 매일 브리핑을 합니다.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뭐 그런 수사 기밀 개인 정보에 관한 것들 매일 그냥 아주 생중계를 하다시피 한 게 예. 민주당 정권 아니에요.
0: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2: 아니, 잠깐만 제가 얘기 안 끝났어요. 이게 뭐 불법 유출이라고 불법이라고 딱딱지를 붙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불법 유출이 될 수도 있지만요. 경우에 따라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게 공익 신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말이죠. 공무원 중에서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거를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우리 공익 신고 보호하는 그 우리 예. 법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불법 유출을 하는 거는
0: 예, 확인해보면 그렇게 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게 불기소 계획서가 됐든 보도자료가 됐든 저희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나 뭐 사법기관 법원에 자료 요구 같은 것들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받아서 야 이거는 좀 국민적인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이나 예. 이런 데 제공해야겠다. 내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실제로 저희도 정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판단하에 언론에 제공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보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중간 절차들이 없는데 분명하게 보고되어야 되는 자료들이 불법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물론 출처에 대한 공방도 있겠지만 청문회 전국, 청문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의혹 자체에 대한 해명이 후보자에게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3: 이 사안에서는 오빠가 본질입니다.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3: 불공정과 특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본질적인 말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브로커의 자택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말한 그런 사무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이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까지 가서 둘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다.
5: 의혹도 계속 아유. 제기되고 있는데 직접 해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6: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1: 예. 네, 한동훈 의원이 어제 질문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했죠. 그러니까 양모 씨와 양모 씨 자택에서 김승원 네. 후보자가 찍은 사진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기자들이 아침에 김승원 후보자 출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답변을 안 하고 지나갔네요.
2: 못하겠죠. 답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저 질문을 던진 거는 있다라는 전제해서.
1: 사진이 있다.
2: 사진이 있다라는 전제해서 저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꾸만 이걸 이제 공익민원이라고 하는데 공익민원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런 공익민원이 아닌가 하는 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관계였다. 오빠 동생하고 뭐 보고 싶어도 눈물이 나고 뭐하고 심지어 기혼 남성이 저렇게 뭐 여성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1: 뭐 그랬다면 아직 뭐 확정된
2: 건 확정된 건 만약에 예. 사실이라면 이게 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공익 민원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핵심이 오늘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이 그 녹취록을 뭐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보여주고 있다면서 원본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예.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예. 그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 그 제시한 그 녹취록을 보더라도요, 이게 만약에 이 그 로비 임상 시험 승인하는 예. 그게 성공하게 되면 그 양수진 씨가 거액의 수수료를 손에 쥐게 된다. 그런데 그거는 이 국정감사 기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좀 쉬쉬하자. 그러니까 그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보내준 문자 캡처해서 그 양수진 씨에게 김승원 후보자가 보내면서 이거 너만 갖고 있어라. 예. 아니 공익민원 떳떳하면 왜 그렇게 보안을 강조하고 합니까?
1: 예. 그러니까 자택 사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성원 후보자 측에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뭐 사안에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진이 만약에 진짜 공개된다면 여론에 이제 부담은 될 수 있다 이런 또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가 본질이다 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 민원을 전달한 창구가 양 씨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직접 이 김성원 후보자에게 이런 민원들을 전달하고 실제로 똑같이 처리됐으면 이 사안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정말 이 사안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1: 예를 들어 제넨셀 창업주가 직접
0: 했다면? 뭐 창업주든 그렇죠? 아니면 정말로 바이오 기업들 그때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럴 때 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고 똑같이 처리됐으면 정말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사안의 본질을 보여준다기보다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기존 검찰의 행태가 사실 이 오빠 논란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선정적인 어떤 사안을 부각시키고 그 선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본질인 그 김승원 후보가 당시에 식약처와 이런 어떤 그 행정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던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선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인격살인을 시도하는 그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해왔던 행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검찰들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에 지금의 검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로 검찰 생활하는 내내 저렇게 했던 거구나. 가장 선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격살인을 시도하고 그런 게 수사라고 보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검찰이 지금까지의 어떤 악행들을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걸 오히려 지금의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한동훈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한동훈 의원도 사실은 사적인 관계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오빠가 핵심인 건 맞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2: 네, 그게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의 주장처럼 공익민원이 아니고 이런 뭐 특수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빼박이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의원도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사무적인 후배가 아니었다는
2: 아니라는 거죠. 공익민원 절대 아닌 거고 이게 공익민원이 아닌 사적인 이익, 나중에 주가 조작까지 가고 세종 메디칼 그 개미 3만 2천 명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주가 조작 사건으로까지 이게 그러니까 임상시험 승인을 안 해줬다면 주가 조작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 하고자 했더라도 미수에 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가 발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익 민원이 아니라 3만 2천 명의 그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고 예, 그리고 이 보니까 이 그 그 제넨셀 그
1: 창업주 예, 강시요. 예.
2: 강세찬 씨가 이 임상 승인 나면 정부 자금 320억 원을 신청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피 같은 혈세까지 빼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인데 그럼 국회의원 김승원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이렇게 그 청탁을 했을까? 그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양수진 씨와 이렇고 저렇고 한 특수 관계다. 이게 그런 건데 자꾸만 선정적인 부분 클로즈업 시켰다는데 김승원 후보자 자체가 선정적인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것은 뭐 저희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0: 정말로 이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너무 맞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의견이고요.
0: 사실은 주가 조작과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하는 것들은 정말 임상시험을 허가하는 것은 정말로 그 행정 절차의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주가 조작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있었고 자본시장법상 뭐 그 이 대표가 또 이제 이 뭔가 판결을 받고 하는 등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잘못이죠. 하지만 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빠르게 해줘라라는 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명예훼손과 정말로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한 일인가. 시종 의원님은 정말로 국회의원 할 때 어떤 민원도 정부에 이야기한 적이 없나 정말 궁금한 그런 수준입니다.
1: 예, 신주 전 의원님 궁금한 게 만약에 그 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자택 사진이 있다면 한동훈 의원이 뭐 대략 언제쯤 공개할까요?
2: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고 아마 이제 15일 청문회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도 불러주지 않고 증인 채택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생각인데 그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팩트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당사자 이외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수단 뭐 예를 들면 뭐 라이브 뭐 해서 지금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데 제대로 된 진실은 뭐 이거다라고 하는 한동훈 식의 어떤 뭐 이런 것도 할

0: 수도 있을
1: 예를 들어
0: 거고요.
1: 장외 청문회라고
0: 그렇죠.
1: 할수 있겠군요.
0: 일종의 장외 청문회 같은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오늘 SNS에 올린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의원하고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의견 오늘 밝혔고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라도 좀 부르자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것을 이제 올리면서 그날 시간 빼놨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추후에라도 입장이 바뀐다면 한동훈 의원은 이제 시간을 빼놨다고 하니까 증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청문회 전국으로 상당히 어지러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2: 한동훈 의원은 김성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검찰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5: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는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신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7: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소 서늘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3도, 춘천 24도, 광주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나오실 때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방향,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직방면 8.25km 지점부터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도동분기점 4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뒤이소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6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고 반대 신갈 쪽으로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 까지 이제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보낸 조사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0: 현지 조사단이 오늘 귀국해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사단이 현지 상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단 활동이 현지 상황과 정세를 파악하는 초기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파병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 절차로 이어지는 수순은 아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란전이 기적처럼 끝날 것이다 라는 대담한 시간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는데요. 전쟁 장기화의 늪에서 치솟은 유가와 민생고의 책임을 이란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선거 직후 종전 시나리오는 냉혹한 외교 안보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개전 초기 몇 주면 끝난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충돌이 이어지자 이젠 그 시점을 콕 집어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종전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버티기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란 경제가 파탄났다는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2: 이란은 엉망진창입니다. 물가는 300% 폭등했고 화폐는 휴지 조각입니다. 군인 월급조차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경제가 이 지경으로 망가졌다면 전쟁은 이미 끝났어야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건 미국의 압박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외교 안보적 딜레마를 방증합니다.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전 양상은 곧바로 실물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넘어서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2: 이란 전쟁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끝날 기색이 안 보이니 월가는 불안에 떠는 겁니다.
1: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선거만 끝나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식의 시간 끌기용 메시지만 던지는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란의 선거 개입 프레임 역시 전쟁 장기화로 가중된 고물가와 정책 실패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책임 회피용 연막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고물가 책임을 떠넘기며 중간선거 심판론을 피하려는 백악관의 초조함이 빚어낸 씁쓸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홍해에서도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전쟁이 이제는 중동 지역의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 이란 언론들은 목요일 새벽 호르무즈 인근의 요충지인 게슘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군사 시설이 밀집한 남부 시리쿠와 미나부 지역도 공격받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10여 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서 호르무즈의 통제 구역을 오만해와 아라비아 해까지 확대했다며 함부로 지나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은 혁명수비대의 유능하고 용맹한 해군이 강력한 힘과 권위를 바탕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미군과 이란이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이란이 미군 함정까지 직접 공격하면서 전면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충돌로 벌써 수백 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반대편 홍해 바닷길까지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사우디의 하루 원유 수출은 320만 배럴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사우디와 방위 협정을 맺은 파키스탄이 이란에 후티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2: 사우디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침략을 멈추고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우리도 봉쇄로 맞설 겁니다.

0: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를 흔들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려는 이란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체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사우디에서 들여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청와대가 어제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발언을 연임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미 헌법 질서 속에 임기가 제한돼 한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쿠데타를 극복하며 만든 정부인 만큼 헌정 질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수석은 또 한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공동 기여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선 파병 외에도 기술적인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이 적극 엄호에 나선 가운데 이 법야권의 공격 수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2: 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첩에 있던 한동훈 아웃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검찰 내부 자료를 유출한 거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언급하며 한 의원도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3: 또 이진숙 한동훈 이런 분은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활동과 기능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것이고요.
2: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불법 정치 공작이자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3만 소액주주를 피눈물 나게 만든 김 후보자의 주가 조작 로비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느냐고 말했습니다.
4: 하자가 많아야 말을 잘 들을 테니까
5: 장동혁 공소 취소 국민의힘 결격대로
4: 지명한 겁니다.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습니다.
2: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취소 행동대장인 김 후보자를 통해 죄 지우기를 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패가망신 당할 거란 두려움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SNS를 통해 김 후보자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집중 포화를 이어갔는데요.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 도와준 김승원을 장관시켰다. 민주당과 총리, 법무부가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달려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겸직 논란과 언더조직 의혹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청문자료 등을 검토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를 두고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고 성평등 가족위에서도 용해인 후보자 청문회 관련 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인 대부분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1: 오늘 국회에서는 2일차 대정부 질문도 열리죠?
2: 네,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 오늘 오후 2시에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고요.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의 핵심 쟁점은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 이기현 의원 등이 어떤 내용을 질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외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등도 주요 쟁점인데

0: 앞서 통합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의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도어스태핑 이후에 각종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연이어 진행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레 오전 10시에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납부와 용 후보자 남편이자 당 최고위원인 박기용 씨의 과거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된 정황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2: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새벽부터 8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이어간 끝에 초진은 완료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지금은 막바지 진화 작업 중인가요?
3: 네,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는데요. 여러 폐기물이 섞여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난 불로 많은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인 오전 9시 55분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화재 목격자에만 직접 들어보시죠.
4: 헬기가 진화 중이었고 불길이 상당히 활발하게 타고 있더라고요. 무슨 화학약품 타는 것처럼 되게 불쾌한 냄새도 나고 연기도 자욱하고.
3: 충북 청주시 옥사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소방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새벽 3시 2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아침 6시 10분쯤 해제했습니다. 또 기숙사에 있던 공장 관계자 등 12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시는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확산 방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에겐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2: 지난 5월 글램핑장 수영장에 어린아이가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업주인 3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6일 A씨가 운영하는 경기 포천의 글램핑장에서 3살 B군이 물에 빠져 숨졌는데 A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B군의 부모는 퇴실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성착취 피해자를 낸 텔레그램 자경단 범죄조직의 총책 김노관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노관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 횡령과 분식회계 등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성래 명예회장과 함께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효성그룹 외국법인의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 동대문 경찰서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만 2천 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진 책임과 늘어난 업무 분담에 맞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현장 수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수사 절차를 구체화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한 달인 보완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적어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이행 상황을 확인받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으로 폴더블, 즉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최강자인 삼성전자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2: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 경영자가 애플 본사에서 선보인 아이폰 듀오. 19년 전 아이폰을 처음 내놓은 이후 줄곧 고수해온 평면형에서 처음 벗어난 제품입니다. 접으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로 7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Z 폴드8과 크기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화면은 접으면 5.4인치, 펼치면 7.6인치로 커지고 펼쳐진 양쪽 화면에서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아이폰 듀오는 아이폰에서 사랑받고 기대하는 모든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면서도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죠.
2: 아이패드에 쓸 수 있었던 애플 펜슬 필기가 가능하고 잠금 해제는 지문 인식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테두리는 티타늄으로 마감해 내구성을 강화했고 중량은 254g으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무겁습니다. 256GB 모델 가격이 $1,999, 한국 판매가 32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16일 예약 주문을 시작해 23일부터 매장에서 살 수 있고 1차 출시 70여 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중은 아직 작지만 8세대에 걸친 기술 안정화와 AI 기능 결합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 최강자는 점유율 38%인 삼성전자.
3: 애플이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 판매량을 일부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테크널리스트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2: 화웨이가 입지를 넓혀가고 애플이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 2분기 순이익이 5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 1분기에 이어서 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 선물회사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5조 1,900억여 원으로 직전 분기에 4조 3천억 원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거래 대금도 늘면서 수수료 수익은 전분기보다 33%, 수탁수수료는 34%가량 늘었습니다. 또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권사가 주식,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해서 거둔 자기매매 손익도 46% 증가했습니다.
0: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로 시작되는 영상입니다. 빨간 정지 표지판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리고 왜곡된 알파벳을 순식간에 판독하기도 합니다. 가상 차량을 움직여

0: 주차장 빈자리에 정확히 주차를 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로봇이 아닌 인간임을 검증할 때 쓰이는 캡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오픈 AI의 최신 모델 아스트라입니다. 48단계를 단 4분 만에 모두 통과했는데요. 사람과 AI를 구별하던 하나의 보안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성능에 대한 환호도 있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화면 속에 정면을 바라보고 앉은 한 여성, 모니터 밖에 있는 또 다른 여성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질문을 듣고는 또박또박 답을 이어나갑니다. 지난해 데뷔와 동시에 할리우드를 떠들썩하게 한 AI 배우 틸리 노우드가 미국 CNN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노우드는 인터뷰에서 AI 배우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인간의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에밀리 블런트 등 실제 배우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선 솔직히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요청한 즉석 연기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는 등 한계도 노출했습니다. 조만간 노우드가 주연을 맡은 장편 영화도 나올 예정인데 영화계까지 진출한 AI에 할리우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속을 쉴 새 없이 파헤치는 소방관들 보이시죠?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곧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리던 쓰레기차 안에서 사람의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25명이 2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쓰레기 압축기까지 이미 한 차례 작동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남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쩌다가 쓰레기차에 들어갔을까요? 그 사연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 저 푸른 바다 위를 쉴 새 없이 가르는 돌고래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 마리가 리듬을 맞추듯 한 번에 수면 위로 솟구치는 게 마치 싱크로나이즈 경기를 보는 것 같죠. 현지 시간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앞바다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수많은 돌고래 무리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호흡을 맞추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현지 드론 촬영가가 촬영을 해서 SNS에 공개한 이 영상,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네요.

0: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의자의 계획 범죄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네, 또 특검이 어제 열린 김건희 씨 매관 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이것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의자가 지금 뭐 형량 줄이기 전술일까, 전략일까요?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2: 그렇죠. 이제 크게는 이제 범행 경위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말이 조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동창고를 들여놓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범행 경위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뭐 상품권 거래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
0: 네.
2: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또 진술을 하기에는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여줬는데 이게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런 범행을 우발적으로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범행이 혹시나 발각되면 가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제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는 다시 추운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면은 이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게
0: 예.
2: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걸 들키고 나서 우발적으로 이제 냉동창고에 문을 닫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계획 범죄와 우발적 범행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땐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처음에 이제 검거가 되고 나서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0: 예.
2: 아마 사실관계 그대로 조금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 후에 뭔가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는 혹시나 조금은 이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웠다라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진술 방향을 수정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추정이
0: 됩니다. 말 바꾸는 것도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바꾸는 것이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해서 이제 범행이 선고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0: 네.
2: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또 이제 어디까지 입증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형량을 낮추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이 카페 주인이 피해 여성을 감금한 직후에 AI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냉동창고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검색을 해서 질문을 해봤다고 알려지는데, 이게 어쨌든 뭐 살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한 사실 자체가 9월 4일 어떻게 보면은 9월 3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 직후에 이제 이렇게 AI를 통해서 검색을 했다라는 말은
0: 네.
2: 내가 적어도 이 사람을 가두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적어도 이제 미필적인 고의는 있는 상태로 이제 검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어떤 게 유사한 게 있었냐면, 우리가 그 서울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 김소연 같은 경우에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하고 술을 같이 먹었을 때 사망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검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그때도 사실 재판부에서 이거는 고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던 만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건 직후에 AI에 이런 내용들을 검색을 해봤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냉동창고가 이제 굉장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어왔다는 이제 주민들의 진술도 있었는데 피해 여성을 유인할 때도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2: 그렇습니다. 그 냉동창고가 들여오게 된 거는 이제 이 사건 범행 발생 일주일 정도 전에 그때 이제 들여오게 됐는데, 사실 그 들여오게 된 시간도 이게 새벽 4시 반경에 이렇게 이제 화물차가 들어와서 들여놓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0: 예.
2: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확인을 할 테지만 공교롭게도 범행 발생 일주일 전에 꼭 냉동창고가 필요했을까라는
0: 예.
2: 부분도 이제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0: 예.
2: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건이 어떻게 보면 냉동창고 안에서 발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가자라고 했고 그리고 끄고 대시보드에 두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휴대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2: 이게 두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어느 정도 이런 가해 행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신고 가능성까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본인 범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그 시점, 그런 그 배경, 그다음에 이제 차량에 어떻게 보면 휴대전화를 두고 가자고 했던 그런 이제 의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0: 예.
2: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운 정도로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1: 경찰이 그 카페 주인 피의자죠. 30대 남성의 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제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은 뭐가 있습니까?
2: 일단은 그 우리가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대화 내용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SNS를 통해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대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 지금 뭐 사건 직후에 AI에 검색을 했던 기록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건 훨씬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 시점부터 냉동창고 구입을 뭐 이제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드러날 수가 있고 어쨌든 검색 기록을 통해서도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음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이제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발적인 범죄가 맞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배치되는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는 아마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아까 제가 이제 공범들하고의 대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파주로 올 때에도 다른 남성이 차량에 싣고 피해자를 싣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사건에 있어서 가담을 했던 다른 공범들의 역할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공범의 존재까지도 이런 증거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도 이제 국가수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으로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냉동창고의 환경이 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2: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다른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사실 이제 구두 소견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감정을 더 해보긴 해야 되는데 구두 소견상으로는 외상의 흔적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은 본인이 어쨌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냉동창고에 가졌을 때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1차 소견에서도 저체온증 또 저산소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그 사건 직후에 가둬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아마 그 상태를 좀 지켜봤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마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과 같은 어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가해자나 어떤 그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되나요?
2: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의 의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상품권을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까지는 지금 보도된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특히나 또 본인이 또 이제 수십억 원대 뭐 빚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현금을 마련을 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범행들까지도 결국은 이제 쭉쭉 나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위조 상품권을 만들게 된 것도 결국 이런 범행을 계획을 해놓고 다 고의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로 다 귀결이 될 수 있는 것이 것들인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그 냉동창고에 이제 상품권을 확인하려고 순순히 이제 파주 카페까지 가서 들어간 그 경위도 상당히 좀 궁금하잖아요.
2: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위조 상품권이 이제 시신 발견된 곳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사실 이 위조 상품권과 또 이제 엄밀히 또 관련이 있을지도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이제 이걸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감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제 상품권 거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 당사자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당사자끼리 만나서 이게 진품이 맞는지 이런 여부로 확인하는데 굳이 근데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서 확인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을 때 대량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아마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 부분을 더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매수 희망자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연락을 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가 정말로 그런 위조 상품과 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뭐 자격이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경찰 수사에서 이 피해자가 냉동창고 가기 전에 이미 뭐 좀 위조된 상품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갔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만약에 그렇다면 요거 수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렇게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일 것 같으면 정말로 이제 위조 상품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배치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든 어떤 다른 이제 워딩이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 이제 위조 상품권을 보여주고 본인이 이게 상품권이면 진작 아닌가 알아채고 우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은 다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결국 이제 본인의 진술하고 배치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위조 상품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뭐 이제 대화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피해자하고의 대화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조금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 새벽 4시 반에 냉동창고가 배송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좀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메간매직 사건 항소심 결심 재판이 어제 있었고요. 김건희 씨가 10분간 눈물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이 뭘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고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였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재산이나 명예를 다 잃었다.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내가 청탁을 설령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연결을 해줘도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청탁을 받을 이유도 없고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단지 선물로 받은 것뿐이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법적으로 이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서두에 깔아놓은 것 같고요. 이 뒤에 부분은 사실 이제 최후 진술을 할 때 뭐 여러 전략이 있겠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보통 이제 방어를 하고 그리고

0: 나머지 부분,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이 결국은 이제 이 사건 앞에 부분에는 윤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을 건드리긴 했지만 결국 뒤에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면서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지금 잃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본인의 처지가 이런 상황이니만큼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형량에 좀 반영을 해다 아마 이런 쪽의 전략을 다 세우고 그래서 이제 무죄도 주장하지만 예. 형량도 조금 줄여보려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특검은 지금 금품 전달자의 청탁 시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청탁을 했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청탁이 있든지 이걸 좀 봐야 되고 김건희 씨는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물과 어떻게 보면 그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 이게 이제 뭐 명시적으로 대화에 요거는 그냥 선물입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진술밖에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전달이 됐다 이 정도의 정황만 있지 어떤 내용으로 전달이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때 당시에 사정이 어땠는지를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시 이제 2022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고 이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2: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 바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에는 계획 범죄를 의심할 만한 진술을 했다가 최근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는데요. 관련 내용과 이 밖의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3: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5: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등일시.
8: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9: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8: 자,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자, 조용히들 하세요.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과 사회적으로 고립돼 살아온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9: 아, 말도 안 돼! 사형을 선고해야죠!
18: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라뇨!
20: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21: 사람을 죽이려 계획한 적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제 몸을 만져 무서웠고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우려고 약물을 건넨 겁니다. 죽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줄 알았어요.
20: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성추행이 두려워 약물을 건넸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소영의 주장은 형사재판에서만 이어진 게 아니었죠.
21: 제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12%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배상액을 줄여주시길.
20: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정한 배상액을 줄여달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20: 남성들에게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관심은 형량이죠. 변호사님께서도 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이 사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판결인가요?
0: 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인데요. 이는 법원의 확립된 양형 실무를 반영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고 만에 하나 재판의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어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고요.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서의 처벌과 비교,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 가운데 유년기 학대나 사회적 고립, 이런 성장 환경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렵게 자란 사정은 분명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되냐. 그럼에도 형을 정할 때 성장 환경까지 들여다보고 참작하는 이유는 뭐고 실제 양형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0: 네, 국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실제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환경은 보조적인 요소일 뿐이라서요. 그것 때문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 그리고 계획적 범행이었다 말하면서도 두 건의 살인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판단했거든요. 계획적 범행이면서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계획적이라는 것은 예컨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습득해 두는 등 그 범행 과정을 미리 구상했다는 뜻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이 약을 먹이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 라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용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도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피고인이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의학적 근거를 학습하고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아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면 계획적 범행 그리고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살해의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성추행을 하려 해서 약을 먹여 재우려 했던 거다 주장했는데 일단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나를 성추행했다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0: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최후 진술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긴 한데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라는 인상을 주어서 오히려 양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 실제 이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 유족 측은 2차 가해다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모욕했다든지 뭐 다른 법적 책임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말이에요.
0: 네, 실제로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유포한 것은 아니라서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허위 주장을 위자료 액수를 더 높여야 하는 그런 사유로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20: 그리고 하나 더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을까요? 이럴 때 변호인은 어디까지 조언할 수 있는 겁니까?
0: 네, 변호인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포렌식 내역이나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 무작정 부인을 하면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중형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은 객관적인 물증이 불리하니 예컨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피고인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 주장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변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 그리고 최우진술에서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 재판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최우진술을 하고 거기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는 보장된 발언권이긴 하지만 재판부에서 형을 정할 때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호소가 실제 영향을 주려면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실질적인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 그리고 여러 혐의 가운데 한 건이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 중 음식점에서 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 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추정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 네, 민사소송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김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자필 답변서를 통해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렵다, 이자까지 붙으면 감당할 수 없다, 배상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되는데요. 피고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나 법으로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3,100만 원 정도와 이에 대한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아닌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20: 네. 자,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수감되고 뭐 재산도 없다 그러고요. 뭐 그래서 이 부모에게까지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족 입장에서 승소 판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뭐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0: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에서 확정된 판결을 확보해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추후 피고인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가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네, 방금 말씀 주신 이 범죄 피해 구조금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해자로부터 이제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더 큰 목적일 거기 때문에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용하고 싶은 그런 옵션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서 항소심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바뀌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난 녹음 때도 뭐 여러 차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제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입증이 돼야 하는지 혹시 만약에라도 형이 낮아질 가능성,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으로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나 감형될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려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처럼 두 번째 살인 당시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사형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형이 낮아지려면 진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유족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일어난 피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2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The Great Pretender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맑은 하늘 가운데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3도, 춘천 24도, 광주 29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내륙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작업하는 곳이 있는데요. 잠실 철교에서 올림픽 대교 구간 1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이제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해 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부근에서 용담 터널까지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어제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철수하면서 정부 차원의 한국인 실종자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1: 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했는데 정부가 파견할 예정인 2차 구호대의 출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바타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2: 네, 저는 대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네팔 트리슐리강 앞에 있습니다.
1: 네, 정부 긴급구호대가 어제 현장에서 철수할 때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네팔에서 정부 구호대의 철수와 실종자 가족의 기자회견이 비슷한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이곳에서 가까운 베이스 캠프에서 오전 11시 반

0: 1시쯤 철수했는데 이미 11시부터 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구호대는 7톤 분량의 수색 장비를 트럭 6대 나누어 싣고 4시간 가까이 산길을 달려서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공항으로 장비를 보내서 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이 구호대원들의 네팔 체류 일정은 내일까지입니다. 앞서 이규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은 현지 여건과 또 수색에서 복구로 전환한 네팔 당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 구호대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색 지원을 위한 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파견 시점도 확정되지 않아서 이제 정부 차원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어제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0: 네, 어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남동발전 직원 3명의 부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우리 구호대원들의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이 구호대의 실제 수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수색대원 6명 정도가 아닌 더 규모 있는 육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에 게시된 남동발전 홍수 피해 영상도 제공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이 거대한 탕류가 건설 현장을 덮치기 직전 버스 한 대와 SUV 차량 두 대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탑승자 여러 명이 차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담겼는데 다른 쪽을 비추고 돌아온 화면에는 모든 것이 휩쓸려간 장면만 남았습니다. 실종자 가족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 남동발전 직원의 차로 추정되는 차가 나와서 물이 막 오고 있는데요.
3: 실종자 가족입니다.
2: 사람이 내려서 5명이었습니다. 내려서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0: 네팔 발전소 건설에 투입됐다가 이번 홍수에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9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색은 어제부터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이 회사 직원들을 찾기 위해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업체 수색원 수십 명이 매일 도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강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우리 정부가 파견한 긴급 구호대 일진은 복귀하지만 기업 대응팀은 육로와 공중 수색을 이어갑니다.
4: 현지에서 활동하는 육상 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렸고 또 현지 파견 인력을 교대하며 수색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기업들은 네팔 현지 철수를 고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5: 네, 그렇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사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기업 두 곳의 네팔 현지 수색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견한 긴급 구호대 일진이 복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현지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인원을 대폭 늘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투입하고 있는 육상수색팀을 지원했습니다. 기존엔 셰르파 등을 섭외해서 7개 육상수색팀 76명을 투입했는데 어제 현지에서 셰르파를 추가로 고용하면서 인원을 91명까지 늘렸습니다.
1: 네, 기업팀에서는 수색 범위도 계속 넓혀가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남동발전 육로 수색 범위가 위어댐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넓게 뻗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요청한 것에 따라서 오늘도 베이스캠프 주변 산악지대 그리고 파워하우스와 옐로우 브릿지 인근 산악지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로 계약이 끝난 수색견팀이 맡았던 수색 범위는 추가된 육상수색팀 1개 팀이 맡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드론도 띄우면서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자사직원 6명을 찾는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오늘도 현지에서 날이 밝은 뒤 공중수색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어제도 헬기와 드론을 동원하면서 직원들이 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하류 방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또 현지 파견 인력도 계속 교대를 하면서 수색 장기화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0: 중국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 네, 또 반대편 홍해에서도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전쟁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란 언론들은 목요일 새벽 호르무즈 인근의 요충지인 게슘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부 시리쿠와 미나부 지역도 공격받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10여 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서 호르무즈의 통제 구역을 오만 해와 아라비아 해까지 확대했다며 함부로 지나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은 혁명수비대의 유능하고 용맹한 해군이 강력한 힘과 권위를 바탕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입니다.
2: 미군과 이란이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이란이 미군 함정까지 직접 공격하면서 전면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충돌로 벌써 수백 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반대편 홍해 바닷길까지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사우디의 하루 원유 수출은 320만 배럴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사우디와 방위 협정을 맺은 파키스탄이 이란에 후티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3: 사우디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침략을 멈추고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우리도 봉쇄에 봉쇄로 맞설 것입니다.
2: 전문가들은 세계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중국인 사우디를 흔들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려는 이란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체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사우디에서 들여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오늘도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은 자제했습니다.
1: 네, 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한동훈 의원이 조작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4: 네, 적선동 청문준비단 사무실입니다.
1: 네, 김 후보자가 오늘도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진 않았죠?
4: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이곳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직접 해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5: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3: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5: 네,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4: 김 후보자는 이번 주 내내 이곳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다만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에는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연일 청문준비단에서 해명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각종 의혹에도 청문회까지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0: 네,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던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3: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6: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으나 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라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서 있는가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내 딸은 돌아오지 못해도 대한민국의 다른 딸들은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던 교제살인사건 유가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인가?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30대의 워킹맘과 그와 꼭 닮은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주변의 육아 동지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나이 드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저를 안아주었던 청년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피해자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자 주말과 연휴도 반납해가면서 단 하나의 의석으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고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었듯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변의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호흡하고 일상을 나눠온 그 진심으로 일과 돌봄을 함께 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그 용기로 모든 시민들이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21세기도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3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지금 모두의 성평, 모두를 위한 성평등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부흥에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저는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년 동안 분기별로 900여 만 원, 한 명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활동 잘 해왔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원내 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대안과 제안을 얘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고 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입니다.

0: 다음은 기본소득당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님께서 삼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도당을 불어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한 언론사가 수일째 광고처럼 홍보해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입니다.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유령 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 보유하고 자산소득도 벌어들여야 정당으로서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 합시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하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국민들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1년 총수입의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면서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온 기본소득당 중에 도대체 누가 기생충 정당입니까? 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애정과 헌신이 모여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측근에게 노무 자문과 공보물 제작을 몰아줬다는 채널A와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 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서 노무법인과 월 10에서 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월 1, 20만 원 수준의 노무 자문 및 대행 수수료 계약, 이게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오히려 노무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면 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측근 업체에 선거 공보물 비용 3억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보물을 출력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려야 하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에 비례 공보물을 날라야 하는 공중기가 후보자입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선거보조금만 230억 원을 넘게 받는 교섭단체들과 다르게 선거보조금 3,9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기본소득당입니다. 그 외에는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비례 공보물 받아보신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A4용지 수십 장 공보물 사이에 영화 티켓 사이즈만한 기본소득당 공보물 말입니다. 지방선거 때 전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때 만난 한 어르신은 저에게 그 공보물 보니 불쌍하더라 라고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큰 정당들의 경우 공보물 인쇄 중도금으로만 19억을 지출하기도 하고 거대 정당이 아니었던 국민의당 경우에도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보에 15억, 배송에 1억 2천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공약을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하면서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이 선거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그 가격에 전국 비례 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비 납부 1.9억을 통해서 3,600만 원을 꼼수로 절세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그중에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부분이 3억가량입니다. 제가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 3억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의혹 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헌신까지 모욕받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청년 후보가 공천 대가로 당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당원은 기본소득당의 창단 멤버로서 우리 당의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활동해온 당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종이값을 비롯한 기름값 등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상황이었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서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 납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해 2022년에 적지 않은 금액의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비례선거와 광역단체장 5곳 집중 전략을 세우고 출마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서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특별당비 내면 출마시켜줄 테니 기본소득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해라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출마하시겠습니까? 여성정치발전비와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보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출총액 대비 최하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국고보조금 대비 10%를 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국고보조금의 의존율이 높을수록 전체 지출총액 대비 지출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재정 중에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하였고 성평등 관련한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 일반 당비 재원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화 주신 기자님께 이런 사정을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악의적 주장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반박하고 반박 자료를 내도 저희의 주장은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소득당이 시민단체에 월세를 지원했다라는 한국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해당 단체와 실제로 여의도 소재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 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계약 및 지출 관련 자료가 있고 보도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대차 계약서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의 정정은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의혹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반박해도 의혹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목적과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선 이런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큰 정당들은 고용의 규모가 이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논란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세금 이중수혜라는 낙인을 찍어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국고보조금 900만 원 받은
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야권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금 겸직과 관련된 의원직 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신은 계속해서 겸직을 할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 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 주장에 대해서는 마타도어라고 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을 위해서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 이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비교를 하면서 누가 대체 기생충 정당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등을 적어놓은 수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데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고 자신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 보도된 사진 속 수첩에 적힌 이름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후보가 필승 카드인지 분석하다 새롭게 거론되고 여러분이 얘기한 분들을 쭉 적어놓은 거였다고 작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수첩에 적었던 이진숙, 한동훈 아웃 문구는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들이라서 적은 거라며 국회의원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정지법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성착취 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책인 김노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2: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왔죠?
3: 네,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 피해 범죄 조직인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노관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네, 김노관의 범죄 혐의도 다시 정리해 볼까요?
3: 김노관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서 텔레그램 범죄 조직 자경단을 운영하며 각종 성착취 범행을 벌였습니다.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한편 다수의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모두 27개, 이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만 25개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미성년자로 무려 261명에 달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전도사라는 직함을 쓴 조직원들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가담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2: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1: 자,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이 피해 여성을 감금한 뒤에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계획 범죄를 충분히 노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 현재까지 피의자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감금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면 더 나아가서 감금 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냉동창고에 동행하게 한 정황으로 미쳐볼 때 감금 외에도 살인의 계획을 애초에 가졌다는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할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 나아가서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계획 살인인지

0: 여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이제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에도 피의자가 여러 차례 창고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세 번 정도 다시 그 냉동창고를 찾았는데 이러면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를 감금한 시각이 아침 11시 10분쯤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차례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정황들이 CCTV 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냉동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는 설령 이 피의자의 주장대로 우발적으로 가짜 상품권임을 알아봐서 냉동창고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특히 AI에 냉동창고에 이렇게 사람을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까지 감금 직후에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만큼은 최소한 살인죄의 미필적인 고의, 나아가서는 확정적인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예. 앞서 이제 박성규 변호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휴대전화를 냉동창고에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놔두고 가자라고 유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휴대전화는 우리가 웬만하면 늘 손에 이렇게 지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놔두고 가게 했는지 그 의도도 충분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2: 이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금의 고의 또는 살해의 고의 둘 다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 봐서는 최소한의 감금의 고의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휴대전화를 밖에 두고 간다고 하면 피해자가 살해를 피의자가 살해를 계획하지 않고 단순히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의도가 있었을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상품권임을 알고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구매자에게 이 피해자가 연락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가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살해까지 이르렀을 수 있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했다고 하면 구조 요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두고 가게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었다든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든가 피해자가 죽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도 냉동창고의 온도 조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 감금이 아니라 살해의 고의까지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휴대전화를 두고 가자고 말했을 시점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1: 예.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큰 트럭인데 조금 전에 이 밤에 냉동창고가 왼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네, 밤에는 트럭에 냉동창고가 실린 채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하얀색 냉동창고가 그러니까 카페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해가 밝았을 때는 다시 없는 상태로 트럭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갑작스럽게 냉동창고를 들인 의도가 바로 살인의 의도 아니냐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피의자가 실종신고를 접수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의 혼선을 주려는 가짜 정보를 또 전달하기도 했다고요.
0: 사건 전날 피해자 측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피의자가 경찰에 헤어진 장소 피해자 행적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측에도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서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금 행위에 그쳤다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이를 풀어주거나 안전하게 석방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에게도 허위 정보를 제시했다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더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가짜 상품권인 걸 들키면 감금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 나아가서 추워서 가짜 상품권을 대충 보게 하려고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살인 혐의는 진술을 오락가락 번복하면서도 감금과 유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해야 할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경찰은 이런 어느 정도 내심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과정으로 읽혀지는데 상품권 깡, 즉 상품권을 넘기고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 과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중

0: 전에 그 쥔이 감정을 하는 자가 끼기 마련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바로 쥔이 감정을 한 자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허위 육아증권임을 인지한 이상 여타 범죄 사실, 즉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허위 육아증권 외에도 그동안의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봐 살인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경찰은 여러 정황상 이와 같은 살인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 근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1: 근데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면 그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그리고 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까요?
0: 이 사건은 아마 살인범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육아증권 위조 나아가서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도
2: 박성배
0: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2: 변호사입니다.
0: 살인범행도 그 전모를 온전하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미 파주에 피해자를 싣고 온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 육아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을 했는데 이 피의자에 대해서 육아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을 해둔 상태입니다. 육아증권 위조는 자연스럽게 육아증권 행사 나아가서 사기 행위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육아증권을 위조해서 즉 상품권을 위조해서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 범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상품권의 규모가 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대량의 상품권을 위조해서 판매했다면 사기 나아가서 범죄단체 조직죄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자체와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피해자가 육아증권 위조임을 인지한 직후에 범행을 하였다는 정황, 전체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 그려지는 사안입니다. CCTV나 피의자의 여타 관련 핸드폰 증거를 토대로 전체적인 사건 구조와 내용을 그려볼 필요성이 있는데 당시 각각의 행동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유인해 오거나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그리고 냉동창고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를 하고 AI에 질문을 하거나 검색한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 단위별로 인식과 행동을 재구성한다면 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사망을 했느냐, 그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황상은 감금 이후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 냉동창고 환경이 사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이 나오긴 했죠.
1: 그렇습니다. 아직 1차 구두소견인 단계지만 눈에 띌 만한 외상은 없었다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봐서, 그리고 냉동창고에서의 환경상 저체온증이라든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봐서,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의문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일단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벌어졌을 때 냉동창고에 가두기 전에 가해 행위를 해서 숨지거나 숨지기 직전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냉동창고에 사체를 유기하거나 피해자를 버려둬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심 가는 지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1차 구두 소견으로 보면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냉동창고가 영하 1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문에 사실상의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나이가 60대인데 이때는 아직 날씨가 더웠을 때이기 때문에 이 옷도 굉장히 얇았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7시간 만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될수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냉동창고가 한번 문을 닫으면은 내부에서는 자력으로 문을 열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창고에 가두어서 그 안의 환경 때문에 일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범을 최소 3명 이상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그 유가증권의 그 금액도 상당히 옆에서 이제 발견된 상품권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과연 이게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뭔가 더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0: 일단 피의자가 직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기 위해서 촬영용이라고 속이고 상품권 위조를 유도해 내었다는 것인데 사실 위조된 상품권 그 뒷면에 촬영용이라고 적혀 있어서 실제 거래 현장에서 판매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상품권을 위조해 왔고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 위조 범행 실행 과정에서 발각되었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떠한 형태로 형태로 상품권 거래를 해왔고 이 거래 자체가 유가증권 위조 행사 나아가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지 혼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모두 다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범죄단체 조직죄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 범죄만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 네. 유가증권 위조 행사, 살인, 사기 나아가서 범죄단체 조직

0: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서 살인죄의 여타 중요한 대목들을 규명해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량 위조, 나아가서 위조하게 된 경위, 내용, 나아가 여타 인물들과의 공모 관계, 파주의 피해자를 데려온 이들과의 사전 계획 여부 등 전반적인 사건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 경찰이 10일간의 구속 기간 내에 모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사기,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 보완 수사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네. 이 30대 카페 사장,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좀 큰데, 경찰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뭡니까?
0: 현실에서 신상 공개는 범행 자체가 명백하고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또 다른 범죄 방지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의자가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 계획, 나아가 살인의 내용 자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어떠한 범죄 사실로 공개하는지 전반적인 공개를 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이 일단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10일간 구속기간 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20일간 최장 구속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더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2: 예. 그런데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2차 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세요?
3: 이 사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이니만큼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네.
3: 그렇지만 이거는 또 다른 범죄 행위의 가해자가 될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게 신상 공개 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보를 함부로 이 퍼나르면서 그 내용 안에 이 정보 공개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거나 경멸적 감정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가해자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2: 그렇죠.
3: 상황이어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소간 신상 공개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러한 정보를 퍼나르는 행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게임사죠. 스마일 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2조 5천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자, 먼저 권혁빈 책임자의 과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4: 네, 아침에 와서 제가 화장도 하고 머리 세탁하다 보니까 예전에 결혼식 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5: 권혁빈
4: 벌써 이제
5: 이사장입니다.
4: 결혼식 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면은 사랑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첫사랑은 나도 모르게 왔다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다시는 오지 않는 게 첫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항상 가슴에 남고 또 안타깝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1: 공교롭게 이 자리에서 뭐 결혼과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권혁빈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저희도 사실 좀 낯설었고요. 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권 책임자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에 스마일 게이트라는 게임 업체를 설립합니다. 크로스 아크 등을 제작해 왔는데 특히 2007년에 출시한 크로스 파이어라는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식 석상이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은둔의 경영자라는 이름이 붙어왔습니다.
2: 예. 그 은둔형 경영자라고 불릴 정도로 베일에 쌓인 인물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이혼 소송이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이 억대 역대 이혼 소송의 그 최고 분 역대 이혼 소송 그 분할의 분할액 중에 최고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세계 이혼 소송으로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그 이혼을 저희 시간에도 많이 다뤘는데.

0: 이 금액하고는 비할 데가 아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재산분할금이 지금 9,440억 파기환 송심에서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거의 1조대 이혼이라고 해서 역대급이다, 세기의 이혼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은 더 분할금이 큽니다.
0: 그렇죠.
1: 지금 이 권 이사장의 자산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정이 돼서 감정될 때마다 액수가 달라질 정도로 그 다툼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8조 원가량으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할해주라고 판결난 부분이 1심이기는 하지만 35%의 주식 현물 분할 그리고 현금 650억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예. 이걸 현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분할금이 무려 2조 5,500억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혼 판결의 역사상 최고가액이기도 하고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4위예요.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3위에 프랑스 미술계에 관련한 집안이 이혼한 게 있는데 네. 그쪽과는 조금 액수 자체가 좀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금 액수가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고 한 부분은 이게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현금으로 환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예. 이 35%라는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경영할 때에 배우자의 기여가 이 정도는 된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3: 원래 재산 분할 대상이 크면 클수록 배우자의 양육 가사 기여도를 낮게 보기 마련인데 35%의 기여도를 인정했으면 상당히 높게 인정했다고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아내 이 씨가 과거에 지분을 보유했던 적도 있고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양육 등 재산 분할에서 상당 부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 예.
3: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다 보니 반드시 매도를 하여야 하는 권 책임자가 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 나아가서 지분을 35% 분할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주주의 지위에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 이 씨가 35%의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면 향후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 감사 해임, 합병 등에는 권 책임자가 온전하게 자신만의 판단으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아내 이 씨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고민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배구조에 명백한 영향이 있는 만큼 권 책임자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항소 이후에 또 어떤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에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조직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4: 어떻게 해? 더, 더. 참아.
0: 네. 영상에 보여지는 부분만 보자면은 조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진 않았지만 가혹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직원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걸 이제 제보를 한 건데 유흥주점 다섯 곳을 차리고 가짜 양주를 팔아왔다고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대범하게 범행을 했습니다.
0: 네.
1: 1년 6개월 동안 부산 서면 일대에 유흥주점 5곳을 차리고 손님들이 남은 양주를 섞거나 양주에 홍차를 섞는 방법으로 취객들에게 양주를 판매를 하고 취객의 취한 틈을 타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취객이 잠이 들면 계좌이체 등을 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취해왔는데 이렇게 판 물량이 지금 35억 원 상당이 된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무려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58명에 대한 어떤 피해 진술은 확보를 한 상황이고 예. 피해액 1억가량을 지금 특정한 상태인데요.
0: 지금 가짜 양주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1: 제조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서 아예 진짜 술이다 하고 팔아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고 범죄단체 조직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내부 구애를 엄격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러닝머신을 정말 숨 찰 때까지 너무 힘들 때까지 뛰게 하고 사우나에 감금하기도 하고 뭐 얼음물에 입수하게 하면서 너무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거예요. 예. 견디다 못한 조직원이 제보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됐는데
4: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조직원들의 신고로 그 덜미가 잡힌 건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5: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2: 건강해.
1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4: 조금 전 전해드린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6: 교통안전 1분 터
17: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혁빈 씨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에서 공개된 재산 분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권 씨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0: 게이트 창업과 경영에서 권 씨의 역할뿐 아니라 배우자가 회사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창업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한 점, 또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봤는데요. 때문에 이혼과 재산 분할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나 지급 방법 등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에는 따뜻한 가을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3도, 춘천 24도, 전주 28도 선에 그치겠는데요. 내륙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각별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전 시간보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통행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지나 탄천 일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이게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영화 영상 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고 양국 정상회담과 경제인 간담회, 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송익표 정무수석 등이 나와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이뤄진 동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정상 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다가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서울공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부산 예인선 사고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어제 포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도 1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해경이 수색구역을 대폭 확대해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실종자가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2: 네, 시신은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어제 오전 8시 48분쯤 경북 포항시 도구해수

0: 수욕장 간이 화장실 앞 해변에서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 해경은 발견된 시신에서 나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분석해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지문을 감식해 어젯밤 9시 40분쯤 예인선 사고 실종자인 50대 선원 A씨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후 부산에 있던 가족이 포항을 찾아 병원에서 실종자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발견된 A씨는 사고 예인선의 2기관사입니다. 사고 초기에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이 탈출할 때 따라왔는데 바다에 빠졌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또 사고 직후 컨테이너선의 선원에게 목격되고 CCTV에 잠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1: 실종자가 발견된 경북 포항의 해변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km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실종자 발견 지점은 사고 지점에서 육상을 통과하는 직선 거리로도 100km가 넘는 곳입니다. 바다에서 표류한 거리는 훨씬 길어집니다. 지난 2일 예인선 사고 이후 구조당국은 부산과 울산 앞바다에서 세로 70km까지 수색 구역을 확대해가며 실종자를 찾아왔는데요. 훨씬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오늘부터 수색 구역은 세로 141km까지 넓어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산 앞바다 조류가 북동쪽으로 흐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표류한 경로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범이 한참 밖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애초 남해지방 해양경찰청만 맡았던 실종자 수색 업무는 동해지방청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2: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김건희 씨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첨부한 사진입니다. 과거 김건희 씨가 이처럼 꽃꽂이를 하는 모습을 올린 건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해당 꽃꽂이 사진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정지원 전 행정관이 자신의 SNS에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과 함께 올렸던 사진이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해당 사진과 함께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김 씨가 과거 세금을 아끼려고 관저에 비치할 꽃들을 직접 꽃꽂이를 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는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날이었죠. 이 자리에서 김 씨는 문제가 된 귀금속과 시계 등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며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며 사실이 아닌 일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 의상은 한푸라고 불리는 중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의상을 입고 있는 장소에 있었는데요. 어디였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황색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함께 사진을 찍자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여성이 이렇게 활보한 곳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경복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은 남성도 경복궁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의상도 중국 전통 의상이고요. 중국 황제를 연상케 하는 옷을 입고 이 경복궁 월대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누리꾼들로부터 이 같은 종류의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는 건 자유지만 경복궁에서 이런 옷을 입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 의상을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글로벌 매너부터 갖추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고궁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우리에겐 이젠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하게 변형된 한복의 모습에 더해 이제는 중국 의상까지 고궁에 등장하며 진짜 전통 한복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으로 폴더블, 즉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성장세를 이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최강자인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 경영자가 애플 본사에서 선보인 아이폰 듀오. 19년 전 아이폰을 처음 내놓은 이후 줄곧 고수해온 평면형에서 처음 벗어난 제품입니다. 접으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로 7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8과 크기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화면은 접으면 5.4인치, 펼치면 7.6인치로 커지고 펼쳐진 양쪽 화면에서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iPhone Duo brings an entirely new design.
5: 아이폰 듀오는 아이폰에서 사랑받고 기대하는 모든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이면서도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죠. 애플 최고 경영자입니다.
3: 기가 가능하고 잠금 해제는 지문 인식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테두리는 티타늄으로 마감해 내구성을 강화했고 중량은 254g으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무겁습니다. 256GB 모델 가격이 $1,999, 한국 판매가 32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16일 예약 주문을 시작해 23일부터 매장에서 살 수 있고 1차 출시 70여 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중은 아직 작지만 8세대에 걸친 기술 안정화와 AI 기능 결합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 최강자는 점유율 38%인 삼성전자.
5: 애플이 삼성이나 다른 폴더블 기기 제조사의 판매량을 일부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3: 화웨이가 입지를 넓혀가고 애플이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정부가 네팔에 파견한 해외 긴급 구호대에 추가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일정을 외교부가 지금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팔 홍수 피해 관련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 KDRT
5: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되어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DRT 이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코이카, 의료팀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일간 네팔 현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우리 NGO가 우리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1억 8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 약 4톤도 네팔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15일 주요 방산협력국의 주한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11기동사단 이하의
1: 네, 들으신 것처럼 KDRT 이진이 재건 복구팀으로 내일 네팔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포함한 관련 소식들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먼저 이제 외교부의 이 발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실종자 가족들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긴급구호대 수색 재개를 촉구했는데요. 가족들은 실종 당시로 추정되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2: 자, 거대한 토사와 물이 건설 현장을 덮치기 직전인데 버스 한 대와 SUV 차량 두 대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탑승자 여러 명이 차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이 순간에 잠시 카메라 앵글이 다른 쪽을 이렇게 비추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 화면에서는 모든 것이 휩쓸려간 모습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8: 남동발전 직원의 차로 추정되는 차가 나와서 물이 막 오고 있는데요. 내려서 사람이 내려서 다섯 명이었습니다. 내려서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1: 예.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실종자 가족들은 이런 영상도 제

0: 했고 좀 소색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지점을 정부 쪽에서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를 했는데 일단 우리 그 정부 구호대 일지는 내일 이미 이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그렇습니다. 한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0: 예.
1: 첫 번째, 현재의 이 네팔
2: 문현철
1: 참사는
2: 호남대 교수입니다.
1: 초국가적 극한 재난이다.
0: 예.
1: 환경적으로는 5,200m, 해발 5,200m에서 쏟아져 내려온 그 파괴적 급류, 폭류가 토사와 함께 밀고 내려왔고, 그리고 또 여기는 V자형 협곡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매우 특수성이 있는 재난입니다.
0: 네.
1: 이게 이제 상황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저 버스에서랑 내려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지금
0: 네.
1: 보이는데요. 자, 산으로 대피했다면 지금 벌써 참사가 발생한 지가 1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또 휴대전화 발신 신호들도 계속 추적을 했고, 그렇다면, 저분들이 휩쓸려 가지 않고 저산 어디에 계셨다면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상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구조 요청이나 휴대전화 발신 신호들이 포착이 안 되었을까? 이런 점들은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죠.
3: 예.
1: 예. 그리고 이제 이또 하나는 이제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빨리 신속히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조금 산으로 올라간 듯 하지만 빨리 신속히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0: 네.
1: 예,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다.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저 위쪽에서 쓸고 내려온 물들이 그냥 물이 아니라 흙과 돌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된 시속 170km의 엄청난 속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휘슬고 밀고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점도 한번 어떤 관찰 요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재난 관리, 재난 리더십에서 보면 꼭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갈등이 발생하느냐? 특히 이제 유가족이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안타까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이런 구조 당국은 유가족이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창출시키고 또 이해를 통해서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정부 측에서는 이제 워낙 바쁘고 또 환경적으로 저곳이 좀 낯설고 또 네팔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아마 유가족과 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지 않았냐.
0: 네, 실종자 가족들이요.
1: 예, 소통은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즉 현장에 관한 수색과 탐색하는데 유가족들이 충분히 저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했었어야 됐고 또 하나의 포커스는 네팔 정부를 어떤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 과정을 또 소통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점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3: 예. 일단은 뭐그 어제 정부 그 긴급구호대 수색은 중단이 된 상황이고 1차 구호대가 이제 철수를 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외교부 발표를 보신 대로 내일 이제 2차 구호대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철수와 관련해서 어제 사실 실종자 가족들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철수하기 전에 한번더 수색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실종자 가족들이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거는 수색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그 구호대 KDRT 팀의 그 소방 쪽에서 구조대원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런 재난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이고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3: 예.
1: 거기에 대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런 그 실종자 가족분들, 연락 두절된 가족분들과의 그런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0: 네.
1: 또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요인 중에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우리 정부 주도의 우리의 어떤 영토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현재 네팔에서 구조 활동하고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네팔 정부의 요청과 네팔 정부의 그런 협조와 승인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네팔 정부는 또 저 지형 지리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예. 불필요한 피해 발생을 또 방지하기 위한 또 네팔 정부의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팔 정부는 또 저런 상황들에 대한 좀 뭔가 좀 오랫동안 그 축적된 그런 그냥 경험들을 그냥 신뢰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구호대가 좀 이렇게 설득해내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해외 긴급 구호대라고 하는 제도적 특징이 예, 어떤 기인한 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예. 싶습니다.
0: 소통이 부족했고 그리고 현지의 어떤 그런 좀 열악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소극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업의 그 구호팀은 지금까지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고 수색 인원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수색 범위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와 비교했을 때는 정부가 너무 빨리 좀 철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해외 긴급구호대는 우리 국민을 구조하러 가기 위한 역할만이 아닙니다.
0: 예.
1: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도주의적으로 우리의 KDRT라고 하는 코리아 디제스터 릴리프 팀이 그 재난 피해국의 요청에 의해서 10일 단위로 가서 그 피해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도주의적으로 구조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런데 이제 기업 구조 팀들은 자신의 이 시공하는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연락두절이 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나 남동발전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세르파도 동원하고 해서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지만 해외 긴급구호팀들은 철저하게 네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10일 단위로 활동을 하고 또 이진이 지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0: 네.
1: 이진 요청이 있으면 또 가게 되고 뭐 이런 좀 우리 주도적이지 못한 점들이 정부 해외 긴급구호팀 KDRT의 특징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 연락이 두절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0: 네.
1: 또 이런 특징도 고려한 상태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네.
1: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네, 어쩌면 이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을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인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KDRT 이진이 지금 내일 또 출발을 한다고 조금 전에 저희가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진이 8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진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줄어든 규모고 외교부와 소방대원, 코이카 그리고 의료팀 포함해서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일주일, 그러니까 7일 동안 네팔 현지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지금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성의 이 인원이 현지에 가서 그럼 어느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1: 네. 아무래도 우리 정부 측에서는 지금 9분의 그 연락 두절 실종되신 분들을 찾는 데 지금 가장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3: 예.
1: 또 유가족분들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중심으로 우리 그 9분의 그 연락 두절된 분들을 찾는 데 포커스가 분명히 맞춰질 것이고
0: 네.
1: 네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실종자가 지금 5천 명이 넘어간다.
3: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지금 약 한 23개 국가에 5천여 명 가까운 그런 실종자들을 찾는 데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숫자는 9분이지만 우리는 시공 국가로서 네팔의 전력 수요의 20%를 담당하는 네팔의 중요 국책 사업을 시공하는 시공 국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그 적극적인 우리 근로자 엔지니어를 수색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네팔이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0: 예.
1: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제기구입니다. 유엔의 역할이 왜 지금 또 초기에 유엔 5차 상주 상무관이 조금 인터뷰 한번 한 뒤로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제 유엔의 5차라고 하는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은 이럴 때 이러한 그 빈곤 국가에서 재난을 비롯한 뭐 테러 폭동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극심한 재난이 발생하는 이런 나라들에 가서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탐색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몰려든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롤 역할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임무들을 코디네이팅하는 이런 역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3: 예, 예.
1: 그런데 그 존재감과 그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 예.
1: 앞으로 남은 이제 지혜는 어떻게든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다. 네팔 정부를 설득하고
0: 예.
1: 또 그 어떤 피해 국가에 실종된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3: 예.
1: 미국, 영국,
0: 그렇죠.
1: 뭐
0: 예.
1: 호주,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유엔 5차의 기능이 미흡하다면
0: 예.
1: 이런 나라들이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네팔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섹터를 나누어서 이렇게 수색 작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0: 예. 뭐 어쨌든 정부에서도 긴급구호대 이진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또 기업 구호팀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의 학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선 내일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호정 기자,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1: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용해인 후보자의 배우자 급여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의원은 조금 전 오후 2시쯤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당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당직자인 남편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용 후보자의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내일 오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0: 김승원 후보자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도 확정됐죠?
1: 네, 영등포경찰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반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그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사흘 만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 시의원은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을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전 처장 측의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고발의 핵심 내용입니다. 경찰은 같은 의혹으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모레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4년 승인 청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과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본 뒤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재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은 불법 정치 공작이라며 엄호했지만 범야권은 주가 조작 로비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조금 전에 용해인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2: 네, 겸직 논란과 언더 조직 의혹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며 가족정당 논란과 보조금 논란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속칭 언더 조직에서 성차별적 행태가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모임과 특별기구를 운영하는 등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력이 동료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새겨듣겠지만 문제 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0: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2: 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첩에 있던 한동훈 아웃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검찰 내부 자료를 유출한 거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자격 정지를 할수 있는 법안을 언급하며 한 의원도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주가 조작 로비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며 하자가 많은 김 후보자를 공소 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도중 청탁 관련 전화와 문자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주장하면서 장관은커녕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SNS를 통해 김 후보자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집중포화를 이어갔는데요.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던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도와준 김승원을 장관시켰다. 민주당과 총리, 법무부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달려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2일차 대정부 질문도 열렸죠.
2: 네,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고요.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의 핵심 쟁점은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 이기현 의원 등이 어떤 내용을 질의 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외에 전시 작전권 전환과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등도 주요 쟁점인데 앞서 통합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의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9월 첫째 주 아파트값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와 강남권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송파구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3: 네, 직전 조사에서 사실상 보합권에 있었던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9월 첫째 주 아파트값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송파구는 한 주 전보다 0.02% 내렸습니다. 강남 3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던 송파구까지 하락세로 전환된 겁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5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하락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0.35% 떨어졌고 서초구는 하락폭을 키워 0.3% 내려갔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조정 흐름이 송파구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 개편 수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장기보유 공제율 축소와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 방향이 여전히 매도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 아파트값의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요. 강북구는 0.46%, 도봉구는 0.43% 올랐고 한 주 전 조사에서 0.5%대의 급등세를 보였던 성북구는 0.42%, 중랑구 0.4%, 노원구는 0.4%.

0: 0.38%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들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상승폭은 줄었지만 수원 영통의 경우 여전히 0.5%에 육박하는 급등세가 지속됐고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도 0.2에서 0.3%대의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1: 경기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상품권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림 기자,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요?
2: 네, 파주 냉동창고에서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카페 사장 A씨는 초기 실종 수색 때부터 경찰에 피해자와 헤어진 장소나 이후 행적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구속됐을 당시엔 상품권이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면 가두려고 창고를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보관하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것 같아 설치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들어가기 직전 휴대전화를 두고 가도록 했는데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서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네, 피의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함께 입건된 공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공범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쇄업체에 촬영용으로 쓰겠다며 가짜 상품권 인쇄를 요청하는 과정을 제3의 인물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공범은 숨진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는데 피해자를 A씨에게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상품권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거래를 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올가을 최저기온으로 아침을 시작했는데 한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울은 21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바다에서는 내일까지 강한 너울과 풍랑이 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3: 네, 서울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3: 네, 햇살이 맑고 눈부셨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하늘빛이 종일 흐립니다. 상층 구름이 두텁게 덮여 있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인데도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구름의 양이 적었던 남부지방은 28도에서 29도까지 올라 다소 더웠습니다. 현재 서해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 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던 오늘 아침에 이어 내일 아침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5도, 부산 20도로 중부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남부는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중부는 오늘보다 올라갑니다. 서울과 대구 28도, 전주 27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은 일교차가 13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선선한 날씨에 독감 유행이 빨라지며 의심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외출할 때는 목에 얇은 스카프를 두르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0: 잠시 잦아드는 듯했던 중동의 포성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1: 네, 호르무즈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가 충돌하는 홍해와 레바논까지 중동의 새 전선에서 동시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0: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전황부터 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이 이제 서로 군함과 유조선에 공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이라크영에서 파나마 국적의 대형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제3국까지도 전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란에서 통제하는 해협의 범위를 넓힌다고 즉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1: 네.
2: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 작전이 효과를 거두면서 좀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제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군사적인 압박
3: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르무즈뿐 아니라 홍해와 레바논까지 동시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민정훈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본가에 생활비를 보탰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도 받은 상태였죠.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연봉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금방 갚을 줄 알았거든요. 저와는 다르게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모님께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모님이 저희 집에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제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아내와 장모님 두 명의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본가에도 계속 생활비를 보내야 했던 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아내 몰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크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출 사실은 들통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통장과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지더니 장모님까지 불러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죠.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재산 문제도 막막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금 사는 집 전세보증금도 장모님의 돈이고 들어둔 보험도 장모님이 계약자라면서 저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유지해온 전세금과 보험인데 정말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처가에서 전세금을 보태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쑥불쑥 장모님이 찾아오고 또 집에서 아내와 장모라는 두 명의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사실 결혼 생활에서 장모님이 깊숙이 개입을 하면 부부 갈등이 좀 복잡해지죠?
2: 네, 맞습니다. 그 배우자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댁이나 처가 식구까지 이제 관계가 얽히면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이제 과거에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이제 문제가 됐으면 요즘은 또 이제 장모님의 간섭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2: 네.
1: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 결혼 전에도 대출이 있었고요. 결혼 후에도 아내 몰래 추가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돈이 뭐 본인 사치나 도박에 쓴 게 아니라 생활비랑 그리고 가족 부양에 사용한 상황이에요. 이거 파탄의 책임이 사연자분한테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2: 우선 그 사연자분이 혼인 이전이나 이후에 그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배우자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1: 네.
2: 단순히 배우자한테 이 채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출이 뭐 가정 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용도나 도박이 아닌 혼인 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제 이혼 사유는 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본 사안에서는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사연자분이 귀책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자네하고 장모가 이제 사연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하고 이제 가정사에 너무 깊게 개입해서 이제 갈등의 주된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3: 네.
2: 아내분이 또 이전에 폭력 행위도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아내 쪽이 좀 유책 배우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 네, 하긴 이 사연자분이 본인이 연봉이 높다 그랬거든요.
2: 네.
3: 어쨌거나 본인의 이제 부모님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나몰라라 하기도 좀 어려운 거고
2: 네.
3: 뭐 채무가 한 2, 3억이 된다라고 하면 또 조금 그렇긴 하지만
2: 네.
3: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출 받으셨던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2: 네.
3: 오히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장모님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또 사연자분 몰아세우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할 때 장모님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2: 그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혼 사유 중에서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3: 네네.
2: 뭐 장모님 때문에 이혼이 뭐 이혼 사유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3: 네.
2: 그것과 별개로 이제 배우자 부모한테 위자료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그냥 부당 대우를 넘어서서 어떤 직접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3: 네.
2: 저희 법원에서는 웬만해서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뭐 상대방한테 폭행을 가했다거나
3: 네.
2: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정도가 돼줘야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3: 네.
2: 그 외에는 조금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그러니까 장모가 막 사연자분을 때리거나
2: 예.
3: 막 욕설을 퍼붓거나
2: 네.
3: 이러면
2: 네.
3: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그렇다.
2: 네. 네. 예. 그렇습니다.
3: 그러면 재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장모님이 마련해준 돈입니다. 지금 아내는 엄마한테 빌린 돈이니까 재산 분할할 게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모님이 이제 보험 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전세보증금과 보험 해약 환급금 모두 다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2: 그 사연자분 아내분이 이제 전세금 관련해서 장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3: 네.
2: 통상적으로 이제 결혼 당시에 양가에서 지원한 금액을 빌린다기보다는 증여로 보험이 좀 상당을 하고요.
3: 그렇죠.
2: 다만 이제 뭐 차용증이 작성됐는데 그것을 뭐 공증을 받았느냐 이자 지급이 지속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금원의 지원이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용금을 보는 경우도 있긴 있으나
3: 네.
2: 보험사안에서는 이제 뭐 차용증을 작성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뭐 이자 지급 내역도 만약에 없고 하면 이제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 네.
2: 다만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게 이제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사고 발생자, 뭐 자녀 보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3: 네.
2: 그 피보험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약자가 배우자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예상해지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계약자가 장모님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자가 장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2: 네.
3: 네, 이제 아내로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2: 네.
3: 그럼 어쨌거나 재산 분할 이제 우리가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빚도 분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2: 네.
3: 지금 사연자분의 빚, 그러니까 채무는 본가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진 빚이에요.
2: 네.
3: 그러면은 이런 빚, 본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생긴 빚,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2: 통상 이제 결혼 전 대출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결혼 전 대출이 뭐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뭐 결혼하면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만
3: 네.
2: 본 사연에서 이제 결혼 전에 받은 대출은 이제 본가 생활비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 대상에서 좀 제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3: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연자분이 대출은 도박이나 낭비가 아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연자분이 유책 배우자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의 과도한 간섭을 방관하고 폭력적인 위협이랑 반성문을 강요한 아내 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모님이 주신 전세금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걸로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에픽하이의 빈차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소 서늘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3도, 춘천 24도, 광주 29도 선에 그쳤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방향 통행량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관 4차로의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방금 전에 종료됐는데요. 다시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5차로에서 차량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 내기 매우 어려운데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면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 이후 각별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리 차선 변경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파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방향 청담대교부터 서강대교 구간도 이제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3: 어제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철수하면서 정부 차원의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4: 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했는데 정부가 내일 파견할 예정인 2차 구호대는 소규모 복구팀으로 구성됩니다. 네팔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5: 네, 이곳은 구조 헬기가 이착륙하는 바타르 군부대 앞입니다.
3: 네, 정부 긴급구호대가 그제까지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헬기를 타고 출발했던 곳인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5: 네, 정부 구호대가 철수했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이곳에는 우리 취재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네팔군과 다른 나라 구호팀이 헬기장을 드나드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헬기 이륙 횟수도 지난주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 공항으로 트럭 6대에 실린 7톤 분량의 장비를 보내서 이 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이 구호대원들의 네팔 체류 일정은 내일까지입니다. 앞서 해외 긴급구호대는 현지 여건과 또 수색에서 복구로 전환한 네팔 당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 구호대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구호대 이진을 내일 파견한다고 하는데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제 정부 차원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4: 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실질적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5: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구호대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을 때 이 남동발전 직원 3명의 부인들은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우리 구호대원들의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이 구호대 실제 수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수색대원 6명 정도가 아닌 더 규모 있는 육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 했습니다. SNS에 게시된 남동발전 홍수 피해 영상도 제공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거대한 탕류가 이 건설 현장을 덮치기 직전 버스 한 대와 SUV 차량 두 대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탑승자 여러 명이 차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담겼는데 이 안타깝게도 다른 쪽을 비추고 돌아온 화면에는 모든 것이 휩쓸려간 장면만 남았습니다. 실종자 가족 설명 듣겠습니다.
1: 남동발전 직원의 차로 추정되는 차가 나와서 물이 막 오고 있는데요. 내려서 사람이 내려서 다섯 명이었습니다. 내려서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0: 네팔의 발전소 건설에 투입됐다가 이번 홍수에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9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색은 어제부터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동발전이 회사 직원들을 찾기 위해서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업체 수색원 수십 명이 매일 도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리에서 YTN 신호입니다.
2: 정부는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을 구성해 현재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3: 네, 수색과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된 새 구호대는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해 일주일 동안 활동할 예정인데요. 이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규 기자,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4: 네, 외교부가 네팔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 KDRT 이진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현재 파견됐다가 내일 한국에 돌아오는 1진 구호대와 교대하는 차원입니다. 새 구호대는 외교부와 소방대원,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죠. 그리고 의료진을 포함해서 모두 8명으로 구성됐고요. 내일 현재 도착해서 앞으로 7일 동안 활동합니다. 1진 구호대장이었던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이진의 임시수장을 맡아서 계속 업무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1진이 44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8명으로 일단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외교부는 구호대 이진이 소수의 수색 구조 인력과 재건 복구팀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새 구호대는 네팔에 대한 지원 역시 네팔 측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호대는 또 현지에서 우리 NGO가 우리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1억 8천만 원 상당의 텐트나 방한 담요 같은 구호물품 약 4톤도 네팔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최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현지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 등 때문에 수색활동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은 그간의 수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2: 정부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은 자체적인 육로와 공중수색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현지에서 활동하는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렸고 현지 파견 인력을 교대하며 수색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응 상황 경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우 기자, 이 기업들은 네팔 현지 철수를 고려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사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기업팀의 네팔 현지 수색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철수나 규모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로 오히려 인원을 더욱 늘려서 대응하는 움직임입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투입하고 있는 육상수색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체르파 등을 섭외해서 7개 육상수색팀 76명을 투입했는데 어제 현지에서 체르파를 추가로 고용하면서 인원을 91명까지, 그러니까 8개 팀까지 늘렸습니다.
2: 네, 기업팀에서는 수색 범위를 계속 넓혀나가는 모습이죠?
5: 네,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남동발전 육로 수색 범위는 위어댐 상류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넓게 뻗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요청에 따라 오늘도 베이스캠프 주변 산악지대, 그리고 파워하우스와 옐로우브릿지 인근 산악지대를 계속해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수색견 팀이 맡던 수색 범위는 새로 추가된 육상수색팀 한 개 팀이 추가로 맡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드론도 띄우면서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0: 사라진 자사 직원 6명을 찾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오늘도 현지에서 공중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일 헬기와 드론을 동원하면서 강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류방면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현지 파견 인력도 계속 교대해주면서 수색 장기화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1: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찾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2: 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은 불법 정치 공작이라며 엄호했지만 범야권은 주가 조작 로비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1: 네, 조금 전 용해인 후보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사퇴하지 않겠다는 거죠?
3: 네, 겸직 논란과 언더조직 의혹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에 허용하고 있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며 가족 정당 논란과 보조금 논란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속칭 언더 조직에서 성차별적 행태가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모임과 특별기구를 운영하는 등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력이 동료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새겨듣겠지만 문제 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최부현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파면을 선고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정권을 향할 거라며 이 대통령이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3: 네,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첩에 적혀있던 한동훈 아웃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검찰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거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언급하며 한 의원도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주가 조작 로비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며 하자가 많은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도중 청탁 관련 전화와 문자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주장하면서 장관은커녕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SNS를 통해 김 후보자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집중 포화를 이어갔는데요. 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시키겠다던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도와준 김 후보자를 장관시켰다. 민주당과 총리, 법무부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달려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지금 국회에서는 2일차 대정부 질문도 열리고 있죠.
3: 네,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고요. 국방부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한성숙 총리에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해외의 대통령 불신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외교부 차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진행 상황을 물은 뒤 파병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오늘도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은 자제했습니다.
2: 네, 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한동훈 의원이 조작된 노치록을 바탕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4: 네, 적선동 청문준비단 사무실입니다.
1: 네, 김승원 후보자 오늘도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진 않았죠.
4: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이곳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직접 해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6: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7: 김승원
6: 있고요.
7: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네,
6: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4: 김 후보자는 이번 주 내내 이곳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다만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에는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연일 청문준비단에서 해명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각종 의혹에도 청문회까지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직접 발언하는 대신에 준비단을 통해서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발언하지 않는 대신 청문준비단은 연일 설명자료를 내며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작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을 다수 언론에서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가 김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 전문에는 브로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장이 아니어도 좋으니 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해서 마치 식약처장에게 청탁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어떤 후보자가 언론 검열까지 하느냐며 김 후보자 측이 이미 기소된 양 씨가 죄가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놀랍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선동 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1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

0: 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약관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험금은 꼬박 냈는데 왜 보험금 안 나오지? 이런 상황 겪은 분들 많죠. 보험금은 아픈 만큼 사고가 난 만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관에 적힌 조건,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몰라서 못 받고 그냥 지나치는 보험금,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약관 상식, 이른바 알쓸 약관을 통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하시는 40대 청취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 보험에 대한 긴급 점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4인 가족의 재무보험 상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질문을 위한 문자창,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0945번 열어뒀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오늘 방송 내용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저는 두 번째 코너인 머니클리닉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센터장님이라는 신분의 사연자님이 보내오신 오늘의 사연이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게 장수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 그걸 조금 염두해서 보험료 구성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오늘 본인이 원하는 아마 그 목적에 맞춰서만 또 보험이 구성이 됐을 수도 있으니 정작 필요한 건 또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체크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장수시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험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건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사연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김현철 팀장님은 어떤 부분 강조해주고 싶으세요?
1: 네, 저는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를 꼭 좀 챙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료를 내는데 사실 미처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 안 되는 것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제일 억울한 게 이건 거잖아요.
2: 맞아요.
0: 나는 보험료 한 번도 안 밀렸는데 보험금을 못 받을 때
1: 맞아요.
0: 굉장히 분하고 원통합니다.
2: 세상 억울하죠.
0: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내 보험금 잘 챙길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맞춤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보험사의 모바일 메시지 해지 통보는 고객에 읽지 않을 경우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모바일 안내장을 수신하지 못한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보험사는 적법하게 도달한 해지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상품, 약관 규정 등

0: 확인해야 할 문서가 많아서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약관을 펼쳐놓으면 글자 수는 자꾸 많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픽 뉴스에서는 꼭 알아야 할 약관 조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 오늘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왜요? 왜?
2: 쌓이셨군요.
0: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경험이 있지만 보험을 가입한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험금 청구해서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1: 맞아요.
0: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른데? 라고 하면서 손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2: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이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고객님 이거는 꼭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챙기진 않거든요.
0: 맞아요.
2: 예, 그리고 보상 담당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약관을 오늘은 조금만 알아두시면 적어도 몰라서 놓치는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약관이 참 어렵잖아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쉬운지 좀 전문가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암보험도 있고 혈관 쪽부터 실손보험, 종합보험 등등 다 있지만 그중에 사실 보험금 많이 청구하는 게 뭐예요? 실손보험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실손보험 관련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실손보험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실손보험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몇몇 가지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 몇몇 가지가 안 되는 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의로 다친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0: 네.
1: 뭐 전쟁이나 폭동 이런 특수한 경우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 취미활동 굉장히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취미활동 말고 뭐 스카이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어때요? 위험한 취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이 또 안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 보험이나 뭐 산재 같은 걸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보통 내 돈 낸 게 없죠. 그러면 실손보험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상해 쪽에 대한 보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질병 쪽에 대한 보상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제왕절개로 아이 출산했어요? 되나요? 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 있으신데 실손에서는 임신, 출산, 산후기질이라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선천성 뇌질환, 문해증, 선천수두증 등 뇌의 선천기형도 보상이 안 되고요. 특히 여성들의 희망, 다이어트, 비만 치료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흡입, 뭐 시력 교정술, 노화로 인한 탈모 개선, 주름 개선, 미용 목적은 보상이 어렵고요.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영양제 드시거나 주사 치료는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목록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여성분들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병원 다닌 그 치료 비용 같은 것들 실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요 혹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2: 있어요. 요즘은 임신, 출산 실손에서는 빠지지만 태아보험에서 특약으로 산모특약을 넣을 수 있는 게 설정이 가능해져서 제왕절개 수술비, 입원비도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단체보험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의외로 문의가 있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안검, 하수, 안검 내반이라고 자꾸 눈을 찌른다거나 이 눈꺼풀이 안으로 말리는 걸 말하는데요.
0: 속눈썹이
2: 네, 그렇죠.
1: 네,
2: 네 그런 경우 많아요.
1: 네.
0: 네. 어머니 대신 고백해
1: 네.
0: 되는 거예요?
1: 네.
2: 미용용 목적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실손 지급은 안 되시고요. 치료 목적으로 하게 되시면 실손 보상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 세부적인 안내는 꼭 상담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0: 그러면은 김현철 팀장의 어머님 네.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1: 네네.
0: 불편해서 안검하수 네. 받으신 거 당연히 네. 실손 청구 도와주셨겠네요.
1: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실손 보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뭐 도와드릴 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0: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고백을 들어버리게 되어버렸네요.
1: 네,
0: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1: 그럼요. 10년 넘게 지나서 괜찮습니다.
0: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장이 된다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1: 대표적으로 치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0: 치과는 잘 안 되지 않나요?
1: 치과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2: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1: 네. 근데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네, 스케일링 저는 1년에 한번 하거든요. 그거에서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0: 어제는 이가 좀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것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사랑니 치료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청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팁으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탈모 미용 목적은 안 되지만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처럼 치료 목적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결국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원해서 하는 미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 단순 건강검진은 안 되고요. 다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나 혹은 뭐 청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기본적으로 진료를 보시고 의사의 진단이 있고 치료 그렇죠.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있다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네요.
1: 네.
0: 그 이외의 것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시 좋은 정보는 좋은 전문가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보다 구체적인 내 보험을 통한 보험 청구 방법 또는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나에게 다 리스트업 돼 있는지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립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은 유독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아, 기대돼요.
2: 네, 주인공 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장기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40대 남성분이시고요. 평소 등산, 자전거,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굿모닝 굿나이프를 청취하는 시간하고 좀 자주 맞아서 애청자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녀보험에 대한 사연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현재 초등학교 2학년 9살, 유치원 다니는 7살 이렇게 두 명인데 자녀분들 보험료만 현재 65만 원을 납입 중이시니까 상당히 크죠.
0: 아기들 보험료로 네. 65만 원?
1: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런 많죠.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2: 네. 그래서 4인 가족의 보험료가 사실 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청취하시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0: 자녀보험 보험료가 65만 원이다.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이요.
1: 그러니까 15세 이상이면 뭐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가입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요. 왠지 우리 청취자님 부부의 보험료도 아직 못 들었지만 클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요.
0: 어땠을까요?
2: 미성년 자녀 두 분의 보험료가 65만 원인 것도 큰데 사연자님도 혼자서만 80만 원을 무려 납입 중이셨고 네, 아내분만 사실 적당한 보험료 15만 원으로 유지가 되셔서 네 가족의 보험료가 16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일단 사연자님의 직업 특성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어머니께 이걸 사업을 물려받으셔서 2대째 운영 중이셨는데 센터 고객들의 연령이 90세, 100세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자녀분들을 위한 보험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0: 그렇군요. 주야가 보호센터를 그렇죠. 운영하고 계신 청취자분.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령의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아프신 것도 많이 보고
2: 그렇죠.
0: 병원 다니는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아 나중에 이제 보험으로 뭔가 나도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입이 좀 과해졌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영향이 크죠.
0: 그러면서 아마도 이게 나만 할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우리 애들도
1: 당연하죠.
0: 해줘야겠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왜 아내분은 안 해주셨을까?
2: 아내분은 상당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아내분이 스스로 커트하셨고
2: 네.
0: 이제 그 우리 청취자님이 자녀 앞으로는 해야 돼.
1: 보통은 반대인데 그죠?
2: 네. 여기는 또 그랬어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 보험을 좀 크게 대비를 하신 거군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님도 그 말씀 하셨고 내가 따로 크게 물려줄 수가 없고 하니 보장도 되고 돈도 적립이 되는 걸 통해서 자녀들의 보험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좀 과하다 싶은 게 자녀 한 명당 32만 5천 원인 인데 그것도 보험료가 건당 뭐 2만 원, 5만 원 이렇게도 아니고 딱 두 건 하나는 17, 하나는 15만 5천 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자녀 보험의 효율성이 좀 좋지 않다.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면서 본인이 40대 후반인데도 노후가 준비돼서 연금을 넣거나 하는 게 아닌데 오로지 너무 크게 사망보험금만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신 거죠.
1: 일단 운영하시는 뭐 사연자님 시선으로 보면 아까 뭐 90세, 100세 그 이상도 보시 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00세도 아무래도 좀 짧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자녀 보험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가입을 하신다고 한 것이 이제 보험료가 이렇게 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 17만 원의 보험을 보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험은요. 비갱신형으로 100세 보장을 만들어도요. 사실 암 진단금 1억에 뇌혈관 허혈성 3천에 수술비 등등등에서 사실 충분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단순 제 딸만 하더라도요. 저희 딸은 30년이나 100세 만기로 비갱신했거든요. 암 1억에다가 혈관 쪽에다가 나머지 거 다 해도요. 7만 원. 6만 얼마, 7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0: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도 보장이 탄탄하지 않았을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어쨌든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의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신 거죠?
2: 네.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여기 뭐 암진단금 5천, 뇌혈관 허혈성이 고작 1천에 나머지 수술비에 문제는 뭐냐면 적립금을 넣으신 거예요. 4만 원 정도.
0: 네.
2: 아마도 사연자님 의중이 아까 말씀하신 좀 모아줘야겠다.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4만 원을 20년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얼마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조금 증권과 다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게 해지 환급금을 자녀 기준으로 50에서 60대에 100% 가깝게 받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7살인데 막내 기준으로 55세의 기준을 잡아 48년 뒤에 해지를 굳이 해야 할까요? 그 돈을 받으려고 화폐 가치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으셨던 거죠.
0: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청취자님은 자녀 앞으로 보장도 좀 많이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애들 앞으로 돈도 모아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걸 보험 상품 하나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장 플러스 적립금을 너무 불필요하게 과하게 넣으면서 이걸 당장 쓸 수도 없게끔 묶여놓는 돈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네.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나중에 돌려받는 이 적립금이 이게 납입이 끝나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2: 네.
1: 맞아요.
0: 보험의 만기가 도래해야 네네. 받는 네네. 거니까 100세 만기 보험 상품 가지셨다면 자녀가 100세 때나 돼야 이 돈을 만져볼 수 있다라는
2: 생존
0: 거죠.
2: 생존 시에.
0: 그렇죠.
1: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적립금 넣으면 당연히 환급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사실 납입이 만약 20년 납입이에요. 20년, 30년 납입이 끝났어요. 그때 되면요. 환급률 자체가 사실 100%가 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위험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납입이 일단 끝났죠. 그러면 이제 쭉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럼 보험이 사라지는
1: 거죠. 그렇죠. 네, 해지 보장이 환급금이 끝나죠. 100%가 넘는다라는 거지 내가 이걸 돈도 받고 보장도 쭉 100세까지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숫자적으로 보여줘요. 표에도 100% 이상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지를 해야 받는 경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요거는 꼭 좀 팁 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입 설계서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해지 환급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님 경우에도 나머지 한 건도 15만 원, 5천 원짜리도 역시나 5만 원이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애매한 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니 청취자님께서도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검하신 결과는 좀 어떠셨을까요?
2: 그래도 아내분은 실손이 한 건 종합보험 한 건에 15만 원으로 적당한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암 치료비와 수술비 정도만 보충이 필요한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아내분도 실상 요양센터에서 실무를 하시다 보니 역시 장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예상했듯이 사연자님 보험이 문제였어요.
1: 네, 일단 4인 가족에 160만 원의 보험 중 사연자님이 80만 원을 차지하니까 딱 뭐 50%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딱 두 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향이 좀 건수가 많은 거를 좀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50만 원은 8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에게 물려줄 사망보험금을 좀 크게 가입을

0: 해두셨고요. 나머지 한건 30만으로 가입된 종합보험이 있었는데 첫째 자녀가 좀 태어나기 전에 좀 가입을 해두셔서 9년째 좀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는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인데 생각보다 여기 외에 갱신형 보장들도 좀 많아서 이미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 자, 전라도 광주에서 장기 요양센터 운영하고 계신, 또 이름도 되게 바뀌었어요. 광주 전남 특별자치도.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여기에서 요양센터 운영하고 계신 정말 먼 곳에서 올라온 사연인데요. 청취자분 내용 요약해보니까 지금 아내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0: 맞아요.
1: 청취자님 자녀분 보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후 준비 전혀 안돼 있는데 보험료 이렇게 과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문가분들이 확실한 변화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방향성 어떻게 잡아주셨을까요?
2: 저희가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첫째, 우선순위가 뒤바뀐 과한 보험을 걷어내서 보험료를 확 줄일 거고요. 둘째, 그렇게 줄인 돈을 자녀들 교육자금과 사연자님 부부의 노후로 옮긴다가 전략입니다.
1: 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켜내되,
0: 맞아요.
1: 과한 건 덜어낸다는 뜻이군요. 자,
2: 네.
1: 어떻게 보장안이 변경됐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 나도 보험 점검을 전문가에게 직접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
1: FM 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성진 주치님, 이제 애프터 결과 처방을 좀 알려주시죠.
2: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애프터 결과가 너무 좋은데요. 또 하나는 사연자님과 가족 모두 너무 건강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사연자님의 종신보험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70% 정도의 해지 환급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요. 사망보험금이 아직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 종신보험이 없어지면 일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딱 20년을 2억 원으로 준비해드렸는데 6만 5천 원입니다. 결론은 50만 원의 사망보험금의 역할을 6만 5천 원이 대신해주는 걸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1: 5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료로 쓰다가
0: 네.
1: 똑같은 보장인데 6만 5천 원의 정기보험으로.
0: 그렇죠.
1: 그냥 사망보험을 대비하고 싶다면 진짜 정기보험으로 정확하게 구성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게
2: 합리적이죠.
0: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얼마 가입돼 있다? 3억 가입돼 있다. 저는 제 보험 저번에 사연도 한번 오픈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3억에 조금 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3만 3천 원 내고 있습니다.
1: 자기가 더 저렴하게 가입했다고 네.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요약을 해보면 정기보험이 저렴하다.
0: 맞아요.
1: 많이 저렴하다. 여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0: 자,
1: 그럼 실손보장은 어떻게 봐주셨을까요?
0: 일단 실손보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실손보장은 종합보험의 3세대 실손보험이었는데요. 사연자님께서 아까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좀 하시고 병원 이용도 거의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3세대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보험료 부담이 낮은 현재 이제 최근 5세대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사연자님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실손 전환이 사람마다 유리하다 불리다 하다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병원을 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존 세대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 이렇게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니까 보험료가 19,000원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2: 나머지 종합보장은 A보험사에서 뇌혈관 허혈성 보장을 2천만 원씩 질병제의 종수술비까지 넣으니까 평생 보장되는 종신 만기로 7만 1천 원에 좀 저렴하게 채울 수 있었고요. 암진단금은 B회사가 저렴해서 5천만 원에 암 비급여 치료비와 묶어서 100세 만기로 8만 7천 원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이 너무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한도가 낮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단독으로 1만 3천 원으로 변경해드렸고 그러니까 사연자 님은 비포에서 80만 원으로 높았던 보험료가 애프터에서 25만 5천 원으로 무려 54만 5천 원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료의 약 32%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정말 확 다운시키는데 저희가 성공한 거죠.
0: 68%를 줄인 거예요.
1: 와.
0: 68%. 32% 주는 게 아니라 68%를 주는 거예요.
1: 엄청나네. 진짜 역대급인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결국에는 청취자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아픈 곳이 없으셔서 유병력자가 아니라 건강체 할인으로 가입을 할 수 네. 있으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료 구성이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자녀분들도 어리고 당연히 애들 건강하잖아요.
2: 네.
1: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녀 애프터 결과도 한번 만나보죠.
2: 네. 자녀분들은 말 그대로 사연자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1: 어, 그래요?
2: 네. 자녀들의 보험료는 기존의 각 두 건으로 인당 32만 5천 원으로 좀 높은 금액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자녀의 종합보험은 20년 갱신형으로 효율성을 잡았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20년 이내는 물론 보험료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3만 200원, 3만 2,400원으로 낮췄는데 물론 비갱신으로 기본적인 구성을 잡아가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가는 전략도 굉장히 추천하는 거긴 맞는데 사연자님이 들어보시니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이나 본인들의 노후가 일단 비기 때문에 자녀들은 현실적인 보험료를 먼저 요청하셔서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1: 와, 그렇군요. 그 자녀 보험이 네. 한 명이 3만 2천 원,
0: 네네.
1: 또 3만 2,400원.
0: 네.
1: 그럼 진짜 4만 원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보장이 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0: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오히려 17만 원이었는데 적립금 좀 들어가고 암이랑 뇌혈관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오히려 보장이 더 늘었어요.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게 아무래도 20년 갱신으로 조금 그 기간 안에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암 진단금이 혹시라도 그 안에 걸리면 1억, 뭐 뇌혈관 허혈성도 3천만 원 그 이상 하고요. 뭐 수술비, 암치료비, 비급여 암치료비 등등 다 하더라도 오히려 보장 자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더 보장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녀들의 경우에는 기존 얼마였어? 65만 원 2명. 아, 너무 많았죠. 역대급이었는데 요거를 6만 2,600원으로 거의 기존 보험의 10%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1: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자라나는 자녀에게는 충분한 보장안이 될 수 있다라는
2: 네,
1: 거예요.
2: 충분합니다.
1: 집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가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구성안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분은 암 주요 치료비 정도만 보강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2: 네.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아내분 건 되는 거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 비급여 치료비만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6만 원으로 암 비급여 치료비와 종수술비를 보태해서 아내분은 기존 보험 15만 원에 6만 원이 늘어나서 총 21만 원으로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4인 가족 아까 무려 160만 원이 비포였습니다. 네, 애프터는 52만 7,600원으로 무려 107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자, 역대급으로 지금 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고도 잘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좀 줄였고요. 그리고 아까 사연자님의 종신보험 해지환급이 아까 7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한 3,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환급금으로 4인 가족의 재무 플랜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1: 아, 그럼 매달 107만 원의 돈이 이제 남게 되죠.
2: 네.
0: 그렇죠.
1: 갑자기 목돈으로 3,500만 원이 생긴 거니까.
0: 맞아요.
2: 네.
1: 이걸로 어떻게 그런 재무 플랜을 짜 주셨을까요?
2: 우선은 사연자님 부부 두 분의 국민연금이 65세 기준으로 280만 원 정도 수령으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연금저축계좌 IRP가 없어서 세액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500만 원의 환급금은 매년 9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 IRP로 투입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러면 대략 35만 원 정도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추가가 돼요. 그리고 확 줄인 애프터 107만 원. 여기에 13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다 하셔서 120만 원으로 개인연금 비과세로 50만 원 그리고 70만 원은 IS 계좌에 넣어서 ETF나 예금으로 굴려 세금도 줄이고 자녀들 학자금 3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아내분 기준으로 94만 원이 매월 평생 지급되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러면 최종은 국민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합치면 매월 409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전문가의 도움받아 이렇게 복잡한 보험과 재무 고민 한 번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설계 받아서 우리 집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넣어주세요. 이제 이분들 이 보장안 가지고 튼튼하게 노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자,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립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이제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실시간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6486번님이신데요. 회사에서 실손보험을 들어줘서 돈을 아끼려고 원래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답이 다 된 것 같은데요.
1: 네. 네, 단체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중복 보장이 또 안 되기도 하니까 또 보험료도 아끼실 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신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천드리진 않아요. 퇴직을 하신 이유는 보상을 받을 수가 일단 없으시고
0: 그렇죠.
1: 문제는 만약에 내 몸의 질병이나 상해로 개인 실손을 퇴직 이후에 가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사실 그게 더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개인 실손을 가입을 하셨다가 1년간 유지를 하고 1년 이후 중지 기능이 있습니다. 중지를 해두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0: 중지하는 건 이제 보험료 안 나가는 거예요.
2: 그렇죠. 맞아요. 네. 나중에 재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 개인 실비를 해지했다고 해서 또 그럴 게 없는 게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요 실비로 또 전환이 개인 실비 전환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면 사실 어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실비랑 단체 보험 두 개가 있으면 개인 실비를 중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0: 6486번님께 현명한 답이 됐길 바라며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네. 2016번님. 오늘 사연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환급형이 좋다고 해서 제가 가입을 했는데 이거 그러면 안 맞는 거겠네요?
2: 아, 일단은 환급형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만기가 뭐 20세, 30세에 끝나는 거는 환급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 보장도 그만큼 끝이라는 거고 100세 만기로 했는데 환급형이라고 하면 아까 사연자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중간에 납입이 끝나고 20년, 30년 지나야 어떻게 해지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환급형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꽉꽉 채워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보험과 재무 고민들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눈덩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굿라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아쿠아의 닥터 존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앞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퇴근길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통행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우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일대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한편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묵동 나들목에서 신내 나들목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목요일 1, 2부는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재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개각 인선에 대한 입장 포함해서 주요 현안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목요일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이었는데 호르무즈 파병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선숙 총리는 파병 결정된 건 없다.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심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0월까지 답을 달라고 한 상황인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는 파병에 나설 경우 미국 주도 연합의 군사적 기여가 우선 검토 중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우중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고로 호르무즈 파병 동의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45%, 찬성이 36%였습니다. 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미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여러 차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이 이야기도 아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1: 글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막무가내로 지금 대한민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0: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전쟁의 전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그동안은 미군 기지나 공항 그리고 이란의 주요 군사 시설에 폭격을 가한다든지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요새는 일반 상선을 서로 보복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파병을 했을 경우 저희의 어떤 민간인들 그리고 일반 상선들이 이란에 의해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좀 결정하기가 어려워진 게
1: 예.
0: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도 지금 미군의 요구에 대해서도 좀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1: 네.
0: 보면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1: 뭐
0: 듭니다.
1: 이란도 한글 성명을 발표했으니까는 예.
2: 저는 이건 국익 관점에서
1: 이게
2: 좀 봐야 된다라고
1: 네.
2: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랄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미국 대통령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굉장히 격박한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그 안보와 경제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른바 대미 투자까지 포함해서 대미 투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APEC에 중국이 오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패싱할 우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북한 핵이 지금 57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남한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핵에 관련돼서 여전히 진전이 안 되는 이런 그 패싱을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랄까 대응하는 체제가 하나 있고 거기 한 9개국 정도가 현재 참여 10개국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9개 국가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연합 그 대응 태세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이 양축이 있어요. 양축이 있는데 저는 국익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뭔가 이 대한민국 군인을 파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월남전을 생각해도 물론 미국이 먼저 파병 해달라고 했는지 우리가 먼저 파병하겠다고 했는지 이런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때도 야당의 엄청난 반대가
1: 예.
2: 있었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미국에 우리의 협상력을 굉장히 높였던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걸좀 고민을 한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진짜 국익의 입장에 서서 미국과의 협상을 좀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3: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파병을 안할수 없는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1: 예.
3: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만약 파병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한국에 줄 것처럼
1: 예.
3: 사실상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1: 예.
3: 시기의 문제이고 방식의 문제이지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무적으로는 보수층에서는 파병하는 것에 대한 큰 반대가
1: 예.
3: 없겠죠. 근데 진보층에서 파병을 놓고 막 갈라지잖아요.
1: 예.
3: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졌던 연예인 한정수 씨가 뭐 파병하면 난 탄핵에 참여할 거다
1: 예.
3: 이런 글까지 올려서 논란이
1: 예.
3: 됐는데, 가뜩이나 전당대회 이후에 소위 말하는 친명, 친청 갈라져서 그 상처가 봉합이 안 되고 있고, 수첩 가지고 막 정청래 전 대표가 화내고 있는데, 파병 이슈까지 저는 결과적으로는 10월에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도 파병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국힘이 반대하진 않을
1: 예.
3: 거예요. 민주당 내부 또는 조국 혁신당, 진보층에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왜 파병하냐 막 비판할 것 같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답은 정해져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인데.
1: 유시민 씨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보이나 보죠?
3: 아, 보이죠. 네. 또 열변을 토하겠죠. 파병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진보층 내에서 여론이 쪼개지는 어려운 이슈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같습니다.
1: 예. 그래요. 뭐 야당은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뭐 비전투병을 보냈을 때몇 명이냐도 정해지지 않았고 비전투병을 보냈을 때 단순 기뢰 탐지나 뭐 전후 재건 목적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일단 그 장해찬 전 최고 말씀처럼 조국 혁신당은 이미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어준 씨도 무조건 반대라고 했고 그러면 유시민 씨도 아마 반대할 거고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친청 팀 김어준 쪽은 반대잖아요.
3: 거기 뭐 단톡방 있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유시민, 조국 이렇게. 네.
1: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는 또 아마 크게 갈라질 텐데, 이게 기시감이 좀 들죠. 과거 이라크 파병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사실은 야당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는데, 다만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반대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반대 45, 찬성 36, 한 9% 차이인데 그때는 훨씬 높았는데 그게 조금 아마 줄어들었다. 아마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지나고 보니까 맞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좀 스탠스를 바꾼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국익이라는 것은 뭐 안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약속해놓은 게 있고 반도체 등등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뭐 동맹과의 관계 또 명분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이고 또 우리 헌법에 침략 전쟁 불가하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판단했을 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섣불리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0: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고심하지 않을 텐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 예.
0: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하는 훈련을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중단시켜버리고, 지금 이제 뭐 외교 안보가에서는 그냥 주한미군을 그냥 한반도에서 다 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군사력, 안보, 협력, 동맹이 빠졌을 경우에 그 피해를 산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 알 수 없습니다.
0: 예, 대통령 고심 깊은
1: 그러니까
0: 것 같습니다.
1: 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걸 어떻게 또 번복할지도 알 수도 없고, 게다가 뭐 지금 주한 미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핵잠수함 대통령이 요구해서 이제 미국에서 허용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틀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2: 그렇죠. 한미 이제 그 핵잠수함을 포함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일본 수준으로 그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좀 사실 미지수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도 뭐 80개에서 120개 얘기하고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은 57개 얘기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곧 인정받을 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고려해야 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전투병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비전투병으로 예. 규모를 작게
1: 예.
2: 뭐 이렇게 해서 파병의 명분은 같되 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뭐 이런 절충점을 좀 잘 찾아야 되겠죠.
1: 예.
2: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과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기 쉽지 않을 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1: 예.
2: 11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지금
1: 맞습니다.
2: 시한도 정하고
1: 예.
2: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 예.
2: 그럼 그분은 사업하는 사람답게 그냥 정치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1: 예.
2: 그래서 우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뭐 국회도 설득하고
1: 예.
2: 당도 설득하고
1: 예.
2: 국민들도 설득하면 뭐 그런 정도는 용인되지 않을까
1: 예.
2: 싶어요.
1: 그 뭐 혹자들은 어떤 수를 쓰든 11월까지만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미국이 알아요. 그러니까
2: 그렇죠.
1: 10월달까지 네. 결정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다.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 이제 대통령이 순방 갔다가 오늘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프랑스에 있으면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계속 연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뭐 이런 데 대한 응답인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3: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보다 제가 존경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네. 의혹에 답한 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만 이거 연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어준 씨가 의혹에 답한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1: 아니 김어준 씨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얘기했어요. 네, 연임하지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3: 보다 명확하게 뭐 헌법에 지금 제한돼 있다는 건 헌법 바꾸면 그러니까 개헌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여지로 보이니까 이게 국

0: 국민의힘과 보수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김어준 씨 같은 분들도 안심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냥 개헌 여부와 무관하게 나는 연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잖아요. 소모적인 논쟁. 이 논쟁이 끝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네.
1: 일단 대통령께서 직접 임기 관련해서 그 언급을 했다는 것은 좀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언급이 방금 우리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듯이 완전 클리어하게 딱 정리가 되질 않고 당장 급한 상황에서 그 지지율이 우하향으로 자꾸 내려가고 개헌 얘기하면 연임 나오고 중임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 공소 취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본인이 직접 말했다는 거에 대한 평가 외에는 더 진전돼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야당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뭐 명청대전에서 뭐 이른바 과거의 친청계라고 할수 있는 이런 분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소신을 갖고
0: 예.
1: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사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0: 예.
1: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0: 예.
1: 이재명 대통령께서 클리어하게 해주면 개헌 논의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0: 예.
1: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클리어하게 안 되니까 개헌 논의 문 자체를 못 열고 있는 거죠.
0: 예, 김주.
2: 아니, 뭐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뭘 더, 뭐를 어떻게 더 얘기를 하라 그런지도 모르겠고 청와대에서는 그 말이 저기 뭐야 연임 안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 왜 그걸 곧이곧대로 안 믿고 다시 이렇게 입장을 밝혀라 밝혀라 그러니까 뭐이 사항이 정치 공세지 뭐 특별하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처음 시작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때 기자간담회 때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불거졌고 그리고 나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부인을 했고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한 번도 뭐 연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연임을 추진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내 임기는 뭐 제한되어 있다 이런 더 이상 더센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현직 국가 원수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희 국가의 위상을 좀 그리고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3: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임에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 전 후보 시절에 한번 불과하다고 얘기했고 어느 행사장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질문에 답하면서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8.15 때인가요? 한번 얘기했고 최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한번 얘기했고 이번에 또 한번 얘기했는데 야당은 명확한 워딩을 써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못 믿겠다 이런 것 같으니까 글쎄
1: 아니 근데 그게
3: 모르겠습니다. 예.
1: 불가하다고 이게 들린 게 아니고 87년의 국민과 2026년의 국민의 뜻이 다를 수 있다.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조정식 의장도 국민의 선택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에 5년은 짧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누적이 되니까 뭐 다른 생각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민의힘 이전에 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우리 김어준 씨부터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거기서라도 뭔가 하나로 의견이 모아져야
2: 너무
0: 우리가 반대를 하든 뭐라든 할 텐데 아니 지금 자기 진영 안에 최대 스피커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 설득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 보고 김어준도 못 믿는 걸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 저희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2: 요새 김어준 씨가 언론인 다 됐어요.
0: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설득을 하고 이제 야당도 좀 야, 우리 안할 거야. 믿어달라고 하셔야지. 거기도 설득이 안 되는데 거기도 못 믿겠다는데 우리 보고 먼저 믿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김어준 씨보다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1: 방송 잘한다.
3: 그뭐 김지호 대변인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장해찬 최고 말처럼.
2: 아니 뭐
3: 우리 정부에 협조 좀 부탁한다고 얘기하세요.
2: 그 거기 워낙 또 새가 세가지고 우리 정무수석 홍익표 정무수석도 거기 가가지고 예. 그냥 막 그 저기 지금 오시죠?
3: 네, 예, 이따가 3부에 옵니다.
2: 아,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리 국회에서 사람 좋다 그러면 홍익표 정무수석인데 요새 네. 참 고초가 많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3: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가 호론조 파병에 대한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있네요.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28.4%. 어제 부동산 전문가 이강수 대표는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제가 너무 힘들다. 이제 부동산 얘기는 안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 28.4%가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김어준, 유시민, 조국혁 신당 지지층 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0: 그렇죠.
3: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강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방송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 혹은 또 다른 초대 손님도 불러서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지지층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게 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뭐 얘기해야 된다. 그 지지층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과해야 되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지.
2: 아니
3: 뭐 구체적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2: 이재명 정부에서 AI 수석에 이혜민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3: 예.
2: 아니 뭐 이런 인사 관련해 가지고 너무 좀 이런 쪽으로 교류가 없다 지적을 해서 그걸 받았는데.
3: 네.
2: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러면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게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민적 반발도 너무 심하고 어느 정도 개혁도 뭔가 좀 수용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게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관도 바꾸고 지금 뭐 청와대도 일부 개편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좀 진보 진영이고 자신들이 만든 지도자면 일을 할 수 있게 좀 권한을 줘야 돼. 그럴 것 같으면 다 대통령 출마하지. 대통령 왜 뽑았습니까?
3: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 지금. 아니 저는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뭘 또 그렇게 잘못했냐 이거예요. 지금 추진하다가 사람들한테 역풍에 맞으면 잠시 감기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힘을 실어주고 뭘 해야지. 그냥 무슨 막 빚쟁이처럼 와가지고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약하다. 더 왼쪽으로 더 세금을 더 매겨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 가지고도 서울이 지금 난리가 났고 이상하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네. 여론조사에서 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느냐 하면 부동산이 1등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더 세금을 매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그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연합군 있잖아요.
3: 예.
1: 그 연합군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지금 왼쪽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른바 조금 더 좀 센 표현을 하면 좌익 복고주의 같은 그러니까 이른바 좌파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조 그 탈레반이라고 표현하는 옛날에 그런 분들의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자꾸 왼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견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의 연합군이 완전히 해체되는 걸 의미하고 다음 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예.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국정기조를 좀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뭐냐면 예. 초반에 그렇게 뭐 공소취소 그다음에 공소기각 사법리스크 이런 얘기가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건 별로 안 나왔는데 공소취소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모든 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예. 임기 중에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크게 나눠왔다고 봐요.
3: 예.
1: 그러니까 사실 국정운영을 잘 하시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최소한 40-50% 지지율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으로 정말로 추앙받는 대통령으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 누가 뭐라고 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수록 그 속마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3: 아니 그러니까
1: 국민들에게 보이고 네. 야당한테도 의심을 사게 네. 만드는 거예요.
3: 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1: 김어준
3: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건 야당도 똑같은 건데 지금 여당 일부에서 바꾸라는 거잖아요.
0: 더 왼쪽으로 가라고.
3: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김철근 전 사무총장 얘기한 건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바꿔라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 뭐라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2: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유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게 보면은 보안수사권 예. 폐지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그게 끝나야 되잖아.
3: 해결됐잖아요.
2: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대통령 뭘 보았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럼 어느 정도 권한은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지켜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전당대회에서 어떤 승패 관련해 갖고 그 승복을 못하는 문화가 지금 야. 어떤 책임 자체를 대통령한테 다 묻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당에서도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화풀이를 이재명 대통령에 하는 듯한 느낌을 전 많이 받습니다.
3: 예.
0: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억울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대 원인이 보안사건 폐지와 부동산이라고 예. 보거든요. 예. 보안사건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성호 장관이 좀 남겨두자 했는데 예. 정청래 전 대표랑 김어준 유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맞습니다. 기어이 폐지시켰잖아요.
3: 예.
0: 그 말 들어주다가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특히 2030 여성 이탈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 말 들어서 잘못됐으면 아 우리 말이 잘못됐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말 더 들어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부동산도 이광수 대표 이런 분들이 아주 강력한 세금 규제 막 옹호하던 분들이거든요.
3: 예.
0: 그 말 듣고 왼쪽으로 가다가 지금 부동산 역풍 불어 일어난 건데 이제 와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듯 나 이제 부동산 문제 빠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진보층 내 비판자 역할을 하는 조국, 뭐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런 사람들 말에 끌려가다가 사실은 함정에 빠져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우리말 안 들어서 그렇다 우리말 더 들어라 하는 게 이게 너무 모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뭐 과도하게 중도 보수 인사를 포용하거나 뭐 보수 우클릭을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지층 달래려고 좌클릭하다가 떨어졌는데 좌클릭 더 해라 이러고 있으니 그 말을 들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 같은데.
3: 이게 이제 언론 지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조중동이 아젠다를 선점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유튜버를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보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일어나는 일입니까?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 뭐 전당대회 등등 보면 고성국 김한길 씨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왼쪽에서는 뭐 김어준 씨 또 최욱 씨 영향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만 그러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정치권이 오히려 유튜버들 눈치 보고
0: 근데 그 미국도 방송... 그래요.
3: 아, 미국도 그래요?
0: 미국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가 대세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최초로 팟캐스터들을 이제 출입 기자로 막 배석시키고 하니까 좀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새로운 뉴 노멀 시대죠.
3: 아니 뭐 저도 유튜버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기 좀 민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각 이야기로 해보죠. 오늘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게 국민 눈높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했어요. 일단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다 하겠다. 문제없다. 그 다음에 기자들 타투했어요. 언론인들 왜 이렇게 쓰느냐. 반론도 주지 않고.
0: 민주당 탓도 하던데.
3: 제목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민주당 탓. 왜 날 보호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여론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여론이 좋아질까요? 지금 관련된 이게 여론조사도 있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보다 그러니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반대가 55%인데 용해인은 반대가 73%예요. 그러니까 김승원보다 더 반대가 심한데 73%면 잘 모름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기자하고 질의응답도 안 했거든요. 좀 우아하다.
1: 저는 매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그래도 한 6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재선 의원이고 어떤 식으로 뭐 의원이 됐든 간에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정도로 이 정도의 공감 능력과 그 정무 능력을 가지고 한 부처 한 2조 원 정도 되는 부처인데 그 부처를 운영할 수 있을까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 날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예. 나 좀 봐주세요. 저도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니까 의원하고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각가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소수정당의 한계, 소수정당의 서름 뭐 이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던데 그 국민들이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수용 불가 오히려 화만 더 나게 네. 하는 거예요.
3: 근데 네. 지금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장관 자진 사퇴나 의원직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 취소하려면 하고 민주당은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달라 이런 요구 같은데요.
0: 근데 이게 73.4%가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는 제가 정치 평론한 이후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잘 안 나와요. 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국민 밉상이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뭘 해도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 약간의 성찰과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막 뻣뻣하게 막 기자들 혼내고 언론이 잘못됐고 국민의힘 욕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 일각까지 꾸짖으시더라고요. 정말 특권에 점철된 기득권이 되다 보니 속된 말로 배는 게 없으신가 이분이. 그리고 본인의 이런 기자회견이 사실은 자신을 지명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대선 캠프에서 일해봤고 고위 당직자도 해봤습니다만 자신과 관련된 논란이 터지고 뉴스가 나면 일단 당에 미안하고 정부에 미안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좀 염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용혜인 후보자가 떨어뜨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는 될 텐데 앞으로 그게 더 좀 폭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나 혼자 안 죽겠다. 난 끝까지 간다. 이런 뻔뻔한 태도였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예. 것 같고요. 청와대도 원칙적으로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청문회 안 하고 지명 철회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청문회 하면 진짜 꿀잼일 거고 국민들이 지지율 더 떨어뜨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네.
3: 저도 뭐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대통령이 용혜인 장관을 지명할 때 보관이 있었을 거예요. 청년, 그다음에 여성, 워킹맘, 또 김어준 유시민 씨가 요구했던 왼쪽을 좀 살펴달라. 그리고 용혜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그 다음 순번이 노면재단 이사 고재준 씨가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석에 뒀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한 네다섯 개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명 철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2: 아무래도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청문회 일정조차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어쩌고.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또 십자포화를 맞을 수는 없다는 정부적 판단이 들어서 오늘 국회에 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초기부터 이런 대응을 어떤 논란에 대해서 어차피 뭐 다 취재되고 밝혀질 내용이면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냈었어야 되는데 지금 더 이상 나빠질 여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이판사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여론 평가도 나쁜 상황인데 아마도 정치인으로서 또 정당의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또 억측성 보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3: 알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언급했던 파병 찬반 여론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 100% 전환 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장관 관계된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RDD를 활용한 자동 응답 방식이었고요. 이것도 역시 중선이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김조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용혜인 후보를 비판하면서 용 후보가 비례대표를 두 차례나 했는데 이건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제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기이한 선거제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이거 폐지하자. 이건 뭐 정 원내대표뿐만이 아니고 나경원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뭐 정부에서 요구할 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야 될 문제니까. 근데 뭐 이 준연동형은 그대로 두고 위성정당만 양당이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하는데.
5: 아, 그럼 큰일 나요.
4: 예, 실제적으로 힘들죠, 그건.
5: 그럼 기본 소극당에서 막 당선권에 5명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용혜인 5명 봐야 돼요. 예. 큰일 나요, 그러면. 예.
6: 제가 봤을 때는 선거구제를 대폭 좀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해 봤는데 가장 좋은 건 비례를 없애고, 예, 중대선거구제로 완전히 바꾸는, 예,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를 좀 강화해서 비례를 지금 300명인데 200명은 지역구, 100명은 한 비례, 예,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위성정당 방지, 금지, 예, 금지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다당제로 좀 그 정상적인 다당제를 좀 해보려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예,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예, 국회라는 게 사실 5천만 국민을 대리하는 합법적인 정치투쟁의 장이잖아요. 뭐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러면 연합정치가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 그러려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아니, 저는 그래서 1, 네, 2당이 기본적으로 지금 용혜인 사태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 뭐 기생해갖고 몇 개 정당이 연합해서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 선거제도는 정말 사실 다 이건 예결한 거였거든.

0: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당을 해야 되니까 이 명분에 다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것 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나요, 사실? 그냥
1: 깔끔하게 연동형 비례제만 없애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2: 병립형으로.
1: 네.
3: 그 위성정당 금지 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민주당 당직자로 있을 때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2: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떻게 증명합니까? 위성정당이 네. 아닌 거를.
3: 국민의힘이 그리고 절대 그걸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한은 사실은 위성정당이 계속 나올 수뿐이 없는 구조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성정당을 추진했을 때 이제 민주당 같으면 연합정당 형식으로 추진하는데 이 비례순번 지정이 굉장히 좀 이 뭐라 그럴까 공개적이고 뭐 준비될 수 있는 룰이 아닌 거예요. 그때 상황 봐서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뭐 공정한 룰이라든지 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미리 준비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저희 당도 냉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아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지난번 총선 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논란이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전 대표가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왜 민주당에서 준연동형으로 갔냐면 진보진영의 소수정당이 강력히 욕을 했기 때문에 그네들의 어떤 욕을 뿌리칠 수 없어서 이리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위성정당 문제가 계속 터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고민해보면서 아까 뭐 말씀하신 뭐 중대선거구제도 한번 고민해보고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이게 이제 선거의 룰이니까 이건 뭐 정부 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4: 정치해보면요. 예. 의외로 양당이 그나마 인재 검증을 조금이라도 잘합니다.
2: 예, 예, 예.
4: 소수정당한테 맡기면 예. 용해인 같은 사람 당선권 되는 거고 좀 아픈 이야기지만 개혁신당의 정의안 같은 사람 공천해버리고 막 그래요. 대한민국의 인재가 군소정당의 양질의 후보가 흘러넘칠 정도로 많지 않아요. 예전에 국민의당 돌풍이 일으켰을 때도 지역구 후보들은 대부분 양당에서 공천 못 받고 막 평생을 뜨내기처럼 있던 분들 좀 소위 말하는 자격 미달인 분들이 많이 공천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양당제 문제가 많다고 해도 그냥 그 수십 년에 걸친 그래도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는 양당이 검증해서 공천하는 게 훨씬 더 책임 있는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 예.
0: 다당제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좋은 분들 많이 오게 돼 있어요.
2: 예. 그 아까 제가 김승원 후보자 반대가 50%를 넘는다고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그 김승원 후보에 대한 여론도 사실 좋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그 이 사건의 중심이 김승원이 아니고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 언론도 한동훈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서포트해주지 않는다.
4: 그러니까 저희는 프레임이 달라요. 저희는 이게 공권력이 개입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10억 이상의 투자를 그 제넨셀이 받았고 주가가 떴을 때 관련 사람들이 주식 다 팔고 튀었잖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 흘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폐가망신시키겠다 했잖아요. 그런 어떤 훨씬 더 중차대한 사건인데 아니 녹취록을 뭐 어디서 입수한 건 알겠는데 허구헌 날 오빠 그러면서 하루에 페이스북을 막 60개 올려버리니까 네. 그게 이 거대한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루는데 자꾸 논점이 이탈되고 오히려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도 방어하기가 더 수월해진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3: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는 3년여간 11명의 검사가 투입됐는데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면죄부를 예. 줬어요. 아니 그러면 뭐 죄가 없다는 얘기인데 뭘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검찰의 수사 계획서를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검사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예. 내용인데 예. 이게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 조작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검찰들을 악랄한 그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검찰 캐비넷 청문회를 따로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여야 협의로 한동훈 청문회를 바로 좀 추진해서 이번 검찰 기밀이 빠져나온 그 11명의 검사들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들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받아보겠어요?

0: 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수사관까지 포함해갖고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용해인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기자들이랑 왜 이렇게 싸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출처 어디냐고 묻는 기자한테 굉장히 나무라더라고.
0: 그 곤란한 거죠.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공격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아니, 언제 또 그렇게 곤란하고 공격적이었냐면 단계 누가 썼냐고 물어볼 때 그런 반응이셨거든요. 뭔가 진실을 말할 수 없으면 사람은 날카로워져요.
0: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했을 때 야당에서 그거 뭐 자기 개인정보 기자한테 줬다고 그때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정론관 막 그때 막 수사 들어가고 난리 났었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자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 한동훈 의원이 지금 밝히는 뭐 출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동훈 의원이 뭐 기자와의 어떤 뭐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약간 뽕이 차있어 있는 것 듯한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거는 별개로 김승원 후보자한테 쏟아진 의혹은 많아요.
4: 네?
3: 예, 많고 이거 정확히 해명이 돼야 되고요. 이건 그 뭐랄까 완전히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찍은 사진과 그다음에 정모 판사와 김승원 후보자와 그다음에 양모 씨와 그 찍은 사진 똑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장이 달라요. 본인한테 유리한 건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막 다른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4: 네.
3: 봐요. 특히 이제 뭐 기소유예 해갖고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검찰이 기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라 하면 기본적으로 무혐의가 아니에요.
4: 예.
3: 혐의 없음이 아니라고. 기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건 수사팀과 또 지휘부에서 그 생각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게 많아요. 저는 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할 만한 그런 자질과 도덕성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건 또 별개로 봐야 된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4: 아,
3: 문제
4: 별개죠.
3: 얘기하는 건
4: 당연히.
3: 별개로 봐야 되는데
4: 별개입니다. 예.
3: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2015년 12월경에 제 기억으로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4: 예.
3: 근데 그 정윤회 문건에 나온 그 내용의 사실 여부 그리고 그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했다면은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안 보고
4: 예.
3: 결국 누가 유출했냐, 조홍청이냐, 뭐 박관청이냐, 막이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지금도 거의 그 비슷한 유사한 형태가 아니냐.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안
4: 예.
3: 보고 손가락을 물어뜯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4: 예.
3: 한동훈을 공격해서 결국 김승원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4: 예.
3: 이런 생각이 든다는
2: 아,
3: 거죠.
2: 근데 그 손가락이 좀 지저분하긴 해요.
3: 그럼
2: 네.
3: 오케이. 내가 그거 뭐 부정하지 않아요.
2: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검찰 내부의 수사 기밀을 이렇게 퍼뜨려서 사생활 파헤치는 게 일반화되면 이게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다른 누구도 당할 수 있거든요.
4: 예.
2: 이게 재판에 가서 재판 기록으로 유무죄를 다툴 때 드러나야 하는 자료이지. 그렇지 않을 때 검찰에 빨대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 수사 기록을 파헤쳐서 이렇게 막 황색 전월처럼 퍼뜨리고 하는 거 상대방이 당할 땐 통쾌하죠. 근데 언제든 진영이나 정당을 넘어서 그런 위험성에
4: 예.
2: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검찰개혁 이야기 나온 게 아닌가 정치 검사들이
4: 예.
2: 좀 반성했으면 합니다.
4: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뭐 피의자로 수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는 핸드폰 먼저 버려라. 핸드폰을 못 버렸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검찰이 갖고 와서 핸드폰 포렌식에서 다 바꾸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3: 비밀번호는 한동훈한테 물어보면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검사 시절에 자기의 핸드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털리면 자기도 인생 끝장나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참에 민주당에서 4, 5년간 그런 수사기밀 유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끝맺음을 했으면 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뭐 지금으로 봤을 땐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고 어떤 청문회 어떤 해명 또 의혹 제기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으로서는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 나와서 아예 밝혀버렸어요. 누구누구누구다. 예. 그리고 MS는 본인이라 그랬나요?
0: 네.
4: 예, MJ가 아니고 MS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 이름도 썼다. 그리고
0: 제가 여기서 참 여기 이름 안 나온 사람 중에 참 속쓰릴 사람이 세 명 있습니다.
4: 박주민?
0: 홍군 주민 영배. 아니 좀 이왕 쓰시는 거 박홍군, 박주민, 김영배 의원도 좀 써주시지. 아마 좀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로 나왔을 경우에 당대표로서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계획들을 미리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그 노트가 공개되면서 가장 사실 부각된 분은 강훈식 비서실장이죠.
4: 예.
0: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나 우원식 의장 같은 건 좀 정치적 중량감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훈식 이게 적혀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약간 뉘앙스가 나를 사지로 보내려고 그래?
4: 아니 그걸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강훈식, 우원식, 정청래는 여의도 바닥에서 늘 나오던 이름이에요. 뭐 생경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현종, 김경민, 김진애. 뭐 김진애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야 뭐 출마하려고 몇 번 했기 때문에 좀 예우를 치러도 김경민 교수도 아마 처음 이름이 나온 것 같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 자랑을 좀 하면 처음으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1년 전? 예, 뭐 1년 반 전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름이 나왔는데 대통령 다음으로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선출직으로?
3: 제일 큰 자리죠.
4: 제일 큰 자리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면은 원튼 원치 않든 바로 대권주자로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불쾌하다 그러고 했단 말이죠.
2: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서울의 여론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만약 서울시장 이길 자신이 있었으면 정청래 이름 써 있는 걸 보고 정청래 대표가 기분 좋았겠죠. 근데 불쾌하다고 한 것 자체가 전직 대표였지만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가 설령 열려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지다. 여론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자인한 꼴이기 때문에. 아니,
4: 그게 지금 시점의 상황이지 내년 4월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2: 모르죠. 그건 몰라.
4: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오르고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이름 넣어달라 할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본인이 또 이렇게 전 당대표였잖아요.
4: 예.
0: 그러다 보니까 좀 격이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4: 서울시장보다
0: 아니 이제 거기 거론되는 사람들
4: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론되는
0: 그런
4: 게
0: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제
4: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좀 감정적 앙금이 가시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본인 이름을 계속 거론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이 감정적이었던 생각이 들고 근데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이상이 더 커졌어요. 더 이슈화가 되고.
4: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대표가 원하는 만큼 이 이슈가 더 커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원하지 않든 어쨌든 자신의 메시지가 이슈화가 된 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또 위에 뜬 거고 또 후보들도 거론되고 효과면에선 좋았는데 저는 좀 정청래 전 대표님도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4: 예.
0: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면 정청래 대표의 책임일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4: 예.
0: 그렇기 때문에 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좀 당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저는 일단 김민석 대표가 99.9% 오세훈 시장이 마치 날아갈 것처럼
4: 예.
3: 얘기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지금 그 여죠. 국회 과반을 넘는 민주당 당대표, 집권당 당대표가 마치 뭔가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사실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심 진행 중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 그게 부적절하다.
4: 예? 예?
3: 그리고 이제 수첩을 다 사진 찍을 줄 알면

0: 서 이거 비춰줬단 말이죠.
1: 어, 일부러 뭔가 일부러 찍혔을 있다. 거다.
0: 의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면서 김승원을 약간 약간 가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 뭐 명청 얘기 뭐 당내 갈등 얘기야 나와본들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걸로 좀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정청래 대표도요 굳이 나쁠 건 없죠.
2: 예, 나쁠 건 없죠.
0: 그런데 네. 그래. 그렇게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함으로 인해서 기사는 더 커지잖아요.
1: 커졌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세운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8: 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 분석 마치고요. 저는 6시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방향 2.2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개각 후폭풍부터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 호르무즈 파병까지 국정 동력을 뒤흔드는 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매듭을 풀어나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대통령 오늘 돌아오셨죠, 귀국?
1: 예,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0: 예. 프랑스 방문해서 국빈 방문으로 가셨었고 예. 예, 또 정상회담까지 무사히 네. 마치고 돌아왔는데 3박 5일간의 순방인데 민주당 김남준 대변인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한 4개 정도를 크게 4군데 분야를 나눠서 설명을 했던데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1: 예, 이번 한국과 프랑스 그 국빈 방문을 통해서 먼저 대통령께서 그 양국 정상회담 전에 그 리미에르 정상회담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국 간의 그 문화 영상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우리 K 콘텐츠 산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의 가장 중심 국가라고 있는 프랑스조차 인정한 예. 그런 그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예. 하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그 프랑스는 리미에르 정상회담을 한국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프랑스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이제는 사실상 국제 여러 가지 현안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저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그 중견 국가 내지는 뭐 그 아시아의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그 중요한 이슈를 소위 그 빅파이브라고 할 수 있는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국가로 그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 수석님 최근에 방송 출연 좀 잦으시던데 그 이재명 정부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안 알려져서 예. 좀 답답한 마음에 혹시 한 바퀴 돌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1: 뭐 한동안 이제 방송 출연 안 했던 이유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예. 그동안은 방송 출연 좀 자제를 했었던 건 맞고요. 예.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고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당시 경쟁했던 분들 다 함께 자리해서 서로 이제 그 민주당이 함께 나가자 한 팀으로 나가자는 걸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우리 당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개혁 의지를 좀 더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방송에 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0: 근데 일단 그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인 수치는 굉장히 좋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매분기 수출 예. 최대로 갱신하고 있고 예. 명목상 GDP가 지금 20% 이상 올라갔어요.

0: 그러니까 47년 만이다.
1: 예.
0: 산업화 시대 이후 처음인 거 아니겠어요?
1: 뭐 이게 사실 이 최근에 그한 200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률 감안하면 거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수치가
0: 불가능한 수치죠.
1: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0: 그리고 올해 성장률도 3% 이상 될 거고.
1: 예, 실질 성장률 3.3% 후반대가 될것 같고 경상 성장률은 거의 10%
0: 그러니까요.
1: 후반대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저도 좀 이게 박정희 시대에다 볼수 있는 수치죠.
0: 그러니까 뭐 1인당 GDP도 4만 불도
1: 예.
0: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KTX와 STR 통합 문제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 병합해서 지방 이전도 그렇고,
1: 네.
0: 그럼 내세울 게 많긴 할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추세란 말이죠.
1: 네.
0: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 상태로 보면 국민들의 대답은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 변동성
1: 예.
0: 문제, 뭐 그런 얘기도,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한 좀 불안감, 미성숙해서
1: 예.
0: 좀 많이 빠졌고,
1: 그렇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여당 내에 또 불협화음 뭐
1: 예.
0: 이런 것들까지 해서 한 크게 한 4개 정도로 응답을 하시던데.
1: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주요한 요인인데 우리가 보면 약간 좀 하면 하나는 이제 정무적 요인이 하나 있겠죠. 정무적 요인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3, 4월부터 시작된 약간 그 여당 내 균열이 한 3월, 4월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전당대회를 전후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증폭이 됐는데 이게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저희들도 그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든 분들인데 함께하지 이렇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한면으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그 청와대나 또는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 지도부들과 좀더 나서서 이런 통합을 위한 노력을 좀더 진작 이런 그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약간의 자책도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담이 너무 대통령님한테 가는 것도 저희들이 좀 잘못 모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정책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이슈 그다음에 그 변동성 ETF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각종 부동산 세제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정권에 많은 좀 부담을 그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종의 뭐 약간 톤앤 매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대통령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 대통령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일의 성과로 평가받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일을 열심히 하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국민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하고 좀더그 낮은 자세로 그 국민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청와대도 해야 되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 내부 분열에 관해서 대통령이 우리가 왼쪽을 조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손을 내밀었다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소용없었다고 제가 봤을 때 느껴집니다. 근데 정치인들 사이는 뭐 전당대회 끝나고 그렇게 큰 불협화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1: 예.
0: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1: 예.
0: 고민이 좀, 뭐 청와대 전반적으로 고민이 좀 있긴 있겠어요.
1: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게 소위 전통적 지지층하고 중도가 다 빠지는데, 중도 지지층 빠지는 건 주로 이제 정책적 요소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관련돼서 영향을 준다면, 중도층에서는. 근데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당내 통합이나 또는 전당대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이 해소가 되지 못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자꾸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는 또두 번째는 그 개혁하려고 하는 거 맞아? 검찰개혁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이 자꾸 이제 온라인상에서 확대되면서 아, 맞아. 대통령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가지고 요번에 대통령께서도 직제 개편과 관련돼서 나오고 나서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고 어제 윤호중 장관이 법무부 그 현안질의 나와서 바꾸겠다고 바로잡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일관성 있게 검경 수사권 완전한 분리 그리고 지난 시기 정치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0: 공민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하고 계시고요. 저뭐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저는 충분히 다시 수정해서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연임 같은 경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을 자꾸 의구심을 가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들이 우리 전통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그 저희들 그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직접 소통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일각에서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너무 대통령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수사기소 분리했고 검찰개혁 완성했고 보안수사권 문제는 국민 여론이 꽤 많은 분들이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방금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개혁을 위해서 그것까지 폐지했잖아요.
0: 예.
1: 폐지하고 직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강성 지지층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고
0: 예.
1: 했고 그 대통령이 연임 문제도 야당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하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뭐 비서실장 또는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는데
0: 예.
1: 김어준 씨 등등이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또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면 대통령이 너무 또 강성 지지층을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0: 예, 뭐 그런 또뭐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의구심이 있다면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또 정치의 노력이죠.
1: 그러니까
0: 예, 소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밖에 나가서 연임에 대한 그 우리가 불가능하고 생각해 본적 없다.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그 대통령의 허락 없이 할수 없는 말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 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저희들도 한두 끗도 없는 그럼 참모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1: 근데 대통령 연임 관련해서 저도 뭐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0: 네.
1: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게다가 만일 헌법을 만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0: 예.
1: 나중에 국민투표도 해야 되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걸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느냐. 근데 어쨌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0: 예.
1: 대통령의 프랑스에서 워닝은 재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된다.
0: 예.
1: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임 안 한다고 말안 했다고 또 딴지를 걸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뭐그 내용이긴 한데
0: 그렇습니다.
1: 명확하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라. 이게 이제 야당의 요구고 오늘 뭐 김어준 씨도 본격적으로 답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좀 대통령 입장에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지만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 명확한 워딩을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아마 그 시기가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소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 시점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우리 대통령께서 요즘 화법이 우리 이동영 작가 더 잘하시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유법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왜곡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부분만 따서 곧그또 그걸 확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단명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참모들의 의견입니다.
1: 그 국민과의 소통은 뭐 국민과의 대담 형식입니까? 아니면 기자회견 형식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혼자 낭독하는 형식일까요?
0: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뭐 이제 오늘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좀 협의해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고 또한 차례 할지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1: 명절 전에는
0: 예, 명절 전에는 한번 정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녹록치 않아요. 그 국정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또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걸려 있어서 물론
0: 예.
1: 청와대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가 이제 공식 입장인 거고 뭐
0: 예.
1: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사실 눈에 모두 좀 보이지 않습니까?
0: 네.
1: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압박하고 이제는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10월 말까지 빨리 파병을 완성해 달라. 근데 이 파병이라는 게뭐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 뭐 지원병인지 뭐 외곽부대인지 전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정말 없어서 고민이긴 하실 텐데 일단 야당은 좀 찬성하는 것 같고요. 만일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0: 예.
1: 예, 뭐 안보 이슈라든가 혹은 한미 동맹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근데 또 여당 내 반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0: 네.
1: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0: 아직은 진짜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충분하게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가 좀 그 기사로화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이 제일 안보부처 밑단에서 논의되던 사항들이 그냥 나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가 정확한 현재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정부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익이고요.
1: 네.
0: 예, 두 번째는 그 경우에도 우리 장병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한 그 다양한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회와도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결정된 사항도 없고 미국이 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달라 이걸 정식으로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최근에 나온 관련된 여론조사는 찬반이 4대 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가 4, 찬성이 3.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반대가 5, 찬성이 2였는데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
0: 예.
1: 다만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쁜데 결정을 할 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또 국민 설득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네. 그 외교안보 현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어떤 다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어느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할 사항도 있겠죠. 근데 저희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뭐 하라고 했는데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1: 예. 그 대통령이 이번에 프랑스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이 이야기도 의제에 있었겠죠?
0: 당초 원래 그 앞서 그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영국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 안전이죠. 그거를 여러 국가들이 함께 논의하자.
1: 연대.
0: 예, 연대하자는 얘기를 그 저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군사 협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항행의 안정,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안정,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해협의 안정성과 그 소위 그 원유 공급망의 그 유지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만일 결정되면?
0: 뭐 만약에 그 하게 되면 진짜 파병일 경우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경우고 뭐 그런 정도 아니라면 국회 동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현재 그 관련 법에 따라 절차적인 내용을 담아갈 생각입니다.
1: 네. 오늘 용해인 후보자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0: 그때 마침 제가 그 대통령님 그 맞이하러 나갔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했고 나중에 봤습니다.
1: 전해 들었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나중에라도?
0: 네, 나중에 봤습니다.
1: 어떻게 보셨어요?
0: 글쎄 좀 뭐 저희하고는 뭐 자꾸 이제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이 협의가 있었냐 이래서 저희하고 저도 하는 거 몰랐고
1: 기자회견 한지 모르셨고
0: 나중에 제가 봤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그동안 여러 국민적 우려나 또는 당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저 후보자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저희들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70%거든요. 호남에서도 60%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는 뭐 국회의원직도 양보할 수 없다. 장관직도 같이 하겠다. 그리고 기자들이 왜 그렇게 기사를 쓰냐. 또 민주당은 왜 빨리 안 잡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뭐 여론이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더 힘들 것 같긴 한데 마치 대통령이 여기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글쎄 아직까지는 뭐
1: 그 문제는 대통령 결정한 문제니까
0: 이 문제는 대통령 또 들어오신 지가 오늘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물론 뭐 대통령께서 현지에서도 보고를 받으시지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된 입장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현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안팎의 우려가 저희들 정무라인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요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상황을 좀 그 좀 주의 깊게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1: 그 며칠 전에 뭐 민주당에서 청와대 쪽으로 용해인원 안 된다고 뭐 했다가 나중에 오보라고 이렇게 밝혀지게 됐는데 네. 그 이후로도 그러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 어떤 소통은 있긴 하는 모양인데 이 건에 예. 대해서는
0: 아까 그 이제 그 오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할 때에는 뭐 최고위원의 의견을 예. 거쳤거나 아니면 당대표가 당대표. 예. 직접 그런 의견을 전달할 경우에는 그 민주당 입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1: 예.
0: 의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뭐 그거는 저희하고 민정 정무라인하고 네.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거니까요. 예. 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는 1부에서 여러분들 제가 다 자세한 사항을 언급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아까 뭐 여당 네 분 이야기도 좀 했는데 조국 혁신당 조국 원장이 이제 레드 팀을 자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 친명 일부는 간신이다.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대신 레드 팀을 한다. 그럼 청와대 혹시 레드 팀 존재가 있습니까?
0: 어쨌든 뭐 밖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 참모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예. 저희들로서는 다양한 의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론조사 내용도 있고 저희를 통해서 그 많은 의원들이 입장을 전달한 것도 있고 그런 가감 없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1: 예.
0: 그리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굳이 레드팀이 아니더라도 좋은 내용이나 또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대통령께서 왜 의견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1: 예.
0: 그게 뭐 조국 대표든 아니면 뭐 심지어 그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대통령께서는 늘 소통하자고 하시고 그것이 국정운영에 바람직한 것 내용이라면 누구의 의견도 다 듣습니다. 저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조국 원장이 뭐 대통령 퇴임 후에 뭐 실형 얘기까지 유죄 언급까지 해서 민주당 내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그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취임 두 달 만에 대통령이 조국 원장에 대해서 사면 복권했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한 두 자리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에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무수석 일이라는 게 뭐 어쨌든 여당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야당하고도 소통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조국 혁신당하고도 이렇게 긴밀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0: 예, 뭐 잘 소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 나고 나서도 제가 내용을 확인을 했고 그쪽에서는 오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공소취소 말고도 법원에서 그 각하하거나 또는 형법 자체를 좀 수정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지 대통령이 죄가 있으니까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1: 예. 그 합당 이슈도 그 처음에 아마 조국 혁신당을 우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0: 예.
1: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민비조가 통했던 것이고 12석이나 얻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조국 혁신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층이 좀 갈린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반복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합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0: 예, 제일 걱정이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합당이나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간의 신뢰관계 기반이 형성돼야 되기
1: 예.
0: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전당 그 상반기에 이제 통합과 관련된 논란 과정에서 도리어 관계가 좀 멀어졌고
1: 예.
0: 두 번째는 지난 6.3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특히 평택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양측이 좀 긴장관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김인석 대표께서 이번에 통합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1: 예.
0: 김인석 대표도 뭐 자기 평소에 늘 통합과 관련된 생각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소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두 정당 간에 좀 더 그 신뢰관계 회복과 뭐 좀 더 큰 그림을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 오늘 또 화제가 된 건 김민석 당대표 수첩이에요. 내용 아시죠?
0: 예.
1: 예. 서울시장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이름을 이제 쭉 몇 명 적어서 논란이 됐고 오늘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에 출연해서 뭐 잘 안 보이는 이름까지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다 얘기해버렸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불쾌감을 표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아까 뭐 다른 이야기 아까 1, 2부에서 우리 패널들하고 다 이야기했고 홍익표 수석 이름이 없던데요?
0: 제가 오늘 만났어요. 김인석 대표를. 예. 공항에 오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처음에 장나서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예. 그랬더니 그, 아, 그걸 일부러 왜 하냐고. 자기 정말 뭐 카메라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잠깐 했는데 그게 어떻게 찍혔다고 좀 당황해 하시면서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약간 조금 뭐 일부 당사자는 좀 본인은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부러 한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당대표 그 김인석 대표가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뭐 후보자군을 예. 저하고도 얘기한 게 있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예, 예. 당연히 당대표는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후보자군도 좀 두텁게 준비하고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도 만약의 경우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선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께서 아마 많은 부담과 함께 예. 준비를 좀 잘하자 예.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 있는 후보군. 그런데 예. 저도 정치평론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 가능한 후보군에 수석님 이름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수첩이 없었냐.
0: 말씀을 하셨는데 수첩이 안 쓰셨다고.
1: 예. 아, 지금 혹시 그러면 그 서초에서 이사하셨어요? 아니면 계속 서초에서 하시는 겁니까?
0: 서초에 그 있습니다. 방배동 쪽에
1: 예.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그 원래 지역구를 버리고 강남에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해서 예. 이제 장렬히 전사하셨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뭐 이사를 하셨나 한번 여쭤보고. 그럼 수석님 계획은 뭐예요? 대통령이 안 내보내면 계속 수석하십니까?
0: 아이고 뭐 그거야 인사권자 예. 상해되니까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뭐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안착될 수 있는 지금 잘 나가다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요. 예, 예. 다시 대통령께서 일 잘하시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는 게 꼭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난 촛불을 들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응원봉을 들었던 그 많은 그 시민들의 염원을 모았던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자 개혁을 그 끝까지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기억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1: 예. 근데 뭐 아까 제가 모두의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뭐 몇 개 쭉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얘기하는 것도 이제 반도체 AI 부분입니다. 또 R&D 투자, 그 예. 윤석열 정권에 깎았던 걸 다시 이제 예. 복원시키고. 근데 이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금방 드러나지 않잖아요.
0: 예.
1: 또 지금 부동산 공급 같은 경우에도. 공급 발표면 금방 공급이 되는 게 아니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0: 그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미국이 챗GPT하고 뭐 이 중국에서 AI 할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미래에 대한. 근데 지금은 확고하게 AI 3강인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네.
0: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앞서 나가지만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이미 그 우리 정부 들어와서 소위 미래를 준비하는 그 AI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확고하게 한국이
1: 앞서 나간다.
0: 그 자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Walk it,
3: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내일 뵙겠습니다.
8: (교통안전 1분) 턱.
9: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출근길 침묵을 이어오던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장관직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권자가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자신이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그동안의 관례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되레 정치인들 사이 자리 나눠먹기로 여겨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의원으로서 대표성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겸직이 욕심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개인적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며 사실상 둘 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을 내놨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용 후보자가 전대미문의 특권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한다고 강변하고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한무치한 궤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법전에 안 된다고 적혀있지 않으면 뭘 하든 상관없다는 세계관이며 꼼수 위성정당으로 금배치를 두 번 달고도 장관 자리까지 앉겠다는 양손잡이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대내외 여건 등을 검토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오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비용 압력을 재상승시킬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부문 중심 수출 호조가 내수와 수요 측 물가 압력에 어떤 속도로 파급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조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오늘 원화청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과 단체 협약을 맺은 자회사들은 당진과 순천, 포항, 인천 공장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앞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교섭 결과 양측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한국은 핵 잠수함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아시아태평양 언론사 취재진들과 만나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의 핵 잠수함은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4도, 습도는 54%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자 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

0: 20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 고양 특례시.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0: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5: 자,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자, 조용히들 하세요.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과 사회적으로 고립돼 살아온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6: 아, 말도 안 돼! 사형을 선고해야죠!
15: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라뇨!
17: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18: 사람을 죽이려 계획한 적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제 몸을 만져 무서웠고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우려고 약물을 건넨 겁니다. 죽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줄 알았어요.
17: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성추행이 두려워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소영의 주장은 형사재판에서만 이어진 게 아니었죠.
18: 제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12%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배상액을 줄여주시길.
17: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정한 배상액을 줄여달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9: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7: 남성들에게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관심은 형량이죠. 변호사님께서도 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이 사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판결인가요?
19: 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인데요. 이는 법원의 확립된 양형실무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고 만에 하나 재판의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어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고요.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서의 처벌과 비교,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7: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 가운데 유년기 학대나 사회적 고립 이런 성장 환경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렵게 자란 사정은 분명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되냐. 그럼에도 형을 정할 때 성장 환경까지 들여다보고 참작하는 이유는 뭐고 실제 양형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19: 네, 국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실제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환경은 보조적인 요소일 뿐이라서요. 그것 때문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 그리고 계획적 범행이었다 말하면서도 두 건의 살인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판단했거든요. 계획적 범행이면서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19: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계획적이라는 것은 예컨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습득해 두는 등 그 범행 과정을 미리 구상했다는 뜻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이 약을 먹이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 라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용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도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피고인이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의학적 근거를 학습하고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아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면 계획적 범행 그리고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살해의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성추행을 하려 해서 약을 먹여 재우려 했던 거다 주장했는데 일단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나를 성추행했다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19: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최후 진술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긴 한데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라는 인상을 주어서 오히려 양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7: 실제 이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 유족 측은 2차 가해다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모욕했다든지 뭐 다른 법적 책임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말이에요.
19: 네, 실제로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유포한 것은 아니라서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허위 주장을 위자료 액수를 더 높여야 하는 그런 사유로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17: 그리고 하나 더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을까요? 이럴 때 변호인은 어디까지 조언할 수 있는 겁니까?
19: 네, 변호인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포렌식 내역이나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 무작정 부인을 하면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중형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은 객관적인 물증이 불리하니 예컨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피고인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 주장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변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 재판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19: 네, 최후 진술을 하고 거기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는 보장된 발언권이긴 하지만 재판부에서 형을 정할 때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호소가 실제 영향을 주려면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실질적인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7: 그리고 여러 혐의 가운데 한 건이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19: 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 중 음식점에서 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 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추정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 네, 민사소송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김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자필 답변서를 통해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렵다. 이자까지 붙으면 감당할 수 없다. 배상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19: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되는데요. 피고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나 법으로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3,100만 원 정도와 이에 대한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아닌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17: 네. 자,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수감되고 뭐 재산도 없다 그러고요. 뭐 그래서 이 부모에게까지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족 입장에서 승소 판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뭐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19: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에서 확정된 판결을 확보해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추후 피고인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가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네, 방금 말씀 주신 이 범죄 피해 구조금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해자로부터 이제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더 큰 목적일 거기 때문에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용하고 싶은 그런 옵션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서 항소심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바뀌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난 녹음 때도 뭐 여러 차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제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입증이 돼야 하는지 혹시 만약에라도 형이 낮아질 가능성,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으로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19: 네,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나 감형될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려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처럼 두 번째 살인 당시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사형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형이 낮아지려면 진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유족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일어난 피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17: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The Great Pretender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시고요. 전국 하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강릉 13도, 광주 20도에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8도, 전주 27도로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서하남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4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구간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나 공장 관계자 등 12명이 대피했습니다.
5: 폐기물이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8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6: 어둠 속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로 힘없이 솟구칩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진화 작업은 이어지고 주변은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7: 헬기가 진화 중이었고
3: 목격자입니다.
7: 상당히 활발하게 타고 있더라고요. 무슨 화학약품 타는 것처럼 되게 불쾌한 냄새도 나고 연기도 자욱하고.
6: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기숙사에 있던 공장 관계자 등 12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새벽 3시 27분 내려진 대응 1단계는 아침 6시 10분쯤 해제됐지만 폐기물에 붙은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특히 폐 비닐 속까지 물이 스며들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 폐 비닐의 특성상 소화수 침투가 어렵고 중장비
3: 서부 소방서 예방 총괄 팀장입니다.
8: 하면서 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6: 큰 불길을 잡은 건 불이 난 지 8시간여 만인 오전 9시 55분. 청주시도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고 주민들에게 연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4: 오늘 낮 12시 55분쯤 서울 종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A씨를 포함해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하다가 버스 정류장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차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소했다고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가 밝혔습니다. 김민종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고소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C몽은 지난 5월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고 김민종은 이를 즉각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달 1일 MC몽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4: 어제 경기도 중에 코뼈를 다친 기아 김도영 선수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김도영이 퇴원한 이후 대표팀 교체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9: 기습 번트를 시도하다 배티를 맞고 튀어오른 공에 코를 다쳐 병원으로 실려간 김도영은 부러진 코뼈를 맞추는 비골골절 정복술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친 부위가 코끝 부분이라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구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장 1군 엔트리에도 김도영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10: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상 정도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3: 기아 타이거즈 홍보팀장입니다.
10: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고 엔트리에서 말소를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으니까.
9: 중요한 건 11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입니다. 선수가 다쳤을 경우 대표팀 엔트리 교체가 가능한데 KBO는 김도영의 퇴원 이후 상태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0: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팀 타선에서 김도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퇴원 후에 어떤 회복 속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2: 류세현 감독입니다.
1: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경과를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김도영은 아시안게임 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팀에서 1루와 3루를 맡아줄 내야수는 한화 노시환과 LG 문보경이 있지만 문보경은 허리 통증으로 수비가 부담스러운 상황. 만약 김도영을 데려가도 3루를 맡지 못한다면 마땅한 1루수가 없다는 점이 대표팀으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일본 프로야구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운 장훈 해설위원이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전현직 선수들로 구성된 명부에는 장훈 위원이 어제 오전 일본 도쿄 도내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동포 2세로 태어난 장훈 위원은 1959년부터 81년까지 좌투, 좌타, 좌익수로 맹활약하며 일본 프로야구 최다 안타인 3,085개를 쳤습니다.
4: 오늘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찬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날이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고 서울 등 곳곳에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28도, 전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대조기에 접어든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길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1: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질의응답까지 40분 넘게 이어졌는데 장관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에 허용하고 있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비롯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3: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용해인 후보자. 오후 들어 돌연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려 했는데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4: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0: 용해인 후보자입니다.
4: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3: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4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비례대표 사퇴 관례야말로 정치인들끼리의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 몸담았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억대 급여를 줬다는 지적엔 6년 넘게 일하며 받은 돈이 월 평균 250만 원 수준이라고 맞받았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국민의힘이 35.7%인 반면 기본소득당은 1.6%라며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4: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3: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인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물러설 뜻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꼼수 위성정당으로 금배지를 두 번 달고도 장관 자리까지 앉겠다는 양손잡이 정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며

0: 면서 창문의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여야가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를 증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기로 했던 상임위 전체 회의도 당일 취소됐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1시간가량 앞두고 일정이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여야는 용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오는 18일쯤 개최하는 것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며 회의를 다시 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5: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입니다.
4: 해외한 재테크입니다.
3: 경찰은 이 전 시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6: 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대부분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2: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7: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8: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5: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8: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7: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9: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5: 한동훈 의원입니다.
9: 공익간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7: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한동훈 아웃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2: 한동훈 의원은 곧장 고소전으로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을 놓고 자중질환 내전이 펼쳐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첩 속 한동훈 아웃 문구에 대해 직접 뜻풀이에 나섰습니다.
11: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활동과 기능은 못하게

0: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1: 김민석 민주당
0: 생각을 하면서 제가
1: 대표입니다.
0: 쓴 것이고요.
2: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격 정지와 제명 추진 의사까지 시사한 겁니다. 검찰 내부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차관 발언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도 화상 공세를 쏟아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3: 검찰
1: 한병도
3: 캐비넷을
1: 민주당
3: 이용한
1: 원내대표입니다.
3: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4: 지금부터
1: 천준호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입니다.
4: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지 마십시오.
2: 집권 여당의 실력 행사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낙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5: 김승권의 오빠 독약 로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내가 미처 몰랐었다.
1: 한동훈 의원입니다.
5: 잡겠다. 아직은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2: 국민의힘도 질세라 김승원 후보자 낙마 여론전에 부심했지만
6: 하자가 많아야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공소 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겁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습니다.
2: 정작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 문제를 놓고 해묵은 개파 갈등이 다시 떠오르며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친한계가 한 의원의 투입을 주장하며 복당과 징계 취소까지 요구하면서인데 당권파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7: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중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죠.
2: 수사자료 유출 공방에 제1야당 내홍까지 한동훈 의원발 폭로전으로 가열된 청문전국의 열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법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브로커 양모 씨의 공판길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15일로 예정된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1심 기일을 미뤄달란 양 씨 측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양 씨 재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같은 날 진행됩니다.
9: 한편 어제 국회에서 포착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왼쪽에는 서울시장 후보, 청내, 원식, 훈식 등이 적혀 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당장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농락을 하더니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며 서울시장 꿈꾸다 낙선한 민석, 영길도 수첩에 적어놓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엔 수첩 오른쪽을 볼까요? 이진숙, 한동훈 아웃. 김민석 대표는 국회 과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면 두 의원 활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의원들이 아니죠. 한동훈 의원은 제가 제명이 처음도 아니고 그런 걸로 국민만 보고 가는 절 막을 수는 없다고 비꼬았고요. 이진숙 의원은 아웃돼야 할 사람은 새천년 NHK 김민석 씨라면서 자기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0: 적어도 이진숙 한동훈 이런 분은 사실상 국회의원장이
1: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0: 그 활동과 기능을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0: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1: 박성준
10: 지금
1: 민주당 의원입니다.
10: 한 30개, 40개, 50개 막 쓰고 있잖아요.
11: 예.
10: 그런데 난사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5: 후보자는 브로커의 자택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입니다.
12: 아니요, 사진 곧 나올 거예요.
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 닭의 목을 비틀다가 자기들 목을 먼저 비틀게 될 겁니다. 접으십시오. 저런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에
1: 한동훈이지
5: 않습니다. 하고 제명한다? 해보십시오.
8: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을 내일 네팔로 보냅니다. 규모는 8명으로 일진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이라 수색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13: 우리 정부의 네팔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와 의료진 각 2명씩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수송기편으로 네팔 현지로 이동하고 구호대 일진은 이 수송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송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0: 네팔 이재민 구호 물품도 실어갑니다. 구호대 이진은 일진 4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마저 이제는 구조와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정부가 네팔의 협조를 이유로 겉핥기식 수색만 진행했다며 구호대 철수에 반대해왔습니다.
1: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임무 기간조차 채우지 않은 조기 철수이며
2: 실종자 가족입니다.
1: 남동발전 직원들의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구역에 대한 실질적 지상 수색은 단 한 차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입니다.
0: 정부는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수색 면적 93.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입니다.
2: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사고 초기부터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수색 구조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0: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한편 기업 대응팀도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적인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쉐르파 등이 포함된 육상수색 인원을 91명까지 늘리고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도 교대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5: 산 비탈면을 따라 줄줄이 내려가며 생존자가 남겼을 만한 흔적을 찾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네팔 현지인들을 섭외해서 꾸린 육상수색팀의 활동 영상입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에서 재건으로 대응 기조를 바꾸고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는 일진이 귀국하고 규모를 줄인 이진이 파견되는 상황 속 남동발전은 쉐르파 등 현지인을 최근 15명 더 섭외해서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리며 자체 수색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홍수 당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듯한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수색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어댐 인근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산간 일대를 위주로 8개 육상수색팀이 도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쌓여가는 기업 현지 대응팀의 피로도도 걱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인력을 교대해주면서 대응팀 인원을 2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낮게 띄우면서 강 하류 쪽에 생존자가 있을지 등도 당분간 계속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네팔 대참사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 이 대통령이 네팔 실종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팔 대웅수로 실종된 남동발전 한국인 직원 가족들은 어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긴급구호대 철수를 반대하며 추가 수색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티베트 재난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통곡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채취가 담겨있을지 모를 진흙을 한 줌씩 퍼서 병에 담아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안전지대로 대피했던 상꼬마을 주민 444명은 열흘 남짓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노란 국화꽃 다발을 쥔 여성이 흐르는 계곡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목 놓아옵니다. 중국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가 다시 뚫린 뒤 실종자 가족들이 재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생환을 체념한 듯 통제선 앞에서 향과 지전을 태우고 한 줌 흙이라도 병에 담아옵니다.
7: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 기다릴 거예요. 그 애가 살아만 있다면. 실종자 유가족입니다.
6: 면한 산골마을 다섯 곳의 이재민 444명은 차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8.16 재난 직후 안전지대로 대피한 지 열흘 남짓 만입니다.
7: 현재 주택 상태가 모두 안전하고 재해 위험 요인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어서 귀향할 조건을 갖췄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 부국장입니다.
6: 구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사가 덜 쌓인 상류 3km 구간에선 시신 여럿을 찾았고 일부는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7: 이번 재해로 43명

0: 숨지고 509 명이 실종됐습니다. 긴급구조지휘부 부지휘장입니다.
1: 그러나 최대 16m에 달하는 퇴적물이 쌓인 구역은 한층 한층 파내며 수색하느라 진척이 더딥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큰 경사면은 건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끝까지 수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신의 현장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관영 매체 보도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의 실종자 한 명이 사고 지점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북 포항에서 발견됐습니다. 해경의 기존 수색 범위를 벗어난 지역인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수색 범위는 동해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3: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TNS 캐처호의 선원 50대 A씨가 사고 일주일 만에 발견된 곳은 경북 포항 해변입니다. 사고 지점인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직선 거리로 100km가 넘습니다. 조류를 타고 북쪽으로 표류한 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A씨가 발견되면서 해경의 수색 범위는 크게 넓어졌습니다. 사고 지점에서의 가로 범위는 31km로 갔지만 세로 범위는 70에서 141km로 두 배 확대됐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습니다.
4: 포항 쪽에서 발견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0: 부산 해양경찰서 수색구조 개장입니다.
4: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발견된 선원은 사고 예인선의 이 기관사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네시아 선원과 함께 사고 당시 선내에서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저는 전복된 배 위에 있었어요. 이 기관사는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3: 선원이 끌던 컨테이너 선의 CCTV에 사고 직후 바다에 빠진 A씨가 잠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는 5명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사고 당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가 숨진 선원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구역이 동해로 넓어지면서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더불어 동해지방청도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2: 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을 다음 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오늘 14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가짜 상품권이 있는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냉동창고를 직접 업체에 연락해 임차했고 창고로 데려가기 전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에게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 A경사를 지난달 2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경사는 경찰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탐정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5: 강남 3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왔던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저가 지역의 급등세는 여전히 이 서울 전체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6: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주 전 0.01% 오르는 데 그치며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다가 이번 달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겁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5주째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락폭에선 차이를 보였지만 두 곳의 아파트값은 모두 0.3%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장기 보유 공제율 축소와 장기 거주 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7: 양도세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0: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7: 강남 2구 고가 주택에 대해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 서울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값은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0.4% 안팎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0: 이는 서울 전체의 오름세로 이어졌습니다. 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등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들의 아파트값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이 잇따라서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자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증시로 이동하는 자금 유동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2: 은행들이 잇따라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3.2%에서 3.4%로 0.2%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오늘부터 각각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9%에서 0.3%포인트 올렸던 하나은행도 다시 0.1%포인트 인상하며 고객 잡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은행 정기예금이 3%대 중반까지 올라온 건데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B2 대출을 줄이고 예금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도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계 정기예금 자산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일부는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달부터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3: 가계들의 정기예금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4: KB증권 선임 연구원입니다.
3: 보입니다. 개인분들이 레버리지나 뭐 예금 인출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던 흐름들이 좀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겠다.
2: 실제 증시는 한 달째 7천선을 밑도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유가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6월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실탄 역할에 비유되는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5: 적어도 3% 이상의 사실 수익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식은 박스권에서 경제 평론가입니다.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2: 최근 증시가 7,000피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뒷받침한 요인도 있어 남은 하반기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을 딛고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134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원주민으로서 받은 정당한 보상 절차였을 뿐 부정청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혜용 기자입니다.
6: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분양권 논란은 가족들로도 번졌습니다. 먼저 강 후보자의 아버지도 강 후보자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철거민 분양권을 얻었는데 그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습니다. 이후 강 후보자처럼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른바 특공 대상이 되기 위해 부자가 나란히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 특별공급을 신청해 분양 자격을 얻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7: 전체 작전 내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6: 하지만 강 후보자 측은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며 당시 부친은

0: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거주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의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 분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인이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다음 주 청문회에서 가족 전반의 불법 투기 여부를 엄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하면서 후보자 일가의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이 등장한 것을 두고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5.18 폄훼 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들고 나오는 게 제정신이냐면서 상식과 금도를 넘어선 행위를 용인한 데 대해서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민의의 전당을 저급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의원 배치를 반납하고 국회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둘러싸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1월 김 전 실장이 업계 의견을 듣겠다며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반대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지난 1월 한 언론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단독으로 실었습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를 언급하며 앞서 나간 시장의 상품이다. 왜 못하게 하냐며 적극 검토 의지를 내비칩니다. 최대 56조 원 손해 추산에 최근 특검 도입 요구까지 제기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첫 공개 언급입니다. 해당 인터뷰 직전인 1월 13일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자본시장 매력도 재고란 제목의 회의를 진행하며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당시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회 정무위 측에 당시 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성이 높아 지양해왔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네 곳은 찬성 의견이었지만 각각 같은 계열사란 점에서 사실상 세 곳 중 한 곳이 반대한 셈입니다. 회의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대표 등 참석자가 발언한 내용을 미리 받아가기도 했는데 관련 회의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부터 보름 뒤인 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달라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속도전이 펼쳐진 셈입니다.
3: 실질적으로 이 상품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했다.
4: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맞는 것 같아요. 형식상 이렇게 몇 개의 회사만 불러서 의견을 듣고 그것마저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2: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졸속 도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 총책 김노관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만 25개에 달하는데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내 성착취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범죄조직 자경단 총책 김노관. 2020년부터 4년 넘게 SNS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인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7: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8: 경찰 추적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6: 과거 N번방 사건을 보고 유사한 범행을 꾸민 김노관은 자신을 목사라 칭했고 전도사라 불린 조직원들과 성착취물 2천여 개를 제작, 유포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찰 공소장

0: 세상에 적시된 죄명은 모두 27개. 이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만 25개에 달합니다.
1: 16번 여성 아동 청소년 상대 직접 강간.
2: 당시 사이버 수사 2 대장입니다.
1: 직접 강간.
0: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미성년자로 무려 261명에 달하는데 국내 성착취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노관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모방 범죄를 막고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김노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상공개 10년 유지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자신이 근무하던 축산조합에서 수십억 원대 소고기를 몰래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강원지역 축산영농조합 전 직원 37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지역 축산조합에서 한우 유통과 판매를 담당했던 박 씨는 거래 명세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최근 5년간 창고에 있던 한우를 반출한 뒤 전국 판매업체에 할인된 금액에 팔았습니다.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1,0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AI로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 1,140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의 중과실로 3년 안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내면 전체 매출액의 1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4: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에 보낸 조사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귀국한 현지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사단이 현지 상황에 대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요구해왔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 국익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동에 파견된 현지 조사단 역시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선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텍사스마저 격전지로 떠오를 만큼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5천 달러씩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보수의 심장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찾은 지지자들은 무엇보다 텍사스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6: 다시는 민주당의 장악한 상황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봤는데 끔찍합니다. 텍사스주 맥레넌입니다. 텍사스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하는 거죠. 우리 주를 잃을 수 없어요. 공화당의 레드 스테이트로 남아야 합니다.
5: 사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일제히 USA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 선거

0: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모두에게 약 670만 원을 주겠다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1: 공화당의 하원과 상원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트럼프입니다.
0: 텍사스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상 처음으로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열었지만 첫날 흥행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인주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 등 경합지 후보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감을 의식한 듯 불참했고 행사 초반엔 빈 좌석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와 맞붙은 제임스 탈라리쿠 후보는 식료품 기부 캠페인을 열고 호화 전당대회를 비판했습니다.
1: 부패한 정치인들과 거액 후원자들이 억만장자 무도회 티켓 한 장에 2만 달러를 내는 동안 우리는 일하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2만 파운드가 넘는 식료품을 모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쿠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남아 이곳에서 패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불리해진 중간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텍사스에서 YTN 홍상입니다.
3: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둔 일본 나고야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도로에는 이미 물이 넘쳐 흘러서 차량들이 이렇게 힘겹게 가로지르며 나갑니다. 도심엔 발목까지 물이 차서 출렁이기도 하고요. 거리 맨오른 역류에서 여러 개 물기둥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또 식당까지 물이 넘쳐 들어와 직원과 손님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죠. 빌딩 지하에는 물이 들어차는 모습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폭우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리 입국해 숙소에 머물던 선수들에게도 한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히로사와 이치로 나고야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건물에서 누수가 있었지만 선수단은 무사하며 경기장 시설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아 대회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고야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매체는 폭우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니라며 강한 비가 내리면 다시 도로 침수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중동의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 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이란 전쟁이 종식될 거란 전망을 밝혔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는 무엇일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0: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전쟁의 종전 시간표를 미국 중간선거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 즉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우리가 낮출 겁니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근데 이런 전쟁이 시작됐을 때 초반에만 해도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종료 시점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그만큼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3: 네, 말이 한 다섯 번 정도 바뀐 거로 제가 세봤습니다. 네. 일단은
2: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입니다.
3: 라는 호언장담은 사라졌고요. 직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1월 3일 이후에 끝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근거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이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한 50일, 지금부터 50일 정도 남아있는데 50일 이후에 이란이 버틸지 안 버틸지는 뭐 저희로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버틴 이란이 50일 이후까지 못 버틴다라는 또 주장도 논리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선거 전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있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았고 또 이란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의 전쟁이 옳다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네. 지금 가솔린, 가스 얘기를 하죠. 지금 어저께가 이제 미국의 레이버데이, 즉 노동절이라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갤런당 저희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2달러가 안 되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4.15달러, 디젤은 뭐 5.55달러가 됐습니다. 이러니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불만이 크죠. 네. 미국 유권자들이 6개월 동안 돈을 얼마 더 냈나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기름값을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의 불만이 아주 폭등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거 전쟁이 끝나고 중간선거 끝나면 2달러로 내려온다. 네.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자신의 공화당을 지지해달라는 그런 연설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발언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를 중간선거 때문에 끝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관측을 보게 되면은 직후에 끝날 것이다라는 것은 중간선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네, 중간선거하고 전쟁하고 끝나는 건 상관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난 6월에 60일간 휴전에 들어갈 때 14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 어느 양측도 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한쪽이 완전히 져야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뭐 이란 미국 양측 다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힘겨루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놓쳐서는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미사일 공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저께만 해도 세 척 서로 두 척 공격을 했는데 배 공격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네. 10척을 공격했다고 그러고 이란 역시 또 20군데의 미군 기지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지는 않죠. 왜? 서로가 부담이 매우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무기 재고가 많이 소진되고 있고요. 이란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하고 확전을 우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상대가 공격했는데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뭐 선거 직후가 아니라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속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근데 이제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 산에 이제 건설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양국이 좀 전면전에 나서기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좀 경고성 메시지를 하면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네, 타탄즈라고 이란 중부의 이제 그 산악지대입니다. 이 곡괭이 산은 모양이 곡괭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영어로 픽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하가 한 평균 100m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에 지금 포착되고 있는 거죠.
0: 네.
3: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과연 미국이 공격을 해서 붕괴시킬 수 있느냐? 사실 지난주에 헤그세스 국무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랬지만 또 CSIS 미국의 연구소에서는 현재 벙커버스터 폭탄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폭탄을 지금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격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사실 이제 이번 전쟁의 명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끝내기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호르무즈 파면
2: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중동의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직후 이란 전쟁이 종식될 것이란 전망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남성욱 석좌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고양
7: 특례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날씨는 일교차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인 듯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부쩍 차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낮에도 제법 서늘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다시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26도 내외의 기온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날도 금방 어두워지는데요. 해가 저문 상태라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상일진입로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여파로 하남분기점에서 상일나들목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방향은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구간,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각각 7km씩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국민대학교에서 홍지문터널 입구 사이에 노면 요철이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 흔들림에 유의하시고요. 감속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강을 따라서 마포와 용산, 강서와 여의도에서 정체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네팔 당국이 수색에서 재건과 복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우리 긴급 구호대도 홍수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했는데 정부는 내일 소규모로 수색이 아닌 복구팀을 파견합니다. 네팔 바타르 현지를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3: 네, 이곳은 구조 헬기가 이착륙하는 네팔 바타르의 군부대 앞입니다.
1: 네,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그제까지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헬기를 타고 출발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3: 네, 정부 구호대가 철수하면서 오늘 이곳에는 우리 취재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부대 안으로의 취재진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네팔 군과 다른 나라 구호팀이 헬기장을 드나드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헬기들이 수시로 이착륙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뜸해졌습니다. 지난주엔 계류장에서 헬기 3대 이상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대만 보입니다. 네팔 군은 일상 훈련을 재개했는지 오늘 오후 총포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고 있는 네팔 군 당국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는 오늘 공항으로 트럭 6대에 실린 7톤 분량의 장비를 보내서 통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1차 구호대원들은 내일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를 떠납니다. 정부는 구호대 2진을 내일 파견한다고 하는데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수색 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2: 예, 어제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3: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구호대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을 때 남동발전 직원 3명의 부인들은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우리 구호대원들의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이 구호대의 실제 수색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이 수색대원 6명 정도가 아닌 더 규모 있는 육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4: 이주가
5: 네팔 홍수 실종자 가족입니다.
4: 이렇게 흘렀습니다. 수색다운 수색을 단 한 번도 못하고 2주가 흘렀어요.
3: 이렇게 네팔 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가 이번 홍수에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9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색은 끝났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찾기 위해서 남동발전이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업체 수색원 수십 명이 매일 도보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을 내일 네팔로 보내는데요. 규모는 8명으로 일진 44명에 비해 대폭 축소됐습니다.
2: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색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6: 우리 정부의 네팔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와 의료진 각 2명씩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네팔 현지로 이동하고 구호대 일진은 이 수송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송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 구호 물품도 실어갑니다. 구호대 이진은 일진 4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마저 이제는 구조와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정부가 네팔의 협조를 이유로 겉핥기식 수색만 진행했다며 구호대 철수에 반대해왔습니다.
7: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임무 기간조차 채우지 않은
5: 실종자 가족입니다.

0: 수이며 남동발전 직원들의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구역에 대한 실질적 지상 수색은 단한 차례,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입니다.
1: 정부는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 수색 면적 93.8제곱킬로미터로
3: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수색 구조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1: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중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티베트 재난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통곡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채취가 담겨 있을지 모를 진흙을 한 점씩 퍼서 병에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5: 안전지대로 대피했던 산골 마을 주민 444명은 열흘 남짓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노란 국화꽃 다발을 쥔 여성이 흐르는 계곡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목 놓아옵니다. 중국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가 다시 뚫린 뒤 실종자 가족들이 재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생환을 체념한 듯 통제선 앞에서 향과 지전을 태우고 한 줌 흙이라도 병에 담아옵니다.
3: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줄기 소망이라도 있다면 기다릴 겁니다. 실종자 유가족입니다.
6: 화를 면한 산골마을 다섯 곳의 이재민 444명은 차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8.16 재난 직후 안전지대로 대피한 지 열흘 남짓 만입니다.
3: 현재 주택 상태가 모두 안전하고 재해 위험 요인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어서 귀향할 조건을 갖췄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 부국장입니다.
6: 구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사가 덜 쌓인 상류 3km 구간에선 시신 여럿을 찾았고 일부는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3: 이번 재해로 43명이 숨지고 519명이 실종됐습니다. 긴급구조지휘부 부지휘장입니다.
6: 그러나 최대 16m에 달하는 퇴적물이 쌓인 구역은 한층 한층 파내며 수색하느라 진척이 더딥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큰 경사면은 건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끝까지 수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신의 현장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관영 매체 보도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출근길 침묵을 이어오던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장관직이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겸직이 욕심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거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3: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저는 지금껏 준비해온 대로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5: 여야가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기로 했던 상임위 전체 회의도 당일 취소됐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28명과 민주당이 제시한 7명 가운데 겹치는 건 딱 한 명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범 여권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인사 검증과 무관한 참모까지 증인으로 요구해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청문 계획 채택 불발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전 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 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4: 이종배 전
3: 특별당비를
4: 국민의힘
3: 당에
4: 서울시
3: 납부하고
4: 의원입니다.
3: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입니다.
2: 경찰은 이전 시 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5: 제 소득만으로 저희
4: 용해인
5: 가족의 생계는
4: 성평등가족부
5: 충분히
4: 장관
5: 유지할 수
4: 후보자입니다.
5: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0: 용해인 후보자가 대부분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한동훈 아웃, 촌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은 곧장 고소전으로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을 놓고 자중질환 내전이 펼쳐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첩 속 한동훈 아웃 문구에 대해 직접 뜻풀이에 나섰습니다.
7: 사실상 국회의원장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7: 기능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것이고요.
6: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격 정지와 제명 추진 의사까지 시사한 겁니다. 검찰 내부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차관 발언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도 화상 공세를 쏟아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9: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정치 공작 아닙니까? 지금부터
8: 천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입니다.
9: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지 마십시오.
6: 집권 여당의 실력 행사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낙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10: 김승권의 오빠 독약 로비가 이렇게까지
8: 심각한 의원입니다.
10: 줄 내가 미처 몰랐었다. 접겠다. 아직은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6: 국민의힘도 질세라 김승원 후보자 낙마 여론전에 부심했지만
11: 하자가 많아야 말을 잘 들을
8: 정동영
11: 테니까
8: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1: 공소 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겁니다.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습니다.
6: 정작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 문제를 놓고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떠오르며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친한계가 한 의원의 투입을 주장하며 복당과 징계 취소까지 요구하면서인데 당권파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12: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리 기반을 흔드는 거죠.
6: 수사자료 유출 공방에 제1야당 내홍까지 한동훈 의원발 폭로전으로 가열된 청문전국의 열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업체인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가 신약 관련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재작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1: 피해 주주들은 최근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보면 강 씨의 주가 조작 사기가 의심된다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주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제약사 제넨셀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건 지난 2011년 10월 26일. 제넨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상 통과는 물론 치료제 승인까지 자신 있다고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은 이후 국비를 따내는 데 번번이 실패하며 자금난에 허덕였고 창업주 강모 교수가 허위보고서 제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임상시험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넨셀 등기상 주소지엔 현재 먼지 쌓인 우편물만 놓여 있습니다.
4: 3개월도 됐지, 한 2, 3개월 정도 됐어요.
13: 그 사이 개인 투자자 차원의 법적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강 씨는 제넨셀 주식 1억 8천여만 원어치를 산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과거 고소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치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올려 투자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제넨셀이 당시 실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투자 결정이 강 씨의 기망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선 검찰 판단과 달리 제넨셀 대주주인 세종메디칼과 제넨셀 소액주주들은 현재 단순 종목 실패가 아닌 강 씨의 주가 조작 범행을 의심하는 상황. 주주들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넨셀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했습니다. 지난 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인데요. 조만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4: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고 사건이 재배당된 지 7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5: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16: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개인 책임.
14: 하지만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고 이후 객관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분리 원칙을 실현하겠다며 새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2월 28일 강등됐는데 홈플러스는 불과 사흘 전 820억 규모의 전단체를 판매하는 등 같은 달 17일부터 25일까지 1146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나흘 뒤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MBK 측이 법정관리라는 악재를 숨기고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데 김 회장과 MBK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김 회장 소환이 홈플러스 사태 수사의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달 1일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혐의 여부 판단에 주력하는 검찰은 조만간 이번 소환 조사 등을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8: 합성목재 예스팀바.
17: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지만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아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8도, 철원 12도, 서울 15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8도, 전주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6도, 습도는 59%입니다. YTN 뉴스 FM
1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27: 듀엣토의 더 클래식.
28: 9월 1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9: 브람스의 왈츠 작품 39의 15번 랑랑과 지나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듀에토에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왈츠 작품 39의 15번 랑랑과 진아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에 두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내 손을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0: 지금 포헨즈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송 중입니다. 포헨즈 말 그대로 네 개의 손이라는 뜻이죠.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인 드라마죠.
1: 보통 포핸즈라고 하면 피아노 한 대에 두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연주하는 곡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겠네요.
0: 예고 피아노과 학생인 송강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스승이 내건 조건은 뜻밖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인 이준영과 한 대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포핸즈 곡을 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음악적 교감이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 이렇게 해서 두 학생이 연습하게 된 곡이 바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입니다.
1: 음악적 교감에는 정말 좋겠네요. 근데 이 포핸즈 방법도 말고 이 호흡을 맞추려면은 다른 학교와 실내악 연주를 해도 되고 피아노 두 대를 해도 되는데 네. 굳이 같은 피아노에서
0: 하는
1: 내 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 손 좀 비켜봐라 못하고 이제 내가 비켜줄게 약간 이런 걸 원하는 건가?
0: 이게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말인데 이 피아노가 한 대냐 두 대냐에 따라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고요. 피아노 두 대를 두 피아니스트가 치는 것은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테크닉을 마음껏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포핸즈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대에 같이 둘이서 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칠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네요.
1: 아, 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클래식 음악을 다룬 작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연기자 입장에서도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립싱크하는 것과 피아노 연주의 핸드싱크는 난이도 면에서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이게 드라마는 이 그런 연기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해야 하는 건데 의외로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 드라마에 나온 그 곡입니다. 내 손을 위해 편곡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마르코 솔리니와 살바토레 바르바타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마르코 솔리니와 살바토레 바르바타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포엔즈를 위해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1: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엔즈는 두 사람이 한 대의 피아노에 앉아서 네 손으로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0: 근데 이 포엔즈가 또 유행하게 된 때가 있다고 해요. 19세기 유럽 중산층 가정에서 피아노가 보급이 됐어요. 녹음 기술이 없던 당시에는 오페라나 교향곡을 집에서 다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한 악보가 널리 퍼졌대요. 이런 음악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1: 아.
0: 그중에서도 네 손으로 치는 포엔즈는 두 손으로 치는 독주형 편곡에 비해서 성부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오페라나 이런 거 했을 때.
1: 그렇죠.
0: 꽝,
1: 그렇죠.
0: 꽝, 꽝. 그래서 이 여러 성부와 풍성한 소리를 옮기기 유리해서 포엔즈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게다가 포엔즈 곡에는 문화사적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음악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포엔즈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플러팅의 수단이었다는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0: 오, 남자끼리 하면 어떡하려고.
1: 두 사람이 같은 피아노 앞에 바짝 붙어서 있어야 되고 손과 팔도 가까워지고 남녀의 접촉이 엄격하게 제한되던 사회에서 포엔즈는 음악을 핑계 삼아서 가까워질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슬기신 거의 포엔즈 대가가 되지 않은
1: 제가요? 피아노도 못 치는데.
0: 제가 좀 가르쳐드릴까요?
1: 노래는 몰라도 포엔즈는.
0: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대만 영화인 말할 수 없는 비밀 있잖아요. 남녀 주인공이 함께 연주하는 장면이 있고 박찬욱 감독이 미국에서 찍은 영화 스토커에서도 나란히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드라마 밀회에서도 김희애와 유아인 씨가 슈베르트 환상곡 F단조를 함께 연주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모두 두 주인공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등장합니다.
1: 그렇네요. 기억나네요. 자, 드라마 밀회에서 나온 바로 그 곡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마리아 주앙 피레스와 후세인 세르메트의 포엔즈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본가에 생활비를 보탰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도 받은 상태였죠.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연봉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금방 갚을 줄 알았거든요. 저와는 다르게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모님께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모님이 저희 집에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제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아내와 장모님 두 명의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본가에도 계속 생활비를 보내야 했던 저는 부족한 돈을

0: 메우기 위해서 아내 몰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크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출 사실은 들통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통장과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지더니 장모님까지 불러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죠.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재산 문제도 막막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금 사는 집 전세 보증금도 장모님의 돈이고 들어둔 보험도 장모님이 계약자라면서 저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유지해온 전세금과 보험인데 정말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처가에서 전세금을 보태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쑥불쑥 장모님이 찾아오고 또 집에서 아내와 장모라는 두 명의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사실 결혼 생활에서 장모님이 깊숙이 개입을 하면 부부 갈등이 좀 복잡해지죠?
1: 네, 맞습니다. 그 배우자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댁이나 처가 식구까지 이제 관계가 얽히면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이제 과거에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이제 문제가 됐으면 요즘은 또 이제 장모님의 간섭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 결혼 전에도 대출이 있었고요. 결혼 후에도 아내 몰래 추가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돈이 뭐 본인 사채나 도박에 쓴 게 아니라 생활비랑 그리고 가족 부양에 사용한 상황이에요. 이거 파탄의 책임이 사연자분한테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1: 우선 그 사연자분이 혼인 이전이나 이후에 그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배우자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0: 네.
1: 단순히 배우자한테 이 채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출이 뭐 가정 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용도나 도박이 아닌 혼인 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제 이혼 사유는 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본 사안에서는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사연자분이 귀책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자네하고 장모가 이제 사연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반성문을
0: 네.
1: 쓰라고 하고 이제 가정사에 너무 깊게 개입해서 이제 갈등의 주된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0: 네.
1: 아내분이 또 이전에 폭력 행위도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아내 쪽이 좀 유책 배우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하긴 이 사연자분이 본인이 연봉이 높다 그랬거든요.
1: 네.
0: 어쨌거나 본인의 이제 부모님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나몰라라 하기도 좀 어려운 거고. 뭐 채무가 한 2, 3억이 된다라고 하면 또 조금 그렇긴 하지만
1: 네.
0: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출 받으셨던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네.
0: 오히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장모님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또 사연자분 몰아세우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할 때 장모님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1: 그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혼 사유 중에서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0: 네네.
1: 뭐 장모님 때문에 이혼이 뭐 이혼 사유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0: 네.
1: 그것과 별개로 이제 배우자 부모한테 위자료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그냥 부당 대우를 넘어서서 어떤 직접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0: 네.
1: 저희 법원에서는 웬만해서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뭐 상대방한테 폭행을 가했다거나
0: 네.
1: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정도가 돼줘야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0: 네.
1: 그 외에는 조금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장모가 막 사연자분을 때리거나
1: 예.
0: 막 욕설을 퍼붓거나
1: 네.
0: 이러면
1: 네.
0: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그렇다.
1: 네. 예.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재산 문제도

0: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장모님이 마련해준 돈입니다. 지금 아내는 엄마한테 빌린 돈이니까 재산분할할 게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모님이 이제 보험 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전세보증금과 보험 해약 환급금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1: 그 사연자분 아내분이 이제 전세금 관련해서 장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결혼 당시에 양가에서 지원한 금액을 빌린다기보다는 증여로 보미 좀 상당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차용증이 작성됐는데 그것을 뭐 공증을 받았느냐, 이자 지급이 지속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금원의 지원이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용금을 보는 경우도 있긴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이제 뭐 차용증을 작성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뭐 이자 지급 내역도 만약에 없고 하면 이제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이제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사고 발생자, 뭐 자녀 보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피보험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약자가 배우자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예상해지 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계약자가 장모님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0: 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자가 장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아내로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럼 어쨌거나 재산 분할, 이제 우리가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빚도 분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의 빚, 그러니까 채무는 본가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진 빚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빚, 본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생긴 빚,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1: 통상 이제 결혼 전 대출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결혼 전 대출이 뭐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뭐 결혼하면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본 사연에서 이제 결혼 전에 받은 대출은 이제 본가 생활비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 대상에서 좀 제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연자분이 대출은 도박이나 낭비가 아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연자분이 유책 배우자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의 과도한 간섭을 방관하고 폭력적인 위협이랑 반성문을 강요한 이제 아내 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모님이 주신 전세금,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걸로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에픽하이의 빈차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15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해서 가벼운 겉옷 챙겨두시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은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낚시 등 해안가 출입 자제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하남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0: 천안분기점에서 천안 구간 4차로와 5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꾸준하고요. 부산 방향은 입장에서 입장 휴게소까지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천안 부근 3차로와 4차로에 작업 구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구리 휴게소에서 퇴계원까지 갓길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이 숨진 60대 여성을 만나기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직접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 경기도 파주 카페에 냉동창고가 설치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60대 여성이 컨테이너에 갇히기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카페 사장 A씨가 직접 업체에 연락해 냉동창고를 빌린 것을 파악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를 차에 두도록 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경기 고양시에서 잠시 켜진 기록이 확인됐는데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가둔 뒤에는 생성형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범행 계획 여부를 묻는 경찰의 A씨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거나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A씨가 서울 영등포에서 체포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을 상품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숨진 피해자를 직접 파주까지 데려간 지인으로 피해자와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상품권뿐 아니라 피해자 사망과도 관련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액면가 500억 원 상당 상품권은 모두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려 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A씨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먼저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A씨 일당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이태원 술집에서 다툼을 벌이다 50대 남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숨진 상태로 가게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쓰러진 채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 이태원 골목에 있는 술집 앞에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검은색 경찰 승합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3: 현장 경찰관입니다.
2: 50대 남성 손님이 가게 안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6시 50분쯤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이 남성이 이미 숨졌다고 판단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흘러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4: 하얀 천으로 덮은 거. 그리고 나서 그
3: 현장 목격자입니다.
2: 숨진 남성은 전날 아침 이 술집에 함께 있던 30대 남성과 격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은 쓰러진 뒤 꼬박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됐습니다. 손님과 종업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들은 숨진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잠들었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추적해 체포하고 폭행 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숨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둘러싸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1월 김 전 실장이 업계 의견을 듣겠다며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한 언론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단독으로 실었습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를 언급하며 앞서 나간 시장의 상품이다. 왜 못하게 하냐며 적극 검토 의지를 내비칩니다. 최대 56조 원 손해 추산에 최근 특검 도입 요구까지 제기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첫 공개 언급입니다. 해당 인터뷰 직전인 1월 13일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자본시장 매력도 재고란 제목의 회의를 진행하며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0: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당시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회 정무위 측에 당시 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성이 높아 지양해왔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네 곳은 찬성 의견이었지만 각각 같은 계열사란 점에서 사실상 세 곳 중 한 곳이 반대한 셈입니다. 회의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대표 등 참석자가 발언한 내용을 미리 받아가기도 했는데 관련 회의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부터 보름 뒤인 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달라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속도전이 펼쳐진 셈입니다.
1: 실질적으로 이 상품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했다.
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형식상 이렇게 몇 개의 회사만 불러서 의견을 듣고 그것마저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0: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졸속 도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이 잇따라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자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증시로 이동하는 자금 유동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4: 은행들이 잇따라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3.2%에서 3.4%로 0.2%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오늘부터 각각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9%에서 0.3%포인트 올렸던 하나은행도 다시 0.1%포인트 인상하며 고객 잡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은행 정기예금이 3%대 중반까지 올라온 건데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B2 대출을 줄이고 예금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도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계 정기예금 자산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일부는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달부터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5: 가계들의 정기예금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번 8월부터라고
2: 보입니다.
5: 개인분들이 레버리지나 뭐 예금 인출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던 흐름들이 좀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겠다.
4: 실제 증시는 한 달째 7천선을 밑도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유가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6월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실탄 역할에 비유되는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6: 적어도 3% 이상의 사실 수익률을 바라보는
2: 경제평론가입니다.
6: 주식은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4: 최근 증시가 7,000피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뒷받침한 요인도 있어 남은 하반기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을 딛고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3: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으로 폴더블, 즉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성장세를 이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최강자인 삼성전자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7: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 경영자가 애플 본사에서 선보인 아이폰 듀오. 19년 전 아이폰을 처음 내놓은 이후 줄곧 고수해온 평면형에서 처음 벗어난 제품입니다. 접으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로 7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8과 크기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화면은 접으면 5.4인치, 펼치면 7.6인치로 커지고 펼쳐진 양쪽 화면에서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8: iPhone Duo brings an entirely new design, while preserving everything you love and expect from iPhone.
9: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이면서도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7: 존터너스 애플 최고 경영자입니다. 애플 펜슬 필기가 가능하고 잠금 해제는 지문 인식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테두리는 티타늄으로 마감해 내구성을 강화했고 중량은 254g으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무겁습니다. 256GB 모델 가격이 $1,999, 한국 판매가 32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16일 예약 주문을 시작해 23일부터 매장에서 살 수 있고 1차 출시 70여 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중은 아직 작지만 8세대에 걸친 기술 안정화와 AI 기능 결합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 최강자는 점유율 38%인 삼성전자.
9: 애플이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 판매량을 일부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테크널리스트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7: 화웨이가 입지를 넓혀가고 애플이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나 공장 관계자 등 12명이 대피했습니다. 폐기물에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8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10: 어둠 속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로 쉼없이 솟구칩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진화 작업은 이어지고 주변은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11: 헬기가 진화 중이었고 불길이 상당히 활발하게 타고 있더라고요. 무슨 화학약품 타는 것처럼 되게 불쾌한 냄새도 나고 연기도 자욱하고.
10: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기숙사에 있던 공장 관계자 등 12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새벽 3시 27분 내려진 대응 1단계는 아침 6시 10분쯤 해제됐지만 폐기물에 붙은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특히 폐 비닐 속까지 물이 스며들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 폐 비닐의 특성상 소화수 침투가 어렵고 중장비 그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폐 집어가면서 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10: 큰 불길을 잡은 건 불이 난 지 8시간여 만인 오전 9시 55분. 청주시도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고 주민들에게 연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0: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 질의응답까지 40분 넘게 이어졌는데 장관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2: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용해인 후보자. 오후 들어 돌연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려 했는데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3: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2: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4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비례대표 사퇴 관례야말로 정치인들끼리의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 몸담았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억대 급여를 줬다는 지적엔 6년 넘게 일하며 받은 돈이 월 평균 250만 원 수준이라고 맞받았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국민의힘이 35.7%인 반면 기본소득당은 1.6%라며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3: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2: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인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물러설 뜻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꼼수 위성정당으로 금배지를 두 번 달고도 장관 자리까지 앉겠다는 양손잡이 정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종호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아 쌀쌀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8도, 철원 12도, 서울 15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8도, 전주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아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7.7도, 습도는 62%입니다. YTN 뉴스 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9: 고향 특례시.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약관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험금은 꼬박 냈는데 왜 보험금 안 나오지? 이런 상황 겪은 분들 많죠. 보험금은 아픈 만큼 사고가 난 만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관에 적힌 조건,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몰라서 못 받고 그냥 지나치는 보험금,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약관 상식, 이른바 알쓸 약관을 통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애프터에서는요.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하시는 40대 청취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 보험에 대한 긴급 점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4인 가족의 재무보험 상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질문을 위한 문자창,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0945번 열어뒀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내용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저는 두 번째 코너인 머니클리닉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센터장님이라는 신분의 사연자님이 보내오신 오늘의 사연이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게 장수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 그걸 조금 염두해서 보험료 구성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오늘 본인이 원하는 아마 그 목적에 맞춰서만 또 보험이 구성이 됐을 수도 있으니 정작 필요한 건 또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체크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장수 시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험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건지 머니클리닉 비포애프터 사연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김현철 팀장님은 어떤 부분 강조해주고 싶으세요?
1: 네, 저는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를 꼭 좀 챙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료를 내는데 사실 미처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 안 되는 것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제일 억울한 게 이건 거잖아요.
1: 맞아요.
0: 나는 보험료 한 번도 안 밀렸는데 보험금을 못 받을 때
1: 맞아요.
0: 굉장히 분하고 원통합니다.
2: 세상 억울하죠.
0: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내 보험금 잘 챙길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맞춤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보험사의 모바일 메시지 해지 통보는 고객에 읽지 않을 경우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모바일 안내장을 수신하지 못한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보험사는 적법하게 도달한 해지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상품, 약관,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할 문서가 많아서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약관을 펼쳐놓으면 글자 수는 자꾸 많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꼭 알아야 할 약관 조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 오늘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왜요? 왜?
2: 쌓이셨군요.
0: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경험이 있지만 보험을 가입한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험금 청구해서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1: 맞아요.
0: 응,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른데? 라고 하면서 손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2: 맞아요. 응.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이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고객님 이거는 꼭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챙기진 않거든요.
3: 맞아요.
2: 예, 그리고 보상 담당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약관을 오늘은 조금만 알아두시면 적어도 몰라서 놓치는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러니까요. 근데 약관이 참 어렵잖아요.
1: 그쵸.
3: 어떻게 보면 쉬운지 좀 전문가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암보험도 있고 혈관 쪽부터 실손보험, 종합보험 등등 다 있지만 그중에 사실 보험금 많이 청구하는 게 뭐예요? 실손보험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실손보험 관련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실손보험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실손보험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몇몇 가지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 몇몇 가지가 안 되는 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의로 다친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3: 네.
1: 뭐 전쟁이나 폭동 이런 특수한 경우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 취미활동 굉장히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취미활동 말고 뭐 스카이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어때요? 위험한 취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이 또 안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 보험이나 뭐 산재 같은 걸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보통 내 돈 낸 게 없죠. 그러면 실손보험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상해 쪽에 대한 보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질병 쪽에 대한 보상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제왕절개로 아이 출산했어요? 되나요? 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 있으신데 실손에서는 임신, 출산, 산후기질환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선천성 뇌질환, 문해증, 선천수두증 등 뇌의 선천기형도 보상이 안 되고요. 특히 여성들의 희망, 다이어트, 비만 치료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흡입, 뭐 시력 교정술, 노화로 인한 탈모 개선, 주름 개선, 미용 목적은 보상이 어렵고요.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영양제 드시거나 주사 치료는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목록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렇군요. 여성분들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병원 다닌 그 치료 비용 같은 것들 실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요 혹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2: 있어요. 요즘은 임신, 출산 실손에서는 빠지지만 태아보험에서 특약으로 산모특약을 넣을 수 있는 게 설정이 가능해져서 제왕절개 수술비, 입원비도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단체보험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의외로 문의가 있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안검하수, 안검 내반이라고 자꾸 눈을 찌른다거나 이 눈꺼풀이 안으로 말리는 걸 말하는데요.
3: 속눈썹이
2: 네, 그렇죠.
1: 네, 맞아요.
2: 네, 그런 경우 많아요.
1: 네. 네.
3: 그런데 어머니 대신 고백해 되는 거예요?
1: 괜찮습니다.
2: 네. 네. 미용용 목적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실손 지급은 안 되시고요. 치료 목적으로 하게 되시면 실손 보상이 가능하지만 요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 세부적인 안내는 꼭 상담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3: 그러면은 김현철 팀장의 어머님 네.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네네. 불편해서 안검하수 네. 받으신 거 당연히 네. 실손 청구 도와주셨겠네요.
1: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실손 보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뭐 도와드릴 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3: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고백을 들어버리게 되어버렸네요. 그렇군요.
1: 네,
3: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1: 그럼요. 10년 넘게 지나서 괜찮습니다.
3: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장이 된다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1: 대표적으로 치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3: 치과는 잘 안 되지 않나요?
1: 치과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2: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1: 근데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네 스케일링 저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거에서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3: 어제는 이가 좀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것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사랑니 치료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청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팁으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탈모 미용 목적은 안 되지만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처럼 치료 목적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결국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원해서 하는 미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 단순 건강검진은 안 되고요. 다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나 혹은 뭐 청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기본적으로 진료를 보시고 의사의 진단이 있고 치료
1: 그렇죠.
3: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있다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네.
0: 그 이외의 것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시 좋은 정보는 좋은 전문가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1: 아유,
0: 보다 구체적인 내 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 방법 또는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나에게 다 리스트업 돼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립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은 유독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아, 기대돼요?
2: 네. 그러니까요. 주인공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40대 남성분이시고요. 평소 등산, 자전거,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굿모니 굿나이프를 청취하는 시간하고 좀 자주 맞아서 애청자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녀보험에 대한 사연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현재 초등학교 2학년 9살, 유치원 다니는 7살 이렇게 두 명인데 자녀분들 보험료만 현재 65만 원을 납입 중이시니까 상당히 크죠.
0: 아기들 보험료로 네. 65만 원?
1: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2: 네. 그래서 4인 가족의 보험료가 사실 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청취하시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0: 자녀보험 보험료가 65만 원이다.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이에요.
1: 그러니까 15세 이상이면 뭐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가입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요. 왠지 우리 청취자님 부부의 보험료도 아직 못 들었지만 클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요.
0: 어땠을까요?
2: 미성년 자녀 두 분의 보험료가 65만 원인 것도 큰데 사연자님도 혼자서만 80만 원을 무려 납입 중이셨고 아이고. 네 아내분만 사실 적당한 보험료 15만 원으로 유지가 되셔서 네 가족의 보험료가 16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일단 사연자님의 직업 특성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어머니께 이걸 사업을 물려받으셔서 2대째 운영 중이셨는데 센터 고객들의 연령이 90세, 100세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자녀분들을 위한 보험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0: 그렇군요. 주야가 네. 보호센터를 그렇죠. 운영하고 계신 청취자분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령의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아프신 것도 많이 보고 그렇죠. 병원 다니는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아 나중에 이제 보험으로 뭔가 나도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입이 좀 과해졌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영향이 크죠.
0: 그러면서 아마도 이게 나만 할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우리 애들도
1: 당연하죠.
0: 해줘야겠다. 근데 여기서 의문 좀 왜 아내분은 안 해주시나요?
2: 아내분은 네. 상당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아내분이 스스로 커트하셨고 네. 이제 그 우리 청취자님이 자녀 앞으로는 해야 돼.
1: 보통은 반대인데 그죠?
2: 네. 여기는 또 그랬어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보험을 좀 크게 대비를 하신 거군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님도 그 말씀 하셨고 내가 따로 크게 물려줄 수가 없고 하니 보장도 되고 돈도 적립이 되는 걸 통해서 자녀들의 보험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좀 과하다 싶은 게 자녀 한 명당 32만 5천 원 인데 그것도 보험료가 건당 뭐 2만 원, 5만 원 이렇게도 아니고 딱 두 건 하나는 17, 하나는 15만 5천 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자녀 보험의 효율성이 좀 좋지 않다.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면서 본인이 40대 후반인데도 노후가 준비돼서 연금을 넣거나 하는 게 아닌데 오로지 너무 크게 사망보험금만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신 거죠.
1: 일단 운영하시는 뭐 사연자님 시선으로 보면 아까 뭐 90세, 100세 그 이상도 보시면 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00세도 아무래도 좀 짧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자녀보험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화폐가치가 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좀 더 여유있게 좀 가입을 하신다고 한 것이 이제 보험료가 이렇게 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 17만 원의 보험을 보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험이면요. 비갱신형으로 100세 보장을 만들어도요. 사실 암 진단금 1억에 뇌혈관 허혈성 3천에 수술비 등등등에서 사실 충분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단순 제 딸만 하더라도요. 저희 딸은

0: 30년이나 100세 만기로 빚갱신 했거든요. 암 1억에다가 혈관 쪽에다가 나머지 거 다 해도요. 7만 원. 6만 얼마, 7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1: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도 보장이 탄탄하지 않았을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어쨌든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의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신 거죠?
2: 네,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여기 뭐 암진단금 5천, 뇌혈관 효율성이 고작 1천에 나머지 수술비에 문제는 뭐냐면 적립금을 넣으신 거예요. 4만 원 정도.
1: 네.
2: 아마도 사연자님 의중이 아까 말씀하신 좀 모아줘야겠다.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4만 원을 20년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얼마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조금 증권과 다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게 해지 환급금을 자녀 기준으로 50에서 60대에 100% 가깝게 받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7살인데 막내 기준으로 55세에 기준을 잡아 48년 뒤에 해지를 굳이 해야 할까요? 그 돈을 받으려고 화폐 가치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으셨던 거죠.
1: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청취자님은 자녀 앞으로 보장도 좀 많이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애들 앞으로 돈도 모아주고 싶었는데 이걸
0: 그렇죠.
1: 보험 상품 하나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장 플러스 적립금을 너무 불필요하게 과하게 넣으면서 이걸 당장 쓸 수도 없게끔 묶여놓는 돈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2: 네.
1: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나중에 돌려받는 이 적립금이 이게 납입이 끝나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2: 네,
0: 맞아요. 그렇게
2: 그렇게
1: 보험의
2: 알고 계시는 분들.
1: 만기가
0: 네네.
1: 도래해야 받는
2: 네.
1: 거니까 100세 만기 보험 상품 가지셨다면 자녀가 100세 때나 돼야 이 돈을 만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2: 생존 시에.
1: 그렇죠.
0: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요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적립금 넣으면 당연히 환급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사실 납입이 만약 20년 납이에요. 20년, 30년 납입이 끝났어요. 그때 되면요. 환급률 자체가 사실 100%가 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위험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중요한 건 뭐예요? 납입이 일단 끝났죠. 그러면 이제 쭉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 보험이 사라지는 거죠.
0: 그렇죠.
2: 네,
0: 해지
2: 보장이 끝나죠.
0: 환급금이 100%가 넘는다라는 거지 내가 이걸 돈도 받고 보장도 쭉 100세까지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숫자적으로 보여줘요. 표에도 100% 이상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지를 해야 받는 경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요거는 꼭좀 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입 설계서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해지 환급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님 경우에도 나머지 한 건도 15만 원, 5천 원짜리도 역시나 5만 원이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애매한 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니 청취자님께서도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검하신 결과는 좀 어떠셨을까요?
2: 그래도 아내분은 실손이 한건 종합보험 한 건에 15만 원으로 적당한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암치료비와 수술비 정도만 보충이 필요한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아내분도 실상 요양센터에서 실무를 하시다 보니 역시 장수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예상했듯이 사연자님 보험이 문제였어요.
0: 네, 일단 4인 가족에 160만 원의 보험 중 사연자님이 80만 원을 차지하니까 딱 뭐 50%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딱두 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향이 좀 건수가 많은 거를 좀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50만 원은 8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에게 물려줄 사망보험금을 좀 크게 가입을 해두셨고요. 나머지 한건 30만 원으로 가입된 종합보험이 있었는데 첫째 자녀가 좀 태어나기 전에 좀 가입을 해두셔서 9년째 좀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는 실손보험이 포함 된 종합보험인데 생각보다 여기 외에 갱신형 보장들도 좀 많아서 이미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 자, 전라도 광주에서 장기 요양센터 운영하고 계신 또 이름도 되게 바뀌었어요. 광주 전남 특별자치.
0: 맞아요. 맞아요.
1: 여기에서 요양센터 운영하고 계신 정말 먼 곳에서 올라온 사연인데요. 청취자분 내용 요약해보니까 지금 아내분을 제외하고는
0: 맞아요.
1: 우리 청취자님 자녀분 보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후 준비 전혀 안 돼 있는데 보험료 이렇게 과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문가분들이 확실한 변화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텐데 방향성 어떻게 잡아주셨을까요?
2: 저희가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0: 첫째, 우선순위가 뒤바뀐 과한 보험을 걷어내서 보험료를 확 줄일 거고요. 둘째, 그렇게 줄인 돈을 자녀들 교육자금과 사연자님 부부의 노후로 옮긴다가 전략입니다.
1: 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켜내되
2: 네.
1: 과한 건 덜어낸다는 뜻이군요.
0: 네.
1: 자, 어떻게 보장안이 변경됐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 나도 보험 점검을 전문가에게 직접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잇.
1: 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성진 주치님, 이제 애프터 결과 처방을 좀 알려주시죠.
0: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애프터 결과가 너무 좋은데요. 또 하나는 사연자님과 가족 모두 너무 건강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사연자님의 종신보험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70% 정도의 해지 환급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고 사망보험금이 아직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 종신보험이 없어지면 일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딱 20년을 2억 원으로 준비해드렸는데 6만 5천 원입니다. 결론은 50만 원의 사망보험금의 역할을 6만 5천 원이 대신해주는 걸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1: 5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료로 쓰다가
2: 네.
1: 똑같은 보장인데 6만 5천 원의 정기보험으로.
2: 그러니까
1: 그냥 사망보험을 대비하고 싶다면 진짜 정기보험으로 정확하게 구성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2: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얼마 가입돼 있다? 3억 가입돼 있다. 저는 제 보험 저번에 사연도 한번 오픈했었잖아요.
1: 맞아요.
2: 저는 3억에 조금 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3만 3천 원 내고 있습니다.
1: 아, 자기가 더 저렴하게 가입했다고 네.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네. 요약을 해보면 정기보험이 저렴하다.
2: 맞아요.
1: 많이 저렴하다. 여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실손보장은 어떻게 봐주셨을까요?
2: 일단 실손보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실손보장은 종합보험의 3세대 실손보험이었는데요. 사연자님께서 아까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좀 하시고 병원 이용도 거의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3세대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보험료 부담이 낮은 현재 이제 최근 5세대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사연자님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실손 전환이 사람마다 유리하다 불리다 하다가 다 다를 수 있 또 병원을 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존 세대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 이렇게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니까 보험료가 19,000원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0: 나머지 종합보장은 A보험사에서 뇌혈관 허혈성 보장을 2천만 원씩 질병제에 종수술비까지 넣으니까 평생 보장되는 종신 만기로 7만 1천 원에 좀 저렴하게 채울 수 있었고요. 암진단금은 B회사가 저렴해서 5천만 원에 암 비급여 치료비와 묶어서 100세 만기로 8만 7천 원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이 너무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한도가 낮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단독으로 1만 3천 원으로 변경해드렸고 그러니까 사연자님 님은 비포에서 80만 원으로 높았던 보험료가 애프터에서 25만 5천 원으로 무려 54만 5천 원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료의 약 32%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정말 확 다운시키는데 저희가 성공한 거죠.
2: 68%를 줄인 거예요.
1: 와.
2: 68%. 32% 주는 게 아니라 68%를 줄인 거예요.
1: 엄청나네. 진짜 역대급인
2: 네.
1: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근데 결국에는 청취자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2: 맞아요.
1: 아픈 곳이 없으셔서 유병력자가 아니라 건강체 할인으로 가입을 할 수
0: 네.
1: 있으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료 구성이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자녀분들도 어리고 당연히 애들 건강하잖아요.
0: 네.
1: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녀 애프터 결과도 한번 만나보죠.
0: 네. 자녀분들은 말 그대로 사연자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1: 그래요?
0: 네. 자녀들의 보험료는 기존의 각 두 건으로 인당 32만 5천 원으로 좀 높은 금액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자녀의 종합보험은 20년 갱신형으로 효율성을 잡았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20년 이내는 물론 보험료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3만 200원, 3만 2,400원으로 낮췄는데 물론 비갱신으로 기본적인 구성을 잡아가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가는 전략도 굉장히 추천하는 거긴 맞는데 사연자님이 들어보시니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이나 본인들의 노후가 일단 비기 때문에 자녀들은 현실적인 보험료를 먼저 요청하셔서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1: 와, 그렇군요. 그 자녀 보험이 네. 한 명이 3만 2천 원,
2: 네네.
1: 또 3만 2,400원. 네. 그럼 진짜 4만 원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보장이 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2: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오히려 17만 원이었는데 적립금 좀 들어가고 암이랑 뇌혈관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오히려 보장이 더 늘었어요. 아무래도 그도 그럴게 아무래도 20년 갱신으로 조금 그 기간 안에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암 진단금이 혹시라도 그 안에 걸리면 1억, 뭐 뇌혈관 허혈성도 3천만 원 그 이상 하고요. 뭐 수술비, 암치료비, 비급여 암치료비 등등 다 하더라도 오히려 보장 자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더 보장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녀들의 경우에는 기존 얼마에서 65만 원 분명. 아우 너무 많았죠. 역대급이었는데 요거를 6만 2,600원으로 거의 기존 보험의 10% 정도 수준으로 엄청나죠.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1: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자라나는 자녀에게는 충분한 보장안이 될 수 있다라는
0: 네,
1: 거예요.
0: 충분합니다.
1: 집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가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구성안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분은 암 주요 치료비 정도만 보강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0: 네.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아내분 건 되는 거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 비급여 치료비만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6만 원으로 암 비급여 치료비와 종수술비를 보태해서 아내분은 기존 보험 15만 원에 6만 원이 늘어나서 총 21만 원으로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2: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4인 가족 아까 무려 160만 원이 비포. 였습니다. 네, 애프터는 52만 7,600원으로 무려 107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자, 역대급으로 지금 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고도 잘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좀 줄였고요. 그리고 아까 사연자님의 종신보험 해지연금이 아까 7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 맞아요.
2: 이게 한 3,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환급금으로 4인 가족의 재무 플랜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1: 매달 107만 원의 돈이 이제 남게
0: 돼. 네. 그렇죠.
1: 갑자기 목돈으로 3,500만 원이 생긴 거니까.
2: 맞아요. 네.
1: 이걸로 어떻게 그런 재무 플랜을 짜주셨을까요?
0: 우선은 사연자님 부부 두 분의 국민연금이 65세 기준으로 280만 원 정도 수령으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연금저축계좌 IRP가 없어서 세액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500만 원을 환급금은 매년 9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 IRP로 투입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러면 대략 35만 원 정도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추가가 돼요. 그리고 확 줄인 애프터 107만 원. 여기에 13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다 하셔서 120만 원으로 개인연금 비과세로 50만 원 그리고 70만 원은 IS 계좌에 넣어서 ETF나 예금으로 굴려 세금도 줄이고 자녀들 학자금 3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아내분 기준으로 94만 원이 매월 평생 지급되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러면 최종은 국민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합치면 매월 409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전문가의 도움받아 이렇게 복잡한 보험과 재무 고민 한 번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설계 받아서 우리 집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넣어주세요. 이제 이분들 이 보장안 가지고 튼튼하게 노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립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이제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실시간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6486번님이신데요. 회사에서 실손보험을 들어줘서 돈을 아끼려고 원래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답이 다 된 것 같은데요.
1: 네, 단체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중복 보장이 또 안 되기도 하니까 또 보험료도 아끼실 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신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천드리진 않아요. 퇴직을 하신 이유는 보상을 받을 수가 일단 없으시고 그렇죠. 문제는 만약에

0: 내 몸의 질병이나 상해로 개인 실손을 퇴직 이후에 가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사실 그게 더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개인 실손을 가입을 하셨다가 1년간 유지를 하고 1년 이후 중지 기능이 있습니다. 중지를 해두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중지하는 건 이제 보험료 안 나가는 거예요.
2: 그렇죠,
1: 네,
2: 맞아요.
1: 그
2: 나중에
1: 잠재.
2: 재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 개인 실비를 해지했다고 해서 또 그럴 게 없는 게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요 실비로 또 전환이 개인 실비 전환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면 사실 어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아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실비랑 단체 보험 두 개가 있으면 개인 실비를 중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 6486번님께 현명한 답이 됐길 바라며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네. 2016번님. 오늘 사연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환급형이 좋다고 해서 제가 가입을 했는데 이거 그러면 안 맞는 거겠네요?
2: 아, 일단은 환급형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만기가 뭐 20세, 30세에 끝나는 거는 환급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 보장도 그만큼 끝이라는 거고 100세 만기로 했는데 환급형이라고 하면 아까 사연자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중간에 납입이 끝나고 20년, 30년 지나야 어떻게 해지를 해야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환급형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꽉꽉 채워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보험과 재무 고민들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눈덩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굿라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아쿠아의 닥터 존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기침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환절기라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쌀쌀합니다. 얇은 겉옷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11도에서 15도 사이로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내륙 지역은 더 낮겠고 남부지방은 17도 내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반포대교 위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야간 작업 중인 곳이 늘었는데요. 날이 어두워진 만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작업 구간 생겼습니다. 마포대교 위로 강북 방향, 강남 방향 3차로와 4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여의 하류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도로 포장 작업 중이고요. 영동대교 위로 강북 방향 3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국민대학교에서 홍지문 터널 출구 구간 1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가는 길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네팔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서 재건과 복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홍수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8: 2주 가까이 수색 헬기가 쉼없이 이착륙하던 바타레 군부대

0: 이곳에는 우리 취재진도 안 보입니다. 이 부대 안으로의 취재진 출입도 오늘 하루 종일 금지됐습니다. 네팔 군과 다른 나라 구호팀이 헬기장을 드나드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헬기 이착륙 소리도 어제보다 뜸해졌습니다. 대신 대홍수 피해 이후로 잘 안 들리던 총포 소리가 오늘 오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팔 군이 일상 훈련을 재개한 건데요. 이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한 네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 앞에서 만난 네팔 군은 이 홍수 때문에 보름 동안 훈련을 중단했는데 오늘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 공항으로 트럭 6대에 7톤 분량의 장비를 보내서 통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1차 구호대원들은 내일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를 떠납니다. 정부는 내일 2차 구호대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수색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1: 네, 어제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가 수색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수색 재개를 요구했죠?
0: 네, 어제 우리 구호대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을 때 남동발전 직원 3명의 부인들은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우리 구호대원들의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이 구호대의 실제 수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색대원 6명 정도가 아닌 더 규모 있는 육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2주가
3: 네팔 홍수 실종자 가족입니다.
2: 이렇게 흘렀습니다. 수색다운 수색을 단 한 번도 못하고 2주가 흘렀어요.
0: 이렇게 네팔 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가 이번 홍수에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9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색은 끝이 났습니다. 이 가족들은 직원들을 찾기 위해 남동발전이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 업체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4: 예, 지금 신호 특파원에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 대응팀은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적인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체르파 등이 포함된 육상 수색 인원을 91명까지 늘리고 장기화에 대비해서 인력도 교대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산 비탈면을 따라 줄줄이 내려가며 생존자가 남겼을 만한 흔적을 찾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네팔 현지인들을 섭외해서 꾸린 육상 수색팀의 활동 영상입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에서 재건으로 대응 기조를 바꾸고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는 1진이 귀국하고 규모를 줄인 2진이 파견되는 상황 속 남동발전은 셰르파 등 현지인을 최근 15명 더 섭외해서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리며 자체 수색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홍수 당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듯한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수색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어댐 인근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산간 일대를 위주로 8개 육상수색팀이 도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쌓여가는 기업 현지 대응팀의 피로도도 걱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인력을 교대해주면서 대응팀 인원을 2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낮게 띄우면서 강 하류 쪽에 생존자가 있을지 등도 당분간 계속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40분 넘게 이어졌는데 장관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용해인 후보자. 오후 들어 돌연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려 했는데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7: 국민의힘의 생

0: 20대가 근본
1: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2: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4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비례대표 사퇴 관례야말로 정치인들끼리의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 몸담았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억대 급여를 줬다는 지적엔 6년 넘게 일하며 받은 돈이 월 평균 250만 원 수준이라고 맞받았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국민의힘이 35.7%인 반면 기본소득당은 1.6%라며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0: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 수배에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2: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인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물러설 뜻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꼼수 위성정당으로 금배지를 두 번 달고도 장관 자리까지 앉겠다는 양손잡이 정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이렇게 용해인 후보자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셈법은 더 난감해졌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70%를 넘어섰는데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청문회 전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박 5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를 띄우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돌아온 뒤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귀국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하며 부정 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꼽힙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선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3.4%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각종 논란을 억측과 선동으로 규정하며 여당 내부까지 겨냥한 데 이어 소수당과의 정치적 연합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해법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5: 그동안 여러 국민적 우려나 또는 당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청와대 있고 또 그 내용이 저 후보자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실지도 저희들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 장관 인선 갈등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파병과 개헌 논란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3: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6: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7: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같은데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6: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8: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의원입니다.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6: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한 의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공익 사안이라 판단에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이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 부정 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4: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9: 식약처 허가받고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식약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야.
4: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 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9: 우리 회사에
5: 로커 양모 씨입니다.
9: 관심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4: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9: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대충 나올 텐데 공유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4: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9: 명분만 내세우라 해서 콤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장익성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IR 자료에 콤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어요.
4: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에 1000억 달러, 134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의 합의가 임박했고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과 발표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들은 원전 건설 지역이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소유한 토지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0: 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3,500억 달러, 우리 돈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도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연속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내놓는 것과 달리 한국의 진전이 더뎌 미국 정부 내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해자인 30대 카페 사장이 숨진 60대 여성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를 직접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경기도 파주 카페에 냉동창고가 설치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60대 여성이 컨테이너에 갇히기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카페 사장 A씨가 직접 업체에 연락해 냉동창고를 빌린 것을 파악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를 차에 두도록 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경기 고양시에서 잠시 켜진 기록이 확인됐는데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가둔 뒤에는 생성형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범행 계획 여부를 묻는 경찰의 A씨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거나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A씨가 서울 영등포에서 체포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을 상품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숨진 피해자를 직접 파주까지 데려간 지인으로 피해자와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상품권뿐 아니라 피해자 사망과도 관련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액면가 500억 원 상당 상품권은 모두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려 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A씨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먼저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A씨 일당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북한 이탈주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여성은 지난달 초부터 연락이 끊겼고 용의자도 비슷한 시기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탈북 여성 A씨의 마지막 연락 시점이 지난달 초라고 밝혔고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쫓고 있는 용의자도 비슷한 시기에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올해 초 한국으로 탈북해 입국한 지 반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신변보호를 위해 A씨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경찰은 연인이었던 30대 탈북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남지역경찰서 소속 A경사를 지난달 2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경사는 경찰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탐정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둘러싸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지난 1월 김 전 실장이 업계 의견을 듣겠다며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지난 1월 한 언론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단독으로 실었습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를 언급하며 앞서 나간 시장의 상품이다.

0: 왜 못하게 하냐며 적극 검토 의지를 내비칩니다. 최대 56조 원 손해추산에 최근 특검 도입 요구까지 제기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첫 공개 언급입니다. 해당 인터뷰 직전인 1월 13일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자본시장 매력도 재고란 제목의 회의를 진행하며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당시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회 정무위 측에 당시 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성이 높아 지양해 왔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네 곳은 찬성 의견이었지만 각각 같은 계열사란 점에서 사실상 세 곳 중 한 곳이 반대한 셈입니다. 회의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대표 등 참석자가 발언한 내용을 미리 받아가기도 했는데 관련 회의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부터 보름 뒤인 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달라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속도전이 펼쳐진 셈입니다.
1: 실질적으로 이 상품의 도입에 대해서
2: 최연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식상 이렇게 몇 개의 회사만 불러서 의견을 듣고 그것마저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0: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졸속 도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계절의 시계가 또 심술을 부렸습니다. 설악산 등 일부 산간은 기온이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고 서울은 아침 15.8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독감 등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가을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산간과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설악산과 덕유산 등 높은 산간은 최저 기온이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해 마치 초겨울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태백 8.2도, 봉화 8.3도, 대관령 9.1도 등 내륙 곳곳의 기온이 10도를 밑돌았고 서울과 전주도 15.8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5: 북쪽 상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면서
6: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5: 중부와 산간 일부 지역으로 10도 이하의 최저 기온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문제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입니다.
7: 한 10월 조금 넘어가면 독감 증상으로
6: 권유진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7: 지금 저번 주부터 독감 증상 보이는 환자분들도 많고 실제로 확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질병관리청이 8월 말 기준으로 독감 의심 환자를 분석한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영유아 환자가 많고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며 겉옷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4분 동안 의혹과 논란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2: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시도당을 불어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임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제가 문제 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양육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이성을 찾아주십시오.
0: 예,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들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택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이성을 찾으십시오. 저희가 봤을
2: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3: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100%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하나만 좀 걸려도 국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 본인이 억울한 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전부를 나는 괜찮게 살아왔는데 이거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용혜인 후보자를 임명하셨을 때 이런 이 정도까지 파장이 있을 거라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요. 사실 그 다음날 그 SNS에 올렸던 글 하나, 그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까지 퍼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3: 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께서는 지금 본인의 입장은 저는 마음은 100%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0: 예. 예. 오늘 갑자기 연 기자회견에서 용 후보자는 또 여야의 청문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날짜가 지금 안 잡히고 있죠?
4: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청문회까지 가야 됩니까? 이미
2: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4: 청문회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그 MBS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응답이 무려 63%입니다. 그 예. MBS 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 중에서도 현 여권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성 있는 조사입니다. 그런 NBS 조사에서조차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부정응답이 63%면 이미 여론이 판가름이 났어요. 그러면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네. 이 조사가 어제까지 실시가 된 것인데 오늘 용혜인 후보자가 한 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기자회견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저 여론이 반등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했죠. 저 기자회견 봤을 것이고 혹시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이쯤 되면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결단을 즉각 내려야 됩니다. 만약 주말까지 간다면 용혜인 후보자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동조한다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지명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명철회로 결자 회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지금 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잘못됐다, 63%, 잘했다, 17%, 상당히 이제 큰 격차가 나고.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청문회까지 가서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 이건데. 여당에서도 좀 지금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까?
3: 네, 말씀하신 청와대 입장이라는 것은 순방 중에 나온 거잖아요.
0: 네.
3: 순방 중일 때는 사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순방 중일 때마다 뭔가 순방 성과를 묻히는 그 국내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전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 원칙적인 답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방에서 딱 돌아오시는 순간 용혜인 후보자 저런 입장을 얘기했고
0: 예.
3: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다르게 그 임명권자가 임명했을 때 용혜인 후보자 여성 군소정당 뭐 청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임명을 한 건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에 그 해당하는 분들이 다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용해인 후보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봤을 때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지명 철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아, 청와대 입장이 새로운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 2021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장 영상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체위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전화기를 들고 국감장은 들락날락하는 장면이 들어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0: 자, 5년 전 화면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 도중에 브로커 양 씨의 전화를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 국회 방송 영상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김승원 후보자에 관해서 그동안에 공개되었던 여러 녹취 내용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대로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것이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시 25분입니다. 그 브로커 양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15분 만에 그대로 전달하죠. 그리고 식약처장으로부터 단문이 오니까 그것을 2분 만에 양 씨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어제 그 청문준비단에서 같은 날 아침 9시 12분에 있었던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 간의 통화 녹취록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즉 그 통화 내용에 BH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큰 자충수가 됐죠. 왜냐하면 그 청탁 당일 아침에 김승원 의원이 양 씨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뭐야? 그리고 양 씨는 오늘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또 딜레이가 된다. 그리고 이게 담당자들이 총대 매기 싫으니까 안 내주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는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하고 일주일 만에 보안사항이 14가지나 식약처로부터 요구가 나왔고 그것이 그 무렵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한 모든 회사 중에 가장 많은 보안 요구 건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승원 의원이 담당자가 어디 어디야? 그다음에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 이렇게 통화를 해요. 그리고서 청탁 문자도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과 생생하게 결합해보면 얼마나 김승원 후보자가 그 당시에 이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여성 브로커 양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데에만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었는가, 거기에 몰두해 있었는가를 시각적으로 매우 명징하게 목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장면인 것이죠.
0: 예.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아니다, 전체를 봐야 된다 하면서 공개한 녹취록을 시간대별로 해서 맞춰보니까 지금 저 장면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2: 그러니까 방금 네. 말씀하셨던 유흥점을 운영했었던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흥점을 운영했었던 분이지만 나중에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부탁을 했던 분인데
0: 브로커 양 씨 말씀하시는
2: 그렇죠.
0: 거죠?
2: 브로커 양 씨가 그 과거에 그랬던 게 무슨 상관이냐. 현재 그 청탁을 뭔가 부탁을 했던 시기에는 다른 거를 했던 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에 좀 너무 집중해서 얘기를 하시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거를 또 인식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드러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 뭐 문자, 뭐 통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인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이 적절했던 민원인가. 아무리 민원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의 민원을 받아들인 게 적절했던 것인가를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각적으로 또 새롭게 인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참 그 시기에 그 코로나라는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민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저런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저희로서는 네. 당혹스럽습니다.
0: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 영상을 딱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시감이 들으실 텐데 김남국 의원이 한때 코인 거래를 그 상임위 회의 도중에 이제 해가지고 그 장면이 딱 포착됐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2: 그러니까 아무리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왜냐면은 그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을 거래하는 것과 민원을 들어주는 거는 좀 다르다고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코인 거래는 너무 사적인 거고 민원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그래도 그 국회의원으로서 들어주는 영역이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지만 네.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다른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냐 청탁이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서로 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YTN 단독 보도 오늘 한 것에 따르면은 브로커 양 씨가 나니까 가능했다 그러면서 그 강 씨한테 자랑을 하고 결국 6억 원이라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는 이제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게 어떻게 단순 민원 전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여성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의 창업자 강모 교수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지금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

0: 재판 중이고 김승원 의원만 알선 뇌물 약속 혐의가 기소유예가 되는데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가성이 있는 청탁 전달 한 것이면 틀림이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인데 단순히 후원금 500만 원만 보고 움직였겠느냐 이게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브로커 양모 씨의 녹취록을 보면 이 김승원 의원이 여러 번 네가 잘 돼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 씨는 실제로 김승원 의원의 청탁에 힘입어서 제넨셀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뒤에 회사에 투자가 들어오니까 그 강모 교수의 회사 제넨셀이 양 씨의 회사에 전환사채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6억 원을 회사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양 씨의 회사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파산 지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여성 양 씨는 굉장히 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녹취록을 보면 양 씨 스스로 통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승원 의원에게 뭐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열어 두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고 비단 김승원 의원의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 전반에 관해서 전방위적인 특검 도입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양 씨가 금전적인 혜택을 얻었다는 것을 김 후보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2: 근데 그 포인트는 검찰이 그 당시에 2024년에 검찰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 그 포인트를 저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씨가 그런 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한 민원을 전달했고 그것을 들어줬다. 이거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 저는 도덕적인 비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저는 당연히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죄가 없다가 하더라도 법적인 판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사죄의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원 예. 최근에 이틀 전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신중하지 못한 민원 전달이라고만 표현하시고 예. 사과는 안 하셨거든요. 아하. 저는 신중하지 못한 민원 전달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 씨건 강 씨건 그런 분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 전달은 글쎄요.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의 민원까지 이행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김정은 후보자가 죄송하다. 저의 그 선의를 갖고 있는 민원 전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라는 그 사과의 말씀은 조금 더 빨리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예.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치현 부대변인께서 김승원 후보자가 사죄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도 공개한 녹취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브로커 양 씨가 2021년 10월 8일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이렇게 합니다. 김승원 의원에게 이거 만약 투자 유치가 되면 우리 회사도 교수님께서 전환사채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도 잘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국회의원이 저렇게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핸드폰 보고 자리를 뜨고 해가면서 청탁을 전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후원금 500만 원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 대변인께서 네. 굳이 최세성이라는 단어를 꺼내신 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요. 그 양수진 씨라는 양모 씨라는 그분이 하는 녹취록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윤석열 아저씨, 뭐 연희룡 이준석 대표의 보좌관 별의별 사람들의 단어거든요. 예. 그런 것들 다 특검으로 들여다볼 겁니까?
0: 저희는 다 특검으로 수사해도 좋다고 환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정말 성역 없이 이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는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2: 국민의힘을 동의를 얻어오신다면 저는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5일 청문회 날짜가 이제 잡혔으니까요.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3%로 2주 만에 7%포인트가 떨어졌다는 MB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S 조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하락세가 상당히 가파른데요.
2: 지지율과 관련돼서는 저 이 방송에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거라는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6명의 장관을 바꾼다, 중폭의 개각 이거는 이 정도의 지지율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

0: 했거든요. 역대 정부 속에서 이 정도의 중폭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지율의 하락이 이어진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심지어 2030의 여성,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이제 민주당을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번 임명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전통적 지지층마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국정 지지율을 봅니다만 정당 지지율 나오잖아요.
1: 예.
0: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좀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심한다? 그러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1: 지난번보다는 올랐고 민주당은 또 내려갔고는 했으나
0: 그렇죠.
1: 아직까지는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
0: 그렇죠. 왜냐하면 장동욱 지도부가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인 그 정당 지지율에서 아직 우리가 이기고 있네 이거에 만족하면은 절대로 저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을 반등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락세의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잘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2: 유체이탈 화법이죠. 본인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법사위원장을 그만둘 때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과제를 완수하고 내려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덜 해서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너무 과도하게 해서 문제라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보수의 어머니다운 말씀이신 것이고 이 원인은 적어도 최근 2주간 7%가 하락한 원인이 분명합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직전 조사가 2주 전에 나왔고 8월 30일 일요일에 개각 명단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주 반 동안 있었던 그 장관 후보자들, 특히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관한 논란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미반영된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나왔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국무총리실 간부가 오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반인을 가장하면서 질문을 하다가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1: 예.
2: 이병호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인데요. 야권 국회의원이 기자회견하는 현장에 왜 기자나 일반인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질문을 하죠. 이건 야당 정치인에 대한 기자회견 방해이자 정치 사찰이거든요. 정치 개입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1: 예.
2: 오늘 한성숙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제대로 답을 못하던데 일단 이병호 과장은 즉각 파면 조치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재명 정권이 한성숙 총리 교체해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 김승원 후보자 여성 브로커 양모 씨 그리고 이 서울 서부지법에 근무했던 정모 부장판사 가 친밀하게 찍은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정모 부장판사는 제넨셀의 창업자 강모 교수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죠. 2023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반기에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의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오늘 오후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은 어제까지 실시된 저 MBS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오롯이 반영이 될 건데
1: 예.
2: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예. 결자해지 하십시오.
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정말 다각도로 지금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다음번 1주나 이제 2주 뒤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0: 짧게만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총리의 그 직원에 대한
1: 예.
0: 그 부분은 저는 바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졌고요.
1: 예.
0: 너무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 예.
0: 그거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바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사안도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수첩, 이른바 김민석 수첩이 정치권의 새 논란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한동훈 이진숙 그렇게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름을 써놓고 그 옆에 아웃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이 이제 발단이 됐는데 수첩 패러디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2: 그렇죠. 저 사진을 네. 보시면은 김민석 대표가 매우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는 느낌이 다분합니다. 왜냐? 손에 펜도 안 들고 있죠. 그다음에 수첩에 다른 내용을 평소에 쓰고 있었던 페이지 같지도 않아요. 저렇게 무슨 이진숙 아웃, 한동훈 아웃, 그다음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온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내용 위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콕 찍어서 누구 아웃해버리겠다고 수첩에 써서 그게 보여지게 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 김민석 아웃, 뭐 김승원 아웃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여당 대표가 해서는 안

0: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한동훈 아웃 등등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기를 뭐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회법상 자격정지 제도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예. 국회의원 과반수가 그냥 상대당 국회의원을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그야말로 다수당이 정적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자격정지 시켜버리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 법률을 만들면은 무조건 위헌이에요. 집권당 대표가 저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냥 위헌 정당입니다.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저 발언을 철회하고 민주당도 저런 것 안 해야 된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요. 과연 김민석 대표가 오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까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국회법을 지금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걸 통과시켜서 한동훈 의원,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거나 혹은 1년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지금 논란이거든요.
2: 근데 두 의원의 행위에 대한 좀 부적절함을 여당 대표로서 이거는 어떻게든 좀 징벌을 하겠다.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그걸 법을 어떻게든 바꿔서 부당한 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징계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글쎄요 지금까지는 보통 국회 본회의장의 회의 그 핸드폰 화면성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메모를 하는 것까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메모에 거기에 야당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이 사람은 부적절하다.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목표로서 문제점을 정말 아웃할 정도로 지적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그렇게 비판받을 일입니까?
1: 그러니까 메모를 한 자체보다도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이 오늘 덧붙였는데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의원 자격을 정지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거든요.
2: 이진숙 의원과 한동훈은 약간의 결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이진숙 의원은 지금 우리가 수달 전에 다뤘던 그 5.18과 관련된 너무 망언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는 그 토론회를 주최하고 나서도 반성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의원은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그 전국에서 본인이 그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부당한 자료 청취가 아닌가, 자료의 철저에 대해서 좀 밝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 김민석 당대표께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파헤치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 정도의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실제로 이제 자격정지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읽고
2: 계신 거고.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김민석 대표의 말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 옆장에 써 있었던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그중에서 한 명인 이제 정청래 의원 이름도 써 있어서 이걸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상당히 발끈하면서 마이크로 농락을 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나 상당히 불쾌했는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걸 상당히 불쾌했단 말이죠.
0: 저 수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저 수첩을 보고 노상원 수첩 흉내내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노상원 수첩이 망상적인 발상으로 이른바 수거 대상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은 제거해버리겠다는 시도의 결과물입니다. 자, 김민석 대표의 수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 한들 민주당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주만 더 오르면 문재인 정부 때 85주 최고 기록의 타이 기록이 되거든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가져간다고요? 그러면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누구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가에 쳐주듯이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밑에서 받아주지 않고 낙상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 짧게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무슨 제명을 하거나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가장 유효타를 많이 날리면서 여권 입장에서는 가장 아프게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방증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야권 지지층에는 아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가장 잘 싸우는 거구나라는 네. 점이 각인될 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 이른바 한동훈 대응팀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전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오늘 유난히 송영훈 대표님 말씀이 길어가지고 성춘 부대변인한테 잠깐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정청래 대표의 그 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거든요. 네. 그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오늘 이슈를 다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그 정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 전당대회 때 상처가 크셨구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을 내일 네팔로 보냅니다. 규모는 8명으로 일진에 비해서 대폭 축소됐는데요.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색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 정부의 네팔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와 의료진 각 2명씩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수송기편으로 네팔 현지로 이동하고 구호대 일진은 이 수송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송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 구호 물품도 실어갑니다. 구호대 이진은 일진 4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마저 이제는 구조와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정부가 네팔의 협조를 이유로 겉핥기식 수색만 진행했다며 구호대 철수에 반대해왔습니다.
2: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임무 기간조차 채우지 않은 조기 철수이며 남동발전 직원들의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구역에 대한 실질적 지상 수색은 단 한 차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입니다.
1: 정부는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수색 면적 93.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수색 구조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1: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중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티베트 재난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통곡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체취가 담겨 있을지 모를 진흙을 한 줌씩 퍼서 병에 담아오기도 했다는데요. 안전지대로 대피했던 산골 마을 주민 444명은 열흘 남짓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노란 국화꽃다발을 쥔 여성이 흐르는 계곡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목 놓아옵니다. 중국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가 다시 뚫린 뒤 실종자 가족들이 재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생환을 체념한 듯 통제선 앞에서 향과 지전을 태우고 한 줌 흙이라도 병에 담아옵니다.
5: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 기다릴 겁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4: 화를 면한 산골마을 다섯 곳의 이재민 444명은 차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8.16 재난 직후 안전지대로 대피한 지 열흘 남짓 만입니다.
5: 현재 주택 상태가 모두 안전하고 재해 위험 요인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어서 귀향할 조건을 갖췄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 구호국 부국장입니다.
4: 구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사가 덜 쌓인 상류 3km 구간에선 시신 여럿을 찾았고 일부는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5: 이번 재해로 43명이 숨지고 519명이 실종됐습니다. 긴급구조지휘부 부지휘장입니다.
4: 그러나 최대 16m에 달하는 퇴적물이 쌓인 구역은 한층 한층 파내며 수색하느라 진척이 더딥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큰 경사면은 건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끝까지 수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신의 현장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관영 매체 보도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의 실종자 한 명이 사고 지점에서 100km 넘게

0: 깊게 떨어진 경북 포항에서 발견됐습니다. 해경의 기존 수색 범위를 벗어난 지역인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됨에 따라 수색 범위는 동해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1: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TNS 캐처호의 선원 50대 A씨가 사고 일주일 만에 발견된 곳은 경북 포항 해변입니다. 사고 지점인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직선 거리로 100km가 넘습니다. 조류를 타고 북쪽으로 표류한 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A씨가 발견되면서 해경의 수색 범위는 크게 넓어졌습니다. 사고 지점에서의 가로 범위는 31km로 갔지만 세로 범위는 70에서 141km로 두 배 확대됐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습니다.
2: 포항 쪽에서 발견이 됐고
3: 부산 해양경찰서
2: 이에 따라서
3: 수색 부조
2: 이제 수색
3: 계좌입니다.
2: 범위를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발견된 선원은 사고 예인선의 이 기관사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네시아 선원과 함께 사고 당시 선내에서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저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이 기관사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예인선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1: 사고 예인선이 끌던 컨테이너 선의 CCTV에 사고 직후 바다에 빠진 A씨가 잠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는 5명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사고 당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가 숨진 선원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구역이 동해로 넓어지면서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더불어 동해지방청도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0: 이태원 술집에서 다툼을 벌이다 50대 남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숨진 상태로 가게 안에서 발견됐는데 쓰러진 채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서울 이태원 골목에 있는 술집 앞에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검은색 경찰 승합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3: 현장 경찰관입니다.
5: 더 필요해서 또 감식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 50대 남성 손님이 가게 안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6시 50분쯤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이 남성이 이미 숨졌다고 판단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흘러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5: 하얀 천으로 덮은 거.
3: 현장 목격자입니다.
4: 숨진 남성은 전날 아침 이 술집에 함께 있던 30대 남성과 격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은 쓰러진 뒤 꼬박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됐습니다. 손님과 종업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들은 숨진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잠들었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추적해 체포하고 폭행 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숨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1,0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AI로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 1,140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도 투자 지원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의

0: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주 전 0.01% 오르는 데 그치며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다가 이번 달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겁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5주째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락폭에선 차이를 보였지만 두 곳의 아파트 값은 모두 0.3%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장기 보유 공제율 축소와 장기 거주 소득 공제 한도 신설 등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2: 양도세 인상이
3: 남영호 우리은행 부동산
2: 그런
3: 연구원입니다.
2: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이게 일정 부분 강남 2구 고가주택에 대해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서울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0.4% 안팎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서울 전체의 오름세로 이어졌습니다. 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등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들의 아파트 값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름세를 이어가는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부담됐던 걸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월세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평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들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1.5룸 등이 그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른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든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33제곱미터보다 큰 집이나 투룸 등에 살면서 제출 서류에는 면적을 줄이거나 원룸, 1.5룸 등으로 기재를 허위로 하는 방식이었고요.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녹여서 돌려 적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재직자는 평택에 강제로 끌려왔고 면적을 바꿔 기재하는 방법도 부동산에서 먼저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회사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난리라며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시선은 싸늘합니다. 꼼수 때문에 다른 복지마저 축소될까 걱정이다. 자기의 판단으로 실행한 일인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DS 부문의 높은 성과급을 놓고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까지 겹치며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대상만 무려 1,000명 안팎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줄해고, 더 나아가서는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들 내 첫 차에 애칭 한 번쯤은 붙여보셨죠? 이 자동차는 때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무려 29년을 함께한 낡은 트럭을 폐차하며 앞유리에 꾹꾹 눌렀던 이 차주의 고별 편지가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전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사연의 주인공 79세 최영두 씨와 그의 에마, 무려 29년 동안 총 주행거리가 44만 8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란색 포터 트럭입니다. 폐차를 앞두고 최 씨가 남긴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덕분에 IMF의 폭풍도 견디고 두 아이를 무사히 키워냈다며 트럭을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트럭을 떠나보내게 된 것도 차가 완전히 고장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수리할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최 씨는 끝까지 함께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이렇게 마지막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이 애틋한 편지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자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나섰습니다. 직접 공식 SNS를 통해 차주를 찾아 나선 건데요. 결국 누리꾼들의 발빠른 제보 덕분에 차주인 최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랜 세월에 철판이 삭을 때까지 29년 무사고 운전으로 트럭을 아껴준 주인공에게 현대차는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달라고

0: 전했는데요. 이에 다음 얘기가 과연 뭘까 궁금해하는 반응들이 댓글창을 메우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사연에 가장의 무게가 느껴진다, 또 감동적이다, 새 차 선물을 받을 것 같다는 등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트럭을 향해 반듯한 글씨로 꾹꾹 눌러서 건넨 반차주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가 잔잔한 감동을 남기고 있습니다.
1: 출근길 침묵을 이어오던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장관직이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3: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저는 지금껏 준비해온 대로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용혜인 후보자가 이렇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0: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70%를 넘어섰는데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 청문회 전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박 5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를 띄우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돌아온 뒤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귀국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하며 부정 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꼽힙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선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3.4%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각종 논란을 억측과 선동으로 규정하며 여당 내부까지 겨냥한 데 이어 소수당과의 정치적 연합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해법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5: 그동안 여러 국민적 홍해 우려나
6: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5: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저 후보자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저희들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 장관 인선 갈등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파병과 개헌 논란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브로커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 연락했던 그 시각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휴대전화를 쥐고 국감장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당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7: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선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질의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25분쯤 비워둔 자리로 서둘러 복귀하는 인물. 다름 아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착석한 이후에도 좀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공소장

0: 재판과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시각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위 개의 직전 식약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양 씨 전화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 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국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를 전후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통화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 처장과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양 씨에게 전달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국회 방송 중계 화면에 잡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는 국정감사에서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위해 들락날락한 것부터 장관은커녕 의원도 자격 상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뒤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김 후보자의 보답으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 승훈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2: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1: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사적 관계가 청탁의 배경이 됐다며 두 사람이 양 씨 자택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3: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3: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 감당할 만한지.
0: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당시 제넨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6월 7일 의원실 명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을 하던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레보비르는 지난 2020년 4월 중등증 대상 이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두 차례 보완 요청 끝에 경증 등에 대한 이상 임상시험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같은 해 9월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한 업체의 치료제를 특정해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5: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업체인 제넨셀의 설립자 강모 교수가 신약 관련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재작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4: 피해 주주들은 최근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보면 강 씨의 주가 조작 사기가 의심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6: 제약사 제넨셀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건 지난 2021년 10월 26일. 제넨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상 통과는 물론 치료제 승인까지 자신 있다고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은 이후 국비를 따내는 데 번번이 실패하며 자금난에 허덕였고 창업주 강모 교수가 허위보고서 제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임상시험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넨셀 등기상 주소지엔 현재 먼지 쌓인 우편물만 놓여 있습니다.
2: 인근 사무실 관계자입니다.
6: 개인 투자자 차원의 법적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강 씨는 제넨셀 주식 1억 8천여만 원어치를 산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과거 고소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치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올려 투자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제넨셀이 당시 실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투자 결정이 강 씨의 기망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선 검찰 판단과 달리 제넨셀 대주주인 세종메디칼과 제넨셀 소액주주들은 현재 단순 종목 실패가 아닌 강 씨의 주가 조작 범행을 의심하는 상황. 주주들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넨셀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기각과 입법 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 판사의 아들은 일반적 절차에 따라 입법 보조원으로 의원실 업무를 경험했고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판사에 대해서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만남을 이어왔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도중 국무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자신을 공격하는 질문을 했다며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직원이 한성수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자신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총리실 소속 기획총괄과장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해당 직원이 기자회견장을 지나다가 한 의원의 SNS 글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거라며 자신이 지시한 바 없고 사찰도 과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이에 한 의원은 총리가 대놓고 수사를 지휘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5: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원주민으로서 받은 정당한 보상 절차였을 뿐 부정청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분양권 논란은 가족들로도 번졌습니다. 먼저 강 후보자의 아버지도 강 후보자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철거민 분양권을 얻었는데 그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습니다. 이후 강 후보자처럼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른바 특공 대상이 되기 위해 부자가 나란히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 특별공급을 신청해 분양 자격을 얻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8: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9: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8: 강신철 후보자가 전체 작전 내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7: 하지만 강 후보자 측은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며 당시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거주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의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 분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인이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다음 주 청문회에서 가족 전반의 불법 투기 여부를 엄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하면서 후보자 일가의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청와대가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명절 전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 앞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연임 불가라는 대통령의 뜻을 거듭 밝혔지만 의구심이 있다면 해소하려 하는 게 정치의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선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 측이 정식으로 시한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0: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재정안과 검사 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부서 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사 정원 유지 논란과 관련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하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착취 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만 25개에 달하는데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국내 성착취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범죄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노관. 2020년부터 4년 넘게 SNS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인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2: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3: 경찰 추적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1: 과거 N번방 사건을 보고 유사한 범행을 꾸민 김노관은 자신을 목사라 칭했고 전도사라 불린 조직원들과 성착취물 2천여 개를 제작, 유포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모두 27개. 이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만 25개에 달합니다.
4: 16번 여성 아동 청소년 상대
5: 경찰 관계자입니다.
4: 17번 성인 여성 상대 직접 강간.
1: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미성년자로 무려 261명에 달하는데 국내 성착취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노관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모방 범죄를 막고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김노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상공개 10년 유지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했습니다. 지난 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인데 조만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고 사건이 재배당된 지 7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7: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8: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개인 책임.
6: 하지만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고 이후 객관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겠다며 새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2월 28일 강등됐는데 홈플러스는 불과 사흘 전 820억 규모의 전단체를 판매하는 등 같은 달 17일부터 25일까지 1146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나흘 뒤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MBK 측이 법정관리라는 악재를 숨기고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데 김 회장과 MBK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김 회장 소원이 홈플러스 사태 수사의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0: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달 1일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혐의 여부 판단에 주력하는 검찰은 조만간 이번 소환 조사 등을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30대 남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승리가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A씨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했다는 취지의 범죄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이 잇따라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자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증시로 이동하는 자금 유동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은행들이 잇따라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3.2%에서 3.4%로 0.2%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오늘부터 각각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9%에서 0.3%포인트 올렸던 하나은행도 다시 0.1%포인트 인상하며 고객 잡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은행 정기예금이 3%대 중반까지 올라온 건데 이번 달 들어 5대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B2 대출을 줄이고 예금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도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계 정기예금 자산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일부는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달부터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4: 가계들의 정기예금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5: 유진이 KB증권 선임연구원입니다.
4: 보입니다. 개인분들이 레버리지나 뭐 예금 인출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던 흐름들이 좀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겠다.
3: 실제 증시는 한 달째 7천선을 밑도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유가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6월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실탄 역할에 비유되는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6: 적어도 3% 이상의 사실 수익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5: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6: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3: 최근 증시가 7,000피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뒷받침한 요인도 있어 남은 하반기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을 딛고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2: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서 유통되는 인형과 키링 상당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20종 가운데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암표 신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이 1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이어서 싸이 흠뻑쇼가 88건, 빅뱅 20주년 콘서트 69건, 이명웅 전국투어 6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에게 오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빠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혜의 오빠 존재 여부는 계속 확인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주혜는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고 성별 미상의 동생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란전이 기적처럼 끝날 것이라는 시간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아 이 전쟁 장기화의 늪에서 치솟은 유가와 민생국의 책임을 이란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대

0: 대통령이 내놓은 선거 직후 종전 시나리오는 냉혹한 외교 안보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개전 초기 몇 주면 끝난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충돌이 이어지자 이젠 그 시점을 콕 집어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종전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버티기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란 경제가 파탄났다는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1: 이란은 엉망진창입니다. 물가는 300% 폭등했고 커피는 휴지 조각입니다. 군인 월급조차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경제가 이 지경으로 망가졌다면 전쟁은 이미 끝났어야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건 미국의 압박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외교 안보적 딜레마를 방증합니다.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전 양상은 곧바로 실물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넘어서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1: 이란 전쟁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끝날 기색이 안 보이니 월가는 불안에 떠는 겁니다.
0: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선거만 끝나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식의 시간 끌기용 메시지만 던지는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란의 선거 개입 프레임 역시 전쟁 장기화로 가중된 고물가와 정책 실패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책임 회피용 연막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고물가 책임을 떠넘기며 중간선거 심판론을 피하려는 백악관의 초조함이 빚어낸 씁쓸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최근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졌던 프로야구 두산이 키움을 상대로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두산은 외국인 타자 세베리노가 솔로포를 포함해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하며 키움의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KT는 김민혁이 3안타 3타점, 힐리어드가 솔로포 포함 3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롯데를 16대3으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리며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선발 아빌라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SSG는 하나의 4대3으로 승리했고 NC는 연장 11회 김주원의 내야 안타로 결승점을 뽑아 기아를 2대1로 꺾으며 기아를 3연패에 빠뜨렸습니다.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공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혁빈 씨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에서 공개된 재산 분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

비전제시 책임자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권 씨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평가한 주식가치 등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재산 분할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의 이혼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액보다도 큰 규모로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 재산 분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는 단순히 누가 번 돈인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창업과 경영에서 권 씨의 역할뿐 아니라 배우자가 회사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창업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한 점, 또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봤는데요. 때문에 이혼과 재산 분할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나 지급 방법 등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9월 1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브람스의 왈츠 작품 39의 15번 랑랑과 지나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왈츠 작품 39의 15번 랑랑과 진아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에 두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내 손을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0: 지금 포헨즈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송 중입니다. 포헨즈 말 그대로 네 개의 손이라는 뜻이죠.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인 드라마죠.
1: 보통 포핸즈라고 하면

0: 피아노한테 두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연주하는 곡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겠네요.
1: 예고 피아노과 학생인 송강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스승이 내건 조건은 뜻밖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인 이준영과 한 대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포헨즈곡을 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음악적 교감이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 이렇게 해서 두 학생이 연습하게 된 곡이 바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입니다.
0: 음악적 교감에는 정말 좋겠네요. 근데 이 포헨즈 방법도 말고 이 호흡을 맞추려면은 다른 악기와 실내악 연주를 해도 되고 피아노 두 대를 해도 되는데 굳이
1: 네.
0: 같은 피아노에서
1: 하는
0: 내 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아, 손좀 비켜봐라 못하고 이제 내가 비켜줄게 약간 이런 걸 원하는 건가?
1: 이게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말인데 이 피아노가 한 대냐 두 대냐에 따라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고요. 피아노 두 대를 두 피아니스트가 치는 것은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테크닉을 마음껏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포헨즈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대에 같이 둘이서 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칠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네요.
0: 아, 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클래식 음악을 다룬 작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연기자 입장에서도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립싱크하는 것과 피아노 연주의 핸드싱크는 난이도 면에선 비교도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이게 드라마는 이 그런 연기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해야 하는 건데 의외로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 드라마에 나온 그 곡입니다. 내 손을 위해 편곡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마르코 솔리니와 살바토레 바르바타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마르코 솔리니와 살바토레 바르바타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포엔즈를 위해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1: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엔즈는 두 사람이 한 대의 피아노에 앉아서 네 손으로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0: 근데 이 포엔즈가 또

0: 유행하게 된 때가 있다고 해요. 19세기 유럽 중산층 가정에서 피아노가 보급이 됐어요. 녹음 기술이 없던 당시에는 오페라나 교향곡을 집에서 다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한 악보가 널리 퍼졌대요. 이런 음악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그중에서도 네 손으로 치는 포엔즈는 두 손으로 치는 독주형 편곡에 비해서 성부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오페라나 이런 거 했을 때
1: 그렇죠,
0: 꽝, 꽝,
1: 그렇죠.
0: 꽝. 그래서 이 여러 성부와 풍성한 소리를 옮기기 유리해서 포엔즈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게다가 포엔즈 곡에는 문화사적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음악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포엔즈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플러팅의 수단이었다는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0: 남자끼리 하면 어떡하려고.
1: 두 사람이 같은 피아노 앞에 바짝 붙어서 있어야 되고 손과 팔도 가까워지고 남녀의 접촉이 엄격하게 제한되던 사회에서 포엔즈는 음악을 핑계 삼아서 가까워질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슬기씨는 거의 포엔즈 대가가 되지 않은.
1: 제가요? 피아노도 못 치는데.
0: 제가 좀 가르쳐드릴까요? 이러면서.
1: 노래는 몰라도 포엔즈는.
0: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대만 영화인 말할 수 없는 비밀 있잖아요.
1: 오.
0: 남녀 주인공이 함께 연주하는 장면이 있고 박찬욱 감독이 미국에서 찍은 영화 스토커에서도 나란히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드라마 밀회에서도 김희애와 유아인 씨가 슈베르트 환상곡 F단조를 함께 연주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모두 두 주인공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등장합니다.
1: 그렇네요. 아, 기억나네요. 자, 드라마 밀회에서 나온 바로 그곡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마리아 주앙 피레스와 후세인 세르메트의 포엔즈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대 2진을 오늘 네팔로 보냅니다.
2: 규모는 8명으로 1진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색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리 정부의 네팔 해외 긴급구호대 2진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와 의료진 각 2명씩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네팔 현지로 이동하고 구호대 1진은 이 수송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송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 구호 물품도 실어갑니다. 구호대 2진은 1진 4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마저 이제는 구조와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정부가 네팔의 협조를 이유로 겉핥기식 수색만 진행했다며 구호대 철수에

0: 사고 초기부터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수색구조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1: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은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적인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셰르파 등이 포함된 육상수색 인원을 91명까지 늘리고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도 교대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산 비탈면을 따라 줄줄이 내려가며 생존자가 남겼을 만한 흔적을 찾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네팔 현지인들을 섭외해서 꾸린 육상수색팀의 활동 영상입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에서 재건으로 대응 기조를 바꾸고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는 1진이 귀국하고 규모를 줄인 2진이 파견되는 상황 속 남동발전은 셰르파 등 현지인을 최근 15명 더 섭외해서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리며 자체 수색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홍수 당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듯한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수색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어댐 인근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산간 일대를 위주로 8개 육상수색팀이 도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쌓여가는 기업 현지 대응팀의 피로도도 걱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인력을 교대해주면서 대응팀 인원을 2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낮게 띄우면서 강 하류 쪽에 생존자가 있을지 등도 당분간 계속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2: 중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티베트 재난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통곡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체취가 담겼을지 모를 진흙을 한 줌씩 퍼서 병에 담기도 했습니다.
3: 안전지대로 대피했던 산골 마을 주민 444명은 열흘 남짓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노란 국화꽃다발을 쥔 여성이 흐르는 계곡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목 놓아옵니다. 중국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가 다시 뚫린 뒤 실종자 가족들이 재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생환을 체념한 듯 통제선 앞에서 향과 지전을 태우고 한 줌 흙이라도 병에 담아옵니다. 화를 면한 산골마을 다섯 곳의 이재민 444명은 차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8.16 재난 직후 안전지대로 대피한 지 열흘 남짓 만입니다. 중국 당국은 구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사가 덜 쌓인 상류 3km 구간에선 시신 여럿을 찾았고 일부는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6: 此次 재해 致 43人 遇难 519人 失联.
5: 그러나 최대 16m에 달하는 퇴적물이 쌓인 구역은 한층 한층 파내며 수색하느라 진척이 더딥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큰 경사면은 건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끝까지 수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신의 현장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관영 매체 보도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보낸 조사단이 귀국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귀국한 현지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사단이 현지 상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 국익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동에 파견된 현지 조사단 역시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0: 효과를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끝나면 이란 전이 기적처럼 끝날 것이라는 대담한 시간표를 꺼내들었습니다.
1: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아 전쟁 장기화의 늪에서 치솟은 유가와 민생고의 책임을 이란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란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선거 직후 종전 시나리오는 냉혹한 외교 안보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개전 초기 몇 주면 끝난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충돌이 이어지자 이젠 그 시점을 콕 집어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종전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버티기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란 경제가 파탄났다는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3: And they're doing very poorly. Their country is in shambles right now. They are, as you probably have seen, the numbers 300% inflation. Their money is valueless. They're not paying their soldiers.
2: 경제가 이 지경으로 망가졌다면 전쟁은 이미 끝났어야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건 미국의 압박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외교 안보적 딜레마를 방증합니다.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전 양상은 곧바로 실물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넘어서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4: The Iran war is unsettled and it's unsettling Wall Street because it doesn't seem to be ending.
2: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선거만 끝나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식의 시간 끌기용 메시지만 던지는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란의 선거 개입 프레임 역시 전쟁 장기화로 가중된 고물가와 정책 실패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책임 회피용 연막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고물가 책임을 떠넘기며 중간 선거 심판론을 피하려는 백악관의 초조함이 빚어낸 씁쓸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국제원자력기구가 핵 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에서 올해 들어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IAEA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을 회부한 건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IAEA 이사회는 이란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 나라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IAEA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이번 결의가 정치적이고 편향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에서 올해 들어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 시설을 실제 운용 가능한 형태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굴착 공사에서 지하 시설 내부 공사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우라늄 농축 작업이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곡괭이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6: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We've stopped them from having. We may hit pickaxe very soon because if there was anything going on with pickaxe.
5: 전략문제연구소는 그러나 화강암산 깊숙이 매설된 곡괭이산은 벙커버스터로도 파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미군이 지하 깊게 매설된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차세대 관통형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0: MBTN 뉴스 FM.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2: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 전 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입니다.
2: 경찰은 이 전 시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대부분

0: 행사가 열렸습니다. 질의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25분쯤 비워둔 자리로 서둘러 복귀하는 인물, 다름 아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착석한 이후에도 좀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시각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위 개의 직전 식약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양 씨 전화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 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국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를 전후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통화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 처장과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양 씨에게 전달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국회 방송 중계 화면에 잡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는 국정감사에서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위해 들락날락한 것부터 장관은커녕 의원도 자격 상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뒤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김 후보자의 보답으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 승훈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사적 관계가 청탁의 배경이 됐다며 두 사람이 양 씨 자택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2: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 감당할 만한지.
0: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고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YTN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 부정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 식약처 허가받고 전입관 해드린 거거든요. 식약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예요.
4: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 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 우리 회사에 관심 1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4: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1: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되게 좀 안 좋게 나올 텐데 공유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4: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1: 명분만 내세우라 해서 콤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당했어.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IR 자료에 콤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어.
4: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0: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1: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0: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0: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거나 협력한 적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에선 그런 거 내줄 배짱 있고 의기 있는 검사는 없으니 꿈깨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한동훈 아웃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곧장 고소전으로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에선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을 놓고 자중질환, 내전이 펼쳐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첩 속 한동훈 아웃 문구에 대해 직접 뜻풀이에 나섰습니다.
5: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활동과 기능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것이고요.
4: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격 정지와 제명 추진 의사까지 시사한 겁니다. 검찰 내부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차관 발언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도 파상 공세를 쏟아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6: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7: 지금부터 휴대 전화 등 기기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지 마십시오.
4: 집권 여당의 실력 행사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낙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철회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2: 김승권의 오빠 독약 로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내가 미처 몰랐었다. 접겠다. 아직은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4: 국민의힘도 질세라 김승원 후보자 낙마 여론전에 부심했지만
8: 하자가 많아야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공소 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겁니다.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습니다.
4: 정작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 문제를 놓고 해묵은 개파 갈등이 다시 떠오르며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친한계가 한 의원의 투입을 주장하며 복당과 징계 취소까지 요구하면서인데 당권파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9: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죠.
4: 수사자료 유출 공방에 제1야당 내홍까지 한동훈 의원발 폭로전으로 가열된 청문전국의 열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업체인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가 신약 관련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재작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주주들은 최근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보면 강 씨의 주가 조작 사기가 의심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제약사 제넨셀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건 지난 2021년 10월 26일. 제넨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상 통과는 물론 치료제 승인까지 자신 있다고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은 이후 국비를 따내는데 번번이 실패하며 자금난에 허덕였고 창업주 강모 교수가 허위보고서 제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임상시험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넨셀 등기상 주소지엔 현재 먼지 쌓인 우편물만 놓여 있습니다.
11: 3개월 됐지. 야, 2, 3개월 정도 됐어요.
10: 그 사이 개인 투자자 차원의 법적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강 씨는 제넨셀 주식 1억 8천여만 원어치를 산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과거 고소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치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올려 투자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제넨셀이 당시 실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투자 결정이 강 씨의 기망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선 검찰 판단과 달리 제넨셀 대주주인 세종메디칼과 제넨셀 소액주주들은 현재 단순 종목 실패가 아닌 강 씨의 주가 조작 범행을 의심하는 상황. 주주들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넨셀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7: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6: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8: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6: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걸 두고 명백한 수사 자료 유출이자 불법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며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불법 정치

0: 청문 기간에는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잠시 정지해 당적을 회복한 뒤 국민의힘 의원으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절차상 무소속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넣는 건 국회의장의 권한일 뿐더러 징계를 잠시 정지하자는 건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YTN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 부정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 식약처 허가받고 전입관 해드린 거거든요. 식약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예요.
1: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 우리 회사에 관심 1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1: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되게 좀안 좋게 나올 텐데, 보류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1: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2: 명분만 내세우라 해서 꼼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당했어.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IR 자료에 꼼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어.
1: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출근길 침묵을 이어오던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장관직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임명권자가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자신이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그동안의 관례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겸직이 욕심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개인적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고 보조금 논란을 비롯한 여러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은 1년 총수입의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고 당원들 당비로 자립해왔다며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대체 어느 쪽이 기생정당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가족정당이라는 표현도 모욕적이라며 배우자가 당직에 임명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가 모두 합쳐 1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며 사실상 둘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을 내놨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용인 성평

0: 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입니다.
1: 경찰은 이 전 시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 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대부분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0: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원주민으로서 받은 정당한 보상 절차였을 뿐 부정 청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분양권 논란은 가족들로도 번졌습니다. 먼저 강 후보자의 아버지도 강 후보자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철거민 분양권을 얻었는데 그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습니다. 이후 강 후보자처럼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른바 특공 대상이 되기 위해 부자가 나란히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 특별공급을 신청해 분양 자격을 얻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강신철 후보자가 전체 작전 내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4: 하지만 강 후보자 측은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며 당시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거주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의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 분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인이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다음 주 청문회에서 가족 전반의 불법 투기 여부를 엄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하면서 후보자 일가의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0: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이 용의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용의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입니다.
2: 경찰은 이 전 시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대부분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 연락했던 그 시각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쥐고 국감장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당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5: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선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질의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25분쯤 비워둔 자리로 서둘러 복귀하는 인물, 다름 아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착석한 이후에도 좀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시각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위 개의 직전 식약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양 씨 전화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 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국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0: 자격이 승인된 뒤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김 후보자의 보답으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 승훈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2: 네.
1: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사적 관계가 청탁의 배경이 됐다며 두 사람이 양씨 자택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3: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 감당할 만한지.
0: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4: 70년 만에
0: YTN
4: 새로운
0: 이현정입니다.
4: 형사사법 체계가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YTN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 부정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 식약처 허가받고 저니까 해드린 거거든요. 그냥 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예요.
6: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 우리 회사에 관심 1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6: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1: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되게 좀안 좋게 나올 텐데, 보류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6: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1: 명분만 내세우라 해서 콤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당했어.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IR 자료에 콤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어.
6: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8: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7: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0: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1: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업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한동훈 아웃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곧장 고소전으로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에선 한 의원 청문회 투입을 놓고 자중질환 내전이 펼쳐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첩소 한동훈 아웃 문구에 대해 직접 뜻풀이에 나섰습니다.
4: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활동과 기능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것이고요.
3: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격정지와 제명 추진 의사까지 시사한 겁니다. 검찰 내부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차관 발언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도 화상 공세를 쏟아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5: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6: 지금부터 휴대 전화 등 기기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지 마십시오.
3: 집권 여당의 실력 행사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낙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0: 김승권의 오빠 독약 로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내가 미처 몰랐었다. 접겠다. 아직은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3: 국민의힘도 질세라 김승원 후보자 낙마 여론전에 부심했지만
7: 하자가 많아야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공소 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겁니다.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습니다.
3: 정작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 문제를 놓고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떠오르며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친한계가 한 의원의 투입을 주장하며 복당과 징계 취소까지 요구하면서인데 당권파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8: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죠.
3: 수사자료 유출 공방에 제1야당 내홍까지 한동훈 의원발 폭로전으로 가열된 청문전국의 열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입니다.
3: 경찰은 이전 시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5: 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6: 용해인 후보자가 대부분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2: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8: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7: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9: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0: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선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질의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25분쯤 비워둔 자리로 서둘러 복귀하는 인물, 다름 아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착석한 이후에도 좀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시각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위 개의 직전 식약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양씨 전화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 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국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를 전후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통화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 처장과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양 씨에게 전달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국회 방송 중계 화면에 잡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는 국정감사에서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위해 들락날락한 것부터 장관은커녕 의원도 자격 상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뒤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김 후보자의 보답으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 승훈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사적 관계가 청탁의 배경이 됐다며 두 사람이 양 씨 자택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3: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 감당할 만한지.
1: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고소로 국면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한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떳떳하다면 수사 자료와 녹취의 출처와 조력자를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라는 말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비판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행태는 비열한 정치 검사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하자가 많아야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공소 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소액주주를 피눈물 나게 한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 조작 로비를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며 개각을 독재 연장의 도구로 쓰려다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며 침수 차량을 속여서 팔아먹는 중고차 사기꾼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YTN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 부정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 식약처 허가받고 저니까 해드린 거거든요. 식약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예요.
5: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 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0: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 우리 회사에 관심 1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0: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1: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되게 좀 안 좋게 나올 텐데 보류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0: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1: 명분만 내세우라 해서 콤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당했어.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IR 자료에 콤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어.
0: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 연락했던 그 시각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휴대전화를 쥐고 국감장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당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선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질의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25분쯤 비워둔 자리로 서둘러 복귀하는 인물, 다름 아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착석한 이후에도 좀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시각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위 개의 직전 식약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양 씨 전화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 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국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를 전후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통화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 처장과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양 씨에게 전달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국회 방송 중계 화면에 잡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는 국정감사에서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위해 들락날락한 것부터 장관은커녕 의원도 자격 상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뒤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김 후보자의 보답으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4: 승훈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0: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4: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사적 관계가 청탁의 배경이 됐다며 두 사람이 양 씨 자택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 감당할 만한지.
3: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YTN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 부정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4: 식약처 허가받고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식약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야.
6: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 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4: 우리 회사에
0: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4: 관심 1도 없어요. 사실.

0: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 새벽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규모는 8명으로 일진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색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리 정부의 네팔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와 의료진 각 2명씩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수송기편으로 네팔 현지로 이동하고 구호대 일진은 이 수송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송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 구호 물품도 실어갑니다. 구호대 이진은 일진 4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마저 이제는 구조와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정부가 네팔의 협조를 이유로 겉핥기식 수색만 진행했다며 구호대 철수에 반대해왔습니다.
4: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5: 네팔 홍수 실종자 가족입니다.
4: 조기 철수이며 남동발전 직원들의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구역에 대한 실질적 지상 수색은 단 한 차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입니다.
3: 정부는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6: 수색 면적 93.8제곱킬로미터로
5: 외교부
6: 여의도
5: 대변인입니다.
6: 면적의 약 21배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수색 구조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3: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정부 해외 긴급구호대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은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적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셰르파 등이 포함된 육상수색 인원을 91명까지 늘리고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도 교대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산 비탈면을 따라 줄줄이 내려가며 생존자가 남겼을 만한 흔적을 찾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네팔 현지인들을 섭외해서 꾸린 육상수색팀의 활동 영상입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에서 재건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고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는 일진이 귀국하고 규모를 줄인 이진이 파견되는 상황 속 남동발전은 셰르파 등 현지인을 최근 15명 더 섭외해서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리며 자체 수색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홍수 당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듯한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수색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어댐 인근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산간 일대를 위주로 8개 육상수색팀이 도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쌓여가는 기업 현지 대응팀의 피로도도 걱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인력을 교대해주면서 대응팀 인원을 2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낮게 띄우면서 강 하류 쪽에 생존자가 있을지 등도 당분간 계속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우리 긴급구호대가 철수한 다음 날부터 홍수 피해 지역 군부대에서는 총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 발생 이후 보름 가까이 중단됐던 일상훈련이 재개됐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정해진 시간 취재진에게 허용되던 부대 내부 출입은 이제 금지됐습니다. 네팔 군과 다른 나라 구호팀이 헬기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호 물자를 실은 헬기들이 이륙하고 복구 작업에 쓸 파이프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대홍수 이후 잘 안 들리던 총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에서 복구

0: 국가 재건으로 전환한 네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1: 홍수 때문에 그동안 훈련이 취소됐는데 이틀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0: 쉼 없이 이착륙하던 헬기들의 움직임도 뜸해졌습니다. 헬기 3대 이상이 보이던 계류장에는 군용 구조헬기 한 대만 남아 있습니다. 네팔 언론들은 일제히 홍수 피해 이후 재건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7,233억 루피, 우리 돈 6조 2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신호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대미 투자 협상을 이어갑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 뉴욕 인근 뉴워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최종 서명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에 1000억 달러, 134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의 합의가 임박했고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과 발표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지만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 잠수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한국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절반을 담당하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거점인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이곳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미 해군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핵잠은 필요 없다며 한국은 핵잠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국이 국격을 위해 핵잠 보유를 추진한다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하려면 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작전 참여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I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partnership.
1: 미국은 동맹으로서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과 관련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3: 미 해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최고라며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가 미 해군의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미연합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미국 현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함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2: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7: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6: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8: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6: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줄입니다.
5: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무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기각과 입법 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판사의 아들은 일반적 절차에 따라 입법 보조원으로 의원실 업무를 경험했고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 강 후보자 측은 원주민으로서 받은 정당한 보상 절차였을 뿐 부정 청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9: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분양권 논란은 가족들로도 번졌습니다. 먼저 강 후보자의 아버지도 강 후보자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철거민 분양권을 얻었는데 그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습니다. 이후 강 후보자처럼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른바 특공 대상이 되기 위해 부자가 나란히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 특별공급을 신청해 분양 자격을 얻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0: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10: 강신철 후보자가 전체 작전 내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9: 하지만 강 후보자 측은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며 당시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거주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의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 분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인이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다음 주 청문회에서 가족 전반의 불법 투기 여부를 엄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하면서 후보자 일가의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3.9도, 습도는 79%입니다. YTN 뉴스 FM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9월 1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무반주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아우구스틴 하델히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호이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무반주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하델리히의 독주회가 내일 12일 토요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과 13일 일요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독특하게 반주자 없이 무반주 바이올린 곡만 모아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바흐, 파가니니, 이자이의 작품들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1: 이 반주자 없이 독주 바이올린 작품만 연주하는 것이 무척 독특한 구성이에요. 잘못하면 지루하거나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하델리히 같은 연주자라면 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0: 하델리히는 지금 세계 음악계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시대별로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죠. 20세기 중반에는 하이페츠와 오이스트라흐, 20세기 후반에는 정경화, 이차크 펄먼, 기돈 크레머, 그리고 21세기 초반에는 막심 벵게로프, 안네 소핀부터. 지금은 힐러리안과 아우구스틴 하델리히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 명 더 꼽자면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있겠네요.
1: 이 하델리히는 1984년생, 아 형이네요. 리히 형. 지금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통영 국제음악제의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했고요. 지난 7월부터 조성진 씨와 함께 루체른 페스티벌과 탱글우드 페스티벌에서도 연주했습니다. 앵콜곡으로 갑자기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조성진 씨와 함께 피아노에 앉아서 라벨의 포엔즈 곡을 연주하면서 색다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0: 바이올리스트인데 피아노도 연주하나 보네요.
1: 아, 물론 조성진 씨가 리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0: 자,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무반주 바이올린 연주 준비했습니다. 루체로 리치가 편곡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아우구스틴 하델히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루체로 리치가 편곡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아우구스틴 하델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피아노 반주 없이 무반주로 연주한 곡이었네요.
1: 내일 광주와 모레 서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연주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피아노 반주 없이 무반주 바이올린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공연입니다. 하델리히는 이 공연을 마친 뒤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0: 근데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만 연주하는 거면 바이올린 연주만큼은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겠다 싶은데, 듣기 좋은 곡이야 협조곡이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피아노 반주의 독주에는 오케스트라가 사라진 만큼 바이올린의 음색과 프레이징, 음악을 끌고 가는 힘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요. 근데 무반주 작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연주자는 음정과 음색뿐 아니라 리듬, 호흡, 화성의 흐름까지 혼자서 책임져야 되니까요.
1: 예, 하델리히가 이번에 무반주 작품들로만 독주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히 좋은 곡을 모아놓은 공연이라기보다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악기 하나로 어디까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무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뭐 저희도 혼자 노라는 것보다 이 다른 분과 함께 노라는 것이 좀 부담이 덜 될 때도
1: 확실하죠.
0: 있죠.
1: 확실하죠.
0: 예. 뭐 피아노 한 대만 놓고 노래하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 반주로 하는 게 훨씬 더 좀 편안할 때가 있으니까요.
1: 예.
0: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이번 연주회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할 작품입니다. 바흐가 작곡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중 샤콘느,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영하 18도. A씨가 갇혀있던 냉동창고의 온도입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추위일까요? 평상복 차림이라면 수십 분만 지나도 손발 감각이 떨어지고 한두 시간 이상 노출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추위라고 하죠. 그런데 A씨는 이곳에 갇힌 뒤 약 27시간여 만에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진 뒤였죠.
2: 아니 그러면 27시간 동안 카페 사장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3: 그게 소름인데 그냥 가버린 게 아니고 그 사이 냉동창고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
2: 몇 번이나? 그럼 안에 있는 사람 상태를 확인했던 거 아니야?
1: 보도에 따르면 카페 사장인 피의자 B씨는 A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뒤 경찰이 발견하기까지 수차례 이곳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 그런데 냉동창고가 원래 거기 있었던 거야?
3: 아니, 사건 딱 일주일 전에 들어왔대.
2: 일주일 전?
3: 새벽에 냉동창고 싣고 온 트럭이 카페로 들어가는 게 CCTV에도 찍혔대.
1: 과연 이 냉동창고 자체가 계획 범죄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2: 피해자 휴대전화도 이상해.
3: 그게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 그 사장이 차에 두고 내리라고 했대. 그리고 나중엔 전원까지 끄고 따로 보관했다던데?
3: 어? 뭔가 치밀해 보이는데?
1: 냉동창고는 범행 일주일 전 설치됐고 범행 당일에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 카페 문까지 닫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최근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죠. 과연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1: 자, 사건부터 정확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A씨가 왜 파주에 있는 카페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냉동창고에서 발견되기까지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4: 네, 아직 수사 중이라 확정된 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뭐 보도된 내용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입니다.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상품권이 진짜인지 봐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해요. 카페 사장 B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상품권 깡 일을 해왔고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건물 옆 냉동 컨테이너로 데리고 들어갔고 CCTV에는 B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해집니다.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 안팎이었고요. 다음 날 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날 오후 창고를 열었을 때 A씨는 얼어붙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1: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들이 많은데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에 설치가 됐고요. 피해자에게 차에 핸드폰 두고 내려라. 상품권 제작을 직접 뭐

0: 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로 확인된 정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1: 네, 나중에 나온 것들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다만 취재로 전해진 내용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쯤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벽에 창고를 실은 트럭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보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입니다. B씨가 A씨에게 차에 두고 내리라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후 전원까지 끈채 따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품권 제작을 B씨가 직접 인쇄 업체에 의뢰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창고에 나온 건 액면가 기준 약 500억 원어치고요. 네 번째로는 A씨를 가둔 뒤 27시간가량 창고를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일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는 상황입니다.
0: 야, 진짜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계획 범죄로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카페 사장에게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죄명이 좀 생소해요, 사실. 이게 그냥 살인죄와는 뭐가 다르고 이번 사건에서는 왜이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까?
1: 네, 일반적인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행위 하나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사람을 먼저 깨어내 데려간 뒤 살해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옮겨져 도움을 청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스스로 들어간 것인지 속아서 유인된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반대로 유인이나 감금은 인정되는데 살해의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치사 쪽으로 갈수 있고요. 이건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라 기소하면서 죄명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0: 그런데 피의자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계획 범죄를 의심할 만한 진술도 했다가 최근에는 또 우발적이었던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해왔고 왜 이렇게까지 말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흐름이 뭐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상품권이 위조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추우면 상대가 오래 머물며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거죠. 들키면 가두려고 만들었다는 진술도 전해졌고요. 수사 초기엔 없는 인물을 내세워 혼선을 준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바꿨습니다.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이 크게 올라가니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을 낮게 보는 편입니다.
0: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획 범죄로 볼 만한 정황들이 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주장을 한다면 뭐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전 정황들이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더 불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까?
1: 네, 지금까지 정해진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발적이라는 건 예상 못한 일에 그 순간 반사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에 준비로 볼 만한 게 너무 많긴 합니다. 창고가 일주일 전에 들어온 점, 당일 직원들을 다 돌려보낸 점,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게 한 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수 있죠. 다만 이 준비들이 사기죄 사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게 순간이었다 해도 27시간 동안 열어주지 않은 건 순간이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0: 네. 뭐,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정확한 사망 원인, 뭐, 시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은데, 냉동창고에 산 채로 갇혀서, 뭐, 이른바 이제 동사를 하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한 상태에서, 갇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밝혀봐야 할것 같은데, 이 부분, 만약에 뭐이 사람이 이미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당시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동사를 한 건지 이 부분을 밝히려고 한다면 부검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 보면 AI로 뭐 수시로 좀 확인을 했다. 사람이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좀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1: 네, 그 부검이라고 하는 게이 사건의 방향, 향방을 가를 자료라고 봅니다. 우선 창고 안에

0: 해서 다른 방법으로 숨지게 한 뒤에 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가둬서 숨지게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이 사망 시점이에요. B씨가 드나들던 때 A씨가 살아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기가 위험을 만든 사람을 그 위험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 자체를 살해행위로 평가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낮은 온도에서 사망 시각 추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B씨가 뭐 AI의 냉동창고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는 보도를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얼려 죽인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좀 생기긴 합니다.
1: 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AI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공범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최소 3명의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0: 네, 처음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뭐, 한때 최소 3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살인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B씨 본인이 조사해서 상품권 거래로 함께 일하려 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댔다고 해요.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들이 상품권 범죄에 연루됐는지조차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요.
1: 그런데 피해자를 카페까지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공범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까?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 건은 수사 대상이 됐다는 뜻이지 범인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저지른 것으로 보려면 역할을 나눠 뭐 맞자 뭐 이런 뜻이 오갔고 실제로 각자 몫을 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차로 데려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을 알았느냐가 핵심이죠. 태워다 주는 일 정도로 알았다면 사람이 숨진 부분까지 책임지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 볼건 이분이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서울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사실이라면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쪽과는 잘 맞지 않는 정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만약에 뭐 공범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인 자체에 대한 공범은 아니지만 사기나 아니면 뭐 유인에 대한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범이 될 여지는 있는 거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자, 그나저나 이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상품권이요. 액면가에만 약 500억 원에 달한다는데 상품권에는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피의자가 직접 이 인쇄업체에게 촬영에 쓸 것이라면서 제작을 의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촬영용이라 적혀 있었다면 유가증권 위조죄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0: 네, 이론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위조가 성립하려면 보통 사람이 진짜로 오인할 만한 겉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거든요. 촬영용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문구가 어디에 얼마나 눈에 띄게 적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조죄가 안 되더라도 진짜인 것처럼 내보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별개로 문제가 될수 있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정말 촬영용이었다면 굳이 영하 18도 창고에 두고 피해자를 그 안에서 확인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설명을 요구받게 될것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 가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중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유인해 데려간 뒤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품권 혐의가 더해지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무겁게 볼수 있는 건 창고를 미리 들여온 정황, 휴대전화를 떼놓은 점, 27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폭은 부검 결과와 공범 수사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은 연일 커지는 중입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던 그 시각 국회 국정감사 중이었습니다.
2: 김 후보자가 휴대전화를 주고 국감장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당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선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질의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25분쯤 비워둔 자리로 서둘러 복귀하는 인물, 다름 아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착석한 이후에도 좀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시각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위 개의 직전 식약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양 씨 전화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 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국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를 전후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통화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 처장과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양 씨에게 전달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국회 방송 중계 화면에 잡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는 국정감사에서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위해 들락날락한 것부터 장관은커녕 의원도 자격 상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뒤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김 후보자의 보답으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0: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4: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사적 관계가 청탁의 배경이 됐다며 두 사람이 양 씨 자택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 감당할 만한지.
3: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 측은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조작한 녹취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2: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작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7: 준비단에서 하나하나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6: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5: 일종의 그런 커미션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6: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0: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것이고요.
1: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격정지와 제명 추진 의사까지 시사한 겁니다. 검찰 내부 자료의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차관 발언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도 파상 공세를 쏟아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2: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아닙니까? 지금부터
3: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입니다.
2: 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지 마십시오.
1: 집권 여당의 실력 행사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낙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4: 김승곤의 오빠 독약 로비가 이렇게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내가 미쳐 몰랐었다. 접겠다. 아직은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1: 국민의힘도 질세라 김승원 후보자 낙마 여론전에 부심했지만
5: 하자가 많아야 장동여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공소 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겁니다.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습니다.
1: 정작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 문제를 놓고 해묵은 개파 갈등이 다시 떠오르며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친한계가 한 의원의 투입을 주장하며 복당과 징계 취소까지 요구하면서인데 당권파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6: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죠.
1: 수사자료 유출 공방에 제1야당 내홍까지 한동훈 의원발 폭로전으로 가열된 청문전국의 열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7: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사흘째 열리는 질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권 금융위원장 등 경제,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합니다.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함께 부동산 공급과 세제 개편 문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치열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3: 실종 등 우리 국민을 수색 구조하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철수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을 오늘 새벽 네팔로 보냈는데요.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8: 네, 이번엔 네팔 대참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 새벽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7: 규모는 8명으로 일진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색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우리 정부의 네팔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와 의료진 각 2명씩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네팔 현지로 이동하고 구호대 일진은 이 수송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송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 구호 물품도 실어갑니다. 구호대 이진은 일진 4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마저 이제는 구조와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정부가 네팔의 협조를 이유로 겉핥기식 수색만 진행했다며 구호대 철수에 반대해왔습니다.
10: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임무 기간조차 채우지 않은 조기 철수이며 남동발전 직원들의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구역에 대한 실질적 지상 수색은 단 한 차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입니다.
9: 정부는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1: 수색 면적 93.8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수색구조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9: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8: 정부의 긴급

0: 구호대와는 별개로 기업 대응팀은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적인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셰르파 등이 포함된 육상 수색 인원을 91명까지 늘리고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도 교대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산 비탈면을 따라 줄줄이 내려가며 생존자가 남겼을 만한 흔적을 찾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네팔 현지인들을 섭외해서 꾸린 육상수색팀의 활동 영상입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에서 재건으로 대응 기조를 바꾸고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는 일진이 귀국하고 규모를 줄인 이진이 파견되는 상황 속 남동발전은 셰르파 등 현지인을 최근 15명 더 섭외해서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리며 자체 수색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홍수 당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듯한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수색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어댐 인근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산간 일대를 위주로 8개 육상수색팀이 도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쌓여가는 기업 현지 대응팀의 피로도도 걱정입니다. 부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인력을 교대해주면서 대응팀 인원을 2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낮게 띄우면서 강 하류 쪽에 생존자가 있을지 등도 당분간 계속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실종자의 가족들도 당시 일부 직원들이 사무동 산비탈 쪽으로 대피하는 영상이 있다며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1: 이 현장을 김태원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3: 우리 기업이 네팔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던 현장이 있던 곳입니다. 남동발전이 고용한 현지 전문 산악인 중심의 민간 육상수색 8개 팀 90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4: So keep the search, keep going, and then that's
5: 어제 계획했던 대로 하류 지역 수색을 계속하세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4: But the safety is the first.
3: 자욱한 안개가 강과 산비탈을 휘감는가 하면 오후엔 비가 쏟아집니다. 12년째 전문 산악인으로 수많은 조난자를 구조해본 수색대장에게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5: 드론 수색과 지상 수색을 연계해 실종자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험준한 지형과 몬순이라는 기상 조건 때문에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동발전 민간수사대 대장입니다.
3: 일반인은 위험할 수 있다는 수색팀 의견도 있는 데다 자칫 수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저희 취재진은 더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 데다가 숲을 곳곳엔 이렇게 거머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수색을 원하는 곳은 사무동 오른쪽 비탈입니다. 홍수 당일 찍힌 영상에서 일부 작업자들이 차에서 내려 산비탈 쪽으로 대피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6: 남동발전 직원의 차로 추정이 되는 차가 나와서
5: 네팔 홍수 실종자 가족입니다.
6: 내려서 사람이 내려서 5명이었습니다. 내려서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3: 하지만 9시간여 동안 진행된 도보 수색에서도 실종자들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 저희 남동발전
5: 한국 남동발전 직원입니다.
7: 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를 반드시 찾겠다는 각오로 저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정부 차원의 수색이 끝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찾기 위해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업체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팔 남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30대 탈북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 YTN 취재 결과 이 여성은 경찰 신변보호 대상이었는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겼고 그 사이 용의자는 출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과학수사대원들이 아파트 앞 현관문에 노란색 경찰 통제선을 붙입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아파트 세대 안에서 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다 범죄 혐의점도 발견돼 경찰은 한 달 전에 이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9: 엄청 지독하고 역한 냄새가 나서 며칠 동안 못 보고 있었다고.
10: 그냥
9: 세상 너무 무서워서.

0: 조사 결과 여성은 올해 초에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경찰이 연락하고 상담해온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여성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건 지난달 초. 이후론 구체적인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북한 이탈주민을 관리하는 경찰은 여성과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자 이곳 아파트를 방문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숨진 여성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경찰은 용의자로 연인 관계로 보이는 북한 이탈주민 30대 남성을 특정했는데 범행 추정 시점인 한 달 전 이미 출국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이태원 술집에서 다툼을 벌이다 50대 남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피해자는 숨진 상태로 가게 안에서 발견됐는데 쓰러진 채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서울 이태원 골목에 있는 술집 앞에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검은색 경찰 승합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5: 차 감시를 했는데
6: 현장 경찰관입니다.
5: 또 감시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 50대 남성 손님이 가게 안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6시 50분쯤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이 남성이 이미 숨졌다고 판단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흘러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6: 현장 목격자입니다.
7: 그리고 나서 그 앰뷸런스에 싣고 가는 것까지 뺏기 못 봤어요.
4: 숨진 남성은 전날 아침 이 술집에 함께 있던 30대 남성과 격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8: 50대 남성은 쓰러진 뒤 꼬박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됐습니다.
4: 손님과 종업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들은 숨진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잠들었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추적해 체포하고 폭행 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숨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4: 고양 등일시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 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지금 아침 6시 20분 이제 막 지났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오고 날이 맑으면 햇볕이 밝죠. 그런데 금융시장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악재인가 싶은데 오르고 호재인가 싶은데 내리기도 하죠. 각각의 업종과 회사별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미국의 주요 실적과 지표가 우리 증시 7000피를 다지게 할지 이지환 대표와 함께 경제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데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당한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이겠죠. 파주 창고 살인 사건, 또 가짜 베스트셀러 작가 이야기, 주요 뉴스들 강영구 아나운서가 정직하게 전해드립니다. 정직이라는 화두로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는데 이 단어와 가장 먼 것 같은 지도자,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죠. 중동 전쟁 종료 시점을 중간선거랑 연결해서 언급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정직, 성실, 옛 시대의 말들 같지만 매 순간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 아닐까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아침을 열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잘해봅시다.

0: 네, 정직하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첫끼, 오늘 뉴스 첫끼 드시고 출근하셔야죠. 정직한 아나운서 강영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 청문을 앞두고 굉장히 공방이 거세잖아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장문의 의견도 발표했고 또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1: 네, 용 후보자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다. 의원직 사퇴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원도 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0: 본인을 향한 논란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1: 네, 기본소득당이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배우자를 당직에 인선한 건 절차적 하자가 없다. 배우자가 당비를 지원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육아휴직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 신청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0: 네.
1: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1년 총수입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온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이냐라면서 국힘 비판하면서 문제 없다라는 거 강조했죠.
0: 예, 무슨 농장이 지역당 위원회 사무실이냐라고 했는데 그 지역당 위원회 그분의 자택 이다 이런 해명들도 나왔고요. 뭐 실제 급여도 200 몇십만 원대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해명은 이제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한 것 같은데 정치권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국민의힘 최보연 수석대변인 이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용 후보자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박하게 평가했는데요.
0: 예.
1: 용 후보자 자신의 지명은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0: 예.
1: 그 관계를 김대중 김종필 연합 DJP 연합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0: 예.
1: 이를 두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통해서 꼼수로 국회 입성해놓고 DJP 연합이라니 어불성설이자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0: 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사실은 위성정당 논란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죠?
1: 네. 홍익표 정무수석 어제 돌아온 이동영의 정면 승부에 출연해서 인사청문 절차 밟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된 입장은 없다. 하지만 여러 우려가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지율 차원에서는 걱정의 목소리 야당은 맹공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도 어떻게 밝혀지는지 YTN 라디오에서 주요 뉴스들 생중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도 이른바 신약 승인 청탁 관련해서 계속 공세가 이어지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도 함께 거세지고 있는
0: 네.
1: 모양새인데요. 민주당 내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 민주당 김동아 의원, 한동훈 의원을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0: 아, 녹취록 어디서 얻은 거야? 이 논란이군요.
1: 맞습니다. 경찰은 고발한 사건을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했는데요. 한편 한 의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그제 최고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검찰 내 협력자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 검증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고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 한동훈 후보 의원의 이런 맹공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1: 네.
0: 그런데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한동훈 의원에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역할을 줘야 한다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맞붙었습니다.
0: 네.
1: 이를 두고 친한계와 당권파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그런 모양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 청문회 기간에는 한 의원 복당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청문위원 시켜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권파인 조강한 지명직 최고위원 당에서 제명된 사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죠.
0: 네, 여야 공방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미묘한 차이 때문입니다. 한동훈계 당권파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 프랑스 국빈 마치고 방문 마치고 귀국했잖아요.
1: 네.
0: 입장들 밝혀주시고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0: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게 있는데요. 개각 인선, 뭐 연임 논란, 공소 취소 여러 요인으로 지지율 하락하고 있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준비하고 있고
1: 예.
0: 명절 밥상머리 민심 이런 말 있잖아요. 추석 전으로 관련된 행사 기자회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어제 방송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 시기 방식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저희가 보고 드리고 결심 받아야 할 상황인데 명절 전에 한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제 민심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 만한 메시지가 나올지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요.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 정면 승부에 나왔었고 또 지금 7시 시작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도 주요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들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늘 청취 함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뉴스는 사건 사고 뉴스인데 파주 냉동 창고 살인 사건.
0: 네.
1: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더 많은 내용이 드러나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0: 네, 피의자인 카페 사장,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동창고에 유기한 게 아니라 냉동창고에 가둬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잔혹하네요.
0: 네, 카페 사장, 피해 여성을 상품권이 냉동창고에 있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상품권이 가짜인 걸 알아채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1: 예.
0: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로 AI한테 질문한 사실도 드러났죠.
1: 아, 이게 우발적 범죄라고 지금 주장을 하겠지만 상황을 보면 좀 계획 범죄 같기도 해요.
0: 네, 피의자 범행 전날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고요. 범행 당일엔 카페 하루 휴무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심지어 범행 당일 카페 사장은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하면서 휴대전화 밖에 두고 가자. 휴대전화 전원 끄게 하고 차량 대시보드 위에 두도록 했는데요. 외부와의 연락을 아예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예.
0: 냉동창고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달 27일에 설치됐는데 여성이 감금된 건 설치로부터 일주일 뒤입니다. 냉동창고 영하 18도를 계속 유지했고요. 내부에서는 문을 열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1: 자, 왔다 갔다 진술도 오락가락하면서 또 이게 그냥 살인 사건으로 처벌을 하기엔 좀 잔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네, 관련해서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CCTV, 차량 블랙박스 대조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 적용해서 카페 사장을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1: 예, 공범도 밝혀졌다고 하고요. 또 카페 사장 신상도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하는데요. 나쁜 사람입니다. 처벌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지만 사적 제재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당한 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자, 애플도 접힙니까? 이거는 좀 황당한 질문 같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물리적으로 휴대폰 반으로 접습니다.
1: 예,
0: 어제 애플
1: 삼성은 이미 접는 폰이 나왔는데
0: 네.
1: 애플도 내놨어요.
0: 네, 어제 애플 신제품 발표 있었는데요.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1: 뭐 어떤 특징 있나요?
0: 네, 아이폰 듀오 접으면 5.4인치로 여권과 비슷한 크기고요.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8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펼치면 7.6인치고요. 펼쳤을 때 양쪽 두 화면에서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 지원합니다.
1: 네.
0: 가격이 핵심인데 256GB 모델 기준으로 1,999달러, 하나 269만 원인데 한국 판매가는 329만으로 좀더 비쌉니다.
1: 네.
0: 부가가치세와 환율 변동성이 고려된 가격으로 보이죠.
1: 아, 왜요? 한국에서 좀 비싼 것들이 많아요.
0: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1: 예, 삼성이 좀 긴장할 것 같은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0: 삼성 갤럭시 Z 폴드 8과 좀 비교를 했을 때 펼쳤을 때 크기 7.6인치 동일하고요.
1: 예.
0: 다만 애플의 아이폰 듀오가 53g 조금 더 무겁습니다.
1: 네.
0: 삼성의 Z 폴드는 더 가볍고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다라는 장점이 있고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 예.
0: 같은 256GB 모델 삼성 Z 폴드는 227만 8,100원으로 아이폰 듀오가 약 101만 원더 비쌉니다.
1: 예, 뭐 저희가 이제 정보와 뉴스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품 가격 말씀드리는 거에서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뭐 가격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신의 책을 자신이 사재기를 했어요.
0: 네.
1: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0: 이기주 작가 이야기입니다. 170만 부 팔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1: 맞아요.
0: 언어의 온도 후속작으로 새 산문집 보편의 언어를 24년 1월에 출간했습니다.
1: 예?
0: 이 책은 24년 상반기 교보문고에서 12번째로 많이 팔린 책인데 이게 사재기로 만든 기록이라는
1: 이게
0: 겁니다.
1: 이게 아이돌들 음원 재생 실적도 그렇고요. 이런 거 막 여러 대 컴퓨터를 놓고 막 계속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순위 조작하는 거 한때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0: 네, 순위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0: 이기주 작가 과거 저서 펴낸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주고 전국 교보문고 돌면서 자기 책을 사게끔 했습니다. 출판사 대표, 서점 직원 교대 이후 책을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재기한 책의 약이 모두 1,600여 권이고 예. 범행 기간 전체 판매량의 14%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죠.
1: 어쨌든 알려져서 뭐랄까요 사실을 왜곡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건 다행인데 어떤 경로로 알려진 겁니까?
0: 출판사 대표가 출판 유

0: 통신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 예.
0: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비 내는 것보다 베스트셀러 순위 상승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사재기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당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 3, 4위권에서 2, 3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 예.
0: 사재기는 시장경제 교란하는 범죄죠. 이기주 작가 기소 사실 알려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싹 다 내렸습니다.
1: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더 큰 이익이고요. 내 삶을 더 지켜줄 것 같습니다.
0: 정직해야죠.
1: 정직한 뉴스를 전해준 정직한 아나운서 강영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정직하지 못하면 언제든 드러납니다. 이기주 작가 그렇게 자신의 책을 사서 순위를 올린 거 드러났잖아요. 이분도 좀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궁금합니다. 하도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서요. 그 소식들 잘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이 더 강화하고 있고 세계 경제까지 좀 타격 입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1: 자,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틀어막겠다는 심산인데요. 이달 들어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한 데 이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0: 네.
1: 미군이 이란 내 두세 곳을 공격하면 우리는 20개 목표물을 타격하겠다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0: 한 대 맞으면 한 대 돌려줄 거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많이 돌려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이 전면전은 그래도 피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서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적 비용을 키우겠다는 전략인데요. 사실은 전쟁 시작부터 이 얘기는 이미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0: 예.
1: 자, 미국은 지킬 게 많은 나라고요. 이란은요. 사실은 잃을 게 없는 나라입니다.
0: 그런 상황이죠. 오랜 경제 제재와 또 내부 상황도 복잡하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당연히 예, 어느 쪽이 훨씬 더 불리할지는 이미 예상이 됐던 반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여기에 그런데 친이란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까지 겹치면서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지금 확산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계속 저희도 속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주요 뭐랄까요 거점들을 지금 점령했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유가가
1: 맞습니다.
0: 굉장히 불안해요.
1: 국제유가 지금 $108까지 올랐다. 이런 소식들 오늘 아침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미국은 지킬 게 많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가장 지켜야 될 게 사실 뭡니까? 미국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0: 네.
1: 자, 미국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 갤런당 $4 이거 지금 넘어섰습니다.
0: 넘었네요.
1: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인들이 굉장히 민심에 악화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인 이란 유조선의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월가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이 장기화되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실제 상황은 또 다르게 펼쳐지고 있고 이 불안감이 장기화되면서 월가에서도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국제 유가가 $100 돌파라는 상징적 경계선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발이라든지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물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 올려서라도 잡을게라고 하는데 사실 물가는 이렇게 전쟁과 유가가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 상황 경제적인 거 자세히 분석해 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직후에 전쟁 끝난다고 했어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1: 믿을 수 없겠죠.
0: 네.
1: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금 중간선거 유세 중이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본인의 책임을 면해야 되고 본인의 성과는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물가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든 이유 뭡니까? 이란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어쨌든 전쟁 끝날 거다. 왜냐하면 이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필사적인데 그래야 공화당이 패해야지만 져야지만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둘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0: 예, 결국은 뭐 이 상황까지 선거에 뭐 열심히 메시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가 되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1: 네.
0: 트럼프의 행정명령 뭐 이런 것들로 더 또 격화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1: 당연합니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상 뭐 의회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러면 그 의회의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0: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으로 많은 전 세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고통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의 재산을 봤더니 늘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뼛속까지 사업가예요.
0: 네.
1: 무조건 거래로 생각하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면 되는데요. 이란 전쟁을 통해서 사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도 이제는 떨어졌다. 그리고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0: 예.
1: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그 측근들입니다.
0: 네.
1: 아주 그 중간중간에 트럼프 일가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미국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0: 예.
1: 이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보유한 석유와 가스 관련 주식의 평가액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5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우와. 보도가 나온 거예요.
0: 네.
1: 트럼프의 투자 계좌에서는 전쟁 기간 에너지 기업 9개와 관련해서 6월 29일까지 최소 23건의 거래가 확인이 됐는데요. 희한하게도 전쟁 관련해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시장이 유독 출렁거린 날에 반복적으로 에너지 종목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0: 이거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백악관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백지 신탁을 한 상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을 백지 신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트럼프 일가와 관련이 없느냐? 아닙니다. 일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0: 예.
1: 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위트코프, 이분은 굉장히 오래된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0: 네.
1: 이 사람의 재산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조 724억 원을 벌었는데, 이 어떤 회사를 통해서입니다.
0: 예.
1: 이 회사가 위트코프와 함께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0: 자, 이 정도 되면 뭐 미국 민심도 굉장히 흉흉할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선거에서 이기면 1인당 5,000달러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무슨 자유당 시절에 보던 얘기 같아요.
1: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막걸리 선거도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이긴다면 이라고
0: 네.
1: 전제를 한 뒤에 미국 성인들에게 한 명당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0: 네.
1: 이거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야. 그러니까 일명 트럼프 배당금이다라고
0: 네.
1: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언론 난리 났습니다. 이거
0: 네.
1: 사실상 매표
0: 그러니까요.
1: 공약이다.
0: 돈 주고 표를 사겠다. 매표죠.
1: 그렇습니다. 게다가 미국 성인이 지금 2억 7천만 명인 걸 감안하면은
0: 네.
1: 1조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조 원을 뿌리는
0: 그
1: 거거든요.
0: 돈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참.
1: 이게 네. 문제입니다. 지금
0: 네.
1: 미국의 빚만 40조 달러잖아요.
0: 네.
1: 5경이 넘습니다.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 여러분이 돈 받으시면 미국 내에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이것도 보면요. 이제는 사실 트럼프는 내 말 거짓말인 거 다들 알잖아.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1: 네.
0: 가운데 전 세계 화약고 두 곳, 중동 말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1: 그렇습니다.
0: 대통령 전용기 피격당할 뻔했다고요. 전쟁 양상이 달라질 뻔했네요.
1: 네. 8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용기가 동유럽인 몰도바에서 노르웨이로 출발하려다 러시아 드론 경고 보호가 발령이 돼서 한동안 이륙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0: 네.
1: 이 얘기는 노르웨이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오슬로로 향하기 위해서 몰도바에서 전용기를 타려고 했는데
0: 네.
1: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왜 몰도바에서 전용기를 타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전쟁 때문에 영공이 폐쇄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몰도바까지 지상으로 이동한 뒤에 비행기를 이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0: 그랬군요.
1: 네. 자, 일단 러시아 드론 두 대가 몰도바 영공을 침범한 건 맞고요. 몰도바 카시나우 국제공항의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0: 예.
1: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경보 발령된 건 맞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제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은 좀 과장됐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 인디펜던스 소식통은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0: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참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에 전쟁이 언제 끝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충돌과 또 우려들을 보면 아, 우리도 이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된다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어른들이 좀 어른답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어른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전쟁도 안 끝나고 안 끝나는 걸 넘어서서 점점 심화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도 출렁거리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뭐 안 좋은 소식만 가득 있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때도 우리 잘 헤쳐나왔잖아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랜만에 와이텐레드 스튜디오에 이 아침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자 어제도 조금 위태위태하면서 어쨌든 바닥 7천선을 지키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간밤 뉴욕장 보니까 또 파란색입니다. 상황과 좀 분위기 짚어주시죠.
2: 아마 이제 걱정이 좀 커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 해서 4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했던 이유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금리의 고공행진, 여기에 유가의 급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화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유가, 금리, 환율까지 모든 문제가 되면서 매크로적인 불안감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 또 더 다가오지 않았냐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를 비롯한 경기 소비재 모두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과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아침에는 어느 정도 시간에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1: 예, 그것보다 일단은 막 많은 또 보도에서 유가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 $108 6% 가까이 올랐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투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2: 사실 이제 브렌트유는 이미 이제 이번 주 들어온 100달러 넘어섰고요. 어제는 WTI 기준으로 해서 다시 100달러 넘어서면서 사실 장중에 7% 넘는 급등을 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어제는 후티 반군이 그 모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홍해까지도 막힐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제 아마 그게 좀 큰 폭으로 반영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압박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전반 소비에 대한 불안감, 침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FOMC에서 이번 달 금리 혹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뭔가 증시에 대해서 오늘 내일 뭐 다급하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매크로적으로 계속해서 불안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결국은 유가라는 부분이 어제 생산자 물가 지표에서도 역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는 상품 지수 쪽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는 에너지 가격이 한 4% 넘는 급등,
1: 예.
2: 여기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결국은 디젤 가격의 급등이었거든요. 그리고 24%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물가 압력을 야기하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미국 국민들의 심리적 지지선 갤런당 4달러 이걸 넘어섰거든요. 지금 9일 기준으로. 그러면 돈 안 쓰고 아끼게 되잖아요. 그럼 서비스 내놔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체인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만 좀 생각해 보면 위기 악재인 건 아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거야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그렇게 출렁이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도하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이번 주에 단기 변동성 굉장히 많잖아요. 이벤트가.
2: 아마 이제 사실은 어제 수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버한 건 아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0.1% 정도 전월 대비로 그놈 좀 오버했는데, 근데 이제 절대 수치 자체가 이제 많이 높다라는 거죠.
1: 예.
2: 절대 수치 자체가 지금 5.4% 정도면 사실 상당히 높은 거고, 또 전월 대비로 0.4% 올랐기 때문에
1: 네.
2: 최근에 0.1% 0.2%에서 컨트롤 좀 되다가 0.4%, 특히 이제 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유 가격이 24.1% 거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1: 예.
2: 보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의 전체적으로 4% 넘는 상승을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 지수도 역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젤 가격의 급등이, 디젤유 가격의 급등이 상품 지수를 1% 이상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소비가 이제 위축될 정도로 유가가 이제 상당히 실생활에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게

0: 어제 증시에서는 아마도 좀 급격하게 국채금리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증시에 좀 우려감을 증폭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국채 때문에 한번 코스피 출렁하고 힘든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37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국채 가격이 확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도 좀 크고요. 여파가 장기화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사실 이제 가장 크게 증시에서 반영되는 우려감은 국채금리 상승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국채금리가 5.2, 5.3. 사실 이제 이것도 문제가 좀 되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이제 2.3% 급증하면서 4.9대를 넘어가면서
1: 맞아요.
0: 10년물 국채금리가 5.0을 넘어가면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 프로그램을
1: 늘린다고 하죠.
0: 늘린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제도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사실은 30년물보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5.0을 넘어가기 전에 어떤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사실 절박함이 좀 있거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4.95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5.0에 육박하면서 바이백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 못 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이제 나왔던 부분을 보면 한 100억 달러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60억 달러로 좀 제한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1: 기대 못 미쳤죠.
0: 네. 근데 실제로 또 이 60억 달러에서 집행된 건 52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기대치도 작은데 집행 금액은 더 작았다라는 게 어제는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유가도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과연 이제 5.0을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받아들일 충격 아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금 CPI가 나오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또 전 좀 시간이 지나면 FOMC에서 이제 물가를 인식하는 시험대 결과가 발표됩니다. 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CPI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3.4%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0: 예.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오늘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나왔던 PPI를 좀 분석해보면 실제로 이제 디젤유 급등에 따른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제 24% 정도 올라가면서 상품 지수를 1% 이상 끌어올렸는데 다행스럽게 서비스업 지수는 물론 상승 반전했지만 0.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 예.
0: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소비자 CPI, CPI에서 예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가솔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디젤유 가격이 올랐던 것에 비하면 약 그 전월 대비해서 8월달은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걸 좀 감안하면 PPI보다 예상치가 오버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CPI 지표는 아마 예상치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1: 예.
0: 그러면 어제 PPI 충격 때문에 아마 증시가 오늘 나는 충격을 좀 받겠지만 오늘 밤에 CPI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예상치 범위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런 부담들 때문에 미국 반도체 주들도 지금 마이크론, 뭐 SK하이닉스 ADR,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오늘도 좀 우리 증시의 이 상황이 연결될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아라고 저희가 분석해 왔는데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0: 아마 이제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전일 어제는 그랬지만 그 전날에는 SK하이닉스 ADR이 7% 올랐는데도 사실 어제 우리는 떨어졌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절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영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1: 네.
0: 또 상대적으로 어제 미국 그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어제 조정을 받았던 것은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불안감도 있지만 다음 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경계성 차익 매물이 이번 주 오늘 내일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장마감은 오락가락 실적이나
1: 맞아요.
0: 기술주 최근에 실적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1: 네.
0: 보면 펀더멘털 자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불안감이 좀 과정되지만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너무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 좀 고비를 넘어가면 다음 주 이후에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도 견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오라클 실적이 앞으로 이 반도체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를 놓고 이게 돌려막기 하면서 괜히 커 보이는 건지 진짜 되는 건지 봤는데 지금 나왔잖아요. 6시 오늘 우리 시간 6시부터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속보들이 나오고 있네요.
0: 네.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좋게 나왔고 시간 외에서는 4% 이상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EPS가 지금 예상치보다 한 15% 이상 잘 나오면서 1.7달러대 예상을 했는데 1.9달러 넘어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아마 이 부분이 주식 상승을 좀 견인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오라클은 어떻게 보면 AI 모멘텀에서 데이터나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선행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오라클 주가에 보면 향후에 AI 모멘텀이 어떨지 좀 판별이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AI 모멘텀이 한풀 꺾였던 때

0: 가장 큰 전조 증상이 사실 작년 12월 달에 오라클이 급락하면서부터였거든요. 이걸
1: 예.
0: 본다라고 하면 선행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다행스럽게 주당 손이익이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시간에서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 매출액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켰고 특히 우리가 좀 기대했던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쪽과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시간에서는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그 기술주들이 좀큰 폭을 조정을 받았지만 시간에서 오라클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어느 정도 상세는 좀될수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AI 모멘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펀더멘탈은 탄탄하다라는 인식을 그래도
1: 네.
0: 시장이 좀 가질 것 같습니다.
1: 오라클 어닝 서프라이즈.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두배 가까이 올랐다. 이런 속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석해 주셨지만, TSMC도 매출 좋고, 다 좋습니다. 인프라 탄탄합니다. 뭐죠? 펀더멘탈이 탄탄합니다. 기본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또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독점 관련된 좀 정치적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0: 아마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7월 8월 급락을 겪으면서 워낙 큰 폭으로 반도체나 AI 모멘텀을 갖는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좋다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1: 예.
0: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최근 어제 선물옵션 완기 우리나라 어제를 제외하고 5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거의 19조 원 넘는 매도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개인들이 5거래일 동안 20조 원 가까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의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1: 예.
0: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가 아니라 추세에서 역으로 대응할 정도의 큰 물량이거든요. 그걸
1: 예.
0: 보면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실제는 이제 오히려 역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펀더멘탈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 이번 주 9월 초 중반에 조정을 받을 때가
1: 네.
0: 지나고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관점도 좀
1: 추격 매수해야 될지 버틸지 팔아버릴지 고민입니다.
0: 일단은 버텨야죠. 왜냐하면
1: 네.
0: 우리가 7, 8월 급락을 맞았고
1: 네.
0: 지금 가장 그 최근에 증시가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1: 네.
0: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투자가 적어도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더 크게 이어진다라는 게 상당한 위안이 됐거든요.
1: 맞아요. 반도체 살 거야 이런
0: 그렇죠.
1: 분위기입니다.
0: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고점론이 싹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나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
1: 네.
0: 오히려 지금은 좀 버텨볼 시기다라고 견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외워오셨나 봐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0: 떠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네, 양혜은님의 노래 가을 아침 아이유 씨도 불렀잖아요. 듣다 보면은 집에 있는 아들이 이렇게 재채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일교차가 커요. 오늘 아침에도 13도였고도 낮에는 약간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큰 날씨처럼 경제 상황도 그렇고 다 변화 크잖아요. 이럴 때는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외투 갖고 계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금요일도 잘 한번 해 봅시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3.4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2도가량이 더 낮은 상황인데요. 한낮에는 아침보다는 10도에서 15도 안팎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광주 28도, 대구도 28도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부순환도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 일대 그리고 월릉교에서 성동교까지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오늘 잇따라 진행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전 10시 반에는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도 이 전 의원을 불러 용 후보자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주말인 내일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다시 불러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인 제넨셀의 투자자가 창업주 강모 교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제넨셀 주식 1억 8천여만 원 어치를 산 A씨는 강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속여 투자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에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결정이 기망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사흘째 열리는 질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어권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합니다.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함께 부동산 공급과 세제 개편 문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명절 전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 앞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연임 불가라는 대통령의 뜻을 거듭 밝혔지만 의구심이 있다면 해소하려 하는 게 정치의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선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 측이 정식으로 시한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팔 홍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 새벽 공군 김해기지에서 네팔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구호대 이진은 소방청과 코이카 그리고 외교부와 의료진 각각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호대는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국민 실종자 수색과 네팔 측의 복구 작업을 돕게 됩니다. 구호대를 태워갈 수송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도 실려서 네팔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대미 투자 협상을 이어갑니다. 미 김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 뉴욕 인근 뉴요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최종 서명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에 1000억 달러, 134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의 합의가 임박했고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과 발표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그제 오전 10시 35분쯤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숨진 북한 이탈 주민 3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달 전쯤 살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여성과 연인 관계로 보이는 북한 이탈 주민 30대 남성을 특정했는데 범행 추정 시점인 한 달 전쯤부터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6: 고향 특례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장성철의 뉴스 명당.
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며 인사권자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지명하지 않았겠느냐.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우는 여론에 대해 용혜인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비례대표 재선이라는 특혜, 위성정당으로 당선됐다는 논란에도 용 후보의 국회의원직을 지지했던 이유는 소수의 목소리,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치인 용혜인의 기자회견 모습은 필요한 건 취하고 불편한 건 미치는 정치꾼. 그가 비판해온 기득권 정치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이 남아있다면 청문회까지 남은 시간 왜 여론이 싸늘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 김의겸, 곽규택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청문회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3부와 4부는 여의도 승려 캠프,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터졌던 도파민 가득한 이슈들 짚어봅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프랑스 순방 마친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공소청 직제 다시 짜라입니다.
0: 와,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챙긴 현안이 공소청 문제였어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어제 서울공항 도착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서 현안 보고 받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수용 보완하라고 좀 강하게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이제 다음 달 2일 이면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하잖아요. 근데 이때 필요한 시행령인데 법무부 안 놓고 그동안 민주당 강경파 중심으로 좀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논란을 정리하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예요?
1: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랑 또 하나는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사법통제부가 뭐냐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부서인데 이게 이름이 좀 사법 통제
0: 그러네요.
1: 이렇게 들어가서 네.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검사가 다시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조직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이 대통령도 이거를 콕 집어서 이거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름 바꿔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검사 숫자도 줄이라는 그런 또 취재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검찰청 폐지 이제 2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1: 네.
0: 아직 세부 제도를 놓고 정리가 좀 안 된 모양이네요.
1: 네. 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출범은 10월 2일로 2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0: 네.
1: 이게 지금 뭐 경찰의 불송치 사건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또 뭐 검사 숫자 얼마 둘 건지 특검 파견은 또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되고
0: 안 됐어요?
1: 논란이 좀
0: 어머나.
1: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서 좀 법사위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네. 이 문제가 원래 당 내부에서도 계속 좀 논의가 됐다고 해요. 내부에서 회의도 되게 많이 했고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0: 네.
1: 근데 이게 만들어놓고 나온 게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걸 막 같은 여당에서 비판하기도 어렵고 이걸 내부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0: 네.
1: 좀 대통령이 정리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평도 있는 반면에 당의 일을 너무 자꾸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0: 그러겠네요.
1: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0: 아이고 참. 이거 참 어떻게 처리할지 좀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34분간 작심 반박한 용해인 반응은 싸늘입니다.
0: 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저 어제 듣고 상당히 좀 놀랐는데 사퇴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 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얘기가 주로 있었어요.
1: 네. 어제 안 그래도 용해인 후보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안 했다고 공지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0: 네.
1: 나 이거 사퇴하는 거 아니냐 좀 촉각을 좀
0: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 네. 네. 그랬는데 점심 먹고 오니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사퇴 기자회견인가보다 했는데
0: 네.
1: 34분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좀 반박을 했어요.
0: 뭐라고 했습니까?
1: 일단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
0: 문제없다?
1: 네. 문제없다. 그리고 자신이 장관이 지명된 때에는 이재명 정부의 연합정치라는 의미가 있고 또 임명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장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0: 네.
1: 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계속 좀 문제가 됐던 언더 조직 문제 있잖아요.
0: 네.
1: 그거 관련해서도 문제를 다 일일이 좀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대부분 이제 법과 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좀 맞섰고 또 본인이 그 언더 조직에서 침묵하거나 방조했다는 동의하기 어렵다. 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0: 저는 어제 기자회견 중에 제일 귀에 꽂혔던 게 야당 의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해놓고 야당 의원이라고 하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어제 기자회견 청와대랑 상의한 겁니까?
1: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1: 네.
0: 청와대 엄청 당황했겠네요.
1: 네. 청와대 완전 당황해서
0: 네.
1: 이게 좀 물어보니까 그 공지가 나기 한 10분 전에 알았다고 해요.
0: 그래요?
1: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사라인이나 정무라인이랑 좀 논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0: 네.
1: 근데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0: 네.
1: 또 청와대는 이게 어쨌든 어제 대통령이 순방 끝내고 돌아와서 공수처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성과를 좀 발표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0: 맞아요.
1: 용혜인 후보자가 이렇게 이슈를 다 잡아먹고 는 바람에
0: 네.
1: 좀 되게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기본적으로 좀 청와대 반응도 좋지 않겠네요.
1: 네, 되게 우려하고 당혹스러워했고요.
0: 네.
1: 어쨌든 그래도 정식 무대는 인사 청문회니까 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을 계속 끌어가는 게
1: 네.
0: 과연 청와대로서 제대로 된 정무적인 판단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민주당 분위기나 반응은 어때요?
1: 민주당 분위기는 어쨌든 안 좋기는 해요. 부정적인
0: 요인이
1: 큽니다.
0: 네. 네.
1: 이게 불난데 기름 부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고
0: 오.
1: 이게 결국에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의 문제로 이미 이렇게 넘어왔는데
0: 네.
1: 자꾸 그렇게 고집하는 모습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한편으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서
0: 네.
1: 뭐 예, 좀 이제 계속 시간을 끌어주면 어떻겠느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0: 아니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게 그렇게 되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1: 네.
0: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두고 보시죠 뭐 이거
1: 네.
0: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 15일이 또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니까.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김승원은 판사 아들, 강신철은 일가족 철거민 특공 논란입니다.
0: 네,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살펴볼까요?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네요.
1: 네, 김 후보자 연일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어제는 그 셀카 3인방 그 있었던 그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커졌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시기가 좀 문제인데요. 이 판사가 그 신약업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아들이 의원실에서
0: 아,
1: 근무를 한 거예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게 좀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또
0: 네.
1: 둘은 또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훈성으로 해준 것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김 후보자 측은 입법보조원은 대학생에게 국회 업무 경험하는 일반적인 자리다. 정식으로 급여도 받지 않았다. 영장 기각과 관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0: 아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김 후보자 측의 기존 해명이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1: 네, 그때 한창 이제 뭐 셀카 사진이 공개되면서
0: 네.
1: 김 후보자 측은 이제 사적 모임에서 만났고
0: 그러니까요.
1: 앞으로 계속 연락은 안 했었다고 했는데
0: 네.
1: 그 2년 뒤에 아들이 좀 근무를 한 것을 두고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뭐 김 후보자 측에 물어봤는데 이게 준비단과 김 후보자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왔던
0: 아.
1: 그 전에 이제 해명을 잘못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이게 좀 결국에는 청문회 때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가볼게요. 여기는 가족이 또 모두 등장한다는 의혹이 나왔네요.
1: 네, 강 후보자 이른바 일가족 철거민 특별 분양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개혁신당이 어제 기자회견으로 제기를 한 의혹인데요.
0: 네.
1: 아버지, 형, 고모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 예정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다음에 철거민 자격 없고 특별 공급 혜택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0: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가 결정됐다. 이것이 문제다?
1: 네. 야당이 좀 의심한 대목이 딱 그건데
0: 네.
1: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시기에 강 후보자는 이제 화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0: 네.
1: 서울로 갑자기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입한 지 20일 뒤에 이게 이주민 보상계획 공고되고 사업계획 실시되고 그러면서 2012년에 서울 서초구에 신축 아파트를 아버지와 함께
0: 네.
1: 취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0: 네.
1: 또 형도 천왕동에 같은 방식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로구에 취득을 했고 고모도 비슷한
0: 어머나.
1: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0: 강 후보자 측의 해명은 어때요?
1: 일단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0: 네.
1: 이게 뭐 위장 전입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특별 공급 받는 과정에서 불법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것도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네 번째 뉴스는 김승원 청문회 키맨 된 한동훈
0: 네.
1: 총리실 직원 논란도입니다.
0: 한동훈 의원이 요즘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잖아요.
1: 네.
0: 국민의힘에서는 복당시키자 이러한 얘기도 좀 나왔다고요?
1: 네, 어제 공개적으로 친한계라고 불리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에서 김성원 후보자 의혹 지금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한동훈이다.
0: 그렇죠.
1: 예, 복당시켜서 인사청문위원 투입하자 이런 목소리를 좀 냈어요. 지금 한동훈 의혹 무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이렇게 넣어서 청문위원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기간만이라도 징계를 좀 정지해서 복당을 시켜서 청문회 때 좀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0: 지도부는 뭐래요?
1: 지도부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0: 안 된대요?
1: 네.
0: 왜요?
1: 일단 뭐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게 징계를 청문회 때문에 잠깐 정지시키는 거는
0: 네.
1: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다.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고 그러면서 뭐 당권파들은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0: 네.
1: 또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0: 근데 어제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희한한 일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설명해
1: 네.
0: 주세요.
1: 어제 되게 재밌었던 사건이에요.
0: 네. 네.
1: 한동훈 의원이 대정부 질문 앞두고 기자들이랑 로텐도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서 그 총리가 김성원 후보자 논란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확인 지시했다.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라는 글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에게 실제로 수사 지휘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0: 네.
1: 근데 되게 이게 방식이 기자들이 묻는 그런 말투가 아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싸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답변하려고 하니까 말을 끊으면서 확인 지시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0: 네.
1: 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좀 이상해서 어디 기자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일반인입니다라고 네. 답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0: 한동훈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성숙 총리는 뭐래요?
1: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국무총리실 소속 과장인 게 밝혀지고
0: 네.
1: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저기 대정부 질문 들어가서 한성숙 총리한테 직접 물었어요.
0: 네.
1: 이거 본인이 지시한 거 아니냐, 나 사찰한 거 아니냐
0: 네.
1: 이랬더니 한성숙 총리는 전혀 아니다. 개인의 돌발 행동에다 좀 선을 긋고 있고요.
0: 네.
1: 결국에는 뭐 이게 이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 취하겠다, 엄중 경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냥 말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윤예솔 기자님
1: 네.
0: 오늘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8: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 15일 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이 사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야 법사위 의원 한 분씩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 다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축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9: 고맙습니다.
8: 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현안 문제 네.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9일 법사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한바탕 여야가 맞붙었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 왜 모두 반려하시고 채택 안 했습니까?
9: 네, 이 사건이 네.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제넨셀 사건, 코로나 치료제 사건 아니겠습니까?
8: 네.
9: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두 분이 정말 돈을 시퍼렇게 뜨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김승원 의원 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벌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른팔 왼팔을 다 그 사건에 수사검사로 내려보냈고요.
8: 네.
9: 그런데도 꽝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이 국회 청문회보다 천배 만배 더 강력한 검찰 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거다.
10: 네.
9: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이번에 끄집어내서 이 되돌이표로 무한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 네. 그래도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좀 불러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형사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릴 뭐 의무, 그들의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증인 참고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9: 네,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없이도
10: 예.
9: 이미 증인 참고인을 통해서 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 공세를 무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니 청문회 대상인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 의원님이 야당 의원이실 때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렇게 뭐 증인 참고인 채택 국민의힘이 안 해주려고 하면 채택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좀 이게 보통 일인가 일반적인 일인가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요. 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청문위원으로 앉혀달라 증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좀 받아들일 가능성 이것도 없는 건가요?
9: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10: 네.
9: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또 이 청문회를 일종의 좀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10: 네.
9: 한동훈 의원에게 판을 깔아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10: 네.
9: 그리고 이건 저희들 생각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협상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0: 네.
9: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 한 차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 네.
9: 단지 뭐 윤상현 의원 등 개별적인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국민의힘 당론이랄까요? 지도부의 입장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네. 현재까지 김승원 후보자 의혹들 있잖아요. 뭐 식약처
9: 네.
10: 청탁 의혹, 주가 저작, 연류 아니면 가족 인건비 특혜, 성범죄 가해자 변호, 뭐 음주운전 70만 원 벌금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청문회장에서 해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보세요.
9: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네 뭐. 그 주된 내용들은 네, 이번에 김성원 후보자가 나와서
10: 네.
9: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 네.
9: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중에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건 이 제넨셀 사건인데
10: 네.
9: 네. 저는 이것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어요.
10: 네.
9: 그 지금은 뭐 다들 잊어버렸는데 이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회적으로 유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치료제가 없어서 정말 뭐라도 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10: 네.
9: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말 외국의 뭐 화이자나 이런 치료제가 아니라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 이 강화목의 교수가 만들었다는 제넨셀 이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그 당시 이낙연 당대표죠. 총리였군요. 이낙연 총리가 이 사람의 그 원재료를 키우는 제주도까지 가서 이 강화목이를 만났었어요.
10: 네.
9: 그 제주도 의원들도 다 대동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주사기 완전 회사가 약 한 방울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주사기 만드는 회사까지 찾아가서 격려하고 지원하고 또 그때 셀트리온이 치료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에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10: 네.
9: 그런 분위기에서 김성원 후보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95%의 약효를 보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 근데 의원님도 민원 처리 많이 하시잖아요. 부탁도 많이 받으시고.
9: 네네.
10: 근데 저희가 공개된 녹취록들을 보면 그 브로커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 이야기 제일 좋은 것 같아. 오빠, 나를 믿어.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가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각처장에게 내가 전화해줄게 연락할게 이게 정상적인 민원 처리는 아니지 않아요?
9: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받고 예. 김성환 후보자가 이게 이권이 크게 걸린 문제이니 네. 그리고 복마전이니 네. 그렇게 쉽게 청탁을 할 수는 없고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일상 임상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받아본 뒤에 네. 본인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이 분야 전문가에게 그 관련 자료를 다 보내서 후배한테 자문을 구해봅니다. 네.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김성원 후보자가 시각처장님께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승인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빨리 한번 검증을 절차를 진행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잘하는 후배의 부탁을 받고 네. 아무런 검증 없이 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러한 의혹을 받는 장관 후보자 지명자를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 소속 김우겸 의원님은 찬성하시겠어요?
9: 네, 뭐 입장 바꿔서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김성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 알겠습니다. 김성원 후보자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컸잖아요.
9: 그렇죠.
10: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자료 출처를 좀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점이 좀 문제라고 의원님 생각하세요?
9: 네,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정말 상담이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사 기록 이건 뭐 수사 기록 일부는 그중에 일부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10: 있죠, 예. 변호인 네, 통해서 구할
9: 네.
10: 수 있고요.
9: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몇 건은 그런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10: 네.
9: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10: 네.
9: 사건 처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10: 네.
9: 제목이 사건 처리 계획서인데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세 차례 보냈어요.
10: 네.
9: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한 5명 정도 서부지검과 대검, 검찰 지도부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10: 네.
9: 그래서 이건 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변호사 손에도 안 가고 오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10: 네.
9: 그중에서 이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두 명, 세 명 이 정도 딱 특정이 돼요.
10: 네.
9: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피해 사실 공표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10: 네.
9: 저는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고발 사주 사건에 그래서 손준성 검사만 다쳤죠.
10: 네.
9: 네. 그런데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건의 이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버에 접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10: 네.
9: 네. 그 내용을 빼내려면 그러면 거기에는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접근했는지가 드러날 거고 그러면 뭐 한동훈 의원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몇 명으로 특정이 될 텐데
10: 네.
9: 이렇게 되면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10: 법적으로
9: 합니다.
10: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9: 네, 그렇습니다.
10: 근데 의원님께서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 계획서 이거를 국회에서 좀 공개하셨잖아요. 그거
9: 네네.
10: 건이랑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 수사 계획서도 검찰 일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9: 아, 그러지 않았고요.
10: 네.
9: 네. 일단 제가 그 수사 계획서를 그때 법사위였나? 에서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10: 네.
9: 그 내용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에서 저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10: 예,
9: 그래서 제가
10: 예.
9: 네. 그 당시 윤석열 정부입니다.
10: 그렇죠.
9: 차고 없으시기 바라는데
10: 네, 네.
9: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검찰 다 조사받았고
10: 네.
9: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0: 네.
9: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10: 알겠습니다.
9: 네.
10: 그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해인원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9: 네. 하여튼 여론이 뭐 대단히 안 좋게 흘러가고
10: 않죠.
9: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10: 네.
9: 네. 그런데 어제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한 40분 가량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 했다는 뉴스를 보고
10: 네.
9: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테고.
10: 네. 네.
9: 그러니 하여튼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과 소명까지는 들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네, 고맙습니다.
10: 네,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우겸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곽규택 의원 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10: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1: 예예. 예.
10: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 감사합니다.
10: 네, 9일날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판 맞붙었고 국민의힘이 증인 44명, 참고인 4명, 총 48명 명단 올렸지만 싹 반려됐고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해가지고 이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 그렇죠.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11: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예. 예.
10: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10: 네.
11: 지난번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때 배추농사에 투자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했는데도
10: 네.
11: 증인을 아무도 채택을 안 하고 또 자료도 안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로

0: 청문회가 끝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의혹들이 전혀 해소가 안된 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하고 오만한 지금 청문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1: 네. 지금 방금 전에 김의겸 민주당 간사가
0: 네.
1: 증인 채택 왜안 했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증인 채택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부 사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0: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온갖 의혹, 그리고
1: 생각하세요?
0: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민주당에서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해명은 안 되고, 또 오히려 국민들께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겠다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또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 정말 궤변에 가깝습니다.
1: 의원님도 이제 인사청문회 하시는 거잖아요.
0: 예.
1: 의원님이 제일 좀 중하게 살펴보시는
0: 예.
1: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은 뭐예요?
0: 원래 김승원 후보자는 사실 지금 나오는 의혹들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던 몇몇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제치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임기 중에 자기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행하겠다 하는 저는 사인으로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식약청 불법 로비 사건에 연루된 의혹, 그리고 부적절한 사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법무장관으로서의 과연 이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밝히는 또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1: 근데 서윤교 위원장도 아니 우리가
0: 예.
1: 법사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료 의원인데 막 너무한 거
0: 예.
1: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님 같이 활동했는데 좀 너무 심하게 하는
0: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1: 달라요?
0: 관련이 없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거대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그 직책을 자기 사건 처리에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히려 배신감마저 들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1: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동훈 의원이 좀 앞장서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0: 네.
1: 사보임을 해서라도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오는 게 맞겠다.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역할, 그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을 굳이 청문회의 뭐 사보임까지 하면서 청문위원으로 와야 된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여져요.
1: 왜요?
0: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 그 자료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고, 또 그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협업 관계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총 6명이거든요. 여기서 누구 한 명을 빼고 한동훈 의원이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한동훈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잘 하면 되고, 또 법사위 위원들은 또 청문회 당일날 또 각자 맡은 부분들을 잘 협업을 하면 결국에는 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예.
1: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이 꺼낸 기소계획서나 녹취록, 이 출처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검사하셨고요. 이거
0: 예.
1: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0: 저는 지금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그것의 출처를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저는 민주당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그 출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에

0: 기자가 어떤 정말 공익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당사자가 된 비리의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1: 네.
0: 저는 그 민주당의 지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자료 출처에 대한 공세 그건 결국에는 민주당의 지금 아주 궁박한 처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 그 당 뭐 최고위에서는요 한동훈 네네. 의원의 복당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었어요.
0: 네.
1: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윤상현 의원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0: 네.
1: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네. 지금 저도 지난번 뭐 그 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서 우리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한 명을 내보내는 것이 맞다 하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청문회 때문에 복당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아직 그 본인의 역할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복당의 시기는 아마 정치적인 이벤트가 적절한 이벤트가 있을 때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좀 용혜인 후보자 관련된 논란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어제 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0: 예.
1: 그냥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0: 예, 예.
1: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차려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예.
1: 그거 좀 어때 장관 후보자로서 저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지금 국민들의 짜증에 정말 기름을 부은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0: 지금 국민 여론을 보면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거의 지금 70%대거든요.
1: 네.
0: 잘했다고 하는 의원은 굉장히 작습니다.
1: 네.
0: 그러면 국민 대다수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거든요.
1: 네.
0: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격보다도
1: 네.
0: 어떤 인성 자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지금 본인이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도 사실은 기본소득당으로 나가서 비례대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어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나가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장관이 됐을 경우에는 비례대표직을 그만두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관례였다면
1: 그렇죠.
0: 그것을 따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의원직은 사퇴를 하겠다. 그렇지만 장관으로서 역할은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뭐 이런 방향인 줄 알았어요.
1: 네. 네,
0: 그런데 오히려 국민에 다 대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야.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오만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나 용혜인 후보자 계속 저렇게 예. 버티면서
0: 예.
1: 뭐 인사청문회까지 가면
0: 예, 예.
1: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0: 땡큐죠. 근데 저희들 뭐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보다도
1: 네.
0: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보는 그 어떤 장관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1: 네.
0: 이런 것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을 위한 뭐 법률 비서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시키겠다는 거고, 공소시설을 너가 앞장서라.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꼭 김성원을 시켜서 공소시설을 받겠다. 이런 사인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1: 인사청문회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시겠어요.
0: 네, 그렇죠. 뭐 자료 챙겨보랴 또 네. 요새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은 이
1: 단독,
0: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예 그런 부분도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바쁘네요.
1: 좀
0: 네.
1: 따로 뭐 이렇게 히든 카드로 김승원 네. 후보자 이렇게 공격할 의혹 제기할 네. 만한 건이 따로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0: 히든 카드를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1: 아 있긴 있어요?
0: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오, 인사청문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예, 예. 바쁘신 과정 중에 예.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0: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네,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정말 빛내주고 정리해줄 뉴스 명당의 인기 코너 여의도 숙녀 캠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5: 답 나왔네.
16: 가자!
14: 어딜요?
1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8: 평택시!
1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4: 얼마나 걸릴까요?
1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8: 바로 평택시.
8: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3: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0: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2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4.7도로 다소 쌀쌀한 편인데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전주도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전 시간부터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종암분기점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 뒤로 이어지는 북풍안선도로가 신내에서 내부 순환로 진입하는데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북풍안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하월곡에서 신내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 분당수도로도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9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밀립니다. 이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인고속도로가 출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5km 구간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4: 오늘 폼 미쳤다.
25: 미쳤다.
2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7: 미쳤다. 우와. 우와.
2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2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최근 이슈들이 근데 도파민 터지는 건가? 하여간 꼼꼼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 한동훈 의원 정말 열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하셔서 이 얘기 저기 많이 들으시죠.
1: 많이
0: 한동훈
1: 듣죠.
0: 의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1: 엄청
0: 이거는
1: 많이 듣죠.
0: 그렇죠? 예, 예. 다 전달하세요?
1: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요즘 힘들으실 것 같아요.
2: 네,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0: 아니요. 김종일 기자님 뭐 이렇게 당연히 기자로서 활동하시는데 제가 힘들어한다는 분은 강수영 변호사님이요.
3: 아, 네. 네.
0: 안 힘들어요?
3: 아니, 좀 괜찮은데요.
0: 괜찮아요?
3: 네.
0: 지금 이렇게 좀 여권의 입장도 좀 옹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3: 아, 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네. 뭐 해명해야 될 건 후보자 본인이 해명해야 될 거, 그러니까 원론이니까요.
0: 좋아요. 그러면 오늘 네. 강 변호사님께 직공 질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3: 네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작은 악마님이 그냥 강 변 오늘 붉은 복장 멋지네요.
3: 아이고,
0: 하면서
3: 맞습니다.
0: 관심과 칭찬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후보자 얘기부터 좀 먼저 갈게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고를 선언했어요. 김종인 기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2: 일단 용혜인 후보자가 오전에 사무실 출근을 안 했잖아요.
0: 안 했어요.
2: 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이거 오늘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0: 그렇죠.
2: 네, 라고 했고 점심 먹고 이제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잡았을 때 이거 사퇴하는 거 아니야?
0: 네.
2: 이제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미리 속보로 써놓자 혹은 기존에 써놨던 거 바꾸자 해서 막 긴급 회의라거든요. 저희도 어제 그랬었어요.
0: 그래요?
2: 그래서 저희 반장, 부반장 다 제가 사퇴 기자회견이겠지라고 했을 때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었고 그랬는데 용혜인 기자회견 어제 한마디로 고였죠. 나는 자격이 네. 있다. 그리고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네. 선언이 있었고 네. 무엇보다 전 되게 어제 인상적이었던 게 네. 자신의 임명은 인사권자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자신과 연동시켰어요.
0: 아.
2: 예,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일단 간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고 또 어제 민주당이랑 청와대를 취재해보고 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부분은 청와대는 약간의 격앙됨도 감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정무라인과 인사라인 혹은 대변인실과 미리 소통을 하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0: 전혀 아니에요?
2: 네,
0: 그렇구나.
2: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이 이제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어제 용혜인 그 후보자의 그 발언을 보면 지금 야당은 무분별하게 공세를 하고 있고 언론은 돈 없는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 외에 민주당이 휩쓸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국민이 호도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민주당한테도 왜 휩쓸리냐, 왜 나 어모 안 해주냐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0: 윤희석 대변인님, 네. 고할 거다라는 기자회견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1: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는 사퇴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제가 방송 들어가 직전에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도 그 어떠한 장관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과거형 가정법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퇴하는구나 했는데 방송 2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얘기를 해서 네. 끝을 못 보고 들어간 거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역시 우리 예상을 좀 뛰어넘는구나. 그리고 그 한 15분 정도 제가 보고 들어갔는데 역시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내용도 중요한데 발언을 전달함에 있어서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태도에 따라서 그 발언의 내용이 얼마나 흡수되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어제 그 용혜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1: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국민을 꾸짖는 듯한
0: 혼나는 듯한
1: 태도.
0: 느낌이었어요.
1: 예, 우리가 혼나는 거죠. 네. 그렇게
0: 정신
1: 되면
0: 차려.
1: 속에서 처음에 듣다가도 맞는 말 해서 듣다가도 다른 생각이 나겠죠.
0: 네.
1: 그러면 장관 후보자로서 수세 몰린 상태에서 본인이 해명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뭐 부적절하다는 단어 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3: 뭐 머리가 지끈지끈했고요.
0: 예상을 하셨어요?
3: 아니요.
0: 못했어요?
3: 1시 39분에 우연히 이제 뉴스 보다가 방송 중에 다른 방송 중에 네. 긴급 기자회견 한다길래 40분, 1분 뒤에 한다 그러길래 제가 진행자한테 사퇴하는 것 같으니까
0: 그렇죠.
3: 꼭지 이거 준비하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반대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용혜인 후보자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0: 오. 네. 어떤 부분에
3: 지금 이성을
0: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법적으로는 문제 없네. 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던데.
3: 근데 법적으로 이, 뭐 겸직할 수 있는 건 다 아는 내용이 저기 새로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게 네.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짚어보면은
0: 네.
3: 일단은 DJP 연합 이후에 야당의 뭐 장관을 지명한 것이 뭐 사례가 최초니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던데. 야당으로 인식하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0: 그렇죠. 야당 맞아요 근데.
3: 이상하잖아요. 위성정당 타고 기본소득당한테 표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당.

0: 그거 말고 나 억울해요. 나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언론이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반박하는 건 본인 이해관계, 막, 그러니까 본인 감정과 관련된 문제고,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위성정당하고 비례를 두 번이나 해놓고 장관을 하면서 비례도 안 내려놓는다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크잖아요.
1: 네.
0: 그게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곁가지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언론들은 이성을 찾으라, 그리고 뭐 평론가들, 평론도 다 봤다 내가, 듣는데 뭔가 선동에 휩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 여론이 왜 나쁜지를 전혀 모르고 본인 한풀이 하러 나왔구나.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뭔가 낙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한판 하자고 얘기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본인은. 이대로 낙마가 되면 다시 본인이 정치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죽잖아요. 기본소득당과 지금 의원 자격도 시민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억울해요. 오해받은 거다 풀래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 네, 안타깝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상황 반전에 도움이 안 되겠죠?
2: 그렇죠.
1: 근데 왜 저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참모들이랑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결정을
2: 이렇게
1: 내렸을까?
2: 판단한 것 같아요. 용현 후보자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민주당 쪽 또는 청와대 쪽에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접했을 것이고
1: 네.
2: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자기 장관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1: 아, 그럴까요?
2: 그럼 그 전에 뭐라도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뭐 투쟁을 하든 아니면 해명을 하든 뭔가 기반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겠다. 해명은 해야 되는데 청문회도 안 열리면 본인이 받은 의혹에 대해서 그냥 그걸 안고 가야 되니까 향후의 정치 생명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라도 어제 그러한 발언은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관 임명과는 관계없는 그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의원 개인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대통령실하고 참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어요. 이게 이제 컨트롤이나 감당이나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 혼자 구하겠다 그러고.
2: 처음부터 지명을 잘했어야죠.
1: 지명을 잘했어야 했다.
0: 근데 이제 이게 물러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지금 하나 남은 카드는 지명 처리잖아요.
1: 네.
0: 대통령의.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고 하냐 안 하고 하느냐 그 갈림길 같거든요.
1: 어떻게
0: 제가
1: 할것
0: 보기에는.
1: 같아요?
0: 근데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갈것 같아요. 지금도
1: 그래요?
0: 여전히 분위기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게 만들고 문제점이 오히려 드러나게 만들고 지명 처리하는 게 낫지. 지금 지명 처리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만 듣고 처리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면 정치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여기서부터 제 사견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반등의 여지는 전혀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혹 중에 상당 부분은 너무 과장됐고 뭐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그 진실 공방에 대해서 막 우리 김승원 후보자처럼 뭐가 팩트냐 아니냐 관심이 안 가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큰 줄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 사실관계 해명이 아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거의 뭐 태도도 언론하고 싸우는 분위기 언론하고 싸운다는 건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죠 사실. 국민들한테 왜나 싫어해? 똑바로 좀 제대로 안 해보고 욕하지 마. 이런 태도니까 저는 좀 지명철의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김종인 기자님,
3: 네.
1: 언론은 이성을 차리지 못한 겁니까?
3: 저는 방금 강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1: 네.
3: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발언이 적반하장처럼 느껴졌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1: 그래요?
3: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 네.
3: 국민이 마치 언론에 호도돼서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에 호도돼서 지금 부적격이다라는 여론 7명, 10명 중에 7명, 9명이다라고 느끼게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가 왜 어제 같은 태도로,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왜 어제 같은 태도로 기자회견을 했을까? 무엇보다 기자회견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기본소득당 안팎, 그다음에 이제 여가회 지금 청문회 준비하는 안팎,
1: 네.
3: 민주당 쪽을 물어봤더니 김승원 나비 효과인 것 같다. 용혜인 후보자가 보기에는 지금 나한테 드러나는 의혹과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비교가 되나?
1: 더 나빠.
3: 나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받고 있는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들인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혜인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방송들에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우리가 흔히 이제 큰 뜻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0: 사실상 업무를 전혀 안 해주니까
1: 네.
0: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당황하면서 이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제 자신의 임명은 인사권자의 결단이다. 라는 표현을 분명히 고려해서 나온 거고
1: 네.
0: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윤석 대변인 먼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용인 후보자는 지금 일종의 질서 있는 퇴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장관직 하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고
1: 아이고.
0: 그런데 한 석밖에 없는 아주 소수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라는 성체를 지키고 남은 임기를 보내려면 내부 결속, 내부 방어도 분명히 필요했다. 그래서 어제의 기자회견은 그렇게 읽히는 측면도 있다.
1: 그런 판단이면은 인사청문회 장에서 상당히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은 너무 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2: 아.
1: 용인 후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버려 뭐 억울해하지 말라 하면서 용인 후보에 대해서는 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2: 글쎄요.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미 네. 용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네. 초기에 한 2, 3일 사이에 그 지난주 일요일 임명된 거잖아요. 지명됐는데 월화수 정도에 저는 끝났다고 판단했고
1: 네.
2: 아마 한동훈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굳이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참전하지 않아도
1: 네.
2: 용인 후보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1: 네.
2: 그랬던 거 아닌가.
3: 용인 후보자한테 제가 뭐 이 방송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1: 쇼츠를 만들어서 제가 용인 후보 이제 보내줄게요. 하세요.
3: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장 큰 줄기가 본인이 지명된 원인 중에 이유가 두 가지가 진보정당, 소수 진보정당하고 여성, 청년 이렇게 세 그룹인데 다 지금 좋지 않잖아요. 시민들까지 여론 가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이 우려하는 건요. 지금 용인 후보자의 행동을 두고 군소정당들, 진보정당들이 다 이렇게 위성정당 타고 하지 않고요. 전부 다 그렇진 않고요. 재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예,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버티시면 그 군소정당들 다 기본소득당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시민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걸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들이. 그래서 이건 대단히 유감이고 여성계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언더조직 이야기 나옵니다만 언더조직 색깔론으로 자꾸 그쪽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여성에 관련된 억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사과문 채택하자 그러는데 반대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들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럼 또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위선적이라고 프레임 씌워지면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조국 후보자가 문제점이 그거예요. 위선을 벗겨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대요. 그 이미지. 지금 안 될지도 몰라. 그 용인 후보자가 그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감동적입니다. 꼭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저 용인 후보자에게 사회자로서 한마디 좀 할게요. 좀 준비해왔는데 인사청문회 자리는 형사재판 자리 아니에요. 불법 여무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공적 책임, 이해충돌, 직무수행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것만 갖고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착각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직 적격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승훈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인사청문회 준비기획단에 출근하면서 김승훈 후보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검찰개혁 등 했던 그때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준비단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지할 것이다. 제넨셀 영작기업판사 아들이 의원실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실비 정도만 지급했고 떳떳하지 못할 일이 없다. 특히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조국 아들 뭐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뭐 이때도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참 국민들이 이해했는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용해인 후보자는 이성을 차려 그랬는데 여기는 수고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를 했네요.
0: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용해인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서 설사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장관직 임명을 하면 임명이 네. 되면 장관직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두세 달만 지나면 여러 이슈들이 지나갈 것이고 사법적 그렇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직 임명이 되면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있을까?
1: 왜요?
0: 라고 물어보는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많아요.
1: 왜요?
0: 왜냐하면 당장 영이 서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 국감 내내 주요 타깃이 될 것이고 네. 저한테 당장 이렇게 물어봐요. 김 기자 더 심층보도 안 할 거야? 취재 안 할 거야?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 물고 끝까지 갈 거 아니야? 야당의 공격도 멈추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과 연결되고 타고 올라가면 청와대랑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우리로서는 훨씬 더 리스키해 네. 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1: 오, 되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네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김승원 후보자 의혹 이거 돌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저 인사청문회가 큰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1: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3: 네네. 네,
1: 15일. 오케이.
3: 저는 개인적으로도 네. 인사청문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럼 끝입니다.
1: 거짓말이라면 뭘 네. 거짓말?
3: 해명할 때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대표적으로 그럼 있고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일단 첫 질문일 가능성 공익적 민원 제, 뭐 민원 전달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네. 잘못했음 네. 그건 아니죠 솔직히 무슨 공익적 민원 전달 친하니까 네. 가까우니까 전달해달라고 하니 국감장에서 국감하고 있는데도 전화기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1: 잠깐만요
3: 워낙 친하니까
1: 강수영 변호사님 네. 너무 양심적으로 편하게 지금 평론하는 거 아니에요?
3: 왜요? 왜요?
1: 옹호하고 방어해줘야지 지금.
3: 뭘 방어해요?
1: 민주당.
3: 아니 방어는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방어를 하려고 해도 네. 장관 어떻게 뚫고 가려고 해도 대전제가 첫 단추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3: 아니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제3자 뇌물죄다 뭐 지금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뭐 영등포 경찰서에 추가 수사를 재수사를 한다 기소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 근데 앞단에서 아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숙이고 그러나 내가 뭐 국민들을 건강에 안전을 해하게 하거나 식약처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만 이해해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코로나 형국에서 뭐 약 개발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아니라는 거고요.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독약이다 이런 단어에 막 솔직히 저도 좀 그건 정말 심한 얘긴 독약이라는 건 햄스터가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 죽었다고 독약이다 이거 반박할 수 있고 과학적 이야기 할 수 있고 뭐 인성 실험 하다 보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 귀에 잘 안 들리고 네. 오빠. 이 오빠라는 단어가 강렬하게 지금 전 국민들한테 박혀 있잖아요.
1: 오빠 나를 믿어. 네. 제일 좋은 이야기야.
3: 아 물론 그것도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연인 관계 이것처럼 자꾸 이제 뭉게뭉게 구름이 핀 거 억울하실 수 있어요. 네. 그 검찰 자료 보면 진짜 연인은 따로 있었다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김승원 의원이 연인이 아니라는 거는 수사 결과 있어요. 아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사적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전달됐다는 건 맞다. 네. 그 민원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더라도.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1: 그거는 일단 그렇게 풀고 나가는 게 맞다.
3: 그렇죠.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게 공격수 입장이 아니라 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이제 참모야. 네. 그럼 인사청문회 때 어떠한 입장을 먼저 딱 치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겠어요.
2: 말씀하신 대로 그 앞단을 얘기해야 돼요. 네. 뒤에 뭐 내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한 기소유예를 당했다든지 네. 이쪽 무죄니까 나는 무혐의로 됐어야 된다든지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리적으로 또 해서 검찰에 또 뭐 어떤 거라든지 네. 뭐 자료가 어디서 나왔던 이런 얘기하면요 완전히 그는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생활이 왜 그래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뭐라고 그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관계를 정말 저는 모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은 안 되지만 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얘기해야 한다.
1: 일단 사과부터 해라.
2: 관계 종류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정의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은 그런 거 알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식약처장한테 바로 민원이 갈 수 있는 사이가 사적 관계에서 정말 친족, 가족이면 안 할 겁니다 아마.
1: 네.
2: 진짜 친여동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김승호 후보자 이렇게 했겠게 너 왜 그러냐 오빠한테 이렇게 했겠죠.
1: 네.
2: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감정을 반영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뒤로 자꾸 모는 거 아니에요. 뒤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해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네.

0: 이게 나와버렸는데.
1: 그러니까 녹치나 거기서 만약 육성이라도 틀어주게 된다면 네? 이거 어떻게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친분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전달된 것까지 이제 훌 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의혹도 있잖아요. 네. 이거 양 씨한테 6억 원 가는 거 알고 했지.
1: 네.
2: 뭐 혹은 뭐 이거 300억 투자되는 거 알고 했죠. 이거 수천억이 오고 간다 막 이런 얘기 알고 이거 금전이 걸린 거죠. 이거 부정한 청탁 맞죠? 시각처장한테 어떻게 부탁했어요? 전달만 한 거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제네셀 빨리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거는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왜냐하면 판결과 검찰 수사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제 대처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김성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합도를 따질 때에는 그 뒷이야기는 지금 다른 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전선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김성원 의원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이건 계속 아마 민주당이 전선을 형성하고 앞으로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 네.
2: 왜냐하면 김성원 후보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체제가 있어요. 다른 분이 장관 하시면 되죠.
1: 네.
2: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대선주자 아닙니까? 보수 진영이 유력한.
1: 네.
2: 그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한번 이 과거 정치검찰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철저히 한번 시민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알리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그건 그건데 일단 급선무는 인사청문회니까 김성훈 후보자가 좀 냉정하게 좀 인정할 거 인정했으면.
1: 김준일 기자님.
3: 네.
1: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네. 약점? 그건 뭘로 보이세요?
3: 김성원 후보자는 저는 사실 공직자로서의 처신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본질은 공소취소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3: 네,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지금은 공직자로서의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불편했던 이제 처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김성원 후보자 왜 이런 그 수많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메인 퀘스천은 핵심 본질은 공소취소 아니냐. 이재명
1: 그래요?
3: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 후든 인사청문회 날이든 그 질문이 나올 거고
1: 네.
3: 지금 무엇보다 저는 언론에서 제일 이제 지금 당장은 김성원 후보자, 용인 후보자의 이제 처신 그다음에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대체 왜 이러지? 대체 어떻게 검증한 거지? 알고도 흐린 눈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지금 구멍이 숭숭 뚫린 건가? 청와대에서 지금 언론들이 당장 국민의힘과 지금 협업해서 혹은 청와대 열심히 취재해서 진짜 인사위원회가 열리긴 열렸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체 뭘 검증했냐? 이라는 취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1: 네.
3: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지금 숱한 검증들이 언론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과 야당에서 좀 하고 있는 건데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몰랐지 청와대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돼요.
1: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분명히 이제 대통령께서 네. 뭔가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분위기는
3: 네.
1: 어쨌든 임명한다, 임명 강행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가요?
3: 네.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1: 그래요.
3: 예, 그래서 민주당의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이나 이제 상당수의 이제 전략통이라고 얘기되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 네.
3: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안 좋잖아요.
1: 네.
3: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러다가 진짜 앞자리 찍을 수도 있다.
1: 네.
3: 그리고 이거는 일을 잘한다고 다시 회복되는 지지율이 아니다.
1: 네.
3: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김성원 후보자가 용인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는
1: 네.
3: 계속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서 자신의 그 연임에 대한 헌법에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 네.
3: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모든 국정 운영의 종착점이 결국에는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1: 그래요?
3: 이미지가 딱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본질적으로 보고 있어요.
1: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별다른 입장을 얘기 안 하시면 이거는 맞다. 그렇게 야당은 계속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고.
3: 그래서 오히려 분기점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1: 네.
3: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일
1: 네.
3: 수 있어요.
1: 어제 나온 김에 그냥 대통령 지지율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제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주 전보다 한 7% 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갤럽 좀 이따 나올 건데 떨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개각 문제. 이 인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4: 그렇죠. 왜 우리 역대

0: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은 모두 포함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제도의 문제도 꽤 있는 듯해요. 담임 대통령이 갖는 한계에다가
1: 네.
0: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사이에 명확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넘나들면서 섞여버리고, 또 대선 과정이 워낙에 치열해지면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해놓은, 소위 말하는 준비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람을 타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그래서 집권 철학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옆을 얘기를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율 빠지는, 아마 이런 것이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용해인 후보를 지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 그랬을까요?
0: 다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2030 여성의 당차고 뭐 이런 얘기, 기본소득 좋아 갔을 텐데, 거기서 함정 하나는 일반 국민들이 용해인 후보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아마 접하지 못했을 거다. 워낙에 처음에 친분이라고 할까요? 기본소득을 매개로 해서 용해인 후보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위성정당 두번 하면서 더 끈끈해졌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했던, 이런
1: 맞아요.
0: 것이
1: 맞아요.
0: 작용하니까 눈이 가려지죠.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좋습니다 했겠죠. 이런 겁니다.
1: 강수희 변호사님,
2: 네.
1: 추미애 그 경기도지사는 지지율 하락은 검찰개혁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다. 이렇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2: 검찰개혁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고 표현에 맞겠죠?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지금 여론조사를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어디가 빠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결국 제가 파악하기로 여론조사 뭐 데이터를 떠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민심을 직접 좀 들어봐라.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결국 경제 문제가 커요. 지금 사실은 정치적 아젠다는 사실 지금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면 먹고 살기가 좋으냐? 그게 문제예요.
1: 반도체 호황 때문에 그렇지
2: 네.
1: 다른 실물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2: 그렇죠.
1: 얘기하시더라고요.
2: 왜내 삶에 변화가 없지가 핵심이지. 청년들도 똑같아요. 청년들 취업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지금.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많이 거쳐서 내년에 슈퍼 예산이 이제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내 삶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되는 문제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혹은 여당이 해야 될 것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는 이유는요, 불성실하거나 뭐 민주의식이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건데, 뉴스를 틀면 딴 얘기가 나와요. 온통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장관? 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추미애 지사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 검찰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기존 지지층들이 떠나고 있다. 핵심
1: 맞아요.
2: 코어들이 떠나고 있다. 김호준 씨 논리하고 똑같아요.
1: 똑같아요.
2: 근데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 형태로, 가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냥 의석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확 갖다 밀어버리지. 어차피 떨어질 거, 뭐, 그걸 갖다가 어설프게 보수에 뭐 어필하고 중도 의식하고 시민들 뭐 부작용 의식하고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냐? 떨어지고 있지 않냐? 떨어지는 김에 그냥 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럼 다음은?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다음 정권 가져오는 거, 다음 권력 가져오는 게 그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기자님,
3: 네.
1: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지지율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데,
3: 네.
1: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3: 네.
1: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3: 네.
1: 지지층은 엄청나게 반발할 거고,
3: 그렇죠.
1: 그러면 김어준 씨가 예측한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 앞자리가 이자 찍을 수 있다.
3: 네.
1: 이러한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파병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면, 제가 이제 엄청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때 대답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파병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하락세에서 이거 대국민 설득,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1: 국민 여론도 그렇게 썩 호의적인 것 같진 않아요.
3: 그렇죠.
1: 반대 여론이 좀 높더라고요.
3: 그리고 파병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미국과 이제 받아낼 수 있는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1: 그렇죠.
3: 투트랙으로
1: 맞아요.
3: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잠깐 듣고

0: 4부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제일 핫한 인물이 한동훈 의원이에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14: 고향 특례시.
1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장성철의 뉴스명당, 최고의 인기 코너 여의도 소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18: 네.
0: 한동훈 의원이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동훈 그렇죠.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18: 저는 이 상황에서 네.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잘할 수 있는 걸 네. 최대한 하고 있다.
0: 네. 예.
18: 좋게 봅니다.
0: 네. 강승 변호사님, 한동훈 의원의 저런 활동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아플 것 같아요.
19: 근데 의외로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인데 한동훈 의원의 한계를 봤다라고
0: 한계?
19: 생각하지
0: 않습니다. 어떤 한계?
19: 그러니까 물론 페이스북에 글 많이 쓰고 자료도 받고 좋은데 근데 문제는 몇 가지 있어요. 네. 자료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네. 좀 새를 불리는 차원에서 아. 여러 의원들 좀 우지전 의원에 좀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리스크도 분산할 수 있는데 해지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혼자 하루에 수십 개를 올리면서 네. 재반박이 반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의혹 예를 들면 제3자 뇌물죄다 이거. 어떻게 제3자 뇌물죄야 부정한 청탁이 판결에서 부인됐는데 이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새로운 걸 또 덮어씌워요. 이런 식으로 수십 개가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옛날에 검찰들이 하던 건데 왜냐하면 지금은 검찰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 나아가서 지금 대권주자로 더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런 선봉장 내지는 칼잡이 역할은 대선주자가 하는 건 아니죠. 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있고 그 세력에 있는 누군가들이 이제 선봉장이 돼야 되는데 군주는 뒤에 있잖아요. 네. 선봉장이 나와갖고 이제 싸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군. 그러니까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친한 게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뭘까 군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 네. 그다음에 그 언어 사용, 어휘 이런 것들이
0: 제일 문제가 되는 단어는 뭐라고?
19: 뭐 개수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단어들이 그 또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예민해요. 네. 이 품행 단어 네, 이런 네. 거에 품격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다.
0: 호불호가 네.
19: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의 뭐 검찰과의 뭐 자료 유출로 특히 기소 계획서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 제가 검찰 내부도 뭐 여러 얘기 들어봤는데 서부지검이 그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얼마 안 있다가 막 발칵 뒤집혔다는 거 이거 어떻게 당한 거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세련되지 않은 모습들을 노출을 해서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성장했다기보다는 초보구나 뭐 그런 한계를 노정했다 저는 봐요.
0: 기소계획서 관련해서 아까 김우겸 의원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 계획서를 이제 국회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문제 삼고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본인은 여러 가지 재판 과정 중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네. 건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김종인 기자님.
20: 네.
0: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한동훈 네.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20: 저는 되게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네. 불과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 최고의 지금 화제의 인물은 용인 후보자였어요.
0: 맞아요.
20: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전국의 핵심으로 떠올리게 한 거는 당연 한동훈 의원 네. 덕분이고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아젠다 세팅을 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이 되냐.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그 아젠다를 세팅한 의제 설정의 아젠다 키핑으로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지금 국회에 몇 명이냐 되냐라고 네. 생각해보면 진짜 몇 명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안팎 지금 여의도에서 한동훈 의원의 그 활약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뭐라고요?
20: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조자룡 같다. 네, 그래서 지금 검사 한동훈의 역량이 지금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0: 조자룡은 결국에는 군주가 안 됐는데.
20: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0: 수였는데 네. 5호 대장.
20: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제 아까 강승현 변호사가 하신 말씀과 결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정치인들 삼국지 하는 얘기 좋아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자룡보다 유비가 공격력이 세진 않잖아. 대업을 이루는 건 사람을 네. 끌어당기는 힘이야. 네. 이번에 검사 한동훈은 빛났는데 팀 한동훈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복당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수십 개 하루에 20개 30개의 글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성과도 독차지하고 있는데 역공도 지금 본인 나 홀로 감당하고 있고
0: 그거는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20: 결국에는 어쨌든 김승원 후보 언론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쓴 표현인데 결국 낙마 꼭지를 따내진 못하고 있다. 네. 왜 그랬냐라고 보면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조자룡 같은 1차 공격 후에 2차 공세가 스크럼 짜고 있었으면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같다는 얘기도 이게 많이 했어요. 한동훈 의원의 이번 활약상을 그래요? 보면서. 근데 그러니까 조자룡이랑 비슷한 비유인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국민의힘 뭐 중진 의원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은 좋든 싫든 명나라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자기를 못 믿던 우군 그 조선 장군들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민심도 끌어들이고 이길 수 있는 이미 판을 짜놓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한 가지 아쉽다라면 그 부분이다.
0: 저렇게 강단 있게 이슈를 끌어가는 것은 기자분들도 좀 인정하시는 부분.
20: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젠다를 세팅해서 아젠다를 키핑해 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0: 몇 명 없죠. 예. 네. 윤희석 대변인님, 강수영 대변인님, 김종희 기자님 이러한 좀 아쉬워하는 부분.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18: 저는 이제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고

0: 하고 합니다.
1: 안 돼요. 한동훈 의원과 편들어 주세요.
0: 아니 한동훈 의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싶어 하는데 네. 맨 처음에 들은 얘기들 그 비판들은 다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언어 사용이라든지 또 혼자만 한다. 하루에 몇십 개씩 페이스북 올린다 하는 게 기존 정치 문법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네. 어떻게 보면. 네. 또 뭐 지도자 상에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유독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윤석열 정권 때 일약 50이 되기 전에 법무장관 되면서 쫙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유명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대표까지 하고 제명되고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높게 딱 기준선에 올려놓고 왜 국민의힘 의원하고 협업을 안 하느냐. 당이랑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 제가 볼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봐요. 현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명까지 당했는데 무슨 당하고 협업을 하나요? 당에서 지금 친한 게 몇 명이라는 분 빼고 한동훈 의원 복당해야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협업을 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나눠줬으면 지금 청문위원 들어간 사람들하고 나눠줬으면 훨씬 좋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복당의 뭐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당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고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혼자 놀으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자리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아.
0: 예. 그런 본인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조자룡처럼 헝칼 휘두르면서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1: 우리가 한동훈 의원에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는 이유가 그냥 국회의원 한동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다른
0: 하죠.
1: 분들이 갖고 계셔서 그래서
0: 이 지점이에요. 한동훈은 이제 국회의원 한 석 달 정도 한 초선 조금 더 얘기하면 0.5선에 불과하고 당 경험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게 쫓겨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갑자기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당연히 검사 시절에 했었던 행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우리는 그거를 제껴놓고 법무장관하고 당대표였으니까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역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네. 보고 지도자상도 지금 삼국지 비유하신 그게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도 넘은 얘기인데 거기에 비유해서 현상을 얘기한 것은 이상하다고 봐요. 지도자상이 뭡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부터만 얘기할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전통적인 지도자상에 맞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나요? 그렇게 안 봅니다. 사변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위 난세에서 대통령이 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봐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맞는 말을 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또 유통기한도 짧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유비가 왜 나옵니까? 유비 본 적 있어요?
1: 그렇죠.
0: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저도 이제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기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제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랑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전 두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한성수 총리가 답변하기 전에 막 물어봐요. 한성수 총리 얘기 충분히 듣고 거기 허점 좀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좋았을 텐데 본인 얘기를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게 과연 뭔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서 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단어 쓰시는 건 처음 봤는데 야로, 쪽팔려서, 낄때끼 막 이런 단어를 좀 쓰시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좀 삼가시는 게 어떨까 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두 가지만 지적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가장 큰 지금 뭐라 그럴까 약점을 보인 건 이번 선거에서 확증 평량이 강한 사람 같다. 이 말은 검사들이 원래 직업상 그 확증 평량이 많이 있어요. 사건을 증거들을 쭉 펼쳐놓고 진술을 들어봤을 때 네. 죄가 되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거기 꽂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네. 검사들이 그래요. 그래야 수사 동력이 있어요. 원래. 죄가 그렇죠. 되는 부분을 집어넣고 반대되는 건 일단 좀 뒤로 밀어놓고 네. 확실히 이 내가

0: 잡아놓은 가닥에 맞는 증거들이 먼저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물어보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반박을 하면 적개심이 생겨요. 내가 봤을 땐 이게 맞는데 왜 자꾸 딴소리해.
1: 네.
0: 근데 이게 지금 이 형국에서 자꾸 보인다.
1: 네.
0: 이거는 배격해야 될 게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예를 들면 연인 관계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 뭐 어떻게 무슨 고양이 사진도 찍고 왜 그래. 근데 이제 검찰 수사 기록을 다른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하고 연인 관계인 메시지들이 막 포렌식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독약. 독약 어떻게 캠스터가 죽지?
1: 알았어요.
0: 뭐 그럴 수 있잖아요.
1: 알았어요.
0: 예. 근데 임상 실험의 과정에서 알았어요. 그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네. 시간이 다
1: 그 아니 아니요. 시간이 다 그냥 딴 네. 거 좀 여쭤보려고. 강승현 변호사님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0: 네.
1: 우리 저 민주당 TV 나가셔가지고 김민석 대표랑도 좀 계속 하시죠 지금.
0: 네.
1: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 의원이 밉다고 하더라도 네. 자신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동훈 아웃 수첩 이렇게 쓰고 또 법을 바꿔가지고 네. 한동훈 직무정지 네. 제명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0: 제 사견입니다.
1: 네.
0: 그렇게 하는 건 한동훈 의원 키워주는 겁니다.
1: 네.
0: 솔직히. 네. 그거는 그냥 저희 평론가들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시고요.
1: 네.
0: 비판은 알아서 다들 방송에서 하니까 그 나중에 대해서 정말 뭐가 밝혀지면
1: 네.
0: 가령 예를 들면 서부지검에서 감찰을 했더니
1: 네.
0: 누군가가 유출한 게 확인이 됐고
1: 네.
0: 뭐 그래서 그 전달된 것도 경위도 좀 밝혀졌고
1: 아니 그럼 그 몰라도. 그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비두면 되지.
0: 네, 네.
1: 그거를 제명을 한다고? 직무정지를 시켜요?
0: 네, 그러니까
1: 국민이 뽑았는데 네. 이게 맞아요?
2: 이거 한동훈 의원 단순히 키워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우리 불과 한 40몇 년 전에 군사정권 들어왔을 때 정치행위 금지 그래서 정치를 아예 못하겠어요.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중간에 보면 1차 해금자 명단 해금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풀어준다는 거 정치해도 된다고 그래서 관제하당이 하나 생기고
1: 네.
2: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거 본 겁니까? 김민석 그 여당 대표는 그거 보면서 민주화했던 분인데 그럼 민주화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그거예요? 그 발상이잖아요. 지금 해금해야 되는 해금이 아니라 정치 행위 금지를 하겠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2: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0: 그래서 그 이제 일각에서
2: 뭡니까 이게?
0: 부마항쟁이 생길 수도 있다. 과거 이제 김영삼.
2: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0: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1: 김준일 기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과유불급이고
1: 네.
3: 엄청 위험천만한 행동이다라는 우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1: 네.
3: 또 거꾸로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에 100% 공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왜 바보같이 한동훈을 YS처럼 만들어주고 있냐.
1: 아, 키워준다.
3: 예, 이제 그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1: 그 강수영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한동훈 의원이 롯데인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척하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 이거 살다 처음 보는 행동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1: 미스터리예요?
0: 아니, 늘공이라고 하니까.
1: 네.
0: 아니, 그분이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면 과거부터 공무원 생활을 쭉 해왔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럼 뭐 이번 정권에서 뭐 임명되거나 그것도 아니고
1: 네.
0: 쭉 있었던 공무원이 저는 이런 건 정말 처음 봐서
1: 네.
0: 뭐 일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났나? 그러니까 지금 반박하는 입장이잖아요.
1: 그 기자분들이
0: 말이 안 되죠.
1: 입장인데.
0: 그리고 진짜 그렇게 정말 화가 나서 질문하고 네. 싶으면 나 총리실 직원에 대해서 뭐 좀 물어봅시다. 아니 한 의원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건 차라리 뭐 욕을 먹더라도 이해는 될 수 있는데
1: 네.
0: 일반인인데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도 이게 뭔가 싶은데 일반 공무원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1: 안 돼요.
2: 보는데 일단 신분을 속인 게 네. 가장 크다고 봐요. 뭐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나가던 총리실 공무원이고 오늘 뭐 때문에 왔는데 뭐 묻고 싶습니다. 이랬으면 혹시나 모르는데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고 그런 정도로 한동훈 의원에게 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한성숙 총리를 공격했다고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럼 지금 총리실 분위기, 뭐 정부의 분위기가 한동훈이라는 한 의원을 무소속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경직성을 드러냈다고 봐야죠. 개인의 일탈은 둘째치고 그건
1: 네.
2: 뭐 조치를 하겠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답변을 하는 한성숙 총리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나올 겁니다. 고구마도 그런 고구마가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세워도 저 정도 답변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병호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사. 그러니까 김승원. 그런 식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앞에 말 끌어내니까 앞에 말을 끄니까 자꾸 핵심으로 안 들어가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간 건데 저 같으면 조금 더 시간을 줬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할 말이 네. 없거든요 뒤에. 그래서 참
1: 조언
2: 총리
1: 잘 네? 조언 잘 해드리세요.
2: 하고 있습니다.
1: 하고 있어요. 김종일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총리실 직원이 막 기자인 척하면서
3: 이거 있을 수도 없고 그쵸?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한테 이렇게 했으면은 네. 이거 정치 사찰이라고 안 했겠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네.
0: 네.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 이렇게 충성하고요. 잘 싸우는 사람이니까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데서 보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섬찟했어요. 솔직히 네. 그 이런 오해가 생길지도 모르니 좀 적절한 징계 조치든 인사 조치든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 네. 감사원의 그분이랑 이름이 좀 비슷하네. 유병.
2: 그러네요. 그러네요.
1: 그 강승 변호사님 약속 하나 해줘요. 다음 네. 주 화요일에도 김민석 대표 만나죠.
0: 네.
1: 그러면은. 이렇게 좀 법을 통해서 자격정지 제명하는 게 맞냐 비판이 네. 좀 많다. 네. 그 얘기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0: 아, 예. 꼭지 좀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1: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여의도 승려 캠프 일주일 마무리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희석 대변인님, 강수영 변호사님, 김종일 기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 네, 이번 주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

0: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쌀쌀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구름이 볕을 가렸던 어제와는 달리 가을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전주도 27도, 부산 28도 예상이 됩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오늘 고장차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홍은램프를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도 외곽으로 가는 길 수서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뒤쪽으로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와 청담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만에 침묵을 깨고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청와대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회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권 내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35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비롯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 입법 보좌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보은이란 취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기각과 입법 보좌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판사의 아들은 일반적 절차에 따라 입법 보조원으로 의원실 업무를 경험했고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23년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